0: 친구들 안녕.
1: 나는 리아.
2: 나는 준성이야.
3: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0: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전체

0: 오늘 단어는 바로 꼽다. 꼽다예요. 꼽다란 말 들어봤어요?
1: 제가 좋아하는 날을 기다린 날?
0: 오, 그렇구나. 꼽다는 수나 날짜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다란 뜻입니다. 방학이 며칠 남았는지 꼽아 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손으로 숫자 5까지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꼽다라는 말 대신에 손꼽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리며 수를 헤아리다라는 뜻이죠. 시합이나 시험을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날짜를 꼽아볼 수 있고 어디를 놀러 가거나 기대하는 날이어서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지요. 친구들은 이렇게 어떤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1: 여름방학 때.
0: 맞아요.
1: 방학 때가 제일
0: 리아는 어떤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2: 겨울이요.
0: 오.
2: 왜냐면 엄마는 대회는 스키를 탈 수 있잖아요.
0: 아, 리아는 스키 타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꼽다라는 말을 배운 기념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꼽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거예요. 좋아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굶고 온 사람? 아침밥 다 먹었어요?
1: 네.
0: 와. 어젯밤 9시 넘어서 잔 사람. 리아가 하나를 꼽아줍니다. 피자를 한 번이라도 지난주에 먹은 적이 있는 사람. 치킨을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먹은 적이 있는 사람.
1: 지난주에 먹었지.
0: 아이스크림을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먹은 적이 있는 사람.
1: 이것도 지난주에 먹었지.
0: 그럼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찬 물, 냉수를 먹은 적이 있는 사람.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 아, 그럼 떡볶이를 잘 먹는 사람. 아, 지금 우리 리아가 손가락이 하나 남았고요. 준성이가 손가락이 두 개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똑똑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리아가 다섯 손가락을 다 꼽았습니다.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꼽다라는 말을 배워봤어요. 그럼 꼽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꼽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꽃다.
1: 꽃다.
0: 자, 이번에는 지읒 받침의 꽃다예요. 꽃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1: 꽃다는 꽃챙이에다가 어묵 같은 거 꽂는 거.
0: 꽃다는 쓰러지거나 빠지지 않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라는 뜻이에요. 우산 꽂이에 우산을 꽂았어요. 화단에 꽃 이름

0: 말을 꽂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또 어떤 걸 꽂을 수 있을까요?
1: 꼬챙이에다가 돼지고기랑 파랑 올려서 파들파들을 만들고 그걸 꼬치로 만든 다음에 화르락 먹으면 되죠.
2: 블록을 하나하나씩 꽂는 거예요.
0: 자, 처음 배웠던 꽂다는 수나 날짜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다 라는 뜻이고, 지읒받침에 꽂다는 쓰러지거나 빠지지 않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들려주는 문장을 듣고 꼽다와 꽂다 중 알맞은 말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콘센트에 플러그를
1: 꽂다, 꽂다요.
0: 딩동댕동 잘했어요. 다음, 소풍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1: 꽂다,
0: 꽂다. 맞아요. 이음.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리는 것이겠죠. 모두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꽂다와 꽂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1: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3: 꽂다. 수나 날짜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다. 꽂다. 쓰러지거나 빠지지 않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0: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우리 리아부터 발표해 볼까요?
1: 겨울에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재밌는 스킬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에이지의 빨대를 콕 꽂았다.
0: 리아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재미있는 스킬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와 때문이다는 항상 짝꿍처럼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잘 써줬다니 칭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은 우리 준성이의 글을 볼까요?
2: 방학이 빨리 오도록 손을 꼽다. 꼬치를 만들 때 어묵을 꼬챙이에 꽂다.
0: 방학이 빨리 오도록 손을 꼽다. 손을 꼽을 만큼 기다렸다는 뜻이죠? 네. 손꼽아 기다렸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꼽다와 꽂다를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될지 잘 알겠지요?
1: 네.
0: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친구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친구들 안녕.
1: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0: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러 가볼까?
1: 좋아 좋아.
0: 자 라라야 알려줘.
2: 그린남매 안녕. 난 마법의 펜 라라야. 오늘의 속담은 빈 라라가 요란하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혹시 빈깡통 아닐까?
0: 오, 빈깡통! 아이디어 좋네?
1: 그치? 아니면 빈 수레 아닐까?
0: 오, 빈 수레 괜찮은데? 아니면 빈 머리?
1: 빈 머리가 요란하다?
0: 응, 빈 머리는 그러면 약간 좀 지능이 없어서 매너 없고 눈치 없게 행동하니까 요란하지 않을까? 근데 누나,
1: 응?
0: 요란하다는 뜻이 뭘까?
1: 글쎄, 시끄럽다는 거 아닐까? 라라한테 한번 물어보자.
0: 아, 그래. 라라야, 요란하다가 뭐야?
2: 요란하다라는 말은 시끄럽고 떠들썩하다는 뜻이야. 대부분 비어있을 때 더 요란한 소리를 내곤 하지.
0: 어? 그럼 빈깡통 괜찮은데? 그래도 빈 머리도 좋지 않나?
2: 맞아, 재밌는 생각들이야. 그럼 한번 같이 그려보자.
3: 나의 어릴 때를 그려봐야겠어.
2: 노아야.
0: 응?
2: 노아는 왜 머리라고 생각했어?
0: 머리가 꽉 차면 지능이 좋고 약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머리가 비어있으면 약간 좀 바보 같고 눈치 없고 매너가 빵이잖아. 약간 좀 똑똑하고 눈치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긴 사람들은 에이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면서 그냥 놀기만 한다는 뜻인 것 같아.
2: 그렇구나. 좋아. 그럼 예진이는 왜 빈깡통이라고 생각했어?
1: 빈깡통 흔들고 막 차면 요란한 소리가 나잖아.
0: 그치?
1: 정작 채워져 있는 깡통은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이 빈깡통이 혼자서 요란하다는 것 같아.
0: 그렇구나.
1: 약간 허세가 많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0: 아, 그럴듯한데?
2: 그럼 예진이랑 노아의 뜻이 비슷한 거네?
1: 그런 것 같아.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말.
2: 그럼 둘 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돌아댄다는 얘기인 거지?
1: 어, 맞아.
2: 그럼 노아야.
0: 응?
2: 빈 머리가 요란하다를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쓸 수 있을까?
0: 나는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어. 유치원 때였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가자마자 친구들 여기 모여봐요 했더니 내가 그때는 매너가 없어서 내가 선생님 말을 안 들었거든.
1: 지금은 우리도 180도 다르지.
0: 맞아 맞아.
2: 옛날 노아 같은 상황에서 빈 머리가 요란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0: 응.
2: 그럼 예진이랑 노아는 그런 실속 없고 허세만 부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1: 나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식을 쌓아야지 더 똑똑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한심해 보였던 게 있는 것 같아.
0: 어떤 매너 없는 친구는 선생님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공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이제 똑똑한 노아니까 그러진 않을 거야.
1: 여기서 잠깐! 친구들, 만약에 지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그린남매를 봐주세요.
0: 지금 보고 있잖아.
1: 아, 그렇구나. 앞으로도
0: 쭉.
2: 좋아요. 그럼 과연 정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0: 좋았어. 그럼 이번엔 우리 누나 먼저인가?
1: 응. 나는 이 빈 깡통이라고 생각했어.
0: 왜?
1: 빈깡통은 등깡통보다 더 요란하고 시끄럽잖아. 그치, 발을 찼을 때. 그래서 허세가 많고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
0: 그렇구나.
1: 그럼 우리 멋진 동생 노아가 이제 시작해볼까?
0: 좋았어. 나는 빈 머리가 요란하다라고 생각했어.
1: 왜 그렇게 생각했어?
0: 왜냐면 빈 머리는 지식도 많이 없고 매너도 없고 눈치도 거의 없잖아.
1: 그치 그치.
0: 그래서 매너 없게 행동하거나 자신 맘대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
1: 그렇구나.
0: 응.
2: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0: 뾰로롱.
1: 오늘의 속담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야. 수레는 사람이나 짐을 옮기기 위해서 바퀴를 달아 만든 운송기구야. 적은 힘으로 많은 양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데 쓰지. 소가 끄는 소달구지, 말이 끄는 마차, 사람이 끄는 인력거 등을 모두 수레라고 할 수 있어. 수레에 짐이 많아 무거우면 움직일 때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 이와 반대로 수레에 짐이 없으면 흔들리면서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가 나지. 마치 빈 깡통을 발로 차면 딸그랑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이야.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짐을 싣지 않은 빈 수레가 덜컹덜컹 시끄럽듯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댄다는 뜻이야. 잘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세를 부리며 더 잘난 체하고 아는 척할 때 이 속담을 쓰지. 만약 농구를 잘한다고 잘난 체하던 친구가 막상 농구 시합을 나가서 공 한 번 제대로 못 잡는다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실력은 없으면서 잘난 척만 했던 거였구나? 라고 말이야.
0: 아, 우리 둘 다 못 맞췄네.
2: 내가 아까 너한테 빈수리 하라고 했잖아.
3: 아유, 그런데 일단 빈 머리가 더 맞는 것 같아서.
4: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멋있는 이 지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빈수레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3: 맞아, 우리는 이제 빈수레가 아니야.
5: 맞아, 맞아.
3: 오늘의 속담은
6: 빈수레가 요란하다.
4: 실속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댄다는 뜻.
3: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6: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7: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넌 심장이 터져 물거품이 될 거야.
1: 인어공주.
2: 친구들, 오늘은 바닷속으로 함께 떠나볼 거야.
3: 우와.
2: 같이 갈 사람?
4: 나!
2: 좋아, 좋아. 시완이?
5: 응.
2: 제인이?
6: 응.
2: 예은이?
7: 응.
2: 강준이?
8: 응.
2: 그리고 나, 구슬이와 함께 뿅뿅!
4: 뿅뿅!
1: 깊은 바다 궁전에 호기심 많은 인어공주가 살았어요.
9: 할머니도 바다 위 세상을 본 적 있나요?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셨어요?
10: 그럼

0: 무지개도 보고 새도 보고 두 다리로 걷는 사람도 봤지.
1: 다리요? 다리가 뭐예요?
0: 사람에겐 꼬리 대신 막대기 같은 긴 다리가 있어서 걷고 달리고 춤도 추지. 15살이 되면 너도 바다 위로 올라가 인간 세상을 볼수 있을 게다.
2: 드디어 15살 생일날, 인어공주는 바다 밖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1: 정말 아름다워. 나도 저들과 함께 있었으면. 어?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굴까?
2: 인어공주는 눈길을 떼지 못한 채 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은 왕자였어요. 가슴이 두근대던 그 순간, 무서운 폭풍과 몰아쳐 바다 산산조각이 나자 왕자는 바다에 빠져버렸죠. 인어공주는 목숨을 잃을 뻔한 왕자를 간신히 구했어요.
1: 휴, 정말 다행이야.
2: 그때
1: 어?
2: 왕자와 인어공주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어요. 인어공주는 서둘러 몸을 숨겼어요.
1: 날 보지 못한 건 슬프지만 당신이 살아서 기뻐요.
2: 그날 이후 인어공주 마음속엔 온통 왕자 생각뿐이었어요.
1: 왕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좋아.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아, 이게 사랑인가 봐.
2: 인어공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1: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 바보 같으니라고. 인어인 내가 이곳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가면 넌 불행해져.
1: 내가 원하는 건 사랑하는 왕자와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2: 인어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다리가 생기는 마법의 물약을 받고 그 대가로 목소리를 빼앗겼어요. 두 다리가 생긴 인어공주는 걸을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바다 마녀의 무서운 저주도 떠올랐죠.
3: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넌 심장이 터져 물거품이 될 거다.
2: 하지만 왕자를 만난 인어공주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왕자가 바닷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죠. 이럴 수가, 날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저 공주란다. 그토록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다니.
1: 아니에요. 당신을 구한 건 나예요.
2: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한 밤, 슬퍼하는 인어공주에게 언니들이 찾아왔어요.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져 있었죠.
4: 바다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주고 마법의 칼을 받았단다.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려.
1: 아니야, 난 못해. 왕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걸.
2: 칼을 바다 멀리 던진 인어공주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물거품이 된 인어공주는 따스한 햇빛이 비추자 공기 요정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5: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다니. 다른 세상에서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6: 그러게. 인어공주가 불쌍해.

0: 불쌍했지만 인어공주의 마음이 너무 예뻤어.
1: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죽었다는 점에 약간 슬프지만 약간 감동적인 게 볼만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
2: 그럼 친구들, 인어공주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3: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엄마를 살리고 내가 죽는다면? 그럴 수 있으면 그럴 것 같아.
1: 내 생각에는 희생은 할 거야. 그렇지만 희생을 하는 게 좋진 않잖아.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것 같아.
2: 그렇구나. 그럼 친구들,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0: 서로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내가 잘 돌봐줄게, 밖에 나가서 해라고, 이런 것도 사랑인 것 같아.
1: 드라마 같은데 보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같이 살고 좋아하는 그런 사이가 진정한 사랑 아닐까?
3: 나는 서로가 거짓 없이 좋아하는 진실된 사랑?
2: 진짜 멋진 사랑이다. 인어공주가 비록 왕자와 사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친구들, 인어공주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길 바랄게.

0: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근데 또 안 되는데
1: 나도 좀 해봐.
0: 너무하네.
1: 아, 알았어. 좀만.
2: 오, 끝났네. 끝나.
0: 아니, 다 왔어.
3: 이야, 너네들도 이 게임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들도 이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
1: 그럼 아저씨 집에도 이 게임기 있겠네요?
3: 그럼, 있지.
1: 부럽다.
3: 아,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이 게임 같이 할까? 아저씨 아들 거 빌려줄게.
1: 아저씨 집에요?
2: 모르는 사람 집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3: 어, 너네들 초코초 다니지? 어, 초코초 바로 앞이 우리 집이거든. 그리고 초코초 3학년 4반 이준빈. 그 친구가 아저씨 아들이야.
1: 아, 알아?
0: 아니, 나도 몰라.
3: 어때? 지금 갈까?
4: 야, 아이고, 여기 있었군요. 야,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하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1: 죄송한데 저 갈 데가 있어서.
4: 아, 그럼 나 혼자 갑니다. 안녕.
5: 원장님, 하초코맛 딸기 파이 많이 사오세요.
4: 예, 예.
1: 응? 아, 참. 뭘. 벌써 가버렸네.
6: 자기네 집에 가면 게임을 할 수 있다라. 그 사람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군.
1: 큰일이요? 무슨 큰일?
6: 뭐, 예를 들자면.
1: 도끼가 어디야?
3: 어, 얘들아, 이쪽이야. 빨리 와봐.
1: 혹시 저 편의점을 몰라.
3: 어, 얘들아, 이쪽에 있죠? 아, 참.
7: 불 데리고 왔어. 아, 한 명이 아니라.
1: 잠깐만, 멈춰봐. 왜? 아저씨 집 여기 맞아? 그러게? 아저씨 집 초코초 바로 앞이라며. 초코초는 저긴데? 그러게. 야, 그쪽 아니잖아?
3: 어, 예. 다 왔어, 다 왔어. 여기야, 여기.
8: 에? 애들은 어디다 쓰게?
7: 전당 범위지 않은 이쪽으로 오는 건데.
9: 예, 타.
1: 어디로 가는데요?
8: 아, 뭐 물어봐. 가보면 알지.
3: 그래, 가봐. 알아, 일로 와봐.
6: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
1: 에이, 설마. 그 아저씨 되게 좋은 사람 같았는데?
5: 맞아. 착하게 생겼던데?
10: 저희 핫초코 두 잔 주세요.
6: 어? 어. 자, 이분들.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1: 좋은 사람이겠죠. 좀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6: 정답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이지. 겉모습만 보고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거든. 그러니 아무리 착해 보여도 모르는 사람이 함께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11: 초희야, 너네 엄마가 아프시대. 아줌마랑 같이 병원 가자. 응? 척고병원 502호.
6: 자, 어떻게 해야 할까?
1: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0: 아니, 엄마가 진짜 아프시면 모르는 사람이 아닌 우리 가족, 아빠, 할머니, 이모, 삼촌 같은 분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1: 얘들아, 너네 강아지 좋아해? 저쪽에 귀여운 강아지도 많던데 같이 가서 구경할래?
0: 자, 어떻게 해야 할까?
2: 강아지가 보고 싶긴 한데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도.
0: 그렇지, 잘했다 친구들.
2: 예.
3: 봐봐, 내가 짐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이거 들고 우리 집에 같이 가줄래?
0: 자, 어떻게 해야 할까?
2: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할머니잖아. 같이 집에 가드려야지.
0: 아니, 이 할머니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너희 같은 어린이가 아닌 어른한테 부탁할 거야.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4: 아, 이쪽이 아닌가? 아니, 먹구먹구 빵집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유,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서 아닌가? 에이, 도통 모르겠군.
5: 어디 길 찾아요?
4: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 빵집이요? 아,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파이를 판다고 해서.
5: 아, 제가...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4: 에이? 차로 나를?
5: 죄송해요. 제가 괜히 불편하게 만들었나봐요. 그럼 이만 죄송합니다.
4: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야, 우리 천사님 마음이 고우셔서 그런지 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5: 칭찬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그럼 출발할게요.
4: 예. 아이고야, 좌석 좋다.

먹구먹구 빵집이 엄청 많네요. 걸어왔으면 큰일 날 뻔해.

0: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1: 벌써 다 왔고.
0: 내가 내려줄게요.
1: 괜찮은데?
0: 자,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1: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0: 아,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1: 예?
0: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0: 경찰이야! 검통 경찰이야!
1: 아니, 이 소리는.
0: 살려줘! 곰통이야, 살려! 부러져! 부러져!
1: 안 돼! 곰통 형님이 위험해!
0: 살려줘! 여기가 어디야! 날 내려줘!
2: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꽉 잡아요. 이제 내려가요.
0: 안 돼!
1: 잠깐! 잠깐!
0: 철수님!
1: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0: 그래, 풀어줘!
2: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소라!
0: 곰통령 살려!
1: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0: 예, 전 괜찮습니다.
3: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2: 이서 치워요, 나! 아저씨, 뭐라고?
1: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0: 꼭 기억하세요.
1: 잡혀봤다. 다행이다. 진정하고 또.
0: 살았네.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오늘 제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바비야, 나 너네 엄마 친구인데 엄마 지금 키즈카페 계시거든? 엄마가 너 데려오래. 차에 타.
0: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가도 되는지 엄마랑 직접 통화해볼게요.
0: 또는?
4: 가도 되는지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아빠!
0: 잘했어요, 바비!
2: 거의 성공했는데, 그냥.
0: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절대
5: 알 수 없다.
0: 모르는 사람은 절대
5: 따라가면 안 된다.
0: 잘했습니다, 친구들. 예.

0: 자동차는 뭐니뭐니 해도 빨라야지.
1: 빠른 것도 좋지만 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지. 너희들도 다 멋진데 나는 힘이 아주 세다고.
0: 힘이 세다고? 정말?
1: 그렇다니까. 보여줄까?
2: 나는 야 천하장사 지게차다. 천하장사만 만세.
0: 우와! 지게차 힘 정말 세지, 그치?
3: 나는 천하장사 지게차다.

0: 진짜 지게차다! 나 지게차 탈래!
1: 처음 타요, 지게차.
0: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 이거 지게차 맞아요?
2: 맞아요.
0: 제가 가지고 있는 지게차랑은 모양이 좀 다른데, 이것도 지게차 맞는 거죠?
2: 네, 맞아요. 앉아서 타는 지게차도 있고, 이렇게 서서 타는 지게차도 있어요.
0: 아, 그냥 편하게 앉아서 타면 되는데, 왜 서서 타는 지게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2: 서서 타는 지게차는 좁은 곳에서도 무거운 짐을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0: 좁은 곳에서요?
2: 좁은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까요?
0: 네!
2: 오케이.

정말 좁은 길에서도 잘 다니네.

0: 이거는 경력이 정말 좋겠다. 우와, 차곡차곡 정리 완료. 우와, 과장님, 저도 지게차 타고 싶어요.
1: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오셔야 돼요.
0: 아, 교육을 받고 오면 탈 수 있나요?
1: 네, 탈 수 있어요.
0: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게차를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요. 이곳이 지게차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맞나요?
2: 네, 여기는 지게차를 배우는 곳이에요.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 네. 지게차를 한번 탑승해 볼게요. 이거는 앉아서 타는 자식 지게차라고 합니다.
0: 오, 이거 앉아서 타는 거네요?
2: 네. 자, 앞에서부터 여기는 포크. 포크는 파렛에 넣었다 뺄 때 쓰는 용도로 쓰이고요.
0: 네.
2: 안쪽 레버는 리프트. 포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0: 아, 안쪽에 있는 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레버군요?
2: 네. 바깥쪽에 있는 레버는 틸트 레버. 포크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아까 기울기를 조정해주는 레버군요?
2: 네.
0: 네.
2: 여기 전후질 레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번 탑승해보실까요?
0: 아, 예. 제가 타보겠습니다.
2: 자, 타시면은 안전벨트. 제일 먼저 안전벨트 매시고요.
0: 네, 안전벨트를 매고.
2: 출발.
0: 출발. 나 지게차

0: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1: 우와! 우와! 나도 이제 지게차를 탈 수 있다! 우와! 우와!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2: 아, 네.
1: 저 교육 2수증 받았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제가 이제 지게차도 운전할 줄

0: 하는데 뭐 시키실 일 없나요?
1: 아, 그럼 제가 미션 하나 드릴까요?
0: 아, 어떤 미션이요?
1: 저기 있는 파레트를 이쪽으로 옮겨보시겠어요?
0: 아, 저기 있는 짐을 여기로 옮기라고요?
1: 네.
0: 아,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1: 화이팅!

0: 정말 잘하셨어요.
1: 아, 저 잘했나요?
0: 네.
1: 와, 미션 성공인가요?
0: 네, 미션 성공입니다.
1: 미션 성공! 예! 와! 아, 근데 과장님.
0: 네.
1: 제가 옮긴 짐의 무게가 얼마나 나갔나요?
0: 900kg입니다.
1: 900kg? 와, 이 작은 시계차가 900kg를 들은 거예요?
0: 네.
1: 와, 진짜 천하장사 지게차네요.
0: 네.
1: 제가 그리고 아까 이 포크를 올려봤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올라가죠?
0: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게차는 최대 3m까지 올라갑니다.
1: 아, 3m요?
0: 네.
1: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우와! 엄청 높이 올라가 우와, 멋지다! 천하장사 지게차! 그런데 지게차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센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2: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지게차! 지게차는 차 앞부분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두 개의 철판으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서 옮기는 차야. 지게차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군데군데 있는 유압 실린더 덕분이지.
1: 유압 실린더?
2: 이렇게 지게차가 움직일 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쇠막대기가 보이지? 저 쇠막대기가 들어있는 이달한 원통이 유압 실린더야. 쇠막대기 아래에는 둥근 모양의 피스톤이 붙어있어. 피스톤 아래쪽 실린더에 강한 압력으로 기름을 밀어넣으면 피스톤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데 이때 큰 힘을 내서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거야.
1: 아, 그렇구나. 근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큰 힘을 낸다는 거야?
2: 유압 실린더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막혀있는 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나 액체에 압력을 줬을 때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모든 곳에 전달된다는 파스칼의 원리 때문이야. 그래서 작은 힘으로 피스톤을 눌러도 기름 전체에 압력이 전달돼서 큰 피스톤을 밀어올릴 수 있어. 바로 이 원리로 피스톤이 들어있는 유압 실린더가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지게차에 유압 실린더가 달려있는 거야.
1: 아하!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들어올리는 게 유압 실린더구나.
2: 맞아! 바로 그거야.
1: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큰 힘을 내는 유압 실린더. 눈으로 확인! 여기 종이로 만든 지게차가 있어. 이 지게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주사기 두 개가 필요해. 그리고 이 관이 두 주사기를 연결해줄 거야. 이 지게 쪽에 있는 주사기가 지게차의 실린더야. 이 노란색 물이 기름, 그리고 이 주사기는 지게차 안에 있는 기름통이 될 거야. 두 주사기를 관으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기름통에 힘을 줘.

0: 해서 기름을 실린더로 밀어 넣으면 실린더에 있는 세막대기가 달린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거지.
1: 맞아. 지게차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유압 실린더가 있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유압 실린더는 불찾기나 차를 부수는 폐차장 같이 큰 힘을 이용하는 기계에 많이 쓰이고 있어.
0: 아하! 이제 지게차의 비밀을 알았어. 큰 힘을 내는 유압 실린더 때문에 지게차가 전화장사가 된 거야. 이제 지게차의 비밀을 알았으니 지게차를 또 타러 가볼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강한 악기.
1: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호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2: 됐다.
3: 그게 뭐야?
2: 응, 보여줄게.
3: 우와, 신기하다. 노래도 연주해줘.
2: 한번 해볼게.
3: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뛰어놀자. 뽀랑뽀랑뽀르르. 와, 다른 곡도 해줘.
2: 뭐가 좋을까? 아, 루피한테 악보를 빌려올까?
3: 좋아.
4: 없나? 어? 어? 어디 갔지?
3: 자, 빵 가져왔는데 여기 놓고 갈까? 어?
4: 이게 뭐지? 어?
1: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악기를 망가뜨려버렸네요.
3: 어떡해!
4: 우와!
3: 대단해, 루피! 정말 좋았어!
5: 역시 루피야!
3: 와! 고마워, 얘들아. 어? 포비 해리도 왔구나.
2: 안녕.
3: 루피, 정말 잘 친다.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2: 혹시 악보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3: 악보는 왜? 포비가 새 악기를 만들었거든. 와, 정말?
5: 새 악기라고?
3: 나도 들어보고 싶어.
6: 나도.
3: 여기.
2: 고마워. 그럼 다 같이 갈까?
3: 응.
4: 된 것 같은데?
5: 그럼
4: 한번 불어볼게.
3: 이걸로는 안 되겠어.
4: 그럼 접착제를 찾아보자.
3: 빨리 부정 만다니 대단해, 포비.
5: 빨리 한다, 포비.
4: 뭐? 포비가 온다고?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집에서 고쳐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 좀 끌어줘. 잘 부탁해, 크롱.
5: 크랑 크랑.
2: 어? 크롱.
3: 안녕. 뽀로로는?
5: 뭐야야 꽂아.
3: 어? 아직 잔다고?
5: 크랑.
2: 혹시 어디 아픈가? 한번 가볼까?
5: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2: 그래? 그럼 일단 들어가자. 어?

0: 크앙.
1: 어? 놀이터?
2: 갑자기 웬 놀이터?
0: 그럼 그렇게 가고 싶어? 그래, 가자.
3: 크롱과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0: 아, 재밌다.
1: 이제 갈까? 밀어준다고?
2: 많이 탔는데.
3: 크롱은 친구들이 좀 더 오래 놀이터에 있게 하려고 애썼어요.
0: 이걸 이렇게. 이상하다. 어떡해. 아니야. 안 되겠다. 이거야.

0: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1: 응, 좋아.
2: 그럼, 그럼.
1: 뭐, 더 놀자고?
3: 벌써 저녁이라고. 미끄럼틀은 지금까지 많이 탔잖아.
4: 맞아.
1: 그만 돌아가자. 사실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3: 악기?
1: 어? 왜 그래?
3: 그럼 가.
1: 그럼 갈까?
3: 그럼.
1: 어떤 악기일까?
5: 궁금하다.
3: 얘들아!
1: 보라라!
0: 안녕!
3: 마침 잘 왔어.
1: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5: 그래?
0: 다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1: 어서 들려줘.
0: 잠깐만. 어디 갔지? 이쪽에 있나?
1: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아, 이거 같은데? 어, 저렇게 생겼었나?
3: 빨리 불어봐.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크랑크랑.
0: 시작한다.
1: 그건 포비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것 같아.
0: 그렇지.
3: 그게 아니라 이건가 봐. 이번엔 잘 될 거야.
1: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 자, 다시 포비한테 박수.
0: 어떡하지?
1: 한번 불어봐.
0: 그럼.

0: 배가 좀 고프네.
1: 나도 그런데.
2: 아! 짜잔! 마침 내가 빵을 가져왔어.
1: 우와, 고마워.
2: 맛있겠다.
1: 맛있다. 포비, 악기 연주 잘했어.
3: 정말?
1: 사실은 내 노래로 악기 소리 잘 안 들리게 한 거 알지?
3: 고마워.
1: 보비, 응? 다 먹고 한 곡만 더 연주해줘.
3: 뭐? 안 돼.
1: 한 곡만 더 해주라.
3: 안 된다니까.
4: 이렇게 뽀롱뽀롱 마을의 하루가 지나가네요.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어?

0: 멈춰! 여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1: 크랑.
0: 안 된다고 했다.
1: 크랑크랑
0: 아닌데.
1: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0: 또 치워.
1: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2: 버러러.
0: 그럼
3: 거기 서라고.
0: 뭐 하는 거야?
3: 거기 서.
0: 너 정신이만 해봐.
3: 버러러. 그럼.
4: 안녕. 우리 왔어. 언제 왔어?
3: 거기서.
4: 크롱이 집을 다 어질러 놨어.
3: 크랑크랑.
0: 어디? 오, 정신없긴 하네.
2: 청소 좀 해야겠다.
4: 그래, 우리도 도울게.
3: 좋아, 청소하자.
0: 크랑크랑.
5: 이건 여기.

0: 무슨 소리야? 이건 너? 그럼 그럼
1: 잡히기만 해봐.
0: 또 시작이네.
2: 그러게.
3: 안녕.
4: 뚱뚱이다.
3: 내려가자. 아이고.
4: 뚱뚱아, 괜찮아?
3: 괜찮아. 다들 여기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0: 크롱이 말썽을 부려서.
5: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3: 그럴까? 아. 집이 왜? 무슨 일이야?
0: 크롱이 그런 거야.
4: 그만해.
0: 같이 치우자.
2: 네,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3: 내가 할게. 실력을 보여주지.
5: 어떻게?
3: 기다려봐.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예전대로 얍!
0: 다시 쌓아졌어.
5: 어떻게 한 거야?
3: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법이야.
0: 크랑크랑.
3: 다시 보여달라고? 크랑.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예전대로 얍!
0: 크랑. 크랑크랑.
3: 해보고 싶다고? 크랑. 위험해서 안 돼.
0: 크랑.
3: 아, 알았어, 그럼. 정말 조심해야 돼.
0: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꿀꿀, 텅텅텅. 꿀꿀, 텅텅텅. 예전대로.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꿀꿀, 텅텅텅. 꿀꿀, 텅텅텅. 예전대로.
4: 근데? 뽀로로.
0: 루피도 커졌다.
4: 그게 아니라 뽀로로가 작아진 거야.
0: 뭐? 내가 작아진 거라고? 어떻게 된 거야? 통통이 네가 그런 거야?
3: 그게
0: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줘.
3: 알았어, 해볼게.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예전대로 얍!
6: 이런,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4: 뭐야?
2: 뽀로로. 이번엔 뽀로로가 아기가 됐어.
0: 통통아, 어떻게 된 거야?
5: 뽀로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지.
3: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4: 뽀로로, 아기가 되니까 왠지 귀여워진 것 같아.
0: 맞아.
4: 뿅?

0: 같은데?
1: 크랑크랑 아기가 크롱을 좋아하는 것 같아.
2: 그렇네.
0: 왜 울어? 저쪽? 거기 뭐가 있는데? 크롱한테 가고 싶어? 크롱, 아기가 너한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3: 신기하다. 아기가 크롱을 정말 좋아하네.
2: 그게 문제가 아니라 뽀로로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3: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해볼까?
0: 실수하면 안 돼.
4: 잘할 수 있지?
3: 아무래도 집에서 책 보고 주문을 확인하고 오는 게 좋겠어.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
0: 빨리 돌아와야 해.
3: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해라. 다녀올게.
2: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5: 친구들은 아기 뽀로로를 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0: 아기야, 이거 좀 봐봐.
6: 마이마이야.
0: 브릉브릉, 자 갑니다. 자 받았다, 다시 갑니다.
5: 어느새 밤이 됐어요.
0: 아기가 졸린 것 같아.
6: 재워야 할 것 같은데.
4: 잠들었어.
6: 다행이다.
2: 그럼 우린 집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0: 그럼 밤새 혼자 아기 잘 볼 수 있겠어?
2: 크랑크랑.
4: 그럼 내일 봐.
2: 안녕.
5: 크롱이 아기 뽀로로와 함께 잠들었어요. 아기 뽀로로는 어떻게 될까요?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를 지키는 마음.
1: 그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었지?
2: 심심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3: 리더란 녀석이 놀 생각뿐이군.
2: 아하!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놀이공원 블루랜드가 개장하잖아. 야호! 재밌겠다. 렉스, 넌 블루랜드 가면 뭐부터 탈 거야?
1: 나? 난 바이킹부터 탈래.
2: 에헤이, 제일 먼저 블루랜드 롤러코스터부터 타야지. 슈우! 슈우!
4: 블루랜드가 뭐지?
2: 난 퍼레이드가 제일 기대돼. 꼭 구경하러 갈 거야.
5: 난 블루랜드 가면 추러스부터 먹을 거야. 추러스는 진짜 맛있을 거래.
2: 정말?
1: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
4: 블루랜드가 뭐냐니까.
2: 블루랜드에 갈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는구나.
4: 블루랜드가 대체 뭔데? 나도 알려줘.
6: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놀이공원 몰라?
4: 에이? 응? 놀이공원?
6: 자, 봐봐. 놀이공원은 이런 곳이야.
4: 아니, 이렇게 재밌는 곳이 있다니. 이곳을 수지랑 같이 간다면.

0: 잠깐, 아니, 이게 도대체...
1: 지라! 지금 무슨 짓이야! 내일까지 내 스마트폰 새로 사다 놔! 호출이다! 출동하자!
2: 모두 모였군. 이걸 보게. 이건 블루랜드 공사 현장을 담은 영상이다. 이 사건으로 블루랜드의 개장이 무기한 연기되어 인간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3: 아니, 저건? 다이노이드 프로즌 타이거? 그동안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더니.
1: 네? 제가 다이노이드라고?
4: 왜 사람들을 공격한 걸까?
3: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2: 프로즌 타이거를 이대로 두면 인간들의 피해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 즉시 출동하여 프로즌 타이거를 찾아 우리에게 합류시키도록.
5: 네, 사령관님!
4: 여긴 동물들이 참 많다.
6: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네.
7: 다들 긴장을 놓치지 마. 프로젠 타이거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 녀석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1: 에헤이,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은.
8: 얘들아, 여긴 위험해. 인간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곳이야.

0: 오호, 못 보던 동물 친구들이구나.
1: 간지러워.
0: 말을 할 줄 알아? 너희는 평범한 동물들이 아니구나.
2: 널 찾고 있었다, 프로즌 타이거.
0: 아니, 그레이트 코인? 그렇다면 넌?
2: 디라다. 오랜만이군, 프로즌 타이거. 이 친구들은 미니트 공대라고 한다. 그레이트 코인의 용사들이다.
0: 저들이 바로 그 전설의...
3: 너! 왜 사람들을 공격한 거야?
0: 그건 인간들이 이 숲을 파괴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숲에 사는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운명의 그날, 나의 숲, 동물 친구들, 내 모든 걸 잃었지. 그 후, 내가 처음 지구에 도착했을 때, 내 생명이 나지는 바닥나기 직전이었다. 그때, 이곳의 동물들이 도와준 덕분에, 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그때부터 내 생명을 구해준 이 동물 친구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2: 그랬군. 하지만 이제 우리와 합류하여 카르노 군단을 무찔러야 한다.
0: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다, 티라.
2: 뭐? 프로젠 타이거! 카르노 군단은 지금도 온 우주를 위협하고 있다. 넌 다이노이드의 사명을 잊은 것이냐?
0: 내가 이대로 떠나면 인간들이 또 숲을 파괴하겠지. 이 숲이 위협받는 한 난 떠날 수 없다. 알겠다. 지금도 숲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군. 그럼 이만.
4: 티라, 이대로 프로즌 타이거가 떠나게 둘 거야?
2: 글쎄, 어떻게 녀석의 마음을 돌려야 할지.
5: 긴급 상황이다. 카르노 군단이 프로즌 타이거의 위치를 파악했다. 놈들이 이미 코인을 빼앗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어. 손으로 카르노 군단을 막아내도록.
6: 예, 알겠습니다.
3: 출동하자. 응.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대통령 미니 특공대

0: 위험해! 빨리 도망가!
1: 까불어 보겠다 이거야! 이것 좀 막아보시지!
0: 아니, 숲이 안 돼! 이 블랙 위치!
1: 발바닥 잡았자 사양 없다. 니코에는 내가 가르는데 잘 갖다 드리도록 하지.
2: 부러진 타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0: 지라, 지구의 용사들!
3: 부러진 타이거, 괜찮나?
2: 부러진 타이거,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 혼자의 힘만으로는 숲을 지킬 수 없어. 힘을 합쳐야만 카르노 군단에 맞설 수 있는 거야!

0: 프로즌 타이거!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1: 엑스 카이저 D3 탑체!

레이셜 블래스트!

0: 우리와 함께하기로 해줘서 고마워, 프로즌 타이거. 숲은 우리 미니특공대 본부에서 지켜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1: 프로즌 타이거, 이제 안심하고 우리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막으러 가자. 그것이 바로 이 숲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지키는 길이다.
2: 고맙다, 모두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라.
0: 프로즌 타이거, 다이노이드, 코인 노드, 온! 얼음의 전사, 프로즌 타이거, 합류 완료!
3: 사령관님,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4: 무슨 일인가?
3: 병사들이 현장 근처에서 무언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4: 이건?
0: 블랙버스터의 위협!
5: 뭐라! 또 코일을 가져오지 못했단 말이지!
6: 그게요! 미니특공대 녀석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5: 시끄럽다! 한심한 것들!
7: 가르노님, 제가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5: 네, 블랙버스터. 그런 별 볼일 없는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해 너까지 나선단 말이냐?
7: 가르노님의 우주 정복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5: 좋다. 어서 가서 코인을 모두 가져와라.
7: 네.
8: 정말 재밌었지.
1: 그러고 보니 이제 찾아야 할 동료들도 좋을 뿐이군. 빨리 동료들을 찾아 가르노 군단에게 대항해야 하는데.
9: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아무리 가르노 군단이 우릴 방해한다 해도 문제없다고. 블랙해머 엉덩이에 불 붙었던 거 생각나지?
10: 엉덩이에 불이 붙었다고. 아, 뜨거워, 내 엉덩이.
11: 블랙소드는 이랬잖아.
12: 이제 이 전기 공격은 안 통할걸.
9: 라이트닝 블로우.
12: 내가 졌다.
1: 블랙위치는 이러지 않았나?
13: 이 수보는 꼭 갚아주겠다. 두고 봐라, 미니특공대.
9: 그게 뭐야, 키라. 하나도 안 똑같잖아.
1: 그런가?
9: 아무튼 쉽진 않았지만 우린 잘하고 있어. 이제 곧 동료들을 모두 찾아 카르노 군단의 위협을 끝낼 수 있을 거야.
14: 대원들, 긴급 사항이다. 현재 블루시티에 카르노 군단이 나타나 무심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어서 현장으로 출동해 녀석을 쓰러뜨리도록.
15: 네, 사령관님.
6: 최강 공룡 미니특공대 변신!

0: 공룡 미니 특공대 멈춰!
1: 드디어 나타나셨군 미니 특공대.
2: 저 녀석은 블랙버스터. 조심해, 가로돔의 부하 중 가장 강력한 녀석이다.
0: 그래봤자 우리한텐 안 되지.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고.

0: 받아라!
1: 저 녀석이!

0: 여긴 우리가 막을 테니 어서 도망가!
1: 너희들!
2: 블랙버스터로부터 나머지 군인들을 지켜야 한다! 어서! 어쩔 수 없다, 볼트! 지금은 도망쳐야 해!
1: 꼭 구하러 올게!
3: 니네 특공대, 어차피 내 앞에 곧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0: 어떻게 된 일인가, 볼트?
4: 죄송합니다.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겼습니다. 저희가 방심한 나머지 온 우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0: 대원들, 이걸 봐라.
3: 네, 특공대. 네 동료들을 구하고 싶다면 부도로 와라. 나머지 코인들을 전부 내놓는다면 동료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
5: 본캐라, 썬더트라.
0: 보았다시피 녀석은 아직 블루시티를 떠나지 않았다. 이 기회에 동료들을 구하고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와야만 한다.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해 적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로 블랙버스터를 쓰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그래! 아직 기회는 있어!
5: 좋아! 이번엔 지지 않는다!
0: 대원들! 지난 실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즉시 출동하도록!
6: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1: 여긴 어디지?
3: 이제야 깨어났군. 조금 있으면 너희의 동료들이 올 것이다. 녀석들에게서 코인을 전부 빼앗고 이놈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없애주겠다.
7: 여기다 블랙버스터!
3: 혼자 왔나?
7: 너랑 거래하는데 굳이 다 같이 올 필요는 없지 않나?
3: 수상하군. 물건은 제대로 가지고 온 거겠지?
7: 그래! 코인은 세 개 모두 잘 가지고 왔다! 이 요구대로 다 준비했으니까 어서 동료들을 풀어줘!
3: 물건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가져온 걸 내놓으시지.
7: 알았으니까 동료들은

0: 놔둬. 자, 확인해 보시지. 그건 가짜 코인이다. 어디 맛 좀 봐라.
1: 폭탄이군. 통할 것 같으냐?
0: 들켰어. 어쩔 수 없다. 공격하자.

나에게 던져!

0: 벌레 같은 녀석들. 이제 끝이다! 벌채!
1: 미칩니다! 됐어!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싸우겠다! 렉스 카이저 D7 합체!

귀찮은 녀석들이 감히!

0: 오늘의 지옥은 꼭 갚아주겠다.
1: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2: 하지만 카르노 군단의 힘은 더욱 강해질 거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싸우자. 좋아.

0: 마그마 X의 부활! 어? 저건 뭐지? 에이, 이만 헤어지자구요! 둘 다 사라졌잖아.
1: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2: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1: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0: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3: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0: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3: 그만.
2: 슝. 제이야, 무슨 생각해?
4: 아니, 그냥 놀라서.
5: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한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1: 고온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6: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5: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손을 낮춰야 해. 어떻게든.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1: 네.
0: 자.
1: 아, 시원해. 나야.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1: 아, 시원해.
2: 이 더운 날 차 애를 놔두면 어떡해.
3: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4: 허큘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2: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5: 바이올로버,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5: 이카루스, 액션!
0: 오메나, 가자.
6: 어?
0: 정말 싫어.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4: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켓 액션! 레스큐 마그넷!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어때요? 재밌죠? 잡았어! 너무 무거워!
2: 렉트로
0: 가만 안 두겠어. 마찬가지야.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재밌어.
1: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보면아,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2: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3: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0: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에스큐 이메라.
0: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3: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4: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5: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4: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다는 얘긴가?
5: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건
4: 왜 그러나?
5: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0: 사람들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2: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3: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4: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1: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따라쟁이 사마귀 부치. 무시무시한 사마귀다!
1: 와! 사마귀다!
0: 놀래키네.

0: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친데 이번엔 또 누굴 속여볼까?
1: 어? 사마귀 너 다른 곤충들을 괴롭힌다며?
2: 친구들이 괴롭히지 마.
3: 내가 괴롭힌 거 아니라니까.
4: 사마귀 이 녀석, 네가 내 아기를 괴롭혔지?
3: 몇 번을 말해? 나 아니야. 내가 안 괴롭혔다고.
5: 엄마, 아까 괴롭힌 건 이 사마귀가 아니야.
4: 뭐?
5: 그 사마귀는 훨씬 더 작았어, 엄마.
4: 아가, 혹시 다른 곤충을 헷갈린 게 아니니?
5: 아니야. 분명 자기가 사마귀라고 했는데.
6: 그럼 누구지?
7: 그럼 우리 그 곤충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자.
3: 나도 같이 가. 날 악당으로 만든 녀석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저 녀석이 포민인가? 야!
7: 우리도 빨리 가보자.
3: 나는 사마귀가. 야! 너무 무섭지.
6: 왜 저래?
3: 진짜 사마귀잖아. 친구들을 괴롭힌 게 너 맞지? 너 사마귀가 아닌 것 같은데.
6: 맞는데?
5: 엄마, 저 사마귀가 절 괴롭혔어요.
4: 감히 우리 아기를 괴롭히다니. 거기서.
7: 엄마 안혜수야, 이제 진정해.
8: 맞아,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
3: 어디 또 도망가려고?
7: 앞에 강이 있어. 이대로면 사마귀들이 위험해. 구구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9: 출동!
10: 필수! 브랜드 파워 변신!
7: 넥슨 슈퍼 갈고리!

불도저!

차가

0: 맥스 슈퍼 갈고리 패스다.
1: 구해줘서 고마워.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츠야.
2: 사마귀가 아니라고?
0: 내가 한번 스캔해볼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서로 다른 종이야. 사마귀는 사마귀류고 사마귀 부츠는 풀잠자리류의 곤충이래. 사마귀는 앞다리가 땅에 닿지만 사마귀 부츠는 안 닿지.
3: 그러네. 자세히 보니 날개의 형태도 달라.
4: 진짜 사마귀가 아니었구나. 신기하다.
5: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왜 사마귀인 척한 거야? 너 때문에 소문이 났잖아.
1: 미안해 사마귀야. 사실 난 약한데 멋진 널 따라하면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3: 하지만 남을 괴롭히면 안 돼.
0: 맞아. 아까 사마귀가 널 구해준 것처럼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강한 거야.
1: 아, 이제 다신 안 그럴게.
5: 내가 멋져서 그랬다고.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 친구 할까?
1: 좋아.
5: 나는야 사마귀 사마사마.

0: 이 안에 쏙!
1: 아?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 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게 뭐야?
4: 공포의 똥폭탄?
5: 어, 안 돼!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6: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7: 빨리 열어봐.
6: 왔어, 왔어.
7: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1: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2: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1: 뭐야? 이게 끝이야? 여봐! 여봐!
7: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2: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3: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8: 정정당당 우회날!
3: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9: 그러니까 반칙하면
10: 안 돼요.
9: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0: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1: 보기 좋구나. 우정.
10: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1: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2: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3: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10: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3: 잘 부탁해.
1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13: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6: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9: 역시 희망이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10: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11: 운동이 싫었다 하는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0: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2: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9: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6: 출발!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11: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9: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10: 네!
11: 잘 봐.
9: 자, 출발!
11: 오!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10: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9: 자, 지구도 준비됐지?
13: 네! 지구야!
8: 지구야! 힐링!
3: 지구 화이팅!
10: 만나, 지구, 지구, 지구.
9: 자, 출발!
10: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야, 어떻게 맞지?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다고!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생명은 소중해.
8: 역시 지구야.
10: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3: 아니...

0: 시작!
1: 힘내라! 힘내라!
0: 네,
1: 힘내라! 힘내라!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공중 당당 했으니까.
0: 괜찮아. 잘했어.
1: 우리 사랑이가

0: 아주 장사인데?
1: 이 정도 가지고 몰려.
2: 좀 하더라.
1: 내가 운동 좀 하지.
2: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1: 사랑이 언니가.
3: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1: 그럼.
2: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4: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5: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1: 모범,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2: 아니, 이거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1: 그럼 내가 아무나야?
2: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또 뭐 먹게 왜 자꾸.
1: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줘라.
6: 범이 안경이
7: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8: 뭐야? 왜 웃는 거죠?
1: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8: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7: 뭐야? 재밌잖아!
1: 어디, 또 해볼까?
7: 지구야.
1: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나 잔뜩 껴라.
3: 지구, 잠깐만.
1: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3: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1: 흥,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2: 어떻게, 뭐지?
9: 으아!
2: 그거, 선생님!
10: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2: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10: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2: 아닌데요, 쌤. 어?
6: 아, 웃겨.
2: 어?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1: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6: 방금 맞으라! 새똥이나 맞으라!
7: 이것도 뭐야?
1: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2: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6: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2: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6: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2: 뭐? 나랑 범이랑?
8: 지면 사랑인가 보면 난리 칠 텐데.
2: 선생님,
10: 응.
2: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할 때가 하면 안 돼요?
11: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10: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2: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1: 우와, 제가 내 짱이 나니.

0: 시작!
1: 우와!
2: 오늘 세상에? 괜찮아?
1: 너 지기만 해봐.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있을까?
1: 호호호호,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차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7: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8: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7: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8: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안녕, 지구 친구들. 저는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곳과 재미난 놀거리를 소개할게요.
1: 화성 관측탑에 올라가면 수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어요.
2: 재미난 놀이터도 있는데 우주고철로 만들었어요.
3: 식물 안에는 엄청나게 큰 로봇벌들이 살아요.
4: 그리고 화성엔 청소할 것도 진짜 많아요.
1: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5: 얘들아, 이거 봐!

0: 반려돌멩이야. 내가 직접 다 색칠했어.
1: 그냥 하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아니야?
0: 이 돌멩이는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내 말 맞지? 진짜 귀엽지 않아?
1: 반려돌멩이? 귀엽다.
2: 아, 여기 있었구나. 큰일 났어. 지구 관광객들이 화성으로 오고 있어.
1: 우린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그게 왜 큰일인데요?
2: 아직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 기가빌더가 좀 도와줄래?
3: 물론이죠, 시장님. 도울 준비 됐어?
4: 당연하지, 아린!
3: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1: 바위 정말 멋지다. 없애야 한다니 아까운걸.
3: 좋아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박힌 저 바위를 치우고 멋진 호텔을 짓는 거야.
4: 기합니다.
0: 간다.
3: 얼마나 큰 거야? 확인해 볼게. 우와! 바위가 무슨 큰 건물만 해.
5: 에? 저 녀석들이 뭘 하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미확인 광물을 찾고 있나? 드더지들아, 출발!
3: 여기! 이 바위는 절대 못 옮기겠는데.
1: 그럼 바위를 뽑아버리는 대신 바위 안에 호텔을 짓는 건 어때?
3: 이 바위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1: 오, 진짜 특별한 호텔이 되겠는데? 딱 하나뿐인 호텔이 될 거야.
3: 호피, 좋은 생각이야. 설계도를 그려볼게.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객실도 복도도 만들고 조각 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보자.
1: 조각이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3: 뭐야, 크기만 커다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잖아.
0: 레이의 드릴로 못 뚫는 것도 있어?
3: 그럼 어쩌지?
5: 이 천재 과학자님께서 도와주지. 우리는 도보와 드더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스캔 작동. 저 바위 안에 분명히 미확인 광물이 있을 거야.
1: 호보, 멈춰! 그 바위 진짜 단단해.
5: 천재 과학자 등장.
1: 우와, 호보들이는 진짜 강력하잖아.
5: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1: 얘들아, 저기 봐, 무슨 호텔 복도 같지 않아?
3: 그러게, 간격도 딱 좋아. 이 속도라면 포보가 바이오텔을 금세 다 짓겠는걸? 어? 저기 봐! 어떡해! 포보가 구멍을 너무 많이 파서 바위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
0: 이러다 다 무너지겠어!
3: 어서 바위를 구하자! 기가빌더 변신!
1: 거기봇! 변신 완료!
0: 마이티봇 변신 완료!
1: 에이봇 변신 완료!

0: 티! 바이오텔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을 잘 받쳐줘!
1: 응, 알았어!

0: 내가 해냈다! 어? 어? 소리가 소용없다니! 포부가 멈추지 않으면 호텔이 무너져 버리겠어!
1: 보보, 그만해! 그렇게 계속 구멍을 파다간 우리까지 바위에 다 깔릴 수 있어!
2: 조용히 해! 이 바보 빌더들아! 아무도 이 천재를 못 막아! 아, 뭐 하는 거야? 야, 이 녀석들! 저리 비켜! 비키라고! 아, 새로운 광물을 찾아야 해!
1: 새로운 광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0: 여긴 새로운 광물 같은 건 없는데. 어? 마이티?
3: 어? 왜 그래, 얘들아? 어? 이건 내 반려돌멩인데. 정말?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잘 가, 반려돌멩아. 널 만나서 행복했어.
2: 아유, 잠깐! 찾았다! 찾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버버 집게팔 작동! 내가 먼저 새 광물을 찾았지롱. 그렇지?
1: 휴, 진짜 속았어.
0: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우리 호텔을 마무리하자.

0: 어서 오세요, 관광객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바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1: 와, 호텔이 너무 멋진데요.
2: 멋지다. 어? 마이티, 돌멩이는 너무 안 됐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프겠다.
3: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해줘서 정말 감동이야.
4: 뭐야, 감동해서 우는 거였어?
5: 마이티, 고마워. 이건 다 네 덕분이야.
6: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야. 이 새로운 광물을 뭐라고 부를까? 퍼버님은 천재? 아니면 우주 최강 과학자 퍼버? 이게 뭐야? 뭐야? 그냥 돌멩이잖아. 야! 기가 빌자!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이런 특채로를
1: 스펠란자 호에 가둔다고?
0: 농담하는 거지?
2: 당장 파괴신을 보면할 유일한 방법이야. 1차전 오브나이드를 이용해야지.
3: 머릿수로 밀어붙일 상대는 아니라곤 하지만.
2: 걱정 마. 저 뱀 강해.
1: 맞아. 20억 메탈 카드 곳을 책임지는 방주니까.
4: 그래도 너희의 소중한 배잖아.
2: 출항을 잠시 미루는 것 뿐이다. 파괴신이 우리 메탈 카드 곳을 없앤답시고 이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0: 알겠어, 대장.
5: 어쩔 수 없네.
6: 가두고 나면 녀석이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으려나?
4: 설마 친구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6: 좀 무섭긴 한데.
3: 주는 여전히 터무니없다니까.
7: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3: 뭐 그렇지.
5: 그런데 오버나이저 상태가 영 별로라서 자주는 못 쓸걸?
2: 바로 두세 번 정도가 최선일 거야. 즉, 기회는 한 번뿐이다.
1: 서둘러 20억 메탈 카드들을 옮기자고.
6: 거기 정신 사나워라. 가자.
5: 20억을 어느 세월에 옮겨?
0: 야, 방법이 있다.

0: 있지.
1: 문을 열어! 솔레이유를 데려와야 해!
2: 여기서 더 사용하면 오버나이저가 봉주하고 말 거야!
0: 설마 제로를 설득할 생각인가?
1: 어? 뭐야 잠깐! 덩치스 남스샵!
3: 어리석군. 이런 장벽 따위 언제든지 찢을 수 있거늘.
4: 그럼 내 질문에 답해주고 가. 너의 존재 이유는 뭐지?
3: 나는 강철의 파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있을 뿐이다.
4: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거야?
1: 준, 왜 솔레이유를 말리지 않은 거야?
0: 나도 몰랐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설마 그런...
1: 왜 나한테 말도 없이...
5: 솔레이유...
6: 어,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면 돼.
0: 빨리 임시작전실로 가자.
4: 모든 걸 파괴하고 나면 네 존재 의미는 사라질 거야. 그건 곧 죽음을 뜻하겠지.
3: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넌 누구지?
4: 난 솔레이유, 사람이 만든 안드로이드야.
3: 강철의 심장을 지녔군. 모조품인 네가 죽음을 알까?
4: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3: 친구라, 그 아이와 푸른 늑대, 붉은 사자 말인가?
4: 소중한 친구야.
1: 오버나이저는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7: 적어도 내일 아침은 돼야 해. 미안하고.
8: 그래도 시간을 벌었어. 분리된 새 객차는 확보해서 서로 멀리 분산시켰고, 최소한 당장은 연료를 채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현 시점에선 최선의 조치야.
6: 하지만 제로의 흥룡은 아직...
1: 녀석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셔.
9: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달까?
0: 데뷔 아이오는 괜찮을까?
10: 딥바이트랑 블랙호크가 탐색 중인데 소식이 없네.
6: 제로는 헤비 아이언의 집착을 누렸어. 그전엔 타키의 증오였고, 마지막은 뭐지?
11: 자네들, 응? 중대한 소식이 있다네.
0: 뭔가 알아냈어?
11: 그래, 파괴신의 정체일 말일세.
6: 이건!
11: 채취한 제로의 피를 레이아 박사가 분석했지.
1: 그 난리통에 파괴신 피를 뽑았다고?
11: 녀석의 정체는 전설 속 신따위가 아니야.
12: 아니면 뭔데?
13: 설마 또 원래는 메탈 카드봇이었다는...
4: 정답!
1: 거봐라! 내가 우리랑 다를 거 없다고 했잖아!
11: 파괴신의 피에서 숙주인 메탈 카드봇의 성분이 검출됐다. 사바나도 같은 경우냐.
3: 너처럼 어떤 영혼을 뒤집어썼단 얘긴가?
4: 맞아. 사바나드의 힘이 폭주했을 때와 매우 유사해. 그럼 무서운 아이랑 단둘이 있겠다니 얘는 무슨 생각이람?
14: 즉 제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미치광이란 소리고.
12: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는 사기다. 장아, 눈에 희망 확 주면 내가 꼼짝도 못하겠더라. 거의 신이다 신.
1: 그래, 그 요술 정말 성가셔.
0: 어? 난 괜찮던데.
10: 어? 시로한텐 그 능력이 안 통했어.
2: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야?
4: 잠깐만. 제로가 원하는 불씨, 그릇을 채울 연료, 비스트 바이러스 복균자 한정이라면 조건이 충족된 카드봇만 조종이 가능하다면?
8: 아, 지금까지 제로가 상대한 건 모두 와이드 카드봇이거나 감염자들이야.
11: 그 힘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적어도 타이란트 제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10: 감염된 적이 없고 제로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메탈 카드봇이라면
14: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1: 서둘러 녀석을 때려잡을 작전을 세워보자고.
12: 세워보자고.
8: 이제 남은 건
0: 솔레이유를 믿는 수밖에.
3: 친구라, 그게 네 존재 의미냐?
4: 난 누군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배웠어. 모두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지. 너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3: 이 나와 친구라.
4: 웃을 줄은 알아보네.
3: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친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구나.
4: 어? 그래?
3: 플레이어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군.
4: 그렇다고 믿고 있어.
3: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나?
4: 아, 춤추기는 빼고.
3: 널 잃는 게 두렵겠군.
4: 뭐?

0: 당장 꺼! 없어!
1: 오버나이더를 작동시켜! 당장!
2: 아, 말했잖아! 지금 작동시키면 모두!
1: 상관없어! 제로!
3: 어리석고 무능력한 것, 그 끔찍한 것이 그리도 소중하더니. 소중한 존재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못한 너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하라!

0: 충만한 늑대야. 이 가난한 사자의 분노를 더 태워라. 우리 먹다 기대하겠노라. 블레이어!
1: 형! 형!
2: 이 꼴을 막아!
0: 자, 기도에 응답할 때다.
3: 솔레이유,
2: 카네리아, 한 명이 움직이셨어. 이쪽에 파괴신이 오고 있어.
4: 다른 개체들도 여기를 이동 중이야.
3: 준!
5: 하지만 솔레이유가.
3: 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어서들 가.
1: 응? 저 녀석들 싸우고 있는 거야?
3: 블루캅, 준, 지금은 제로가 우선이야. 블루캅을 못 믿는 건 아니지?
5: 당연히 믿지. 펜터곤에 아! 저 둘을 지켜봐줘.
1: 당겨봐.
0: 강철의 씨앗들이로군. 어서 비키거라.
5: 타이건!
6: 타이거! 캐롤레이더!
5: 솔리드혼! 셋업!
6: 브레이커!
1: 왔구나!
5: 솔리드혼! 넌 객차를 막아줘!
6: 마지막을 현재!
1: 지금! 내 기술들은 다 알고 있겠지?
5: 어? 블루팝이 블레이온을 해결할 때까지 버텨야 해!
7: 시간 끌기 정도면 될걸만해.
6: 얼라리!
5: 타이건, 물러서!
3: 플래시 벡터!
5: 다크 비트! 내놔!
0: 좋다. 분노의 완성까지 기다려주겠노라.
3: 플래시 벡터!
5: 다크 비트!
3: 플래시 벡터!
5: 파킹 헤로!
7: 아, 원. 어쩌나 메탈 카드볼들과 인간들을 돕고 있는지.
8: 난 이제 보론적인 족장이 아니야.
7: 요소들과 뒤들 수 있는 동지가 된 거라.
8: 알고 있거든!
9: 플레이어, 이대로 가면 제로의 뜻대로 되는 거야!
10: 아직 믿을 게 남아있는 녀석이
6: 뭘 안다고 따지러!
10: 아니, 난 알아!
6: 쉽게 그 입을 놀지 마라!
3: 레드 블리츠!
1: 야! 난 한 녀석은 그만 깨놓으라고!
9: 와이드 카드봇의 정의던 스타 가디언이
6: 몰라!
9: 그래, 오직 데우스 마키나를 위한 존재였던 나에겐 이렇게 너무 많아졌어. 나의 코어 메탈이 녹슬도로 누군가 잃는다는 게 무서워졌다. 함께 싸울 때마다 준을 잃는 건 아닌지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 작은 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준 것이 아닐까. 데우스 마키나,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구인들과 메탈 카드봇, 와일드 카드봇을 이해하게 됐다고 믿어. 솔레이유가 말한 대로야. 그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잃는 게 두려워.
10: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야.
1: 솔레이유를 너무 약보는 거 아니야? 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9: 그 아이 그렇게 쉽게 널 곁을 떠나지 않아.
1: 넌 불안했던 날 믿어줬잖아. 이번엔 우리를 믿어봐.
9: 준이 우리를 믿어왔던 것처럼.
0: 내가 늑대와 사자를 과대평가했군. 서로에 대한 믿음 불쾌하구나. 하나 괜찮다. 그 늑대에게서 소중한 자를 빼앗으면 더욱 거대한 불길을 만들 것이다. 증오, 분노, 슬픔, 뭐든 좋다. 타올라라.
5: 그래, 네 말대로 우린 아주 성가셔. 화는 많지, 고집은 세운데다 혼자 잘났고 집착도 심해.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레임 노바 제동!
0: 나에게 주먹질이라니 건방진 시기로군. 별을 지키는 자.
9: 서용관님,
11: 기어이 나를 소환했군. 이게 네가 선택한 때냐?
5: 왜? 틀렸어?
9: 정답이다!
5: 플레임!
6: 객체!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

0: Hello. I'm thirsty. Sunday, can I?
1: All right. Go ahead.
2: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0: I'm sorry. I'm sorry.
2: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이걸 쏟으면은 어떡해? 얼른 닦어.
0: Yes, yes, yes, yes.
2: 참네.
1: 레드, here comes the bus.
2: 아 여기.
1: 레드.
2: 아 여기도 닦아야지.
0: Yes, yes, yes.
1: Red.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진크디와 실리콘 투약 평소옥을 드립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0: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0: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 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선생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5월의 화창한 봄날 서울의 한 운동장에 온 세상 개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 제일 예쁘게? 가장 품이 있고 우수한 개들을 뽑는다는 별들의 잔치 더그쇼. 이곳에 심사위원들에게 애견을 선보이는 조금 특별한 핸들러가 출전했다는데요.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12살 최연소 핸들러 현윤슬 양을 소개합니다.

0: 어른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12살 윤술양이 반려견 벨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 윤술아, 오늘 여기는 뭐 때문에 온 거야?
2: 강아지들 핸들링 하는 거 하려고요.
1: 핸들링?
2: 네.
1: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2: 강아지를 옆에다 놓고 강아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종에 맞게 예쁘게 있는 아이들을 뽑는 도구쇼에서 저는 벨이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0: 쉽게 말해 도구쇼는 견종이 얼마나 순종견에 가까운지 평가하는 쇼인데요. 때문에 심사위원은 체격부터 자세, 움직임까지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하죠. 자, 이제 윤수리와 벨의 환상 호흡을 뽐낼 시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이 매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벨은 과연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와, 윤수리와 벨이 메달을 받습니다. 둘 다 정말 정말 잘했어. 윤술양은 5살 어린 나이에 도구쇼에 첫 출전해 금상을 수상. 국내 최연소 핸들러로 인정받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3: 윤술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계속 이제 그런 일 하는 걸 봐오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0: 경기도 이천시, 윤술양의 집이자 부모님이 운영 중인 애견 훈련학교를 찾았습니다. 윤술이의 하루가 시작되는 견사. 이곳에서 지내는 9마리의 개들 중 가장 아끼는 친구가 있다는데요.
4: 아이, 이쁘다. 아까 잘했어. 아까 이쁘다. 아구리인데.
5: 안녕하세요. 11살 보더콜리 앤디예요.
0: 앤디는 윤수리의 집에서 윤수리와 같은 해에 태어났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뛰어놀며 둘 다 없는 친구가 됐죠.
2: 저랑 남자친구인 앤디예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강아지.
5: 나도 그래, 윤수라.
0: 앤디의 오전 훈련은 늘 윤수리 담당. 곧바로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신호에 따라 절도 있게 움직이는 앤디.
4: 앤디로 와. 앤디야.
3: 여기 나올 때 슬라롬 올 때 한번 멈췄다가 들어와도 돼, 얘들아.
4: 기다려. 살.
3: 천천히.
0: 호흡도 척척. 윤수리도 멋지게 핸들링을 해냅니다.
4: 앤디로 와. 올라. 그래, 기다려.
0: 오, 정말 멋지다.
3: 큰 소리로 칭찬해줘, 윤슬아. 큰 소리로 많이 예쁘다고 만져주고.
4: 옳지, 잘했어. 아이, 예뻐. 아이, 잘했어. 옳지, 예쁘다. 옳지, 잘했어.
0: 최연소 핸들러 윤슬이의 든든한 조력자는 바로 아빠인데요.
6: 뛰어. 와, 앤디.
3: 옳지, 와, 뛰어.
6: 옳지, 와.
0: 윤수리의 아빠는 국내 유수의 명견들을 훈련시키는 인명구조견 훈련 전문가입니다.
7: 저는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 인명구조견 센터에서 소방에서 운영되는 인명구조견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인명구조견을 양성하는 핸들러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구조견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7: 일단 넓은 산악지형이나 이런 데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 구조대한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지진이라든지 건물 붕괴 나서 매몰자가 발생했을 때 그 매몰자의 위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명구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사실 앤디는 전국 3대 인명구조견 출신이죠.
8: 예리한 후각을 이용해
0: 지능이 높고 민첩한 앤디는 6년간 100여 차례 현장에 출동해 8명을 구조하는 등 소임을 다하고 2년 전 명예롭게 은퇴했죠.
8: 찾지 못했던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0: 이제는 둘이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앤디가 구조견 임무로 떠났던 순간은 윤수리에겐 가슴 아픈 기억인데요.
1: 사실 좀 그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 강아지를 갖다 거기다 보내야 되느냐라고 그런 이제 그 아직 어렸을 때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아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이해하고 어차피 또 은퇴를 하면 다시 우리 가족한테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윤수리도 그 승낙을 했었죠.
2: 저는 중간중간 간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그때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줄 알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랬는데 중간중간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앤디랑 같이 있는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0: 그리웠던 만큼 더 애틋해진 윤수리와 앤디. 하루도 떨어지지 않는 둘 다 없는 소울메이트죠. 시작한 김에 몇 가지 더 보여줄 게 있다는 윤슬 양.
3: 따라.
0: 줄을 매지 않고 주인을 따라 걷는 기본 복종 훈련인데요.
3: 따라. 앉아.
0: 단짝 친구인 만큼 호흡도 척척. 이젠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죠. 얌전히 기다리더니 이름을 부르자 달려오는 앤디. 앉는 동작까지 완벽한데요?
3: 시작했어.
0: 오늘 훈련의 피날레는 실종자 수색 훈련.
3: 오빠 숨어있어.
4: 내 숨은 아빠 숨으라고 했어?
3: 아빠 앤디가 찾게 하려고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 숨어 있으면은 앤디가 찾는 훈련인데 인명구조견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4: 은퇴하고서도 이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3: 해보면은 그래도 앤디가 옛날 기억도 나고 할 테니까 가끔씩 이렇게 해줘요. 찾을 수 있지? 앤디야, 아빠 찾아가지고, 응? 아빠 찾아가지고 지져, 맞지? 아빠 잘 찾아야 돼.
0: 그 시각 꼭꼭 숨어있는 윤수리 아빠.
3: 네.
1: 넓지 않은 지역이고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4: 늘 훈련을 해온 거죠 여기서?
1: 네, 여기서 간단한 기본적인 훈련들은 매일매일 했었으니까요. 가장 큰 보상이 밥이 돼야 돼서 구조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가장 큰 보상을 사람을 찾았을 때 주게 돼요. 네.
4: 그게 어떻게 보면 훈련에 나름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1: 그죠, 노하우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높이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0: 이제 앤디가 출동할 차례.
3: 나려, 나려 앤디, 앤디, 앤디, 앤디, 찾아, 찾아.
0: 왕년의 이름 좀 날린 구조견답게 녹슬지 않는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1: 출출출출 니얼치 니얼치 잘했어 니얼치 잘했어 니얼치 잘했어.
4: 찾으면 짚게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1: 예, 이렇게 찾으면 짖어서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 실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예.
4: 가만히 이렇게 잠깐 동안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1: 실종자는 대부분 그렇게 움직임이나 미동이 없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서 걸어다니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짖어서 여기 실종자가 있다라고 알리게 되는 거죠.
0: 모범생 앤디의 훈련이 끝나고 훈련장에 등장한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윤수리의 또 다른 동갑내기 친구 천둥인데요. 그런데 앤디와 달리 어딘가 산만한 천둥이. 간식으로 유인해 장애물을 넘기를 시도해보지만 어이구 저런. 어허.

0: 조금은 아직 부족하고요. 복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그 룰을 잘 따를 수 있는 어떤 절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흐느적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1: 그렇다면 아빠의 말은 잘 들을까요? 어머나 고분고분 아빠의 말은 잘 듣는 천둥이 너 윤술이랑 훈련할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니?
2: 천둥이는 원래 훈련하는 거 싫어하고 맨날 표정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3: 먹는 것만 좋아요.
4: 훈련은 별로 재미없어요?
3: 재미없어하기보다는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1: 지금은 만사 귀찮아하지만 이래봬도 천둥이 또한 앤디처럼 현장을 날쌔게 누비던 멋진 구조견이었다는 사실.
3: 옳지.
1: 아이고, 좀 잘 좀 하지, 천둥이처럼. 즐거운 식사 시간. 윤수리가 앤디와 천둥이의 밥을 챙깁니다. 천둥이, 너 먹는 건 훈련할 때랑 아주 다르다. 훈련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반려견들의 건강이 최우선인데요. 반려견들의 컨디션을 직접 챙기며 수의사의 꿈도 꾸게 됐죠.
2: 저는 훈련을 잘하는 수의사를 해서 훈련소 수의사 동시에 차려서 훈련소를 하다가 아픈 강아지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수의사 행동을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아픈 점을 고쳐주고 없애주고 하는 게 제 저의 꿈이에요. 동물병원 가고 하다 보니까 되게 강아지들이 아픈 거를 없애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없었으면 지금 앤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천둥이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저의 개들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의사님들이 없었으면. 그래서 저는 수의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를 언제부턴가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수의사인데 훈련을 잘하는 수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1: 며칠 후 건강검진을 하는 날 앤디와 천둥이가 오랜만에 서울의 큰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구조견 활동을 하며 많은 체력을 써온 만큼 검사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죠.
5: 천둥이 이리 왔구나. 그동안 잘 지냈어?
6: 네.
5: 은퇴하고 오늘이 처음 건강검진이네?
6: 네.
5: 그동안 뭐 구토나 설사 이런 거 없었어?
6: 그런 거는 안 했어요.
5: 기침도 안 하고?
6: 네. 앤디 건강검진 하러 갈까? 들어갈까?
5: 네.
1: 오랜만에 검사에 평소 의젓한 앤디도 긴장 상태.
6: 앤디 무섭지? 무섭지 앤디?
1: 윤수리가 곁을 지키며 차분하게 달래주는데요.
5: 38.5도. 열은 없어요?
6: 앤디 열은 어때요? 알았죠, 앤디?
1: 사실 긴장됐던 건 윤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 걱정됐었어요. 겁먹고 할 때는 되게 조금 안쓰러웠는데 그래도 계속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래도 앤디 천둥이가 그래도 편해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서는 그래도 마음을 좀 놓았어요.
1: 다가올 차례를 기다리는 천둥이.
7: 한테 긴장했어요 지금 병원 와가지고.
8: 그게 보여요?
7: 네 보이죠. 평소하고 완전히 다른데.
1: 천둥아 잘하고 와. 어우, 천둥이가 완전히 겁먹은 모습인데요.
5: 그렇지, 아, 착하지. 많이 더럽지?
2: 천둥아.
9: 거참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1: 엑스레이부터 초음파까지 다양한 검사를 마친 앤디와 천둥이. 10살이 넘는 노경

0: 인지라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건강 상태. 별 이상은 없어야 할 텐데요.
1: 혈액 검사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이 거의 잘 유지되고 있거든. 그 ND가 척추 2번과 3번에 여기 보면 마치 새 부리처럼 보이죠? 이 뼈가 좀 자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염증으로 인해서 체중을 조금만 더 빼주고 식이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0: 체중이 늘면서 척추에 가벼운 염증 소견이 나온 앤디. 반면 우리의 먹보 천둥이는 아주 건강하다는데요. 나이에 비해 두 마리 모두 크게 아픈 것 없다니 정말 다행이죠. 다음 날 윤수리가 특별한 부탁을 받고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윤수리 왔구나.
2: 안녕하세요. 노을이 안녕.
0: 반갑게 손님을 맞는 이 녀석이 바로 노을인데요.
4: 어떻게 오늘 찾아오게 된 거예요?
3: 아, 윤수리요. 우리 노을이가 처음에 윤수리네 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 안 들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윤수리가 훈련도 잘 시키고 또 애답지 않게 지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오늘 한번 노을이 말 안 듣는 거를 좀 봐달라고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2: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3: 노을이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엎드리지 말고 앉아야지. 일어나. 옳지. 자, 노을 앉아. 노을 앉아. 노을. 노을 앉아. 이거 봐, 말 안 듣지. 응? 아니, 이 녀석이 말.
2: 응? 덥다, 노을이.
3: 노을아, 앉아. 앉아. 앉아. 아우, 몇 분을 얘기해야 들어. 엎드려. 엎드려.
0: 과연 윤수리는 노을이의 행동 교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2: 노을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니까 노을이가 엎드리라는 줄 알고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같이 내려가고 같이 그러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엎드리거든요. 노을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노을이가 간식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요.
3: 뒤가 낮아지니까 네. 앉게 된다?
2: 이거를 간식을 노을이 머리 위쪽으로.
3: 아, 그래?
0: 똑부러지는 윤수리의 시범. 천방지축 노을이가 금세 얌전해졌네요. 노을이가 말을 듣지 않았던 건 잘못된 훈련 자세 때문이었네요.
3: 노을아, 앉아. 오, 오.
2: 간식 바로 주셔야 돼요. 자. 잘하면 바로.
3: 잘했어.
0: 노을이 잘했어.
3: 한 번에 되네.
2: 응? 노을이가 요즘 또 다른 거 말 안 듣는 거 있어요?
3: 아, 그런데 내가 요새 자기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밥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막 나를 보고 짖어.
2: 응.
3: 그 안 짖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2: 그거는 짖었을 때 주면 그게 잘한 건 줄 알고 계속 짖어요, 밥 줄 때마다. 그러니까 안 짖었을 때를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때 줘야지. 안 그러면은 짖었을 때 주면은 노을이가 그걸 잘한 건 줄 알고 그 밥 시간만 되면 그때부터 짖어요. 빨리 밥 주라고.
3: 앞으로는 짖을 때 주지 말아야 되겠네.
2: 네. 드려.
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문제 행동엔 반드시 원인이 있는 법.
2: 널.
0: 윤수리 덕분에 잘 고쳐진 것 같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2: 이런 거 꾸준히 시켜줘야지 노을이가 안 까먹고 나중에도 꼭 필요할 때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 복종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돼요.
4: 너희 훈련소에서 이미 훈련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왜
2: 네.
4: 저럴까?
2: 그 꾸준히 시키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래도 몸에 배어있던 거라고 해도 점점 기억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게 꾸준히 안 시키고 오래되다 보면은 아예 까먹어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0: 우리는 조금 까먹은 거죠.
1: 원래 이게 노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모든 개들이 훈련한 지 그렇게 좀 오래되면 까먹기도 해?
0: 보통 오래되면 까먹어요.
2: 똘똘한 윤슬이 칭찬해. 그날 오후 윤슬이네 집. 수의사를 꿈꾸는 윤슬이의 최근 관심사 바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인데요.
1: 윤슬이는 유튜브 안 해?
0: 해보고는 싶어요. 앤디 천둥이 데리고 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그게 추억이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해보고는 싶어요.
2: 그리하여 윤슬이를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톡톡 튀는 신세대 크리에이터 수의사 박기범 씨입니다.
3: 안녕하세요, 수의사 박기범입니다. 오늘은 강아지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애기 엄청 이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강아지 애기들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부모님 밑에서 너무 애지중지하게 큰 사람들 중에 조금 자기밖에 모르고 아나무인이고
2: 재기발랄한 영상부터 초보 애견인들을 위한 의료 팁까지 눈길을 사로잡는 반려동물 콘텐츠로 SNS상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4: 저는 여기까지.
5: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깜이에요 얘는.
0: 깜 누구야? 깜이야.
5: 안녕. 얘가 아직 주인이 없어요. 유기견이고 보호소에 오래 갇혀 있다 와가지고 조금 사람이 많은 거를 불안해.
2: 깜이야 안녕 반가워.
0: 저는 장원 초등학교 5학년 2반 현윤슬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고요.
5: 네.
0: 그리고 훈련 잘하는 수의사가 꿈이에요.
5: 훈련 잘하는 수의사가 꿈이에요?
0: 네.
5: 유튜브에는 왜 관심이 생겼어요?
0: 친구가 처음에 추천을 해줬는데 친구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왠지 저한테 또 추억이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은 해봤었어요.
2: 윤슬이의 첫 영상 제작을 돕기로 한 박기범 수의사.
0: 여기 좋아요.
2: 촬영할 내용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촬영에 나섰습니다.
5: 이렇게 해서 선생님 찍어주면 될 것 같고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복종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볼래?
0: 네.
5: 카메라 여기 보면서.
2: 윤수리를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든 선생님.
0: 앉아 엎드려.
5: 말할 때는 항상 카메라 보면서.
0: 앉아 엎드려. 기다려. 손 같은 기본 동작들을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2: 촬영 팁도 꼼꼼하게 챙겨주는데요.
0: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그 얘기를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왜 앉아로 첫 훈련을 해야 되는지.
2: 상상만 했던 개인 채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0: 이거 어떻게 해요?
5: 열기.
2: 어떤 영상이 만들어질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윤슬이의 첫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소 핸들러 현윤슬입니다. 오늘은 복종 훈련 중에서 앉아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왜 앉아를 가장 먼저 하냐면 강아지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앉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앉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집중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집중이 되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강아지가 머리를 들면서 엉덩이를 낮추게 되고 강아지가 앉으려고 할 때 앉아라는 명령을 해줍니다. 그렇게 앉아라는 명령을 해서 앉았을 때 간식을 주게 되면 강아지는 그것이 잘한 건 줄 알고 다음에 앉아라는 명령을 했을 때도 앉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까미와 함께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친구가 바로 까미입니다. 운명 맞아요?

0: 명령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에만 간식을 주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체험트렌들라 현진슬이었습니다. 안녕.
1: 기술적인 측면이나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데 아직 굉장히 애기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나름 자기 색깔로 의지만 있다면은 이어나가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윤수리는 앞으로 단짝 앤디와 함께 SNS로 소통하고 싶다는데요.
3: 세상의 강아지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저에게 하나뿐인 보물.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 옆에, 제 곁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2: 두 친구가 보여줄 멋진 영상, 앞으로 기대할게요.
3: 숨어 있어봐. 됐지? 근데 에이! 앉아! 찾아!
4: 잘했어.
3: 야! 10분 안 지졌잖아!
5: 와, 한준영이는 앤디랑 훈련 잘한다.
3: 들어갈 곳을 사이해서 해줘야 돼?
4: 아, 이렇게? 어, 이렇게?
3: 그렇지. 어. 그렇지, 매겨. 잘했어, 앤디.

0: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정해진 종류를 섞어가지고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2: 액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3: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영입니다.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1: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2: 저요?
1: 왜죠?
2: 이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안녕.
1: 안녕하세요. 아,
0: 대박. 우리가 100만 뷰를 찍어야 되잖아.
2: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3: 신선한 주제가 있어야
0: 그렇지?
3: 돼요.
0: 그렇지. 좀 새롭고 신기한 걸 많이 만들어야 돼.
3: 파이팅.
0: 파이팅. 그러면은 오늘의 퀘스트는 뭔가요?
1: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3: 쌍무지개?
0: 와.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3: 쌍무지개.
0: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쌍무지개를 만들라고.
3: 저희가 이제는 거의 이제 퀘스트가 그렇죠. 무슨 기상을 바꾸는

0: 그런 퀘스트까지 나왔네요.
1: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신의 경지에 달하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2: 이거 유튜브에 올려 좀 많이 구했다.
3: 이번 퀘스트 좀 신선했다.
2: 네, 뻔하지가 않았다.
1: 아니, 원래 무지개가 좀 비 오고 다음 날에, 아니, 비 온 다음에 좀 이렇게 그렇다. 생기지 않나?
0: 그 무지개는 하늘에, 그러니까 태양빛이 하늘에 있는 그 물방울에서 굴절, 반사, 분산이 돼서 생기는 것이에요.

0: 좀 쉽게 풀어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 봐봐.
0: 저 어려워요. 지금 못 들었어요.
1: 봐봐. 건아 형이 진짜 쉽게 알려줄게. 봐봐. 분산은.
2: 분산 맞죠?
3: 뭐야, 분산.
0: 분산이 될 것 같아.
1: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분산이야. 모여있다가 퍼지는 게.
0: 모여
1: 맞지?
0: 퍼지는 거.
1: 그리고 굴절은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꺾이지? 이게 굴절이야.
0: 굴절은 저도 알아요. 저 분산만 알아? 몰랐을 거예요.
1: 그리고 반산은 뭔지 알아?
0: 반산이요?
1: 형한테 메롱해봐. 아, 반사.
0: 아, 아 뭔지 알아요.
1: 이게 반사.
0: 초등학생 때 많이
1: 얼마나 쉬워.
0: 장난이잖아요.
1: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굴절, 분산, 반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잘 나왔나?
0: 아니요.
1: 잘 나왔는데? 잘 됐어.
0: 근데 이게 좀 뽀샷이 있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1: 뽀샷이 아니야.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둘, 셋,
4: 센사 큐! 센사 큐!
1: 네, 큐. 오늘의 퀘스트는요?
0: 쌍무지개를 만들어라입니다.
1: 쌍무지개.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죠?
2: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 그렇죠.
2: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말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굴절, 반사, 분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험을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0: 갑시다.
1: 네. 갑시다.
0: 갑시다. 갑시다.

0: 이제 실험실로.
1: 이거면 다 됐죠?
0: 이거 근데 물 확 떠와야 돼.
1: 받아볼게요.
0: 어, 진짜? 네. 오케이. 오시는데, 권이. 갔다 와. 오.
1: 아직 안 넘치겠다. 저. 오. 오. 이게 아닌데? 오. 헐. 난 이거 가지고 가볼게요.
2: 결국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구만.
3: 제가 말했잖아요, 랜덤.
0: 머리를 써야지. 아니 코나. 아. 사람 머리를 써야 돼. 괜찮지? 오. 이제
2: 네. 친구들한테
1: 이제 설명해서.
2: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그런 실험 뭔가요?
1: 굴절하는 빛의 경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텐데요. 빛이 지금 경로가 안 보이잖아요.
2: 네.
1: 그래서 경로를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연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물에 넣으면 연기가 막 흘러내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막 나는데.
0: 우와.
4: 라면 끓는 것 같아. 시원해요.
0: 어, 보이는 것 같아.
1: 그죠? 근데 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0: 오, 보인다. 우와,
4: 이거요? 우와, 신기하다.
1: 보인다.
4: 그거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1: 보이시는 것처럼 빛은 원래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굴절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봅시다.
0: 네, 건이 불 켜주세요. 짠. 짠.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다 해봐야겠네요. 네.
4: 수족관.
1: 그냥 이렇게 쏘게 됐을 경우는 아까처럼
2: 아무것도 없는데요?
1: 경로가 안 보이죠?
2: 네.
1: 그래서 이렇게 뭔가 뿌옇게 만들어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 물에는 우유를 좀 타줘야 되는데. 어?
4: 근데
0: 오 신기해.
4: 야, 진짜 신기해.
0: 약간 수영한 것처럼.
1: 오, 우유를 너무 많이 타면은 아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0: 아. 지금 많이 탄 거 아니죠?
2: 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1: 한번 확인해 볼까요?
2: 어, 근데 안 보여요.
1: 안 보여요.
2: 이게 너무 밝아서 그런가?
4: 불 끌게요.
0: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1: 보여.
0: 보여요.
2: 근데 네. 물은 보이는데
1: 공기가 안
2: 물은 보이는데 위에가 안 보이는데.
4: 그러면 이거 향초를 피울게요.
2: 아, 이것처럼 아까 이 원리로.
4: 그렇죠.
2: 네.
1: 막을 뚜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2: 자, 살짝.
1: 오. 최대한 막기.
0: 오, 됐다!
2: 되지 않을까요?
1: 됐다, 진짜?
2: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4: 저한테 보여, 불 꺼볼게요.
2: 우와! 됐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4: 제일 잘 돼.
2: 그래, 이 원리야, 이 원리.
1: 공기 중이랑 물이랑 둘 다 잘 보여.
2: 짠!
0: 우와!
2: 어, 이거 그거 같아요. 그 무대의 그거 같아요.
0: 어, 진짜. 빰빰빰빰빰빰빰.
2: 이야.
1: 아, 진짜 잘 보인다.

0: 자, 이번에는 빛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현상인 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 그렇죠.
0: 반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1: 짜잔
0: 거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빛의 경로를 살펴보는 식으로 할 건데요. 거울을 놓고
1: 아까처럼 그러면은 드라이아이스를 또 하나요?
0: 네.
1: 자, 넣어주세요.
0: 3, 2, 1, 고! 샥! 네.
1: 자, 불!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이 직진을 하다가 네. 거울 경계면에서 네. 그대로 그 각도로 돌아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뭐죠?
1: 네, 마지막은 분산 실험입니다.
0: 분산.
1: 분산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백색광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하얀색 빛이 지금 한 줄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퍼져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퍼져나오는 것을 한 줄기로 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틈이 나 있는 슬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2: 슬릿.
1: 그래서 슬릿을 놓고 백색광을 쏴주면은
0: 어? 그러네요. 희미하게 한 줄이 이렇게 딱 있어요.
2: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1: 아, 네, 그래서 이제 경로상에 태호 형이 네. 백색광의 경로상에 프리즘을 가까이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니가 스케치북을 왼쪽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딱 놔주세요.
2: 이렇게요? 네. 됐나요?
1: 그 프리즘을 계속 돌려보다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하나 나오나?
0: 어? 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1: 이번에도 한번 불을 꺼볼까요?
3: 하나, 둘, 셋.
0: 오!
1: 자.
0: 우와.
1: 아, 오, 보이네요.
0: 보인다, 보인다.
2: 빨주 노초 파란 보
0: 우와. 되게 얇지만 빨주 노초 파란 보예요.
1: 선명해. 이 모양으로.
0: 네.
1: 와.
2: 근데 진짜 신기하다.
1: 네, 이게 그 색깔마다 그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유리 안에서 각자 다른 각도로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2: 오.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실험을 다 완성했습니다.
1: 맞습니다.
2: 성공.
3: 자, 그러면은 네.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 회의를 해봅시다. 일단 하늘에 물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 소방차를 소방차를 섭외합시다.
3: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나?
4: 교육? 그걸 잘 모르겠고.
0: 아, 그것도 있다.
3: 뭐야?
0: 운동장에 덮지 말라고.
2: 아, 저희 비닐하우스에

0: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비닐하우스.
1: 그거. 네.
0: 근데 그걸 무지개가 돼요?
2: 우리 공기 중에 이렇게 촥 퍼져 있기만 하면 되는데.
1: 그때 있네. 그 입에다가 물 먹고 계속.
2: 장난이처럼요?
0: 아 그래도 우리 분무기 두 개로 하면 되잖아요?
1: 잠시만. 아 그럼 쌍무지개한테?
0: 무지개 만들어 어디로 가죠?
2: 지금 몇 시죠?
1: 어? 10시 반 정도 된 거 같아.
2: 그럼 지금 딱 괜찮을 것 같은데.
1: 지금?
2: 네 그럼 한번 해보러 갈까요?
1: 그래? 그럼? 가자.
2: 가자
1: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해가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해야 돼. 자 과연 이게 오늘 만들어질 수 있을지?
3: 정
1: SNS 영상부터 하나 셋 뿌리는 사연사 큐! 네 오늘의 캐스트는
4: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입니다.
1: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4: 바로 분무기입니다.
1: 이걸로 이제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야 되죠?
4: 무지개를 만들려면 일단은 해를 등지고 서야 되거든요. 아. 지금 해가 저기 있잖아요.
1: 그죠.
4: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을 보고 서서
1: 아 이렇게
4: 이쪽 방향으로 네. 뿌리면서 이제 찍어주시면 됩니다.
1: 아 네. 그럼 하나만 일단 뿌려볼까요? 네. 그럼? 이게 보이는 건가?
4: 되나요?
0: 아니요, 안 나왔어요.
1: 보이는 건가?
4: 무지개가 원래 하늘에 떠야 되는데.
1: 무지개 어딨죠?
4: 보일 듯 말 듯.
1: 여기 있다.
4: 어디요?
1: 여기.
0: 아, 안 보이는. 여기서 보이네.
4: 어디?
1: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봐봐. 코나 여기서. 이거 안 보이니까 이게 뒤에 뭐가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4: 민재 형.
1: 저희 민재 형이십니다.
0: 자 그럼 이제 다시 뿌릴게요.
1: 자 좀만 더.
4: 아직도 안 지켜?
1: 좀만 더. 형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혹시 조금만 좀만 더.
4: 아 힘들어.
2: 보인다.
4: 보여요?
1: 나만 안 보이지?
4: 보여 여기. 오 잘 보여요.
1: 보여요?
4: 카메라에도 담겨요?
1: 여기 카메라에 담겨요. 보인다. 우와 신기해. 여기. 우와. 무지개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쌍무지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4: 그쵸,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죠.
1: 두 명이서 같이 뿌리면 쌍무지개가 되는 거 아니야?
0: 네, 너무 쉬운데?
4: 맞아요. 그러면은 저하고 영종이 형이 양쪽에서 뿌려볼게요.
0: 과연 될까요?
1: 내가 찍어줄게.
4: 그럼 일단 한번 해보죠.
1: 자, 하나, 둘, 셋.
4: 무지개 보였다.
0: 자?
4: 보였어요, 저한테는.
1: 안 보이는데, 전혀?
4: 여기도 보여요. 여기.
0: 나도 좀 보인다.
4: 보여. 형, 여기서 봐야 돼요.
1: 내 눈앞에, 나만 안 보이지?
4: 여기. 보이죠?
1: 아, 여기 있네.
4: 보이죠?
1: 여기 있는데,
4: 네.
1: 오, 아까보다
4: 카메라로 더, 찍으세요.
1: 더 선명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4: 하나밖에 없어요.
1: 쌍무지개 아닌데?
4: 나도 하나밖에 안 보여.
1: 왜 하나밖에, 두 명이서 같이 보였는데 왜 하나밖에 안 보여?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이게 쌍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4: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사실 이게 눈으로도 잘 안 보이잖아요, 자연에서도. 그걸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1: 어떻게 해야 돼?
0: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1: 힌트, 어떻게 만듭니까?
5: 쌍무지개를 만드는 선생님 번호입니다.
1: 진짜요?
0: 우리나라에 쌍무지개 전문가도 있나 봐요.
4: 만들어보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긴 하나 봐요. 네.
1: 과학 선생님이셔. 일로 전화해보자.
4: 지금 바로 전화해요?
1: 전화해봅시다.
6: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EBS 사이언스타 큐 팀이라고 하는데요.
6: 네, 그 쌍무지개는 네. 바로 그 쌍무지개는 네. 바로 소금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1: 소금물이요?
6: 네. 무지개는 물방울 속에서 빛이 꺾이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소금물은 물보다 굴절률,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빛이 꺾이는 정도가 더 커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달라요.
1: 소금물이 필요했던 거군요.
0: 그래서 그 물과 소금물을 동시에 뿌리면 그러니까 쌍무지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2: 그러면은 혹시 바다에 가서 바닷물 같은 걸로 해봐도 혹시 만들어질까요?
3: 바닷물이요?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닷물의 평균 염분 농도가 3.2에서 3% 정도 되거든요. 좀 낮긴 한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4: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4: 네.
5: 준비할 게 많은데.
2: 그럼 빨리 준비하고 갑시다.
4: 갑시다.

0: 큐! 네, 저희가 드디어 진짜로 바다에 왔습니다. 짠!
1: 함께 떠나자.
2: 너네 이 노래 모르는구나.
3: 알죠, 알죠.
1: 왜 나만
4: 저 모르는데요?
1: 이 노래 모르면 안 되는데. 이 노래 모르면 나 혼자 또 삼촌 됐다고 또
2: 거니가 노래.
5: 사실 야이야이야 그 부분부터 따라하려고 했는데.
1: 야이야이야이야.
6: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드디어 무지개를 직접 만들러 바닷가로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로 바닷가에 올 줄은 몰랐는데 한다면 하네요. 우리
6: 사이언스타 교회 이런 실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이제 쌍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가 섭외한 게 있잖아요.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잔! 빠바밤! 폭죽이죠, 쳐줘야 돼요.
2: 멋있는데요?
5: 팡!
6: 와, 되게 거대하네요.
1: 와우!
5: 두 대 다 들어왔다.
4: 그래요.
1: 안녕하세요.
6: 네.
5: 신기하다.
1: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물이 들어있네요, 지금.
1: 아, 이 차가 물 들어있는 차구나.
6: 일단 뒤에 차가 비어있는 차.
1: 네. 아, 그러면은 저 비어있는 차에다가 바닷물을 저희가 넣으면 될 것 같고.
5: 네. 오, 잠겼다.
4: 이제 무지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6: 저희 빨리 해볼까요?
4: 이 무게가 그건 아닙니다.
1: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쪽으로 하면? 짠! 네, 이제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6: 드디어 태양이 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 보이세요? 저 태양이 지는 것만 저희가 못 빠지게 기다렸는데
4: 맞습니다.
1: 이제 저희가 한번 과연 될지
4: 준비하시고
1: 자, 준비! 5, 4, 3, 2, 1!
6: 오, 뭔가 느껴지고 있어, 느껴지고
1: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6: 됐다, 됐다.
1: 보여, 보여, 보여.
4: 벌써 보여요?
1: 보여, 보여. 이렇게 이쪽으로 해봐, 좀만 더 위로 해봐.
6: 와.
1: 오! 완전 크게 생겼어, 저 산 위로, 위로, 위로.
6: 네, 지금 뭐.
1: 보이시죠, 여기? 와. 이렇게.
6: 네, 지금 저 정면 언덕 위로.
1: 맞아, 맞아, 맞아.
6: 와, 진짜 이쁘게.
1: 엄청 커, 엄청 커. 진짜 네. 하늘에 난 것 같아.
6: 진짜 딱 이쁘게 생겼어요.
1: 근데 무지개 화상으로도 보여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 자, 용종이 발사! 과연!
4: 오, 나온다.
1: 좀만 더 들려. 좀만 더 줘.
6: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1: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는 걸까? 나와 주세요!
5: 제발, 무지개님 나와 주세요. 제발.
7: 간절하다.
6: 저희가 한번 찢어져 봅시다.
1: 네.
6: 그래도 지금 저 언덕이 무지개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밖에 그치. 없어요.
5: 한번 봐봐. 건이 것만 틀으면은
6: 건이 것만 틀었을 때 나오죠.
1: 살짝 보이고
6: 그럼 건이가 한번 내려봐. 내가 내 것만 해볼게. 해도
1: 그래도 보여.
6: 비슷한 위치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아까처럼 겹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은 굴절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1: 그러네. 이게 지금 바닷물에 뭔가 네. 그 소금의 농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닐까?
6: 맞아요. 서해 바다가 염도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진짜?
6: 그러면 저희가 일단 좀 물을 끄고 다시 그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확실히 큰 무지개가 만들어져서 네. 뭔가 되게

0: 멋있긴 멋있었는데
1: 진짜 멋있네.
2: 맞아요.
0: 쌍무지개가 안 만들어지네.
2: 아무래도 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문제가 저 물탱크에 있는 물의 농도를 높이려면은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0: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2: 그걸 꺼낼 때가 됐네요.
0: 그치, 그걸 준비해야 돼.

0: 엄마. 아이고, 미끄러워졌어.
1: 깜짝. 빨리 와, 빨리 와. 아, 무거워. 드디어 저희가 비자의 무기, 펌프를 갖고 왔습니다.
0: 좀. 성공해서 제가 100% 장담합니다.
1: 그래, 우리 성공할 거야. 성공해야 돼. 자,
0: 그러면은.
1: 해볼까? 바로? 위로, 위로! 아, 멀리 가!
0: 위로, 위로, 위로.
1: 멀리 가!
0: 어, 보인다!
1: 보여, 보여, 보여,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보여, 보여,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0: 어, 됐어요!
1: 됐다!
0: 보였어! 보였어!
2: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0: 와, 됐어. 와,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방금 보였어, 보였어. 와.
1: 보이지?
0: 네.
1: 너무 잘 보이는데? 우와, 보여, 보여. 완성! 오늘의 퀘스트,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대!
3: 성공!
0: 이거 하면 제일 완전 뿌듯해요.
2: 진짜 지금까지 퀘스트 중에 제일.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6시간 반 만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2: 그것도 저렇게
4: 좀 하늘에다가 크게.
0: 그러니까요.
1: 와, 저희가 진짜 쌍무지개를 만들 수 있나,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맞아요. 만드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2: 신선하네요.
1: 네, 저희의 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5: 네, 여기 있는 아래 주소로 들어와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1: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5: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1: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임팩트 태호,
5: 영성, 건이었습니다.
1: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정
0: 안녕.
1: 진짜 안녕. 가자. 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잔. 빰빠밤. 채워주세요.
0: 뭐지, 나오지?
1: 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0: 과연!
1: 오! 물로 만드는 1차 무지개는 성공.
0: 네.
1: 이제 그러면은 2차 무지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대망의 시간이죠. 쌍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지.
0: 맞아요.
1: 기대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멀리 가!
0: 위로, 위로, 위로.
1: 보여, 보여, 보여,
0: 어,
1: 보여!
0: 어, 쌍 무지개!
1: 보여!
0: 어, 쌍 무지개!
1: 보여!
0: 우와,
1: 보여, 보여!
0: 보였어요?
1: 야!
0: 지금 사진을 보여요?
1: 아차가! 완성!

다른 행성이나 은하계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과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출현이 임의로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우리 지구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우주 곳곳에 탄소와 산소, 수소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둡니다. 지구와는 다르지만 별개의 다양한 세계에 실제로 생명체가 서식하는 신호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 생명이 번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행성은 우리 지구뿐이며 인류는 겨우 수백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숲은 생명체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연의 육지 환경으로 바다의 산호초와 비교할 만합니다. 얼마 전까지, 정확히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지표면은 절반 이상이 숲과 산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백 년간 인간의 손에 의해 산림의 6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속도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숲과 정글은 자연이 여러 조건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뜨겁거나 건조하게 메말라 있거나 혹은 얼어 있거나 염분이 많은 땅에도 기적적으로 적응하니까요.

숲과 정글엔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풀, 그리고 동물들이 터를 잡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시 매분마다 지구의 삼림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이런 현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가위개미는 인간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동물 사회에 사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가위개미는 나무를 낱낱이 분해하고 그 식물질을 개미굴로 가져갑니다. 강박에 가까운 이들의 끈질긴 노동은 숲을 벌목하는 인간의 행동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호주의 배짜기 개미는 놀라운 기술로 숲의 나뭇잎을 이용해 집을 짓지만 그렇다고 나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숲에 해로운 여러 가지 곤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고도로 발달된 인간 사회일수록 자신들이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자원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갑니다. 땅과 목재, 종이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인간 사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죠.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9만 5천 제곱킬로미터는 숫자입니다. 큰 수이긴 해도 그냥 숫자죠. 하지만 숲과 삼림지의 무분별한 파괴로 우리가 실제로 잃게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생물량이 줄어들면 생물 다양성도 감소합니다. 영장류 같은 우리의 벗들도 언젠간 모두 사라지겠죠. 유인원과 원숭이, 여우 원숭이의 삶은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 열대우림들이 파괴되어 가고 이는 모든 영장류 중의 30%를 멸종의 길로 내몰았죠.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여우 원숭이 종들의 서식지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화재, 질병에도 점점 더 취약해졌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열대우림의 저지대에 사는 침팬지는 사냥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농부와 벌목꾼에게 쫓겨 숲의 경계지대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친척의 멸종이 머지않았으며 이들이 사는 정글 또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영장류의 소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생태계도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장류는 다양한 씨앗을 퍼뜨리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자란 풀과 나무들이 수많은 생물의 생존을 좌우하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이미 지구 깊숙한 곳까지 오염시켰죠. 침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란 정원사 새는 호주의 숲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특별한 새 중 하나죠. 수컷은 암컷의 눈길을 끌기 위해 복잡하고 매력적인 구조물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달팽이 껍데기 같은 알록달록한 물건들을 가져다 정교하게 장식도 하죠. 하지만 최근엔 달팽이 껍데기와 꽃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플라스틱 뚜껑이나 라이터, 깨진 유리 같은 인간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비단 정운섯의 수컷이 이런 물건들로 암컷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많은 동물들이 위험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쓰레기를 삼킨 어린 동물들은 고통 속에 천천히 죽어가겠죠.

우리는 이제 자연자원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숲의 생물 다양성을 절멸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은 먼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숲과 정글이 황폐화된 건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날로 발달되어가는 소비사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쇼핑카트에 쉽게 집어넣는 물건들이 수많은 지구생물의 멸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소비로 인해 위기에 놓인 생물이 무려 7,00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이 그만큼 지구의 재활을 고갈시키는 주역이란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북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중앙아메리카의 깊은 정글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이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온 겁니다. 과한 상상 같아 보이겠지만 누군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중앙아메리카의 삼림벌채에 일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거미 원숭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죠. 이 원숭이가 생존하려면 광대한 숲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식단은 넓은 구역에 흩어져 있는 제철과일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숲은 계속해서 잘려나가고 거미 원숭이들은 멸종으로 내몰렸습니다. 제과 제빵과 화장품 업계에서 막대한 규모로 소비되는 파뮤는 보르네오 정글에서 하는 또 다른 대형 유인원을 위협합니다.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인 오랑우탄이죠. 파뮤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깎아낼 때마다 오랑우탄은 죽임을 당하거나 자신의 영역에서 쫓겨납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들의 개체수는 60%까지 감소했고 2025년이 되면 그 수치가 2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숲에서 쫓겨나거나 사냥감이 된 오랑우탄이 늘어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인간처럼 오랑우탄의 번식률도 극히 낮기 때문이죠. 암컷 오랑우탄은 새끼와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생 동안 많아야 서너 마리 정도를 낳으니까요.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작은 개미 알기는 자기 영역 안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죠. 작은 곤충을 샅샅이 핥아먹기에 완벽한 주둥이와 흰 개미 언덕과 개미탑을 부수고도 남을 만큼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개미 알기는 그 파괴적인 본능을 억제할 줄 압니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일정량의 흰개미를 먹고 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영역 내의 개미집들을 완전히 부숴 없애지 않고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거죠. 그럼 개미들이 공격받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이런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지구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호주의 숲에는 백혈병의 출혈 성분을 함유한 덩굴 식물이 있습니다. 마의 일종인 디오스코리아 콤포시타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성호르몬은 피임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죠. 항암 성분을 가진 식물 중에 70% 이상이 숲에서 자라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천 수만 종이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놀라운 보물의 존재를 알아채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정글과 숲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연기 말이죠. 2015년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화재를 겪었습니다. 2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숲이 불타 없어졌죠. 사실 그건 파뮤 농장에서 저지른 일종의 대학살이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산채로 불탔고 우리가 발견조차 하지 못한 생물종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죠. 주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수많은 말레이곰이 죽음을 맞았고 다른 동물들도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2015년에는 13만 건이 넘는 산불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20억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1년간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양이죠. 지구 온난화부터 생물 다양성의 상실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환경 문제들의 시작과 끝에는 숲과 정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지구와 지구의 생태계, 숲과 정글을 확실하게 개선할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잃을지 분명한데도 우리 행동의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죠. 더 늦기 전에 이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볼 시간입니다. 개인의 작은 행동이 지구의 숲과 정글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확실하고 큰 힘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 종이와 목재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그리고 생물의 영역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0: 알았지? 나도 이제 날 수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터보 스핏!
1: 꽁지야, 기다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2: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어.
1: 얘들아, 조심해!
2: 티노!
0: 난 이제 호기보다 훨씬 더 빨라!
2: 티노!
1: 안 돼!
3: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해! 티노, 도와줘라!
4: 내 손을 잡아, 티노!
3: 고마워, 샤키!

0: 진우,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1: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2: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0: 얘들아, 본부가 왔어.
3: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와 포기 안 해.
4: 멈춰, 공주. 구조용 루프 액션!
3: 아니, 이래봤자 소용없어!
4: 공주야, 제발 멈춰!
3: 아니, 꽉 잡아!
5: 공지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0: 티노, 좀 괜찮아졌어?
1: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6: 잠깐! 꽁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1: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6: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4: 꽁지야! 멈춰!
7: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하게 될 거야!
3: 내가 속을 줄 알고!
4: 우리 말을 안 들어!
8: 공주, 우릴 믿어줘!
1: 가자, 다이노 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0: 좋았어!
2: 이거 진짜 위험한데?
3: 나와라! 최고 등판 3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1: 제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0: 빙보드 방패 때리기! 하이야! 뭐야? 매치! 안 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7: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부술 거야! 레티 부스터!
0: 제법인데?
7: 이거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4: 얘들아!
8: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볼 확대 액션! 흥! 자! 하! 오! 뜨거워! 뜨거워!

0: 다행이다. 물엔 문제 없어.
1: 셀리 집게발잡기 액션!
2: 너무 뜨거워.
1: 구즈 울루프 망치 액션!
3: 보기 섀도우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간지러워.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디노가 막아내고 말 거야!
1: 노아, 다이노 본부를 변신시키자! 당장!
3: 다이노 본부! 다이노 보스로 변신!

0: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거대 운석 처리 완료. 야호! 다이노봇이 도와줄 줄 알았어.
2: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3: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
4: 근데 노아, 꽁지는 어디에 있어?
5: 나도 모르겠어. 운석과 충돌한 후에 신호를 추적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사라졌어.
2: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꽁지가 너무 걱정돼.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빼앗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다이어로봇이니까요! 아,
4: 좋다. 마리 팀장.
2: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0: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5: 에너제!

0: 우리도 가자! 타이탄 액션!
1: 타! 지방울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1: 알겠어! 부탁할게!
0: 타이탄 펀치!

0: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1: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엑스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응?
0: 좋아, 간다! 자!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니!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있어 나야. 아!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걔가 침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아!
0: 내 손.
1: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0: 성공이야!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3: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4: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0: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서두자.
3: 야 멈춰. 거기 함정.

0: 빨리 마그마 코어를 부수자!
1: 다이아라보 발사!
2: 전부 쏟아부어!
3: 야! 야!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3: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4: 야, 레스큐 슈커.
2: 타이탄 슈터.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

0: 정말 귀찮군. 레스큐 마그넷 스코어 찍어. 자 그럼 마무리 간다. 일단 고! 이제 끝이다. 아빠! 어? 아빠라고?
1: K가! 제이의 아빠라니!
2: 제이, 알고 있었니?
0: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 네가 파이어 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0: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3: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4: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0: 그게 파이어 로보니까.
1: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5: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0: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4: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3: 아휴, 하여간 못 말려.
6: 화재 발생, 화재 발생.
1: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0: 당연하죠.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7: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8: 출동 파이어로보.

0: 배치가 저기 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1: 다녀오겠습니다.
2: 그래, 조심하고.
1: 네.
3: 윤호야.
1: 어? 안녕. 리아도 있네.
3: 안녕. 이따 공원에 갈 건데 같이 갈래?
1: 공원?
3: 자전거 타고 가자.
1: 좋아.
3: 재밌겠다.
0: 저 애는

0: 안녕하세요.
1: 안녕.
2: 모냥 이 녀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0: 빨리 잡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저쪽으로 가봐.
3: 응. 걸레리오!
0: 걸레리오!
3: 가라리요! 다들 상당하군. 만만한 애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
4: 만만한 애? 누구?
3: 미야.
4: 개 실력도 장난 아니야.
3: 그래봤자 꼬맹이야.
4: 그나저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묶어둘 거냐?
3: 또다시 반항하면 그때
4: 알아요. 약속할게요. 약속.
3: 좋아.
4: 살았다. 그나저나 미아가 날 알아봐서 접근하기도 힘든데.
3: 인간으로 변신하면 되잖아.
4: 응? 변신?
3: 미아처럼.
4: 미아처럼? 안 해봤는데. 일일이야. 응? 우와, 괜찮은데.
3: 이건 선물이야.
4: 뭐냥? 응. 이렇게 차는 거 맞냥?
3: 마법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4: 밀리야!
3: 이제 미아 정도는 상대할 수 있겠지.
4: 좋았어. 그럼 다녀올게요.
3: 다시 변신해야지.
4: 아, 밀리야! 역시 몰라보네. 갑시다.
5: 두목 찾았어?
6: 안 보이는데.
7: 두목이 우릴 버리고 도망갔나 봐.
6: 그럴 리가 없어.
5: 아, 따라와.
6: 응? 가자. 어디 갔는데?

0: 해치.
1: 어? 실장님.
0: 왜 아직 모냥을 안 잡는 거야? 아니면 못 잡는 건가?
1: 그게 잡힐 듯 말 듯 하는 게.
0: 술래잡기 아냐?
1: 아, 아니요.
0: 인간계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선계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선계에 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지. 곧 모두가 어둠에 휩싸이고 말 거야. 인간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2: 문양 말고도 다른 악당이 나타났어요.
0: 그것 때문이겠군. 해치, 힘을 보태줄게. 막아야 해.
2: 네.
3: 자자자자.
4: 주윤호
5: 나온다.
4: 공원 가는 거 알지?
3: 그럼. 빨리 가자.
6: 뭐가 그렇게 급해?
7: 마법 기운이.
8: 미아야, 뭐해?
7: 아니야.
8: 가자.
5: 응? 자작가.
8: 자.
9: 애들 오고 있어.
8: 숨자.
9: 응?
8: 자전거 가져올게.
6: 나도 다녀왔습니다.
5: 여기가 좋겠다.
9: 어이,
5: 깜짝이야. 뭐냐?
9: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8: 수상하네.
5: 너희들? 아, 날 몰라보겠구나.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0: 숨었는데?
1: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보냐? 응? 어?
2: 가자!
0: 응?
1: 가자!
0: 쟤들 따라가는 것 같은데?
1: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왜 이렇게 빠르냐? 안 되겠다, 늘 일이야! 됐다! 어디까지 왔냐? 응? 저기 온다!
2: 어? 자전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해요!
3: 좀 쉬었다 가자.
2: 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4: 나도.
1: 어디까지 간 거냐?
3: 물 좀 사올게.
0: 어?
1: 찾았다.
5: 지금이야.
1: 너 잘 만났다. 혼자 있을 때 해치워주마. 그렇지. 힘이 솟는다. 밀리리야!
4: 뭐야?
6: 일단 피해야겠어. 띄어띄어!
1: 어디로 도망갔냐? 응? 저기 땅!
7: 어? 나타났어!
4: 어?
7: 저기야!
4: 어?
1: 이제 또 어디로 도망갈 거냐?
6: 그렇다면 삐요 삐요
1: 밀리리요. 그게 다냐? 그럼
4: 도망님 정말 주먹 맞네.
0: 내가 맞다고 그랬잖아. 어디 갔었어요?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6: 두목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4: 정말? 그럼 뭐 한 건데?
1: 아, 잠깐! 나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7: 야!
1: 그렇지! 니들 때문에 아까운 기회 놓쳤잖아!
0: 우리 때문에?
4: 아, 우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 보소.
6: 얘들아, 조용!
1: 닐리리야!
7: 알아리오! 아자자자!
1: 닐리리야!
7: 어?
1: 하차!
0: 두목 뒤에 조심해요!
1: 뭐냐?
6: 뒤를 조심하라잖아!
1: 아, 깜짝이야!
7: 얼레리요!
6: 꼴레리요!
1: 아이쿠야! 간지럽게 뭐 하는 거냐? 닐리리야! 어떠냐?
7: 아라리오!
1: 가자! 이게 다냐?
7: 아라리오!

0: 괜찮아?
1: 고마워.
2: 도망님 정신 차려!
1: 이제 선교로 가자.
3: 이젠 비상작전 개시!
2: 이때다. 일일이요.
1: 어? 아휴, 또 놓쳤네.
4: 미아야!
5: 어디 간 거야?
4: 미아야!
5: 어? 미아다. 어디 갔다 온 거야?
6: 아, 공원에 잠깐.
7: 그런데 아까 벤치가 날아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6: 벤치가? 몰라.
3: 기껏 마법 능력을 올려줬는데 그런데도 쳐버리다니!
2: 걔들 만만치 않다니까.
6: 여기 홍나빠.
8: 아, 건들지 마!
3: 그런데 얘네들은 또 뭐야?
9: 우리... 나비의 나! 어시의 워!
10: 심심이의 심!
9: 나우쌤 특공대입니다!
3: 아이씨구,

0: 다 이런 대체로를
1: 스펠란자 호에 가둔다고?
0: 농담하는 거지?
2: 당장 화계신을 범해낼 유일한 방법이야. 1차전 오브나이드를 이용해야지.
3: 머릿수로 밀어붙일 상대는 아니라곤 하지만.
2: 걱정 마. 저 뱀 강해.
1: 맞아. 20억 메탈 카드 곳을 책임지는 방주니까.
4: 야, 그래도 너희의 소중한 배잖아.
2: 수랑을 잠시 미루는 것뿐이다. 화계신이 우리 메탈 카드 곳을 없앤답시고 이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 꼴 절대 못 보지.
0: 알겠어, 대장.
5: 어쩔 수 없나?
6: 가두고 나면 녀석이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으려나?
4: 설마 친구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6: 좀 무섭긴 한데.
3: 주는 여전히 터무니없다니까.
7: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3: 뭐 그렇지.
5: 그런데 오버나이저 상태가 영 별로라서 자주는 못 쓸걸?
2: 하루 두세 번 정도가 최선일 거야. 즉, 기회는 한 번뿐이다. 서둘러 20억 메탈 카드들을 옮기자고.
0: 거기 정신 살아오래. 가자.
5: 20억을 어느 세월에 옮겨?
8: 다 방법이 있지.
9: 문을 열어! 솔레이유를 데려와야 해!
10: 여기서 더 사용하면 오버나이저가 폭주하고 말 거야!
0: 설마 제로를 설득할 생각인가?
9: 뭐야, 잠깐! 넘칠 수 없으셔!
11: 어리석군. 이런 장벽 따위 언제든지 찢을 수 있거늘.
7: 그럼 내 질문에 답해주고 가. 너의 존재 이유는 뭐지?
11: 나는 강철의 파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있을 뿐이다.
7: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거야?
9: 준, 왜 솔레이유를 말리지 않은 거야?
0: 나도 몰랐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설마 그런...
9: 왜 나한테 말도 없이...
5: 솔레이유...
1: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면 돼.
0: 빨리 임시작전실로 가자!
7: 모든 걸 파괴하고 나면 네 존재 의미는 사라질 거야. 그건 곧 죽음을 뜻하겠지.
11: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넌 누구지?
7: 난 솔레이유. 사람이 만든 안드로이드야.
11: 강철의 심장을 지녔군. 모조품인 네가 죽음을 알까?
7: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11: 친구라. 그 아이와 푸른 늑대, 붉은 사자.

0: 말인가?
1: 소중한 친구야.
2: 오고 나 이전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3: 적어도 내일 아침은 돼야 해. 미안하고.
4: 그래도 시간을 벌었어. 분리된 새 객차는 확보해서 서로 멀리 분산시켰고 최소한 당장은 연료를 채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현 시점에선 최선의 조치야.
5: 하지만 제로의 응용은 아직.
6: 녀석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셔.
7: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달까?
1: 데뷔 아이오는 괜찮을까? 딥바이크랑 블랙호크가 탐색 중인데 소식이 없네.
5: 제로는 헤비 아이언의 집착을 누렸어. 그전엔 타키의 증오였고 마지막은 뭐지?
0: 자네들 중대한 소식이 있다냐.
8: 뭔가 알아냈어?
0: 그래, 파괴신의 정체일 말이 있어.
5: 이건
0: 채취한 제로의 피를 레이아 박사가 분석했지.
9: 그 난리통에 파괴신 피를 뽑았다고?
0: 녀석의 정체는 전설 속 신따이가 아니야.
10: 아니면 뭔데?
8: 설마 또 원래는 메탈 카드 봇이었다는.
11: 정답.
9: 거봐라, 내가 우리랑 다를 거 없다고 했잖아.
0: 파괴신의 피에서 숙주인 메탈 카드 봇의 성분이 검출됐다. 사바나도 같은 경우야.
12: 너처럼 어떤 영혼을 뒤집어썼다는 얘긴가?
11: 맞아. 사바나드의 힘이 폭주했을 때와 매우 유사해. 그럼 무서운 아이랑 단둘이 있겠다니 얘는 무슨 생각이람?
13: 즉 제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미치광이란 소리군.
10: 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사기다. 자가 눈에 희망 확 주면 내가 꼼짝도 못하겠더라. 거의 신이다 신.
6: 그래, 그 요술 정말 성가셔.
8: 어? 난 괜찮던데.
1: 어? 시로한텐 그 능력이 안 통했어.
14: 아무나서 그런 거 아니야?
11: 잠깐만! 제로가 원하는 불씨, 그릇을 채울 연료, 비스트 바이러스 복임자 한정이라면 조건이 충족된 카드봇만 조종이 가능하다면?
4: 아, 지금까지 제로가 상대한 건 모두 와일드 카드봇이거나 감염자들이야.
0: 그 힘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타이란트 제로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1: 감염된 적이 없고 제로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메탈 카드봇이라면.
13: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9: 서둘러 녀석을 때려잡을 작전을 세워보자고.
10: 세워보자고.
4: 이제 남은 건
8: 솔레이유를 믿는 수밖에.
0: 친구라, 그게 네 존재의 의미냐?
11: 난 누군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배웠어. 모두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지. 너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0: 이 나와 친구라.
1: 웃음질은 안아보네.
0: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친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구나.
1: 어? 그래?
0: 블레이어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군.
1: 그렇다고 믿고 있어.
0: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나.
1: 아, 춤추기는 빼고.
0: 널 잃는 게 두렵겠군.

0: 당장 꺼! 없어!
1: 보건회사를 작동시켜! 당장! 어,
2: 말했잖아! 지금 작동시키면 모두
1: 상관없어! 싫어!
3: 어리석고 무능력한 것, 그 끔찍한 것이 그리도 소중하더니. 소중한 존재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못한 너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하더라. 그 늑대로 좋은 딸감이 되겠구나.
4: 주연!
5: 주연!

0: 충만한 늑대야. 이 가난한 사자의 분노를 더 태워라. 우리 먹다 기대하겠노라. 브레이언!
1: 형! 형! 입구를 막아!
0: 자, 기도에 응답할 때다.
2: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나와있다.
3: 솔레이유.
4: 큰일이야. 한 명이 움직이셨어. 이쪽에 파괴신이 오고 있어.
5: 다른 개체들도 여기로 이동 중이야.
3: 준!
6: 하지만 솔레이유가.
3: 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어서들 가.
7: 응? 저 녀석들 싸우고 있는 거야?
3: 블루캅. 준, 지금은 제로가 우선이야. 블루캅을 못 믿는 건 아니지?
6: 당연히 믿지. 벤터원에 저 둘을 지켜봐줘.
7: 아, 야,
0: 강철의 시.

0: 때리로군. 가서 비키건.
1: 타이거!
2: 타이거! 캐논레이더!
1: 솔리드혼! 셋업!
2: 아이야! 브레이크!
3: 좋았구나!
1: 솔리드혼! 넌 객차를 막아줘!
2: 마지막에 전제!
3: 지금 내 기술들은 다 알고 있겠지?
1: 어? 블루탑이 블레이온을 해결할 때까지 버텨야 해!
0: 시간 끌기 정도면 재볼만해. 온라인!
1: 타이건 물러서! 플래시 벡터! 스파크 비트! 대놓!
0: 좋다. 분노의 완성까지 기다려주겠노라.
1: 플래시 벡터! 스파크 비트! 플래시 스페이터! 파킹 헤로!
4: 아, 원, 어쩌나 메탈 카드복들과 인간들을 돕고 있는지.
5: 난 이제 보론적의 족장이 아니야.
4: 요정부가 빚을 수 있는 동지가 된 거라.
0: 알고 있거든!
3: 블레이어, 이대로 가면 제로의 뜻대로 되는 거야.
0: 아직 믿을 게 남아있는 녀석이 뭘 안다고 따지라!
3: 아니, 난 알아.
0: 쉽게 그 입을 놀지 마라!
1: 레드 블리츠!
6: 야! 약한 녀석은 그만 괴롭히라고!
0: 와일드 카드봇의 정도 스타 가디언이 몰라요!
3: 그래, 오직 데우스 마키나를 위한 존재였던 나에겐 이렇게 너무 많아졌어. 나의 코어 메탈이 녹슬도록 누군가 잃는다는 게 무서워졌다. 함께 싸울 때마다 준을 잃는 건 아닌지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 작은 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준 것이 아닐까. 데우스 마키나,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구인들과 메탈 카드봇, 와일드 카드봇을 이해하게 됐다고 믿어. 솔레이어가 말한 대로야 그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잃는 게 두려워.
0: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된 말이야.
7: 솔레이어를 너무 약보는 거 아니야? 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3: 그 아이 그렇게 쉽게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아.
7: 넌 불안했던 날 믿어줬잖아. 이번엔 우리를 믿어봐.
3: 준이 우리를 믿어왔다는 것처럼.
0: 내가 늑대와 사자를 과대평가했군. 서로에 대한 믿음 불쾌하구나. 하나 괜찮다. 그 늑대에게서 소중한 자를 빼앗으면 더욱 거대한 불길을 만들 것이다. 증오, 분노, 슬픔, 뭐든 좋다. 타올라라!
1: 그래, 네 말대로 우린 아주 성가셔. 화는 많지, 고집은 센데다 혼자 잘났고 집착도 심해.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레임 노바, 제동!
0: 나에게 주먹질이라니, 건방진 시기로군! 별을 지키는 자!
3: 사령관님!
8: 기어이 나를 소환했군. 이게 네가 선택한 때냐?
1: 왜? 틀렸어?
3: 정답이다!
1: 블레인!
0: 대체! 지면의 주인이여, 지금입니다!
3: 조금
1: 어서 블레이온을 옮기.

주인이여, 불 안전 하나마 저들의 불씨를 반칩니다. 기필코 기도를 완성.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더 높이, 더 높이, 이제 간다!
1: 레드 삼촌이랑 수모가 여기서 결혼식 올려요?
2: 그래?
1: 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꽃 들러리 하겠네요.
2: 맞아.
1: 아빠 또 해주세요.
0: 더 높이, 더 높이, 이제 갓!
3: 아빠, 일어나세요.
2: 어? 어, 안녕, 빙고? 잘 놀고 있었어?
1: 놓으세요.
2: 어, 미안. 아빠가 깜빡 졸았어.
1: 저도 탈 수 있어요?
4: 손님들 왔어.
2: 미안, 블루이. 이제 가봐야 돼.
5: 이 집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1: 빙고 발에 이름 지어줬어. 디나랑 토니야. 디나, 토니야. 디나, 토니야.
6: 근데 수영장이 없네요.
5: 아, 그런 거 필요 없을 겁니다. 퀸즐랜드 여름은 안 더워요.
6: 어, 그래요?
1: 손은 들어주지 마, 빙고. 왜 안 돼? 아저씨가 우리 집을 팔고 있어. 어, 그거 좋은데? 디나? 디나? 디나? 아까 손님들이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4: 엄마도 잘 모르겠네. 우리 집에 마음에 드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야.
1: 마음에 든다고 하면 진짜 사는 거예요?
4: 아마 그럴지도.
1: 근데 왜 우리 집을 팔아야 해요?
4: 이미 이야기한 거잖아, 블루이. 아빠가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
1: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4: 없어.
2: 그런데 거기에선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너희들한테도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1: 전 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4: 루이, 굉장한 모험이 될 거야.
7: 그 손님들 눈은 있는 것 같은데 털이 눈을 덮어버렸나 봐요.
8: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그래, 블루이?
1: 왜 동화 속 이야기는 언제나 행복하게 끝나요?
8: 글쎄, 현실에서 슬픈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9: 맞아요. 제가 키우던 기니피그가 도망갔는데 엄만 돌아올 거라고 하셨지만 아니었어요.
10: 아마 뱀이 잡아먹었을 거야.
11: 우리 아빠는 엄마랑 같이 안 사는데 요즘은 늘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10: 우리 엄마 너희 아빠 좋아해.
1: 아빠가 우리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가신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못 볼지도 몰라.
12: 뭐라고?
8: 얘들아, 이야기 하나 읽어줄게. 농부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끝날지 잘 생각해봐. 옛날에 아름다운 말을 키우던 농부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농부의 이웃들이 찾아와 말했죠. 저런, 운이 정말 안 좋았군. 정말 그럴까? 라고 농부가 말했죠. 그 다음날 아침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세 마리의 말을 같이 데리고 돌아왔어요. 와! 하며 이웃들이 놀랬죠. 운이 정말 좋았어. 정말 그럴까? 하고 농부가 답했죠. 그 다음날 농부의 아들이 새로운 말을 타고 놀려고 했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이웃들이 말했죠. 운이 안 좋았어. 정말 그럴까? 농부가 말했죠. 그 다음날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젊은 남자들을 군대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데려가지 않았죠. 왜냐면 다리를 다쳤으니까요. 운이 정말 좋았어. 이웃들이 말했죠. 정말 그럴까? 농부가 말했어요.
1: 그게 다예요?
10: 그 다음 어떻게 됐죠?
1: 왜 아들은 군대 가기 싫어했어요?
13: 말들 이름은 뭐였어요?
14: 하얀색 말을 눈송이라고 할래.
15: 그럼 검은색 말은 캄캄한 밤.
16: 오, 좋은데.
1: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요? 슬프게 끝나요?
8: 두 개 다지?
1: 이해가 잘 안 돼요.
8: 이리 와.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단다, 블루이.
10: 같이 군대 놀이하자!
1: 좋아!
17: 프리스키와 레들리 나무에 앉아 뽀뽀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해요.
18: 작은 공룡이 마차에 앉아있었대요.
2: 우와! 잠깐, 뭐라고? 기분 좋아 보이는데, 블루이?
1: 네!

0: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보는 손님들은 우리 집을 안 살 거예요.
1: 선생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2: 빙고는 그 손님들이 우리 집 사도 괜찮아.
0: 응, 나도 상관없어.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1: 여보세요, 버키.
3: 내 친구 밴디트. 좋은 소식이야. 손님이 집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2: 네?
3: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1: 내가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3: 알았어. 이 좋은 소식을 가족...
2: 제발 우리 이사 가지 말아요, 아빠.
1: 블루이.
2: 아빠한테 제발 이사 가지 말자고 해주세요.
1: 여보.
4: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표지판. 모두 준비됐니? 자, 앞으로.
5: 꽃이다.
4: 천천히 먹긴 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5: 죄송해요.
4: 조금 더. 그만, 됐어요.
6: 저기 형수님, 집을 사려는 손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7: 아마도요.
6: 그거 잘 됐네요.
4: 아니, 그럼 안 되지. 나 혼자 두고 여길 떠나겠다는 말이야?
5: 먹긴 먼저야.
4: 조심해.
5: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블루이 언니가 보여줘야 돼.
6: 프리스키도 여기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잖아요.
7: 네? 무슨 말이에요?
6: 결혼식 치른 후에 서부로 이사 가는 거 아니었어요?
4: 아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6: 레드는 아니에요.
4: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6: 트리시가 날 부르는 것 같네.
4: 나 안 불렀는데? 레드 어딨어?
7: 내가 얼음 가져오라고 했어.
5: 블레이 언니 어딨어? 블레이 언니도 같이 꽃 들고 걷는 거 연습해야 하거든.
2: 미안해, 머핀. 지금 그런 거 할 기분이 아니야.
5: 왜 그러는데?
8: 언니 화났어. 왜냐면 아빠가 우리 집을 팔려고 하니까. 빙고는 괜찮아.
5: 그럼 저기 있는 표지판을 없애면 될 것 같은데.
2: 뭐?
5: 저 표지판이 집을 판다고 하는 표시니까 저걸 없애게 되면 더 이상 이 집을 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0: 그럼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저 표지판을 없애면 되겠다. 우리 같이 해볼까?
9: 메시지 남기세요.
4: 레드, 난데 지금 당장 전화 줘.
7: 숨 크게 쉬고.
4: 나랑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한 거라고.
7: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진정 좀 하고 우리 결혼식 준비나 계속하자.
4: 알았어. 박이 표지판 말이야. 결혼식 끝날 때까지 치워도 될까? 눈에 좀 거슬려서.
7: 그래, 좋은 생각이다.
4: 아직 안 끝났는데.
0: 삭스, 어른들이 오는지 봐봐. 만약 보이면 두 번 멍멍해.
5: 응, 응.
0: 준비, 들어.
5: 꼼짝도 안 하잖아.
0: 다시 해볼까?
5: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0: 제발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5: 어른이다.
4: 내가 같이 도와줄게, 얘들아.
0: 정말요?
4: 어서 와. 이쪽을 잡아. 이걸 같이 꺼내보자.
0: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천사 같으세요.
4: 고마워. 준비. 하나, 둘, 셋. 잠깐만. 레드, 지금 어딨어?
0: 잠깐만요.
4: 우리가 서부로 이사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0: 걱정 마. 통화 다 끝나는 대로 표지판 치우는 걸 도와주실 테니까.
8: 우리 도와주신다니 믿기지가 않아.
5: 정말 좋은 분이야.
4: 나한테 제발 그렇게 강요하지 마. 자기야, 진짜. 미안해.
0: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4: 나 그냥 갈 거야.
0: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4: 안 올 거야.
0: 그럼 표지판은 어떻게 해요?
4: 그냥 그대로 둬, 블루이. 결혼식은 끝이야.
5: 네? 그럼 꽃은 어떻게 해요?
4: 진짜 미안해.
5: 불쌍한 제레미.
4: 캣스쿼드.
0: 엄마, 숙모가 가버렸어요.
4: 뭐야?
8: 레드 삼촌한테 화냈어요.
5: 결혼식은 끝났다고 했어요.
0: 그리고 차를 타고 가셨어요.
8: 진짜 빨리요.
7: 이런, 어떡해.
0: 프리스키 숙모를 다시 데려와야 해.
5: 머핀, 꽃 둘러리 하고 싶단 말이야.
8: 맞아.
0: 그리고 저기 표지판도 같이 치웠으면 좋겠어.
7: 전화를 받지 않아. 찾으러 가야겠어.
0: 잠깐만요. 우리도 같이 갈래요.
7: 아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0: 제발 같이 가면 안 돼요?
6: 캣스쿼드.
5: 아빠, 결혼식이.
6: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7: 테이블 위에 꽃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요?
6: 그런 일이 있었구나.
10: 네네네네네, 캣스쿼드.
5: 아빠, 결혼식이.
6: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5: 결혼식이.
6: 무슨 일이 있는 거야?
5: 결혼식이.
4: 멋지게 준비하고 있지?
1: 그런 것 같네.
4: 애들이랑 잠깐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겠어.
1: 뭐? 왜?
4: 결혼식에 필요한 건 뭐 빠뜨려서 말이야.
5: 언제?
0: 아빠, 엄마한테 결혼식 끝났다고 왜 말 못해요?
7: 왜냐면 아직 안 끝났고 엄마가 프리스키를 찾아서 이야기 좀 하면 되는 거야. 가자, 보보에 타. 프리스키 집에 먼저 가자.
8: 보보가 뭐예요? 그건 우리 자동차 이름이야.
0: 제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8: 어떡해, 보보 꽉 찼어요.
5: 루이언은 집에 있어.
0: 뭐라고? 이건 내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날이야.
7: 루이, 앞자리에 앉아서 가면 돼.
0: 네? 네? 앞자리에 앉아요? 정말요? 그렇게 해도 돼요?
7: 퀸즐랜드 교통법에 따르면 4살 이상은 뒷좌석이 꽉 찬 경우 앞좌석에 앉을 수 있다. 어? 탈 수 있어. 어서 가자.
0: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되었어.
7: 그래, 블루이가 즐겁다니 다행이네.
11: 아니, 프리스키 없어, 칠리. 미안.
7: 아니야, 괜찮아, 쿠키. 프리스키 보면 나한테 전화해줘.
11: 알았어, 잘 찾길 바랄게.
7: 프리스키 숙모가 집에 없대.
8: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7: 나도 모르겠어.
5: 앞자리에 앉은 기분 어때, 블루이 언니?
0: 너무 좋아. 앞에 서랍도 있어.
5: 오! 안에 뭐 들어있어?
0: 오! 이건 보부에 대한 책이야. 오! 앞자리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경찰이다!
7: 지금은 안 되는데.
6: 퀸즐랜드 교통법에 따르면 4살 이상은 뒷좌석이 꽉 찬 경우 앞좌석에 앉을 수 있다. 이상 없네요. 제가 먼저 알고 있어야 했는데.
7: 네, 저도 몰랐어요.
6: 혹시 4살이 넘었니, 꼬마야?
0: 네.
6: 그럼 됐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12: 감사합니다, 경찰 아저씨.
7: 물론 평소라면 안 그러겠지만 지금 좀 급해서요.
8: 우린 프리스키라는 분을 찾고 있어요.
5: 결혼식해야 하는데 도망갔어요.
7: 알아서 얘들아, 경찰 아저씨는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6: 아, 프리스키라고 했니? 잉글리시 코커 스페니얼, 파란색 차에 빠르게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12: 맞아요.
6: 아, 제가 10분 전에 그분한테 속도 위반 티켓을 끊었어요.
7: 어디서요?
6: 스미스 거리에 있는 주스 가게 근처요.
7: 프리스키가 잘 가는 주스 가게 맞아요.
0: 프리스키 숙모가 주스를 샀어.
8: 출발해, 보고.
7: 정말 고마워요, 경관님.
6: 조금 짜증난 모습이었어요.
7: 우리가 운이 좋았어.
12: 네.
7: 프리스키 차가 안 보여.
8: 네, 못 봤어요.
7: 가자, 안으로 들어가.
5: 먹기 먼저.
8: 아니, 나좀 먼저.
7: 프리스키 보여?
12: 아니요.
7: 이런.
0: 저기!
8: 뭔데 그래?
0: 돈이야!
8: 동전을 찾아서 주면 오늘 하루 종일 운이 좋을 거야.
7: 프리스키는 여기 없는 것 같아, 얘들아. 다시 가볼까?
8: 큰 엄마, 싹스 수박 주스 사주시면 안 돼요?
12: 우리도요!
7: 알았어.
12: 만세!
13: 여보세요, 프리스키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7: 전화 줘.
0: 이제 프리스키 숙모를 어떻게 찾아요?
7: 나도 모르겠어. 레드 삼촌 전화 왔네? 와!
12: 안녕하세요. 삼촌!
14: 안녕, 얘들아.
0: 삼촌, 저 지금 앞자리에 앉았어요.
14: 멋진데, 블루이. 저기, 혹시 프리스키 같이 있어?
8: 도망가 버렸어요.
7: 빙고!
14: 이런.
7: 지금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8: 프리스키 숙모가 왜 결혼식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0: 삼촌이 숙모가 사는 데서 이사 가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14: 아마도.
0: 그럼 프리스키 숙모 잘못 없어요.
7: 블루이!
8: 근데 블루이 언니 거기 컷 받침 때도 있어.
0: 맞아?
14: 아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7: 왜 좀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14: 왜냐면 솔직히 내가 이런 걸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5: 머핀도 컷 받침 때 필요해.
8: 안 돼, 머핀. 그건 컷 받침 때가...
7: 끊어야겠어요.
8: 프리스키 파란 차 아니야. 프리스키 파란 차 아니야.
5: 엄마, 죄송해요.
7: 아니야, 괜찮아, 머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5: 이렇게 해서는 프리스키 숙모를 찾을 수 없어요.
8: 프리스키 파란 차...
0: 저기!
12: 프리스키 파란 차다!
7: 빨리 보보에 타!
8: 저기 보여요, 저기 보여요. 저기 앞에 있어요.
7: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봐, 빙고.
0: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8: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7: 왼쪽이야, 빙고.
8: 죄송해요.
5: 달려, 보보. 우!
7: 드디어 찾았어, 프리스키.
12: 네!
8: 큰엄마, 싹스 화장실 가고 싶어요.
5: 싹스.
7: 화장실 조금만 참을 수 있을까, 싹스?
8: 아니, 못하겠어요. 수박 주스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7: 알았어, 화장실 먼저 찾으러 가자.
13: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7: 프리스키, 전화 줘.
8: 안녕, 나비야. 다시 만나서 반가워.
7: 혼자 잘하고 있는 거지, 싹스?
8: 네, 걱정 마세요.
7: 이제 프리스키 찾는 건 못할 것 같아.
0: 엄마, 정말 우리 집 팔고 이사 가고 싶으세요?
7: 말했잖아, 블루이. 굉장한 모험이 될 거라고.
8: 차 있어요.
7: 싹스?
8: 여기요.
7: 머핀?
5: 여기요.
7: 빙고?
8: 여기요.
7: 그리고 앞자리 블루이.
0: 여기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7: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0: 아니, 안 돼요.
5: 언니는 표지판 때문에 숙모가 필요해요.
0: 머핀!
5: 왜?

0: 무슨 표지판? 나비가 없었다면 좋았을걸, 그치?
1: 네!
0: 응?
1: 저게 뭐야?
2: 뭘 보고 계시는 거지?
1: 표지판이다. 무슨 표지판?
0: 그럼 그렇지. 프리스키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1: 여기 어디죠?
0: 여기는 전망대야. 프리스키랑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이곳에 찾아와서 쉬었어.
1: 프리스키 포인트!
0: 드디어 찾았다, 얘들아!
1: 프리스키 솔로가 도망간 게 제일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고의 일이 됐어요. 보보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0: 엄마도 좋아, 블루이. 다행히 프리스키는 쉽게 찾은 것 같다.
1: 프리스키 솔로!
0: 아니,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버핀 꽃놀이 하고 싶어요.
4: 속도 위반하셨잖아요.
0: 그래,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여길 어떻게 찾아온 거야?
1: 나비가 표지판을 보여줬어요.
0: 어, 그랬구나.
3: 아, 저기 망원경이다. 와!
0: 어, 안녕.
1: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0: 미안해, 블루이. 같이 돌아갈 수 없어.
5: 왜 그러는데?
0: 너희도 곧 떠나갈 거고 레드도 이사 가자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너무 많은 변화야.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실수였던 것 같아.
1: 하지만 꼭 돌아오셔야 해요. 표지판을 같이 치워야죠.
5: 표지판 이야기는 또 뭐야, 블루이?
1: 숙모랑 우리 집 하는 광고 표지판을 치우기로 했어요.
5: 그래?
0: 왜냐면 광고 표지판을 치우면 더 이상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5: 그러면 이사할 필요도 없겠지.
1: 맞아요.
5: 미안해, 블루이. 근데 광고 표지판은 크게 상관이 없어. 숙모는 주말 동안만 치워두고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에 두려고 한 거야.
0: 결혼식은 끝났어.
1: 그래도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한테 이사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0: 칠리, 지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5: 내가 정말 이사하고 싶은 것 같아?
1: 네? 엄마가 그랬잖아요. 굉장한 모험이 될 거라고요.
5: 엄마는 그냥 블루이가 용감해지길 바라니까.
1: 그럼 엄마도 이사 가기 싫은 거예요?
5: 물론이지. 엄마도 이사 가기 싫어, 블루이. 우리 집에서 블루이가 첫 걸음마를 했거든.
1: 근데 왜 이사 가려고 해요?
0: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5: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하면 가족에게 좋을 것 같아서.
1: 하지만 가족에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5: 그럴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말해주고 싶지만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냥 지켜봐야겠지?
1: 그렇겠죠?
0: 그래, 지켜봐야지.
3: 동전 좀 주세요. 망원경 보라면 필요하거든요.
5: 동전이 없는데. 미안, 얘들아.
0: 하긴 요즘 누가 동전을 갖고 다녀. 아주 훌륭한 애들이야.
6: 삼촌을 닮아서 그런 거겠지?
0: 레드! 혹시... 아니? 어떻게 찾아온 거야?
6: 여길 좋아하는 거 아니까.
0: 맞아.
5: 난 가서 애들 좀 볼게.
1: 하나도 없어. 꽃을 좀 내려놔.
3: 동전을 제대로 넣고 보는 거 맞아? 엄마 끼었어.
1: 엄마, 행운의 동전이 끼었어.
5: 잘못된 구멍에다 넣은 것 같은데?
1: 머핀!
3: 네!
5: 와우, 진짜 끼어버렸네. 미안, 얘들아. 동전이 빠지질 않아.
4: 그럼 이건 행운의 동전이 아니잖아.
1: 정말 그럴까?
3: 아니, 우린 아마 못 볼 거야. 동전을 먼저 꺼내야 한다고.
1: 저기 좀 봐. 우리가 결혼식을 지켰어.

0: 인도에서 오랫동안 뭐하고 오셨어요, 할아버지?
1: 그건 얘들아.
2: 어,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난 거라고 하던데.
0: 자기 자신을 찾아요?
3: 말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왜 찾아다녀야 해요?
0: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1: 뭐라고?
4: 아, 하객 여러분, 여러분.
5: 모두 조용히.
4: 감사합니다. 브리스케와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2: 어우, 놀래라.
4: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브리스케와 함께 서부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복잡하게...
3: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4: 네, 맞아요.
5: 그럼 시작해볼까?
2: 둘이 가까이 살게 되면 정말 좋을 거야.
6: 네, 근데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새 직장 찾아야지.
0: 할머니, 할아버지랑 작은 아빠가 독수리처럼 춤춰요.
2: 오, 그런 건 놓칠 수 없지.
6: 근데 실수하는 건 아니야. 늘 보면 걱정이 너무 많더라.
7: 내가 안 했어.
0: 브리스키 숙모, 이건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네요.
2: 글쎄,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0: 엄마, 우리 가족도 행복한 이야기로 끝날까요?
2: 아마도... 근데 그거 알아?
0: 어?
2: 그런 생각 이제 좀 그만할래. 나 춤추고 싶어. 아!

0: 내 친구 밴디트! 진짜 멋있는 내 친구 밴디트!
1: 안녕, 버키.
2: 오늘 기분 좋아.
3: 우와, 표지판이 돌아왔어.
0: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래. 나 말고 너한테 말이야.
1: 좋아. 그럼 내가 사인할 거라도 있을까?
3: 엄마, 스티커에 뭐라고 써있어요?
4: 집이 팔렸다는 거야.
3: 팔려요?
4: 앞을 잘 못 보는 손님들 기억나?
3: 네.
4: 그분들이 우리 집을 샀어.
3: 오! 잘 됐네요. 빙고 계단 손잡이에 끼었어요.
1: 난 그냥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4: 나도 알아.
1: 내가 지금 실수하는 걸까?
4: 아마도. 근데 같이 저질러 볼까?
5: 어서 저리 가요.
6: 오늘 무슨 요일이죠?
3: 티나 랑토니아. 오! 티나 토니아. 갈색, 분홍색, 초록색. 잠깐, 여기 탁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탁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안 돼요, 그건 언니 침대라고요. 내려놓으세요.
4: 빙고, 엄마가 말했잖아. 우리 오늘 이사가. 아저씨들이 우리 물건들을 옮기고 계시는 거야.
3: 근데 왜요?
4: 우리 집 팔았던 거 기억하지?
3: 근데요?
4: 빙고, 집을 팔고 나면 우리가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거야.
3: 정말요?
4: 정말 몰랐던 거야?
3: 네, 빙고는 집을 팔아도 여기에 사는 줄 알았어요.
4: 아니야, 빙고. 우리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가.
3: 릴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4: 아니.
3: 왜요?
4: 빙고!

0: 언니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빙고? 말을 키우고 있는 농부 이야기야.
1: 그 말 이름이 뭐야?
0: 캄캄한 밤.
1: 알았어.
0: 옛날 옛적에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말을 키우는 농부가 살았어. 어느 날 캄캄한 밤이 도망을 갔어. 농부의 이웃들이 다가와 말했어. 운이 안 좋았어라고. 그래도 정말 그럴까라고 농부가 말했어.

0: 오, 저기 좀 봐. 우리도 한번 보자.
1: 그래, 새로 산 집을 한번 찾아볼까? 혹시 동전 하나 있어?
0: 아니, 요즘 누가 동전을 갖고 다녀?
1: 알았어, 내가 구해올게.
0: 잠깐만. 어우, 여기 좀 봐. 누가 엉뚱한 구멍에 동전을 넣어놨네?
1: 어, 운이 좋은데?
0: 우리 집이 보여?
1: 지금 집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야. 어, 잠깐만. 이게 뭐지?
0: 뭔데?
1: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정말 아름다워.
0: 아, 이제 와서 어쩌자고.
1: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
0: 수영장이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구용지역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48. 언정이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총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는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우후.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0: 우후.
1: 하,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이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5: 이제 뭐하지?
0: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2: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후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2: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고 파워업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업! 다른 숫자 밀쫓아오고 있어.
1: 옥토블록 파워업!
6: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2: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1: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7: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2: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0: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함부로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1: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2: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0: 날카로운 도우미.
1: 왔구나. 어서 들어와. 자, 오늘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할 거야. 바로 결혼식.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결혼식이 될 거야.

아무거나 써도 돼. 준비할 게 뭐가 있는지 볼까? 뚜뚜루 뚜뚜뚜. 다 됐어. 먼저 케이크랑 결혼식 할 장소하고 반지. 오! 또 춤출 음악도 필요해. 난 춤추는 게 제일 좋더라. 뚜루루 빠비루루루루루. 가자. 이제 나가서 해볼까? 결혼 도우미 놀이. 길쭉한 큰 차 타고 결혼식 준비하러 가자!

0: 어, 안녕 대현. 얘들아 안녕. 결혼식 준비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할래.
0: 난 신랑 할래. 당근 인형아, 나랑 결혼해 줄래?

0: 꽃가루를 뿌리네.
1: 그리고 난 도우미고. 케이크 크림부터 골라볼까? 파인애플 팬케이크 위에 올릴 건데.
0: 케이크 준비. 됐고. 당근 인형은 데이지네 나무집 진짜 좋아해. 특히 그 큰 미끄럼틀. 결혼식을 거기서 하면 어때? 결혼 미끄럼틀 멋지겠다. 가자.
1: 여기 그대로 있어봐. 케이크 장식 가져올게.
0: 자, 다 왔어. 저 위에서 결혼하면 돼. 그리고 알지? 미끄럼틀 있는 거 봐봐.
1: 우, 마이 미끄럼틀 타고 싶다.
0: 멋지지, 그치? 먼저 비씨가 꽃가루를 뿌릴 거야. 와줘서 고마워요, 손님. 그러면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엔 둘이서 미끄럼 타고 슝 내려오는 거야. 야호! 그럼 결혼한 거야.
1: 우와, 여기서 결혼하면 멋지겠다.
0: 결혼식장 준비 됐어.
1: 우와!
0: 비씨가 저기 올라가면 결혼식이 시작돼. 그럼 너하고 당근 인형은... 어? 인형이 안 보여. 데이지, 혹시 당근 인형 못 봤어?
1: 몰라.
0: 그럼 당근 인형이 사라진 거야?
1: 사라져. 당근 인형이 없으면 결혼식을 못 하잖아. 미끄럼도 같이 못 하고 우린 평생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으악! 하객들이 도착해.
0: 우리가 있잖아. 데이지, 자리 좀 안내해줘. 난 인형을 찾아볼게.
1: 이쪽이에요.
0: 결혼 도우미들, 손상안경 준비. 당근 인형이 어딨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은근 인형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빨리 결혼식장으로 가자.
1: 자, 여기 앉으세요. 오늘 의상 멋진데요?
0: 피피피피피. 짠, 누가 왔게.
2: 당근 인형아, 돌아왔구나. 근데 피씨 노래가 벌써 거의 다 끝났어. 서둘러.

0: 이제 얼른 반지 끼워줘.
1: 반지? 그게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반지, 반지. 찾았다! 그 고리 두 개만 빌려줄래? 고마워.
0: 반지 준비. 고.
1: 우와.
0: 봐봐, 도와줄게.
1: 그럼 이 반지는 내가 끼고, 또 이 반지는 신부한테. 우와, 엄마야!

0: 잠깐, 안 돼! 난 농구공이랑 결혼하려던 게 아니라고! 당근 인형아, 정말 미안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어!
1: 아, 그럼 되겠다! 아까 했던 걸 다 거꾸로 하면 이 결혼도 없던 일이 될 거 아냐!
2: 시간을 되돌리는 거지!
1: 얘들아, 전부 다 거꾸로 해보자!

0: 여길 거꾸로 올라가야 해. 그것도 농구공이랑 같이. 내가 도와줄게.
1: 따라오세요. 거꾸로요.
0: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단 말이야.
2: 자, 내가 좀 도와줘 볼까?
1: 지금부터 오지랑 농구공의 결혼을 취소하겠습니다. 자, 둘 다 축하해요. 이제 서로 남이에요.
0: 당근 인형아, 정말 정말 미안해. 좋아! 이번엔 당근 인형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 있지?
2: 그럼 이제 내려가.
0: 응, 그럴게.
1: 지금부터 오지랑 당근 인형은 부부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2: 자, 케이크 자르세요. 얌, 얌, 얌, 얌, 얌.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춤추자! 결혼식 음악 됐어!
0: 진짜 최고의 결혼식이야!
2: 최고의 결혼식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제 손으로 한 겁니다.
1: 아니, 이 집을 전부 혼자서 지었다고요?
0: 혼자 독학으로.
2: 독학으로.
0: 네. 책 보고.
2: 책 보고.
1: 지난 몇 년간 주말마다 꼬박 매달려서 만든 숲속 놀이터.
3: 핫하다 정말.

0: 가지가지 하는구나.
1: 하다 하다 요즘 한 채를 더 짓고 있다는데 이쯤 되면 전생의 목수?
2: 지금은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취업하시세요.
1: 정말로 스카프 성사는 되는 건가요?
3: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0: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4: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0: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어요.
1: 그런데 과감하게 지은 집이 효자노로 톡톡이 한다는데
0: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4: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뭔가 좀 인정받은 느낌?
1: 오늘은 집을 짓고 어쩌다 반전 인생을 살게 된 건축주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심심상골로 가는군요. 오진 숲속에 뭔가 집이 보이는데 오, 장작패는 솜씨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5: 이 뒤에 이거 집인가요?
6: 아, 예. 작지만 집인데 제가 이거 직접 손수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갖고 100% 제가 지은 집입니다.
1: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혹시 자연인?
6: 3월 말로 해서 30년간 다니던 직장 예, 퇴직하고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예, 귀촌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은퇴를 하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을 만나러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7: 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내린천에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연, 바람 너무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마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좀 도시 생활에 힘듦을 느끼고 이런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1: 도시에서의 묵은 때가 정말 싹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요.
8: 소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7: 누구세요?
8: 아, 오늘 저기 그 건축 탐구.
7: 아, 오늘 촬영하는지 그 부분이시구나. 좀 태워 주십시오.
8: 예, 이거 앞에 세우겠습니다. 오십시오.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건축주 안영이라고 합니다.
7: 아니면 한참 걸어갈 뿐 했네요. 좀 태워 주십시오. 예,
8: 얼른 타시죠.
7: 예, 예.
9: 아니, 이거 승용차에 지금 이 구조목이 이게 웬 거예요?
6: 아, 지금 집을 짓다가.
9: 예, 예.
6: 2x6의 구조목이 딱 떨어져갖고,
9: 예, 예.
6: 그 나무 그 파는 데 가서 지금 좀 사왔습니다.
9: 오늘 뭐 건축 탐구가 좀 뭐 감리 하러 가는 건가요, 제가?
1: 아이고, 한참을 더 들어가는구나. 아이, 가는 길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 하셨어?
7: 와, 아니 저 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 이게 숲속 집이네요.
6: 예예, 예, 여기 맞습니다. 겨우 보이죠 여기는.
1: 녹음이 우거진 6월의 숲속에 집이 세 채나 숨어 있었네요.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이 느껴집니다.
7: 와, 이거 완전 진짜. 숲속 여정의 마을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6: 지금 현재는 거실로 쓰고 있는데 부엌하고 저기 이제 처음에 진 거고 여기는 놀고 먹는 장소고.
9: 아, 놀고 먹는 장소.
6: 저기는 이제 푹 잘 장소로 짓고 있습니다.
7: 근데 이게 손길을 보니까 전문가의 느낌도 나면서 약간 어설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직접 다

0: 망치신 거예요?
1: 예, 지금 다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다 해갖고.
0: 진짜요?
1: 예, 저희 직장 다니면서 네. 주말마다 내려와갖고 첫 집이 마누라 2년 걸리.
0: 그럼 지금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1: 아니요, 오늘은 예. 같이 있습니다.
0: 아, 오늘은 같이 있어요?
1: 요정 한 분이 와 있어요.
0: 아, 요정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2: 아, 여보!
3: 네,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4: 요정님은 서울을 더 좋아해서 여긴 아주 가끔만 온다네요.
0: 남편분이 거의 10년 동안, 8년 동안 이 집들을 다 혼자 다 했다고 하는데 네. 반대 안 하셨어요?
3: 반대했죠.
2: 반대했죠?
3: 네.
0: 많이 반대하셨죠?
3: 많이 반대했죠.
0: 그냥 돈을 써서 해라.
3: 아, 네. 네. 아니, 아예 땅도 사지 말아라. 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으니 네, 네. 땅도 사지 말아라.
0: 근데 어떤 연유로 또 허락을 해주셨는지?
3: 단식투쟁을 하더라고요. 아.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1: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1: 처절한 단식투쟁을 통해서 현재 시골에서 셋째째 집을 짓고 있는 남편 김주겸입니다.
5: 처음엔 뜯어말렸지만 한담은 하는 남편이라서 이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렇지만 아직은 서울이 좋은 아내 전영은입니다.
1: 처음에 이 땅을 구매하려고 할 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단호하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린애 땡캉 피우듯이, 엄마한테 땡캉 피우듯이 안 먹어 밥.
4: 10년 넘게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며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었다는데 급기야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싶었던 거죠.
5: 아직 젊고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그때 나중에 집을 짓고 싶을 때 그때 땅을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일찍 살 필요 있느냐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아까 단식투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내로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을 그렇게 납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용히 쓱 어느 날 나갑니다. 나가서 밖에서 한참 있다 들어오면 물기 이렇게 묻어있는 냄비가 있고 라면 봉지가 있고. 단식투쟁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투쟁이죠.
0: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게? 8년?
1: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0: 9년 차.
3: 예. 지금도 안 지치나 봐요. 아... 그만할 때가 됐는데 또 짓고 있잖아요. 아니,
0: 주말마다 오셔서 일하고 가시고 일하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오늘 제가 어디부터 구경할까요?
1: 아, 뭐 처음에 진 집이니까 본체부터 한번 가보시죠.
4: 단식투쟁? 아니, 그냥 투쟁 끝에 이제 숲속에 지은 첫 번째 집 탐구해보자고요. 작지만 아기자기 알찬 숲속 아지트로군요. 이 모든 걸 손수 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0: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작아요. 이게 정확하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1: 20제곱미터.
2: 20제곱미터.
1: 딱 6평.
0: 그러면 처음부터 땅 사실 때부터 내가 짓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1: 그 생각 당연하죠. 내 거를 내가 직접 한번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예.
0: 이거 비용은 물론 인건비는 빠졌겠지만 자재값만, 순수 자재값만 한 얼마나?
1: 가구 다 넣고 해서 한 1800, 1900 정도?
0: 원래 이쪽 건축 쪽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1: 전혀 다른 관계없는 전공을 했고 예, 예. 그리고 회사도 예.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 30년 다녔습니다.
0: 그쪽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4: 보험사 자산운용팀에서 일했던 주겸 씨. 조직 생활이 유난히 힘들었다는데요.
1: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 잠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남자들은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5: 저희가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힘들면 나서 그만두고 싶다. 나 그만두고 싶다. 언제까지 다닐까? 내년까지 다닐까? 올해까지 다닐까? 뭐 당장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막 그랬었어요.

0: 당장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주말이라도 숨통을 트고 싶어서 평일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인제 숲속에 있는 집을 짓는 오도이천 생활을 시작한 거랍니다.
1: 뚝딱뚝딱 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집 짓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운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빼앗기냐 이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자신감과 뿌듯함이 같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풀고 회사에 가서 또 일하고.
0: 의지한 건 달랑 책 한 권. 야, 정말 몫으로 전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배선 공사도 직접 배워서 혼자 다 했다네요.
2: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바로 물어보려 했는데 발가락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데.
1: 이 집에 가장 큰 하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섯 개의 독립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로 판을 얹은 건데 저쪽 끝에 있는 그 기초 하나가 빗물바지 그 내려오는 거 물이 그쪽이 많이 있으면서 치마가 요만큼 더 많이 돼서 저쪽으로 약간
2: 집이 계속 있어요. 지금 저쪽으로 지금
1: 아, 이렇게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2: 끝났습니까?
0: 문제 치마 현장이로구먼요. 빗물바지에 호스를 연결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조치했답니다. 엄마, 안전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1: 지금 8년, 9년 차니까 예, 스스로 경험으로 안전을 예, 보여드린 거죠. 뭐.
3: 태풍이 오면 걱정을 했었죠. 태풍이 오면 태풍이 끝나면 꼭 가봐라. 집이 남아있는지 어디 오지 마고 없어서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계속 말하면 거추탄 것처럼 못 나갈 것 같은데.
4: 아니, 이게 다 나갑니다.
0: 작은 오두막 주방에 무려 아일랜드를 설치했군요.
2: 그래도 나름 주방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1: 이게 지금 그 하이라이트인데요.
0: 오, 느낌 있다.
1: 나무 토막을 어디서 툭하니 가져와서 얼기설기 얹더니 불을 한번 켜보자 해갖고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2: 빠. 아내를 위한 선물?
1: 아, 근데 이거 아내가 저한테 해준 선물이에요, 진짜. 거꾸로.
0: 아내는 미대 출신이랍니다. 어쩐지. 이 벽시계도 아내 작품이라네요.
2: 그래도 이런 건 또 좀 좋은 거 쓰셨는데요, 또.
3: 제가 직접 칠했어요.
2: 네. 아, 이제 네. 칠한 거.
3: 페인트 칠한 거예요, 그냥.
2: 직접 하신 것도 있네.
3: 아, 은근 와서 했어요.
1: 이 오두막에 색깔, 외장 색깔과 지붕 색깔도 이 사람의 결정이에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드톤에 검은색 지붕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3: 자꾸 저를 개입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 애정을 갖고 관심 가지라고 제가 자꾸 안 온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살짝 이제 관심을 갖게끔 자꾸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음에 오면 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자꾸 관심은 가게 되잖아요. 별 문제 없는지 만져보고 그걸 의도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2: 근데 이 작은 공간에서도 이게 있다는 게 요거 다용도실도 한번 볼게요.

0: 아, 화장실구나. 그런데 아이고 체구 좀 있으면 들어갔다가 꽉 끼겠어 이거. 아이고. 응?
1: 아니 진짜 좀 아내분들이 안 올라 하시겠다.
2: 거봐요.
1: 네. 왜냐하면 뭐 하고 있는데 이거.
3: 네 맞아요. 설거지하다 나가야 돼요.
1: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와서 일을 못 하네요.
3: 못해요, 못해요.
2: 이것도 엇먹을 하면 분명히 뒤틀릴 거다. 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네, 하기 네, 힘들 거다. 네. 지금도 열어놓으면 저절로 닫힙니다.
1: 자동이네.
2: 자동문이에요.
1: 친환경적인.
4: 한번 해볼게요, 자동문. 네.

0: 열어놓으시면 좀 있으면 닫힙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1: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동문으로?
2: 이거야말로 소가 뒷걸음 치다가 지잡은 격이로구먼요. 나이스.
3: 2층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우와, 다락이 왜 이렇게 작아요?
2: 이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 입장 가능하군요.
3: 여기가 자는 데인가요?
4: 아, 예전에는 낮잠 자던 데였는데, 예, 예. 예, 뭐 진짜 자는 잠 자는 데는 아니고요. 현재는 저기 안에.
2: 엄마야, 이건 또 뭘이야?
3: 이야, 내 이게 진짜. 어떻게 들어가?
5: 머리 조심하세요. 오.
2: 우와. 그야말로 바닥에 납작.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3: 오, 이거 들어오니까. 이야, 공간 진짜 좋다. 완전 숲속 오두막이네요, 여기.
2: 매트리스 하나만 딱 들어가는 아늑한 쉼의 공간이네요.
3: 이때까지 살다 살다 수없이 많은 집도 설계하고 수없이 많은 집도 가봤는데 요렇게 작은 침실은 처음 봤어요.
1: 다 작죠, 이 안에는. 네.
6: 그때로 돌아갈게요. 저거 쫙 봤을 때 어떠셨어요?
0: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말. 말은 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침실을 만들어줬다곤 하는데 개구멍을 만들어주고 저보고 기어들어가라는 거잖아요.
2: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나름 이 공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0: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 구겨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딱 들어와 보면 다른 공간이잖아요. 향도 좋고 되게 아늑하고 조용하고 되게 편한 느낌이에요.
7: 안락하다는 느낌 남편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0: 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일낼 것 같아서요. 칭찬해주면 또 일낼 것 같아서요.
3: 제가 처음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트리하우스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 여기 계단은 좀 편하네요. 네? 엄청 여기는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2: 세상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 소년이 꿈꾸는 공간이네요.
3: 역시나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던 욕망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저 허클베리 핀 톰 소여 뭐
4: 당연히 봤죠.
3: 너무 잘하셨죠.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이 위치에 처음에 이걸 구상하셨던 그 이유가
4: 아, 좀 높은 데서 관망해 보고 싶다. 바람도 세고 이렇게 바람
3: 말 안 말리셨어요?
1: 욕망은 어떡합니까? 저 끝도 없는 욕망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계속 그렇게 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꽤나 오랜 시간을 지금도 아직도 열정이 엄청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1: 저 다리를 한옥 만드는 그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옥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본 것 같아요.
2: 한옥이랑 뭔 관계인가 했더니 주춧돌 기초에 못을 사용하지 않는 짜맞춤 방식으로 지었다네요. 이야, 환기 시스템도 나름 최첨단이라는데?
4: 폴딩도 나무로 만든 폴딩도어인데 얘를 열고 밑에도 이제 이게 자물쇠가 있어서 이걸 열고 그대로 잡아당기면 예, 폴딩도어입니다.
2: 나무로 폴딩도어까지? 이야, 솜씨 좋으시다.
4: 이렇게만 바람 불다가 낮에 좀 덥잖아요. 열기가 이제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빼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창. 예. 여기 보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갖고 저 위에 천창에 나사를 두 개 하나씩 박아놨는데 걸고 자, 1단계.
2: 아우, 가지가지 아이디어도 기발하시고.

0: 1단계는 어떤 데 필요하냐면 비가 오는데 열고 싶다.
1: 비 올 때는 살짝 오, 무더울 때는 이렇게 활짝 좋다. 석 달 전 주겸 씨는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0: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샐러리맨이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2, 3년 전에 이제 희망퇴직이 한번 떴을 때 꾹 참고 이 사람이랑 이제 합의해서 꾹 참고 안 하고 그럼 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1: 국립 끝에 숲속 오두막으로 시험삼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해봤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답니다.
2: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응원하고 지지해주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오랜 시간을 봐왔고 그리고 힘들지만 가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도 제 눈에도 좀 보였고 끈기 있게 해서 결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둔다 하니 믿고 지지하면 이 사람 여기서 뭔가는 해내겠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1: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이제는 평일 닷새를 인제에 머물며 세 번째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3: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짓고 계신 집이네요.
0: 지금 여태껏 연습해오고 단련해왔던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쏟아보자.
3: 아니, 진짜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집에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1: 천장도 시원하고 화장실 자리도 널찍하네요.
4: 소장님, 포인트 벽 하나만 이따가 하나 알려주시고 가세요.
3: 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딱 들어와서 보통은 저기 폭 들어가 있는 이 집 모양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창이 딱 끊고 있어요.
4: 네, 맞아요.
3: 그래서 요쪽 벽에 포인트.
5: 아, 요쪽 벽에.
3: 네. 요쪽 벽에 포인트를 딱 주면 좋을 것 같아요.
4: 너무 좋습니다. 네, 네.
0: 잘 잡고 있어.
1: 여전히 선수 작업 중인데 아내의 전폭 지지가 보태져 부쩍 힘이 난다네요.
0: 사람들 많이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길보다 이 길이 돈을 더 많이 벌어.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조금 편해.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나이에서 좀 더 지났을 때 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네.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았네? 조금 더 즐겁고 가치 있게 살았네? 그걸 비교, 전 돈보다는 그걸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3: 이 집은 진짜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상의 의미가 가장 큰 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했던 말 중에 이 기쁜 거를 왜 돈 주고 시키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 충만감, 그 다음에 힐링. 모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목수거든요. 모든 남자는 수천 년의 인류의 유전자 속에 사냥꾼이고 농부고 낚시꾼이고 그 다음에 목수였어요.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걸. 그러면서 그 기쁜 행위를 하는 동안 이 표정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안정을 포기한 대신 건져올린 행복한 숲속의 나날들.
2: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있고 싶은 공간에 들어와서 지내는 걸 보니까 정말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도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더 선해지고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공간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사람 보면서 합니다.
0: 이 집 짓는 과정, 그 이렇게 나타난 집, 그리고 이 환경들에서 좋은 쪽으로 예, 많이 나도 변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아주었구나 하는 마음에 되게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간 감동이.

0: 진짜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궤도를 이탈하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갑니다.
1: 아, 운정 신도시에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도시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공원도 다 조성돼 있고 천변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오늘 찾아가는 주택은 아마 이 아파트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로 이런 단독주택 필지가 있네요. 저런 숲도 잘 조성되어 있고.
0: 오늘의 건축주 부부시군요.
2: 오승현 소장님이 마산분이래. 사투리가 구수하고 장난이 아니죠.
3: 아, 근데 톤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2: 긴장 안 하고 그냥 난 동네 주민 만났다 생각하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4: 안녕하세요.
2: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눈물로 설득한, 그래서 집을 지은 아내 조윤아입니다.
4: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다 어느새 집사의 기술을 탑재하게 된 유훈종입니다.
2: 그때는 위치도, 사실 저는 위치도 막 언덕백이면 어때? 그게 낭만이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멀면 어때?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아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4: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좋은데라는 표현을 하면 바로 계약할 것 같아요. 어디라도.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조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3: 소장님.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6: 오늘 건축 두 분?
3: 네.
6: 나와 계셨네요.
3: 맞으세요.
5: 그럼요. 나와야죠.
6: 이 집인가요? 지나쳤는데.
3: 이 집. 네네.
0: 오늘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작은 숲을 끼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로군요.
1: 오늘 다가구를 탐구하는 거네요?
2: 네, 여기 다가구예요. 새 집이 사는 다가구예요.
1: 저 옆집처럼 단독주택을 지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2: 처음엔 단독주택을 원했어요. 네, 많이 보러 다니고 원했는데 좀 이제 이게 자금이 조금 없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1: 너무 궁금한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3: 네, 네. 올라가시죠. 네.
6: 엘리베이터는 없죠?
3: 네.
6: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운동이 되네요.
3: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살이 안 찌고 있습니다.
4: 뱃살이 없는 이유가 있네요.
6: 와, 이러지마. 와.
1: 이야.
6: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1: 와.
0: 와, 정말 반전인데요? 여기만 보면 어디 회장님 댁 대저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군요.
1: 좀 깜짝 놀랐어요. 다가구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임대세대를 많이 넣다 보면 자꾸 쪼개요. 근데 저는 올라올 때 이렇게 큰 공간은 진짜 상상 안 했거든요. 세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철근량이 적게 들어가는 벽식 구조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요 중간에 이게 보가 들어갔네.
0: 벽지 없이 이렇게 큰 공간을 내면서 하중을 받치기 위해 중간에 보를 설치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가구면서 창의 크기도 위치도 제각각. 그러니 하중을 견디려면 보가 필수인 거죠. 오해 네이구트기마다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센스 있게 스피커도 설치했답니다.
1: 이 벽체나 이런 구조가 받아야 되는 게 철근 내용이 엄청 많이 세지거든요.
4: 안 그래도 저희 시공사 대표님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많이 갔을 수 없다라고.
2: 저희가 뭐 그냥 생각 안 했어요.
4: 근데 사실은 처음엔 반만 믿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면서 아 그러셨겠구나.
0: 시공사 대표도 놀랄 정도로 철근이 많이 들어간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2: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제가 뭐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이미지를 모아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개방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생각이 동일하고
0: 단독주택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금 현실에 맞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가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2: 우연히 어느 부동산 분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원하시는 주택을 살고 싶은 거를 조금 해결하기에 뭐 1층을 주인세대로 해서 사모님이 살던가 아니면 복층에서 그러니까 3층을 해서 3층에 이제 테라스를 잘 사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다.
0: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과감한 구조로 단독주택의 한을 푼 거죠.
1: 일반적인 다가구 접근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공간 만들어내겠다는 욕망이 더 강하셨네요.
2: 개방감도. 네.
6: 개방감.
2: 네, 개방감. 개방감을 굉장히 생각을 했었죠.
1: 거실 주방에 큰 창이 하나, 둘, 셋. 여섯 개는 하나라고 보고요. 넷, 다섯 개가 다 사방으로 있는데.
4: 처음에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막혀 있는 곳보다 뚫려 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느 게 막힌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게 막힌 거다.
2: 무너질까 봐도 걱정하고 창문이 너무 크니까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었어요.
1: 이 정도 통창이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 유리 같은데.
0: 한쪽 평면 전체를 거의 창으로 뚫었으니 어우 진짜 과감하기는 과감하시다.
4: 저도 카페를 많이 다녀보지만 통창이라고 하는 통창들은 다 구분이 돼 있어서 프레임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창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저의 최우선 고민이었습니다.
2: 잘했잖아.
4: 그렇죠. 지나고 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2: 저거 안 했으면
4: 저희 집에 그냥 시그니처가 예.
0: 덕분에 사계절 늘 새로운 풍경을 누리고 산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향하는 이 집의 명당. 차 한 잔과 함께 초록으로 일렁이는 숲을 바라보며 손에 잡히는 행복을 실감하는 일상이랍니다. 이제 주방을 탐구해볼까요? 주방 역시 개방감 하나는 일관성이 있군요. 상부장이 없이 창도 큼직하게 됐고요.
2: 상부장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다 빼버렸어요.
1: 아니, 보통은 상부장을 하더라도 네. 저런 외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요창은 작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한 거는 답답하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 아내 건축주분의 욕망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0: 웬만한 방 하나만큼 널찍하네요.
1: 주방에 있는 색감들도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낮은 채도의 이 색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4: 처음에 어떤 막 계획을 막 해서 하는 건 아닌데
2: 계획을
4: 막상 딱 해놓고 나면 조화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의자 색깔이 우리 이 옷 색깔하고 똑같아요.
0: 그러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네이비 민트 핑크로 의자랑 깔맞춤하셨네요. 소장님 눈썰미 대단하신데요.
2: 집 지을 때도 인테리어 부장님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거, 재밌었던 것 같아. 막 신나가지고 막
4: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도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니 뭐 선택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집을 짓는다라고 구상한 시점부터는 이미 백도화지가 본인한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내가 다 그려 나갈 거야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점점 알아갔던 것 같아요.
6: 뒤늦게 한 거예요.
4: 예.
2: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잠을 안 자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7: 저쪽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쪽에 와서 여기를 보니까 더 놀랍네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딱 보면 완전 도시뷰. 이게 완전 100% 자연뷰.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한눈에 다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색적이지 않아요?
0: 자연과 도심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지 한 공간에서 이런 뷰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7: 자세히 보니까 이 인테리어와 소품이 너무 센스가 있어요.
0: 공간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가만 둘러보니 가구며 작은 소품들 하나까지도 감각적이네요. 덕분에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는데요.
2: 우연찮게 촬영 대관 같은 걸 좀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0: 예쁘게 지은 집을 SNS에 올렸더니 각종 촬영 문의가 쇄도한답니다. 덕분에 대출이자 걱정을 조금은 덜었다네요.
2: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드라마, 영화도 문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왔을 때 나온다, 모두가 다 뭐 저희 남편도 신기했고 뭐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인정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굉장히 컸었어요. 예.
6: 야, 이게 복도 진짜 넓어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2: 네, 네, 안방이에요.
0: 안방은 거실과 또 다른 분위기네요. 드레스룸 옆으로는 숲을 향해 발코니를 냈고요. 욕실 역시 큼직한 조적 욕조에 숲 조망을 신경 썼군요.
6: 일단 이 노란색은 요거는 저기 거실하고 약간 다른 컨셉인 걸로 봐서 남편분이 좋아하는 건가요?
4: 아, 뭐 예상하셨다시피 네. 전혀 제 색깔은 아니고요.
6: 아, 전혀 아니에요?
4: 어느 날 갑자기 네. 방 안에 노란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에 꽂혀가지고 네. 너무 예뻐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6: 너무 좋아요. 네.
7: 지금 이 노란색 분위기 안방을 보고 나서 이 밖에 초록을 봤는데 하늘색, 초록색, 밑에 노란 꽃까지 세 개 색깔이 보이는 가구, 이 가구 너무 잘 어울려요.
0: 집이라는 도화지가 주어지니 창밖의 자연과도 조화로운 공간으로 마음껏 그려냈답니다.
7: 제가 이거 아까 봤는데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해갖고 등 두 개 딱 달아놨는데
0: 이 스티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2: 저 뒤에 교묘하게 가려졌는데
7: 아니, 흔적이 있는데
2: 아, 새 똥이 좀 예, 예, 예.
0: 통창에 새가 똥을 싸서 임시방편으로 스티커를 붙인 거랍니다. 새똥도 참 센스 있게 가렸다마는 아, 평소 창문 청소는 이거 어떡하나요?
2: 창문 닦는 거는 고민을 했어요, 나름. 자동으로 닦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4: 저 작은 창을 통해서 제가 그 기계를 붙였습니다.
2: 아, 붙여요.
4: 네.
2: 문제는 그게 가다가 말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을 닦으면 더군다나 걸레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막 하는데 너무 안, 한번 해봤는데, 시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죠. 사람 부르자, 이제 이렇게.
0: 크레인 불러 청소하는 비용이 한 번에 무려 70만 원. 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해 주니 기꺼이 감사한답니다.
7: 와, 위에서 보니까 또, 야, 진짜, 아니, 계단이 높다 했더니 이유가 있네. 이 높이를 뽑아내려고.
0: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사실이 이리 보니 더 믿기지 않네요. 와.
2: 촬영팀이 오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고, 밑에서 뭔가를 할 때 여기서 찍기도 하고, 반대로 찍기도 하고.
7: 이야, 이 강공간이 다 보이니까.
4: 저 작은 쪽창으로 보이는, 예, 살짝살짝 비춰지는 저, 예, 숲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0: 창 많이 내신 거 다시 봐도 참 잘하셨어요. 옥상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7: 생각보다 옥상 너무 높고 너무 크다.
2: 다각으로 선택하면서 마당을 못했잖아요. 마당을 하지 못했던 걸 여기에다가 사실.
7: 예. 뭐 흔적이 좀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2: 사실은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단이었었어요. 하단을 만들었었어요. 하단을.
0: 마당 없는 아쉬움에 옥상 화단을 꾸몄는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진 못했답니다.
4: 그 조적 화단 뒷면하고 이 붙는, 네, 요 면에 방수 작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2: 그해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4: 그 두곳 안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정말 길게 설득한 끝에, 네, 차라리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기는 없애고 이 공간을 차라리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0: 집을 지은 뒤 집사로 변신한 남편이 이렇게 바꿔놨대요.
4: 어떠한 대상이건 간에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걸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일 거라는 거는.
2: 네, 애정이 그만큼 생긴 거죠.
4: 생긴 거죠.
7: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다가구의 틀을 깬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이 다가구가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다가구가 가지고 있는 룰을 깨부수어야 되니까 완전 새로운 공간의 다가구가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놀랐고요. 내가 원했던 공간에 살게 되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열심히 쫓아가서 지어냈을 때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가족들을 또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원팀이 되야만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부부가 원팀이 안 되면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거나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다.
4: 어떠한 일을 부부와 같이 함께 함에 있어서 거기서의 소통이 너무나 이제 원활한 부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집은, 특히 이제 건축은, 예,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제 공간이다.
0: 그저 원하는 집을 지었을 뿐인데 어쩌다 찾아온 변화와 행운들. 원팀이 되어 더욱 끈끈해진 부부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달콤한 보너스겠죠?
8: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9: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꿈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무더위에 기운 팍팍 나게 하는 김정은의 여름 보양 레시피. 한 그릇 뚝딱하면 바로 기력 회복되는 뜨끈한 면 요리. 닭다리로만 만들어 만들기도 편하고 맛도 있는 일석이조 닭칼국수부터 한 입 먹자마자 한여름 더위 싹 씻어주는 시원한 반찬. 새콤한 토마토에 새콤한 소스를 더한 새콤 폭발 토마토 냉채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 작가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닭칼국수 하면 닭 한 마리를 넣어서 삶는다고 생각하는데요.
2: 그렇죠.
1: 화면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이 닭칼국수예요. 이 눈에 띄는 재료가 이 닭다리거든요.
2: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닭다리로 부위별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닭 한 마리를 사면 조금 다듬기도 번거롭고 좀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은 이 닭다리를 가지고 간편하게 육수를 내서 만드는 닭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먹음직스러운 닭다리가 있어요.
2: 네.
1: 선생님, 저는 이 닭칼국수에 감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맛이 좋던데 오늘 감자 준비되어 있는 거죠?
2: 네, 또 여름철에 감자가 또 제철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감자를 넣고 아주 그냥 파근파근하게 닭칼국수 끓이면 나중에 감자 으깨가지고 칼국수도 먹고 또 남은 국물에 밥도 말아 먹으면 또 그게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1: 맞아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재료들도 한번 볼게요.
2: 네.
1: 부추도 있네요.
2: 네. 아주 심플하게 만들지만 또 파릇파릇한 부추를 또 살짝 익혀가지고 곁들여주시게 되면 향도 좋고요. 일단 뭐 부추 몸에도 좋으니까 닭칼국수에 닭이랑 부추랑 감자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뭐 영양 밸런스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게요.
2: 네.
1: 또 양념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볼게요.
2: 네. 그리고 이제 닭 다리 살을 떼어낸 다음에 양념 간장을 좀 찍어 드시면은 또 맛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콤한 청양고추랑 다진 마늘 그리고 간장, 올리고당 조금 넣어주시고요. 식초랑 너무 짤 수 있으니까 물까지 조금 섞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항상 선생님이 요리 재료를 보면 이 맛의 재료를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맛의 밸런스의 재료를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자, 깊고 진하게 후루룩 먹기 좋은 맛보장 닭칼국수. 자,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닭칼국수에 들어갈 채소부터 한번 손질해 볼게요.
2: 네, 여름철에 이제 구비해 놓는 감자.
1: 네.
2: 감자가 있고요. 또 부추가 있는데, 감자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볼게요.
1: 이 감자는 선생님 매번 말씀해 주셨듯이 핵감자가 굉장히 좋잖아요.
2: 네, 여름철에 뭐 감자 제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거나 또 국물 요리 넣으면은 분이 나면서도 아주 구수하고 맛있죠.
1: 포근포근하면서.
2: 네. 그리고 이제 부추를 넣어줄 텐데 부추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 뭐 여름철에 또 냉방병 앓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보양 음식을 만드실 때 부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썰을 거예요, 오늘은요.
1: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부추까지.
2: 네.
1: 재료는 다 됐고. 그럼
2: 그치요.
1: 이제 닭다리는 저희가 이제 맛있게 준비를 했어요.
2: 그렇죠. 닭다리살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된 게 파는데 우리가 육수를 내다 보면은요. 국물이 좀 탁해지기도 하고 닭의 약간 누린내 같은 게 신경이 쓰일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2: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그냥 물에 넣고 육수를 내셔도 되는데요. 끓는 물에 튀겨낸 다음에 그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찬물에 헹궈서 사용을 할 거예요.
1: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에.
2: 네네네.
1: 그럼 혹시나 뭐를 이 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불순물도 나오겠어요?
2: 네,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제거되지 않은 핏기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국물을 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끓는 물에 닭다리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왜 물에 튀겨낸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1: 맞아요.
2: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색이 변하면 건져내시고요.
1: 살짝 겉면이 익은 것처럼 보이면, 그렇죠?
2: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1: 저희가 오늘 세척을 잘 해놔서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뜨는 게 있네요.
2: 네, 이렇게 사이에 들어있는 피, 뭉쳐있는 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닭다리살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닭 한 마리를 손질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닭 한 마리 뼈 있는 거 다 넣으시면요. 불순물 굉장히 많이 빠져나옵니다.

0: 근데 여수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토종닭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네, 토종닭 같은 경우에도요. 네. 좀 육질이 질기면서 오래 네.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끓는 물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사이사이에 있는 피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신 후에 쓰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튀기듯이 깔끔하게 네. 했고요. 이 다음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자, 그럼 이제 네.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육수를 내볼 거예요. 네. 우선 육수를 끓여야 되는데 아까
0: 살짝 튀겨냈던
1: 한번 튀겨내서 찬물에 헹군 닭다리 예. 집어 넣으시고요. 또 육수 재료 있었죠?
0: 네.
1: 예, 저기 대파랑 마늘 있는 거 한번 주시겠어요? 네. 대파 그냥 예. 통으로 한번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0: 예. 되게 느낌 있어요. 이렇게 하면.
1: 그렇죠. 그다음에 통마늘 예. 넣어주시고 통후추 예. 그리고 청주까지
0: 예.
1: 넣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30분까지도 네. 사실 안 걸려요. 20분 정도 예, 센 불에서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자, 한번 센 불에서 팔팔 끓여볼게요.
1: 네,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덮고 끓이셔도 돼요. 자, 오, 팔팔 끓고 있어요.
0: 예.
1: 네.
0: 야, 우리가 걱정했던 혹시나 모를 그 닭의 누린내 같은 건 전혀 안 나요.
1: 그렇죠. 향이 너무 좋아요.
0: 예.
1: 그리고 이렇게 맑게 끓여졌거든요. 만약에 뭐 마늘이 으깨지거나 네. 또 불순물이 많으면 뭐 소창 이용해가지고 걸러내시면 되는데
0: 네.
1: 이렇게 그냥 쉽게
0: 네.
1: 대파랑 마늘, 통후추
0: 걷어내고요.
1: 건져내시면 될 것 같아요.
0: 국물이 굉장히 뽀얗게 우러났네요.
1: 네. 처음보다 굉장히 진하게 육수가 우러나왔죠.
0: 육수 맛이 되게 중요한데
1: 네, 벌써 이렇게 진해졌고 네. 고기는 일단은 건져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 안에서 감자도 익혀야 되고
0: 네.
1: 그리고 또 칼국수 넣고 끓여야 되는데 닭다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0: 너무 오랫동안 하면
1: 그렇죠. 또 이렇게 다 흩어질 수도 있고
0: 또 너무 질겨질 수도 있죠.
1: 네. 그리고 안에 꽉 차 있으니까
0: 네.
1: 여기 이제 감자를 넣어볼게요.
0: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1: 감자 넣어주시고요.
0: 이 칼국수에 감자 꼭 들어가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감자를 넣은 후에는 한 얼마 정도 좀 익혀주나요? 아무래도 단단한 정도가 좀 달라서.
1: 네. 감자를 오늘은 조금 크게 썰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0: 네.
1: 끓이신 다음에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0: 네?
1: 저희가 또 칼국수 면을 넣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시간이 네. 걸리죠.
1: 네. 그래서 감자가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0: 네?
1: 칼국수를 넣고 끓이면 적당하게 형태는 남아있고 칼국수가 네? 다 익은 상태가 됩니다.
0: 아, 집에서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선생님, 요즘은 이 네. 많은 분들이 칼국수를 또 이렇게 즐겨 드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젊은 친구도 정말 칼국수 좋아하고, 그리고 닭칼국수.
1: 맞아요.
0: 정말 좋아해요.
1: 네. 닭 한 마리 다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0: 네.
1: 또 그걸 집에서 따라 하려다 보면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0: 손질이 어려워.
1: 엄두가 네. 안 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닭다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치킨도
1: 네.
0: 닭다리만 있는 걸 많이 먹기도
1: 맞아요.
0: 하고 하는데,
1: 네.
0: 오늘 굉장히 또 맛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닭다리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0: 그러게요.
1: 그렇죠.
0: 맨날 두 개밖에 없었는데.
1: 네, 오늘 네 개나 있으니까 네. 두 개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1: 네. 자,
0: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1: 다,
0: 예.
1: 감자 다 익은 것 같거든요. 보세요.
0: 예? 한 반 정도?
1: 반 정도 익었어요.
0: 예, 예.
1: 딱 적당한 정도로 익었거든요.
0: 예?
1: 그럼 여기에 칼국수를 넣는데 보통 칼국수가 달라붙게 하지 않기 위해서 표면에 밀가루 처리가 좀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맑게 끓이고 싶으면 한번 헹궈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0: 오.
1: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맑아요.
0: 예.
1: 오히려 약간 걸쭉한 그런 느낌이
0: 맞아요, 맞아요.
1: 또 맛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칼국수.
1: 오늘은 저는 그냥 넣을 거예요.
0: 근데
1: 예, 그럼 딱 맞게 되더라고요.
0: 상태에 따라 너무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면
1: 네,
0: 한번 털어내고
1: 네, 넣기 직전에 한번
0: 예.
1: 후루룩 헹궈내신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미리 또 헹궈내면 서로 들러붙거든요.
0: 예.
1: 예, 이렇게 해서 후루룩 해서
0: 자, 칼국수 상태에 따라서
1: 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고
0: 맞아, 칼국수 이제 국물이 너무 맑아도 느낌이 조금 덜해요, 그렇죠?
1: 맞아요, 조금 걸쭉해야지 잘 식지도 않고
0: 예.
1: 또 감자 이렇게 으깨가지고 걸쭉하게 먹을 때 맛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 느낌이, 그렇죠?
1: 네. 이렇게 이제 칼국수면 넣었고요.
0: 네.
1: 이제 면 넣고 나서는 아까 고기를 건져놨기 때문에
0: 네.
1: 고기를 좀 살짝 데우고 싶거든요.
0: 맞아요.
1: 같이 넣고 끓일게요.
0: 이때부터는?
1: 네, 한 3분 정도만 끓이면 되니까 고기를 이제 데워주시면 되고 아직 저희가 부추는 안 넣었습니다.
0: 네.
1: 그 이때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해주셔야 돼요.
0: 이때요?
1: 네.
0: 이때 소금, 후추 간을 해주시고 칼국수면이 한 5분 정도 익었던 거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제 끓일 동안에
0: 네.
1: 그럼 저희 양념장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을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끓을 동안에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빨간 고춧가루 넣으면 국물이 또 탁해지니까 네. 청양고추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0: 칼칼하게.
1: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올리고당.
0: 올리고당.
1: 살짝.
0: 약간의 단맛이 필요해요.
1: 그렇죠.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네. 살짝 넣어주시면 또 맛이 올라오고요. 여기에 물. 물이 조금 넣었어요.
0: 물 좀 넣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식초 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을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닭칼국수에 닭다리살을 찍어 먹을 양념장이 완성이 됐어요.
0: 아, 맞아요. 네. 닭다리살이 혹시 그렇죠. 혹시 이제 간이 좀 덜 될 수 있으니
1: 네. 또 살이 도톰하니까 싫어할 예.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찍어서 청양고추 올려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
0: 자, 네. 그러면 이제
1: 와, 됐네요.
0: 우와, 우와. 와. 자, 맛있게 잘 끓고 있는데요.
1: 네, 걸쭉하게 네. 끓어 올랐어요.
0: 이 칼국수면은 하얗게 되면 익은 거예요?
1: 어, 살짝 투명해지면. 근데 오.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불투명하거든요. 이렇게 예? 살짝 올려가지고.
0: 들어보면?
1: 네, 들어보면요. 이렇게 차가운 공기랑 닿으면.
0: 어, 투명해져요, 여기.
1: 어, 투명하시죠? 예. 네. 요 상태일 때 다 된 겁니다. 예.
0: 그럼 혹시나 너무 걱정이 된다. 드셔보셔도 네. 됩니다.
1: 아, 그쵸. 드셔보셔도 되죠. 예. 최고죠.
0: 본인이 원하는 식감대로.
1: 네. 여기 이제 부추를. 예. 거의. 이제 남은 열에 의해서 이제 냄비 불 끌게요.
0: 아, 불을 끄고 식탁에 내기 네. 직전에.
1: 네, 이렇게. 네. 넣고. 숨만 죽으면 되니까요. 네. 부추는.
0: 본연의 맛 살리기 위해. 네. 자, 한번 옮겨볼까요? 이야.
1: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닭칼국수는 애들 외식으로만 먹었었거든요. 먹고 싶어서
1: 네.
0: 닭칼국수 하는 집에 이제 가서 사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쉽게.
1: 이 닭다리살은 손질하기가 워낙 편하니까요.
0: 예, 예.
1: 또 좀 두 팩 정도 사놨다가 한 팩은 뭐 냉동실에 조금 비상용으로 네. 만들어 보관을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또 꺼내서 만들어 드실 수가 있죠. 칼국수.
0: 예. 오늘 닭다리살이 들어가서 오늘 고기 육수도 내주고 네. 맛있게 닭다리살도 먹고 네. 감자도 네. 포근포근하게.
1: 어, 감자가 아주 딱 알맞게 잘 익었어요.
0: 예.
1: 이렇게 또 부서지지도 않고.
0: 그러게요.
1: 예. 그렇다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0: 예.
1: 이렇게 파근파근.
0: 오늘 국물이 익었습니다. 굉장히 뽀얗네요, 선생님.
1: 또 약간의 전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약간 걸쭉하면서도. 드셨을 때 좀 맛이 잘 감기면서 네. 어우러질 거예요. 부추.
0: 부추도 아주 그냥 색감이 그냥
1: 이렇게
0: 아주 초록색으로 푸릇푸릇하게.
1: 그래서 지금 제가 2인분을 끓인 거니까
0: 예, 넉넉하게.
1: 넉넉하게.
0: 어, 향이 너무 좋네요. 부추 향이.
1: 그렇죠. 부추가 이렇게 살짝만 예. 뜨거운 물에 거의 육수에 담궜다 뺀 정도인데도
0: 네.
1: 향이 확 우러나와요. 육수를 예. 부어볼게요.
0: 아, 굉장히 담백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 편할 것 같은데요.
1: 이게 또 육수까지 나중에 밥을 말아서 드시기에도 좋으니까
0: 네.
1: 육수 좀 넉넉히 내놓으셨다가 한 번은 국수 끓여 드시고 또 한 번은 이제 그냥 국으로 드셔도 되니까요. 닭다리살을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런 멘트 생각, 국물이 끝내준다는.
1: 아, 네.
0: 그쵸. 오늘 딱 아닐까요?
1: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데, 그쵸.
0: 네.
1: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
0: 그다음에?
1: 양념장을 또 담아서 곁들여 볼게요. 자, 청양고추 듬뿍. 그렇게 짜지 않아요, 이 양념장. 네. 이렇게. 어우, 맛있겠다.
0: 그러게요.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닭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닭칼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큼직하게 썰고 부추는 반으로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닭다리를 넣어 데친 뒤 찬물에 씻어줍니다. 이렇게 닭다리를 데쳐줘야 기름기와 누린내를 없앨 수 있어요. 냄비에 찬물, 닭다리, 대파, 통마늘, 풍우추, 청주를 넣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대파, 통마늘, 통후추, 닭다리를 건져내고 감자를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칼국수면, 닭다리, 소금, 후춧가루를 넣은 뒤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올리고당, 물, 식초, 진간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칼국수 면이 익으면 부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닭칼국수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 맛있게 익힌 토마토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채인데요.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일단 짭짜리 토마토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네. 뭐 여름의 대표적인 채소죠. 오이.
0: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1: 네, 그리고 저는 고수 좋아해서 또 오늘 고수를 곁들였는데 네. 이거는 또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좀 양념이 궁금한데요. 네. 어떤 양념 있죠?
1: 네, 양념은요. 식초, 올리고당, 다진 마늘, 또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 물도 타서 네. 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참기름까지 넣어서 양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0: 새콤한 양념의 버무려서 차게해서 먹으면 이 여름철 별미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1: 네, 우선 고수를 한 입 크기로 썰고요. 네. 오이랑 토마토는 슬라이서를 이용해서 얇게 저며 주듯이 네. 썰어 줄 겁니다. 그래서 고수 먼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0: 고수가 이 향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1: 네, 고수 좋아하세요?
0: 그럼요. 예전에 잘 못 먹었었는데 네. 먹다 보니까 아, 왜 좋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고수 전혀 먹지 못했는데 예. 또 이 고수의 매력을 알고 나서부터는
0: 벌써 이렇게 자르기만 해도 이 향이
1: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0: 조금 어려우시면 되는데 조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고수 대신에 뭐 예. 깻잎 넣으셔도 되고요. 맞아요. 미나리 넣으셔도 되고 네. 또 좋아하는 채소 곁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요 짭짜리 토마토인데 과육을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0: 맞아요. 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게 왔을 때 재료로 네. 안 익은 토마토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1: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예. 사실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이 진하고 예. 또 토마토의 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짭짜리 토마토이기 때문에 또 예? 가능한 써는 방법이 있는데
0: 짭짜리 토마토.
1: 네. 오늘은 이 슬라이서를 이용해가지고 좀 얄팍하게 넓게 예. 펼쳐서 썰어줄 거예요.
0: 아, 칼로 이용하면 아무래도
1: 그렇죠. 두께를 좀 얇게 썰기 힘드니까.
0: 뭉개지니까.
1: 네. 자, 토마토. 네.
0: 슬라이스 할 때는 좀 조심조심 해주시고요. 네. 아니, 토마토로 냉채를 만든다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맛도 기대가 돼요. 이 토마토의 이 향긋한
1: 토마토 향이.
0: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1: 얇게.
0: 우와, 진짜 얇아요, 선생님.
1: 그렇죠.
0: 예, 이렇게.
1: 이게 또 썰은 단면이 굉장히 이뻐서.
0: 네. 진짜 얇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과육으로 먹어도 좋겠어요, 그쵸?
1: 그치, 이대로 뭐 꿀로 이렇게 뿌려 드셔도 예, 되고, 예. 발사믹이랑 뭐 올리브오일 뿌려 드셔도 되고요.
0: 저는 설탕 쳐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설탕 뿌려 먹는 거 맛있죠?
0: 설탕 뿌려 먹는 거 좋아요.
1: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해서 또 슬라이스 하니까
1: 네,
0: 확실히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1: 그렇죠. 또 다르죠.
0: 예.
1: 똑같은 토마토인데 써는 방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0: 자, 이번에 오이 해볼게요.
1: 오이를 해볼 텐데요. 네. 오이도 세로로 길게, 조금 더 얇게.
0: 네. 일일이 이렇게 썰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1: 슬라이스 하나만 있으면.
0: 그러게요.
1: 이거 칼로 썰면 또 꽤 힘들거든요.
0: 진짜 얇게 되네요, 선생님.
1: 좀 더 얇게. 네.
0: 좀 더 얇게. 자, 토마토보다 좀 더 얇게 오이 한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0: 오이 향도 정말 이 여름에 토마토랑 오이는 정말 잘 어울리는 채소예요.
1: 등산 갈 때 오이 하나만 드셔도 예. 뭐 갈증 해소하실 수 있잖아요.
0: 근데 이런 많으니까.
1: 맞아요.
0: 이 토마토도 이 여름철에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예? 아주 얇게 예. 슬라이스를 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손.
0: 마지막은 조심하시고.

0: 자, 불안해 하시니까 요 정도 하고요.
1: 네, 얼마큼 얇게 된지 한번 보여주세요.
0: 자, 얇게 어느 정도인지.
2: 손바닥에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비칠 정도로. 예.
0: 비칠 정도로.
2: 오늘 선생님 씨까지 다 먹죠, 근데?
0: 네, 씨까지 다 먹을 거예요. 예. 네, 제거하지 마시고요.
2: 토마토도 이렇게 얇게.
0: 네, 사용을 할 겁니다.
2: 네. 와, 굉장히 청량합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이 향이 네. 좋아서.
0: 오, 향이 너무 좋네요, 예. 진짜.
2: 자, 이제 재료 손질 됐죠?
0: 네, 재료 손질 됐고요. 고수까지 됐습니다.
2: 네.
0: 그러면 이제 끝나요. 정말.
2: 자, 그러면 네. 이제
0: 양념 만들어 볼게요. 물이랑 네. 식초.
2: 자,
0: 네. 소금.
2: 네.
0: 다진 마늘.
2: 들어가면 또 맛있죠.
0: 네. 그리고
2: 꿀.
0: 꿀.
2: 선생님은 꿀을 참 활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설탕 대신에 네. 꿀을 넣으면요 설탕을 넣는 양보다 조금 적게 넣어도 좀 단맛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아져요.
2: 향도 진하고 그렇죠.
0: 네, 그래서 꿀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2: 그다음에
0: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2: 참기름까지. 양념 재료도
0: 간단하죠. 예. 너무 간단하죠. 나머지는 예. 사실 각각 채소가 지니고 있는 향이 더해지면서
2: 예.
0: 이 요리의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스를 소스만 찍어 드셨을 때보다 다 같이 향이 섞였을 때 훨씬 맛있어지니까요.
2: 네.
0: 자, 그러면 이제 완성 접시에 담기만 하면 돼요.
2: 아, 바로 이거?
0: 네. 네.
2: 자, 이제 바로 담아보는 거죠, 선생님?
0: 네. 이 소스는 이제 마지막에 뿌려볼게요.
2: 네. 저는 요새 냉채라 그래가지고
0: 네.
2: 사실 냉채는 평소에 저희가 많이 먹긴 하지만
0: 네.
2: 오늘 이 냉채는 뭔가 손님들이 왔을 때 좀 분위기 있는
0: 그쵸.
2: 사실 뭐 대단한 재료는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만드는 방법도 벌써 끝났어라는 식으로 네.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써는 방법만 달리 해주면 예. 정말 이렇게 그릇에 돌려서 담기만 해도
2: 예, 분위기가.
0: 뭔가 좀 요리 같잖아요.
2: 예, 예.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빙 돌려 담을게요.
2: 예.
0: 지금 두 개 썰었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2: 한 끼 먹기 충분할 것 같아요.
0: 네.
2: 그렇죠. 여럿이서
0: 이렇게 좀 돌려 담으시고
2: 네.
0: 오늘 오이랑 고수.
2: 네. 고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0: 미나리나
2: 깻잎.
0: 네. 그래서
2: 네. 아니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0: 그렇죠. 리본처럼.
2: 네, 아주 초록초록. 가볍게 샐러드처럼 먹어도 좋겠어요, 그렇죠?
0: 예, 또 요 오이의 식감이 얇게 썰었기 때문에
2: 예.
0: 또 이렇게 두껍게 송송 써는 거랑은 또 달라요.
2: 맞아요.
0: 네, 꼭 이렇게 좀 얄팍하게 썰어서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2: 진짜로.
0: 네.
2: 오, 향이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향 예. 좋죠.
2: 이 세 가지 향이 합쳐지니까 마지막에 양념, 이 소스라고 하나요?
0: 네.
2: 양념은 끼얹듯이.
0: 끼얹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참기름의 풍미를 좀 가미를 했는데
2: 네.
0: 여기에 뭐 올리브오일을 섞으면은 또 파스타에 또 잘 어울리는 그런 샐러드가 되겠죠.
2: 뭐 한식 양식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기름 하나만 바꿔줘도
2: 예.
0: 뭐 다양하게 또 냉채 응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2: 네.
0: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2: 자, 이렇게 너무나 분위기 있는 토마토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3: 토마토 냉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짭짜리 토마토, 오이는 얇게 슬라이스해줍니다. 그런 다음 물, 식초, 소금, 다진 마늘, 꿀, 참기름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설탕 대신 꿀을 넣으면 적은 양으로 깊은 단맛을 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토마토, 고수, 오이를 담고 소스를 뿌리면 토마토 냉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가지와 짭조름한 소스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가지 돼지고기 덮밥부터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재미있는 오이 샐러리 무침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2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우후!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우후!
0: 우후!
1: 자,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이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5: 이제 뭐하지?
0: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2: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후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2: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강 파워업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업! 다른 숫자들 쫓아오고 있어!
1: 옥토블록 파워업!
6: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6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2: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1: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7: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2: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0: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1: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염소는 날 좋아한다니까. 우리 염소가 로즈를 좋아할까?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네. 그럼 멍멍이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대. 아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로지. 널 좋아하는 친구가 있겠지. 사랑해.

흔들어 둘 순 없잖아.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스패너 가져다 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0: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3: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0: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4: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0: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5: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0: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1: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2: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3: 신사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4: 마그마 X!
0: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5: 하이얼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1: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0: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1: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얼로보 출동이다!
4: 네!
6: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7: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갑자기 난기류가!

0: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움직일 수가 없어.
1: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탄탄 액션.
0: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1: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0: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1: 얼마든지.
0: 야! 하! 야!
2: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1: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2: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1: 뭐라는 거야?
2: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3: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2: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4: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3: 말도 안 돼. 눈앞의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2: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0: 적들이 잘도 피하네요.
1: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2: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냐?
3: 세나! 감히 세나를 이기게.
2: 어이없지.
0: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4: 엄마, 저게 뭐야?
5: 새로 나온 영화인가?
6: 오, 특수 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7: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2: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5: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엑스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2: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5: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2: 뭐라고? K, 자네가 진정.
8: K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9: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6: 그럴 일은 없어!
1: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10: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11: 키넥스, 액션 드론건!
8: 그거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1: 맞아! 모두 발사!
10: 자!
2: 어림없지. 어?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6: 어떻게 된 거야?
9: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8: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12: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6: 진짜 실감나는데?
7: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6: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12: 영화 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7: 진짠가봐.
9: 맨몸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8: 이렇게 끝낼 순 없어!
1: 하지만 방법이 없는걸...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뺏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하이로보니까요!
4: 좋다. 마리 팀장.
2: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0: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5: 에너제트 액션!
3: 레스큐 제트!

0: 우리도 가자! 타이탄 액션!
1: 지방울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1: 알겠어! 부탁할게!
0: 타이탄 하!

0: 시작해볼까? 라이트링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얘들아! 이크로!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1: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엑스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0: 좋아, 간다.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냐?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뭐야? 어, 피닉스 나야! 아!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케이가 침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아!
0: 내 손!
1: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0: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3: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0: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1: 쏟아자!
0: 어? 이안 멈춰! 거기 합정!
2: 제시동 완료.
0: 뭐? 됐어! 살았다! 빨리 마그마 코어를 부수자!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3: 야, 레스큐 쇼커.
2: 타이탄 슈타.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 뭐야?
3: 레스큐 슈터!
2: 타이탄 판치!
3: 레스큐 패티지!
0: 정말 귀찮군!
2: 레스큐 마그넷! 자, 그럼 마무리! 간다!
0: 일단은 고!
2: 이제 끝이다! 아빠! 안 돼! 아빠! 어? 아빠라고?
4: 케이가!
1: 제이의 아빠라니.
0: 제이, 알고 있었니?
4: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가 파이어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4: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5: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6: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그게 파이어로보니까.
1: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7: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4: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0: 어? 제이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1: 아휴, 하여간 못 말려.
2: 화재 발생, 화재 발생.
3: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4: 당연하죠. 우린 하이오로보라고요.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출동 하이오로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4: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5: 일기장이요.
4: 방과 후에 한 일은?
5: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4: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5: 빨간 머리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오리를 길렀던 거요?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4: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5: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4: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0: 지금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네. 안 되는데.
1: 나도 좀 하자.
2: 너무하네.
0: 알았어. 조금만.
2: 오, 끝났다.
0: 아이, 살았어.
3: 이야, 너네들도 이 게임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들도 이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
2: 그럼 아저씨 집에도 이 게임기 있겠네요?
3: 그럼, 있지.
2: 부럽다.
3: 아,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이 게임 같이 할까? 아저씨 아들 거 빌려줄게.
2: 아저씨 집에요?
4: 모르는 사람 집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3: 어, 너네들 초코초 다니지? 어, 초코초 바로 앞이 우리 집이거든. 그리고 초코초 3학년 4반 이준빈. 그 친구가 아저씨 아들이야.
2: 아.

0: 아니, 나도 몰라.
1: 어때? 지금 갈까?
2: 야, 아이고, 여기 있었군요. 야,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0: 죄송한데 저 갈 데가 있어서.
2: 아, 그럼 나 혼자 갑니다. 안녕.
3: 원장님, 핫초코맛 딸기 파이 많이 사오세요.
2: 예, 예.
0: 응? 아, 참. 뭘? 계속 가버렸네.
4: 자기네 집에 가면 게임을 할 수 있다라. 그 사람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군.
0: 큰일이요? 무슨 큰일?
4: 뭐, 예를 들자면.
0: 여기가 어디야?
1: 얘들아, 이쪽이야. 빨리 와봐.
0: 혹시 저 편의점을 몰라.
1: 얘들아, 이쪽이야, 이쪽. 아, 참.
5: 불 데리고 왔어. 한미 아니야.
0: 잠깐만, 홍준아. 왜? 아저씨 집 여기 맞아? 그러게? 아저씨 집 초코톡 바로 앞이라며. 초코톡은 저긴데? 그러게. 야, 그쪽 아니잖아?
1: 야. 다 왔어, 다 왔어. 여기야, 여기.
6: 에? 애들은 어떻습니?
5: 전당 범죄 알맹이 쪽으로 가는 건데.
7: 예, 타.
0: 어디로 가는데요?
7: 아, 뭐 물어봐. 가보면 알지.
1: 알아, 일로 와봐.
4: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
0: 에이, 설마. 그 아저씨 되게 좋은 사람 같았는데? 맞아, 착하게 생겼던데?
8: 저희 핫초코 두 잔 주세요.
4: 자, 이분들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0: 좋은 사람이겠죠. 좀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4: 정답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이지. 겉모습만 보고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거든. 그러니 아무리 착해 보여도 모르는 사람이 함께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9: 초희야, 너네 엄마가 아프시대. 아줌마랑 같이 병원 가자. 응? 초코병원 502호.
4: 자, 어떻게 해야 할까?
0: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4: 아니. 엄마가 진짜 아프시면 모르는 사람이 아닌 우리 가족. 아빠, 할머니, 이모, 삼촌 같은 분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1: 얘들아, 너네 강아지 좋아해? 저쪽에 귀여운 강아지들 많던데. 같이 가서 구경할래?
4: 자, 어떻게 해야 할까?
0: 강아지가 먹고 싶긴 한데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도.
4: 그렇지. 잘했다, 친구들.
0: 예.
10: 아가, 내가 짐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이거 들고 우리 집에 같이 가줄래?
4: 자, 어떻게 해야 할까?
0: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할머니잖아. 같이 집에 가드려야지.
4: 아니, 이 할머니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너희 같은 어린이가 아닌 어른한테 부탁할 거야.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2: 이쪽이 아닌가? 아니, 먹구먹구 빵집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어. 아닌가? 도통.

0: 모르겠군.
1: 저 혹시 어디 길 찾아요?
2: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0: 아, 빵집이요? 아,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파이를 판다고 해서.
1: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2: 에이, 차로 나를?
1: 죄송해요. 제가 괜히 불편하게 만들었나 봐요. 그럼 이만 죄송합니다.
0: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야, 우리 천사님 마음이 고우셔서 그런지 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1: 칭찬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그럼 출발할게요.
0: 예, 예. 아이고야, 좌석 좋다.

먹고 빵집이 엄청 많네요. 걸어 왔으면 큰일 날 뻔해.

0: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1: 벌써 다 왔군요.
0: 내가 내려줄게요.
1: 괜찮은데?
0: 자,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1: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0: 아,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1: 예?
0: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1: 뭐요? 안 돼.
0: 마침 내 방에 곰돌이 인형이 없었는데 잘 됐지 뭐예요.
1: 뭐요? 이봐요, 난 그냥 곰 인형이 아니요, 곰돌이 협회 회장 곰통령이란 말이요. 당장 이거
0: 그러니까,
1: 내려쳐요. 어서.

0: 안 돼! 나 집에 갈 거야! 살려줘! 곰통령 살려! 곰통령 살려!
1: 아니, 이 소리는...
0: 살려줘! 곰통령 살려! 부러져! 부러져!
1: 안 돼! 곰통령님이 위험해!
0: 살려줘! 여기가 어디야! 날 내려줘!
2: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꽉 잡아요. 이제 내려가요.
0: 안 돼!
1: 잠깐! 잠깐!
0: 철수님!
1: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0: 그래, 풀어줘!
2: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소라!
0: 곰통령 살려!
1: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0: 예, 전 괜찮습니다.
3: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2: 이서 치워요, 나! 아저씨, 뭐라고...
1: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0: 꼭 기억하세요.
1: 잡혀갔다. 다행이다. 진정하고 또.
0: 살았네.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오늘 제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바비야, 나 너네 엄마 친구인데 엄마 지금 키즈카페 계시거든? 엄마가 너 데려오래. 차에 타.
0: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가도 되는지 엄마랑 직접 통화해볼게요.
0: 또는?
2: 가도 되는지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아빠!
0: 잘했어요, 바비!
2: 거의 성공했는데, 그냥.
0: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절대
4: 알 수 없다!
0: 모르는 사람은 절대
4: 따라가면 안 된다!
0: 잘했습니다, 친구들! 예!

0: 자동차는 뭐니 뭐니 해도 빨라야지.
1: 빠른 것도 좋지만 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지. 너희들도 다 멋진데 나는 힘이 아주 세다고.
0: 힘이 세다고? 정말?
1: 그렇다니까. 보여줄까?
2: 나는 야 천하장사 지게차다. 천하장사 만만세.
0: 우와! 지게차 힘 정말 세지? 그치?
3: 나는 천하장사 지게차다.
0: 우와! 진짜 지게차다. 나 지게차 탈래.
4: 처음 타요 지게차.
0: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어? 이거 지게차 맞아요?
5: 맞아요.
0: 제가 가지고 있는 지게차랑은 모양이 좀 다른데 이것도 지게차 맞는 거죠?
5: 네, 맞아요. 앉아서 타는 지게차도 있고 이렇게 서서 타는 지게차도 있어요.
0: 아, 그냥 편하게 앉아서 타면 되는데 왜 서서 타는 지게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5: 서서 타는 지게차는 좁은 곳에서도 무거운 짐을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0: 좁은 곳에서요?
5: 좁은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까요?
0: 네!
5: 오케이!

잘 다니네.

0: 경력이 정말 좋겠다. 우와! 차공차공 정리 완료! 우와! 과장님! 저도 지게차 타고 싶어요!
1: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오셔야 돼요.
0: 아, 교육을 받고 오면 탈 수 있나요?
1: 네, 탈 수 있어요.
0: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게차를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요. 이곳이 지게차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맞나요?
2: 네, 여기는 지게차를 배우는 곳이에요.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 네. 지게차를 한번 탑승해 볼게요. 이거는 앉아서 타는 자식 지게차라고 합니다.
0: 오, 이거 앉아서 타는 거네요?
2: 네. 자, 앞에서부터 여기는 포크. 포크는 빠르게 넣었다 뺄 때 쓰는 용도로 쓰이고요.
0: 네.
2: 안쪽 레버는 리프트. 포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0: 아, 안쪽에 있는 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레버군요?
2: 네. 바깥쪽에 있는 레버는 틸트 레버. 포크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아까 기울기를 조정해주는 레버군요?
2: 네.
0: 네.
2: 여기 전후질 레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번 탑승해보실까요?
0: 아, 예. 제가 타보겠습니다.
2: 자, 타시면은 안전벨트. 제일 먼저 안전벨트 매시고요.
0: 네, 안전벨트를 매고.
2: 출발.
0: 출발. 나 지게차

0: 후르증을 준비했습니다.
1: 나도 이제 지게차를 탈 수 있다! 과장님!
2: 아, 네.
1: 저 교육 2수증 받았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제가 이제 지게차도 운전할 줄 아는데 뭐 시키실 일 없나요?
2: 아, 그럼 제가 미션 하나 드릴까요?
1: 아, 어떤 미션이요?
2: 저기 있는 파르트를 이쪽으로 옮겨보시겠어요?
1: 아, 저기 있는 짐을 여기로 옮기라고요?
2: 네.
1: 아,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2: 파이팅!

0: 정말 잘하셨어요.
1: 아, 저 잘했나요?
0: 네.
1: 아, 미션 성공인가요?
0: 네, 미션 성공입니다.
1: 미션 성공! 예! 와! 아, 근데 과장님.
0: 네.
1: 제가 옮긴 집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0: 900kg입니다.
1: 900kg? 와, 이 작은 시계차가 900kg를 들은 거예요?
0: 네.
1: 와, 진짜 천하장사 지게차네요.
0: 네.
1: 제가 그리고 아까 이 포크를 올려봤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올라가죠?
0: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게차는 최대 3m까지 올라갑니다.
1: 아, 3m요?
0: 네.
1: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우와! 엄청 높이 올라갔다. 우와, 멋지다! 천하장사 지게차! 그런데 지게차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센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지게차! 지게차는 차 앞부분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두 개의 철판으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서 옮기는 차야. 지게차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군데군데 있는 유압 실린더 덕분이지.
1: 유압 실린더?
2: 이렇게 지게차가 움직일 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쇠막대기가 보이지? 저 쇠막대기가 들어있는 기다란 원통이 유압 실린더야. 쇠막대기 아래에는 둥근 모양의 피스톤이 붙어있어. 피스톤 아래쪽 실린더에 강한 압력으로 기름을 밀어넣으면 피스톤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데 이때 큰 힘을 내서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거야.
1: 아, 그렇구나. 근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큰 힘을 낸다는 거야?
2: 유압 실린더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막혀있는 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나 액체에 압력을 줬을 때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모든 곳에 전달된다는 파스칼의 원리 때문이야. 그래서 작은 힘으로 피스톤을 눌러도 기름 전체에 압력이 전달돼서 큰 피스톤을 밀어올릴 수 있어. 바로 이 원리로 피스톤이 들어있는 유압 실린더가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지게차에 유압 실린더가 달려있는 거야.
1: 아하!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들어올리는 게 유압 실린더구나.
2: 맞아! 바로 그거야.
1: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큰 힘을 내는 유압 실린더! 눈으로 확인! 여기 종이로 만든 지게차가 있어. 이 지게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주사기 두 개가 필요해. 그리고 이 관이 두 주사기를 연결해 줄 거야. 이 지게 쪽에 있는 주사기가 지게차의 실린더야. 이 노란색 물이 기름, 그리고 이 주사기는 지게차 안에 있는 기름통이 될 거야. 두 주사기를 관으로 연결해 주고 이렇게 기름통에 힘을 줘서 기름을 실린더로 밀어 넣으면 실린더에 있는 쇠막대기가 달린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거지.
2: 맞아. 지게차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유압 실린더가 있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유압 실린더는 불찾기나 차를 부수는 폐차장 같이 큰 힘을 이용하는 기계에 많이 쓰이고 있어.

0: 이제 우리 한 번만 자면 해수욕장 가는 거 맞지?
1: 어.
0: 내일 신나게 수영해야지.
2: 나는 이 공으로 엄청 재밌게 놀 거야.
1: 아, 맞다. 너 해수욕장 가면 마스크 꼭 써야 되는 거 알지?
2: 뭐? 마스크?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어떻게 써? 다 줬잖아.
1: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물속에서도 떨어져서 놀고 물 밖에 나왔을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돼.
2: 계속 물속에 들어갈 건데도?
1: 응.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마스크 안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코로나19를 전염시킨 봉군의 아빠 얘기 기억났나?
2: 아, 그 봉군의 아빠 얘기?
1: 어,
2: 기억한다.
1: 또 기억을 못하는군.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2: 우와, 신나.

0: 안전한 물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어느 날, 봉근의 가족은 해수욕장으로 놀러를 갔어.
1: 아유. 봉근 아버지. 뭔가 아버지 일 나서 좀 아버지 우리 옆까지 와가지고 그냥 한잔 아이고 우리 봉구 물 이렇게 닦고 그래 아이고 이제 마스크 끼라
0: 아니
2: 마스크를 뭐 하려고 끼노 내도 이제 안 할 끼다
1: 아이고야 빨리 마스크 끼라 뭐 하노 지금
2: 듣고 답답해서 이제 못 하겠다 에이 아 이제 살겠네
1: 빨리 마스크 끼라 네 코로나 걸리고 싶나? 그냥 왜 그래요?
3: 엄마, 언니 어? 배고프다.
1: 아, 배고프나. 알았다, 알았다, 우리.
2: 와라. 너희들 지금 뭐 목을 끼지? 마스크 끼고 뭐 목을 끼나?
1: 어? 맞네. 여기는 이렇게 확 뚫려져 있으니까 괜찮겠죠?
0: 그렇게 안심을 하며 봉근의 가족들은 마스크를 벗었어. 그런데.
3: 기다려봐.
0: 그곳에서 진준애를 만난 거야.
1: 진준애야.
4: 어?
2: 안녕하세요.
5: 진준 어머니가 여기. 안녕하세요.
1: 진준애를 여기서 다 만나네.
5: 아이고, 그러니까.
2: 김밥이나 치킨도 있으니까 같이 문시다.
5: 음식을 많이 해오셨네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진준 앉으세요. 아이고, 진준.
5: 그런데
1: 네네네.
5: 그 음식을 먹으려면은 그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1: 아이고 우리끼리인데 어쩌습니까? 아,
6: 괜찮습니다.
2: 괜찮습니다.
5: 그럼 뭐 잘 먹겠습니다.
1: 먹겠습니다.
3: 엄마야 화채 먹자.
2: 아니.
3: 이게 진짜 맛있다 진주야.
2: 우리끼리니까 다 같이 먹시다.
3: 예.
5: 아, 네, 잘 먹겠습니다.
0: 이렇게 아는 사이라고 모두 마스크를 벗고 음식도 나눠 먹었지만 사실 봉구 아빠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였어.
2: 정말 맛있게?
3: 진짜 맛있어요.
2: 너네 맛있지? 네 엄마가 화채는 잘한다.
3: 와, 진짜 맛있게 시원하지?
4: 맛있어.
5: 맛은 있네요. 아.
2: 많이 먹어라.
3: 진짜 맛있어요.
1: 맛있어. 신나가 음식 던지는 그냥 손맛이다 아이가. 맨날.
2: 근데 왜요? 두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1: 네.
2: 좁긴 좁네.
1: 아니 좀 이래 나봤어. 거기서
3: 알았다.
1: 여기서.
2: 죄송합니다.
1: 아니 말 몰라.
2: 자리가 좁아.
4: 우리 절로 가서 사도 진짜.
5: 아줌마.
2: 미안합니다.
5: 맛은 있네요.
2: 아, 미안해.
4: 이
2: 말
4: 맛있어.
3: 진짜 맛있어요.
1: 맛있네,
2: 진짜.
1: 아이고.
4: 보세요.
1: 아이고, 엄마 나요,
2: 엄마. 넓네, 이제. 아이고. 아이, 말 물어.
0: 그러자 결국, 봉구? 봉구 엄마. 진주. 진주 엄마. 모두가 감염이 되고 말았네.
3: 봉구 아빠 때문에 다 감염된 거야?
7: 응, 그렇다니까.
3: 근데 봉구 아빠는 하나도 안 아팠잖아. 코로나19에 감염된 거 맞냐?
7: 맞아. 감염됐어도 안 아플 수 있대.
3: 안 아픈데 어떻게 옮겨? 재채기도 안 하고 콧물도 안 흘렸잖아. 근데 어떻게 옮기냐고. 왜 그런 거냐고. 왜?
7: 그러네. 어떻게 옮겼을까?
3: 누나 빨리 불러.
0: 그러니까 호기심 딱지 나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코로나 예방 딱지야. 코로나 예방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어? 코로나19 바이러스다.
8: 나를 기억하는군. 우리 여름에도 만나네.
3: 나빴어. 왜 안 사라져요?
8: 우리도 이렇게 더울 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몰랐지. Unbelievable.
7: 근데요, 봉구 아빠처럼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안 아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8: 감염돼도 안 아플 수는 있지만 마스크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는 있지.
3: 뭐라고요?
8: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우린 봉구 아빠 몸속에서

0: 공격을 위해 잔뜩 늘어나 있었어. 얘들아,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복제 실시!
1: 복제!
0: 복제!
1: 복제!
2: 복제!
0: 복제!
2: 복제!
0: 복제! 얘들아, 이제 우리가 잔뜩 늘어났어. 면역세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1: 가시!
0: 복제!
3: 너희 누구냐?
4: 우리가 우리... 누구냐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5: 얘들아, 쟤네 겁먹었다. 공격하라!
0: 그런데 봉구아빠의 면역세포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의 공격을 잘 버텨냈지.
4: 그러게! 쟤들 우리 처음 해본 거 아니야?
0: 언젠간 쓰러질 것이다.
5: 계속 공격하라!
0: 그래서 봉구아빠가 아프지 않았던 거야.
2: 아, 감염이 돼도 안 아플 수 있구나.
0: 맞아. 안 아프니까 감염된 줄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우린 몸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 입속 적과소는 어떻게 되고 있나?
6: 상황이 안 좋다. 거긴 어떤가?
7: 입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은 다른 사람들 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
0: 면역세포들이 너무 강하다. 거긴 뭐가 문제인데?
6: 봉구 아빠가 마스크를 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못한다.
8: 아휴, 언제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야? 아휴, 우리 이러다 여기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아휴, 정말.
4: 안 돼, 안 돼. 아, 지루해.
0: 그런데.
5: 이제 마스크 끼라.
4: 아니.
9: 마스크를 뭐 하려고 끼어? 내가 이제 안 할 끼다. 우와!
6: 좋은 소식이다. 마스크를 벗을 것 같다.
5: 아이고야. 빨리 마스크 끼라. 뭐 하노 지금? 니 코로나 걸리고 싶나?
4: 아, 뭐야. 벗어, 제발.
9: 벗어.
6: 상황이 다시 안 좋아졌다. 마스크를 안 벗을 것 같다.
0: 여기도 상황이 계속 안 좋은데.
9: 덥고 답답해서 이제 못 하겠다.
6: 잠깐, 뭔가 상황이 바뀔 것 같다.
9: 에이. 이제 살 것 같네.
0: 드디어 봉구 아빠가 마스크를 벗어버려.
8: 울잖아, 참말로.
6: 아,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다.
9: 진준아, 맛있게.
0: 진준의 가족까지 모였는데 봉구 아빠가 말을 하면서 침을 마구마구 튀었지.
9: 우리끼리니까 다 같이 몹시다. 예!
0: 게다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더 많이 퍼뜨리게 된 거야.
9: 맛있게? 정말 맛있게?
4: 맛있어.
0: 김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김밥부터 치킨까지 다 오염시킨 거야. 결국 전부 감염시킬 수 있었어. 하지만 끝까지 마스크를 쓴 사람은 감염시킬 수 없었어.
5: 아, 왜 야외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
6: 마스크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감염 실패.
10: 무증상 감염이어도 바이러스가 약한 게 아니라 조심해야겠구나.
0: 그래,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안 하면 감염 위험이 훨씬 많이 높아져. 원래 마스크는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 안 시키려고 하는 거 몰랐구나.
10: 아, 그럼 내가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니까 마스크를 꼭 해야겠다.
0: 어? 그거 기억할 거야? 아니야. 안 아프면 마스크 하지 말고 물놀이 가서도 따닥따닥 붙어서 놀고 음식도 나눠먹고 그래. 알았지?
2: 싫어요. 바닷가 가서도 마스크는 꼭 해야지.
10: 오, 딱이.
2: 근데 누나, 응? 봉구네는 어떻게 됐어?
10: 봉구네는 다행히 모두 치료를 받고 다 나았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디서든
11: 야외라도 마스크는
1: 필수!
5: 자, 우리 여기서 안 먹을 거니까 적당히 놀다가 나가서 먹자. 알았지?
10: 네! 다른 가족들이랑은 떨어져서 앉고 적당한 거리를 지켜서 안전하게 놀았대.
2: 잘 됐다!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 필수!
10: 우와, 우리 어떡이 최고!
2: 그럼 누나, 나의 코로나 예방딱지 주는 거야?
10: 노래 잘하면!
2: 오예, 오예!
1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오예!
10: 코로나19
5: 무증상 감염자
10: 아무도 몰라
5: 마스크 껴서

0: 코로나 예방 딱지 받았다 말지. 오예 오예. 맛있는 팝콘. 아! 아이, 나도 먹을 거야.
1: 누나, 근데 여기 이게 뭐야?
2: 그거 옥수수 껍질이야.
1: 뭐? 옥수수 껍질?
2: 응.
1: 그럼 팝콘을 옥수수로 만드는 거야?
2: 맞아. 옥수수를 튀기면 팝콘이 돼.
1: 우와, 그럼 엄마한테 팝콘 만들어 달라 그러자. 우리 저번에 옥수수 먹다 남은 거 냉장고에 얼려놨잖아.
2: 그걸로는 팝콘 못 만드는데.
1: 왜? 옥수수로 팝콘 만드는 거라면서.
2: 팝콘은 말린 옥수수로 만들어야 해. 너 그냥 옥수수로 팝콘 만들려다가 옥수수 다 태워먹은 오서방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오서방 얘기!
2: 어!
1: 기억 안 나!
2: 아휴, 오늘도 역시나 기억을 못하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0: 어느 날 오서방은 부인과 함께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어.
1: 어? 뭐여 이게?
2: 뭐여?
3: 또 시작됐구만.
1: 아이고 또 저렇게 오는 경우. 아이고
4: 할머니.
1: 할머니.
3: 아이고 언제 정신 차리는 게?
1: 고소희야.
3: 아니 그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맨날? 어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
4: My friend 오서방. 어?
3: My friend은 뭐 My friend이야. 너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맛있네.
1: 뭐요? 뭐?
3: 그 맛있어.
1: 이게 뭐요?
3: 이게 뭐요?
5: 이것은 팝콘이요.
3: 팝콘?
5: 영화관에선 이것을 먹어줘야 영화를 제대로 즐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3: 아, 그래요? 아니, 그럼 하나만 더 줘봐. 아이고.
5: 영화 봐.
0: 모두 영화에 집중하는 동안 오서방의 관심은 온통 팝콘에 가 있었어.
1: 아이고.
4: 오 마이 셋.
1: 이빵 니보?

0: 간 거야? 어디 갔어? 이 누가 다 먹어? 오서방!
1: 아이고 안구요!
2: I'm sorry.
1: 아이고 중간장면 다 놓쳤네 이거. 아이고 어째 이거.
0: 내 파고.
3: 팝콘.
0: 내 팝콘. 어떡할 거요, 팝콘.
4: 아, 그만 줘요!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5: 도대체 어떻게 팝콘을 만든다는 겨?
4: 어떻게? 이렇게. 그니까, 이거 뭐 대충, 어? 기름 딱 두르고. 옥수수! 여기다 넣고 튀기면 되는 거 아니야? 까! 어?
0: 정말 이게 되는겨? 이 삶은 옥수수를 넣으면 정말 되는겨?
4: 아, 참 사람 말 못 믿네. 그거 된다니까 빨리 깔아줄게.
0: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4: 아, 또 시작이네. 또 시작. 아, 이렇게 해서 튀기면 되는 거 아니야?
0: 정말로 되는겨?
4: 냄새 딱 올라.
6: 오서방은 삶은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려고 했어.
4: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팝콘이 팍 터지는 거 아니야?
6: 그런데.
0: 오 마이 갓! 팝콘! 내 팝콘 어떡할 거요?
6: 그렇게 오서방과 방서방은 팝콘을 만들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4: 한 먹어봐. 괜찮아. 맛은 비슷할 수도 있어.
0: 오 마이 갓!
4: 먹었어? 아무 옥수수나 다 팝콘이 되는 건 아니구나.
6: 응, 그럼 말린 옥수수를 튀겨야 팝콘이 되는 거야.
4: 근데 누나, 왜 말린 옥수수만 팝콘이 되는 건데? 왜 말린 옥수수만 팝콘이 되는 거냐고? 왜?
6: 그게 그러니까 말린 옥수수가 마르면 내 입이 바싹 마르네.
4: 왜? 빨리 불러!
6: 호기는 딱이야! 빨리 나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팝콘 딱지. 팝콘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우와, 물방울이다!
6: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나는 옥수수 안에 있는 물방울이야. 우리 물방울들이 옥수수 안에 있다가 밖으로 팍 나오면서 팝콘이 만들어지지.
7: 아, 그렇구나. 근데 왜 말린 옥수수로만 팝콘을 만들 수 있는 거야?
6: 그건 말린 옥수수에서는 우리가 막 몰려서 팍 튀어나오기 때문이지.
7: 한꺼번에?
6: 맞아. 우리가 마법 빗자루를 타고 슝슝 빠르게 움직이면 한꺼번에 튀어나와야 팝 하고 팝콘이 되는 거야. 우리가 마법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는 곳은 옥수수 마법 학교야. 말린 옥수수 안에도 우리 물방울들이 있지.
8: 슝슝슝슝슝슝 비켜나세요. 빗자루가 날아간다.
9: 슝슝슝슝슝
8: 저 인간을 저 사람을 조심하세요.
9: 조심해.
8: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6: 교수님.
10: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빗자루에 마법을 걸어서 이 빗자루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겠습니다.
11: 우와!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또?
11: 용가리 디올레비오! 교수님, 주문이 안 걸리는데요?
10: 마법의 주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빗자루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이 필요합니다.
13: 뜨거운 열이요?
6: 팝콘을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에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마법의 주문이 걸리기 시작하지.
10: 이 빗자루에 뜨거운 열기를 모아 핫뜨거 핫뜨거 핫뜨거 뜨거 용가리 용가리 띠요.
13: 우와! 빗자루가 바뀌었다!
6: 교수님이 났다!
12: 말도 안 돼!
6: 와, 신기해!
10: 여러분도 해보세요!
6: 할 때!
12: 하자!
9: 핫 뜨거 핫 뜨거 핫 핫 뜨거 뜨거 용가리 용가리 뛰어.
6: 열로 만들어진 빗자루를 타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돼서 옥수수 속을 멋지게 날았지.
10: 아, 열이 있어야 물방울들이 마법 빗자루를 타고 쌩쌩 날 수 있구나.
6: 맞아. 우리는 마법 빗자루를 타고 옥수수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날고 싶었어. 아,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 말린 옥수수는 아주 딱딱해. 그래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 우와!
10: 더 빠르게, 더 세게 속도를 올리세요. 슝슝슝!
6: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날았어. 그리고 더 세게 옥수수 껍질을 밀어냈어. 오! 옥수수 껍질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지. 옥수수의 뜨거운 열이 계속 가해지면서
10: 더 빠르게, 더 세게 속도를 올리세요.
6: 우리는 더 빠르게 날았어. 그리고 점점 옥수수 껍질이 부풀어 올랐어.
10: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간다!
12: 간다!
13: 가자!
12: 가자!
6: 그리고 드디어 옥수수 알이 팍 터지면서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왔고 팝콘이 하얗게 꽃을 피웠지.
10: 우와! 옥수수 알이 한 번에 팝 하고 터져야 팝콘이 되는 거구나.
6: 그래,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한꺼번에 팝 터져야 꽃처럼 활짝 피지.
7: 근데 왜 오서방이 팝콘을 만들 때 옥수수 알이 팝 터지지 못한 거야?
6: 그건 우리 물방울들이 한 번에 막 몰려서 튀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삶은 옥수수 알은 껍질이 말랑말랑해.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지. 그렇게 옥수수 안에서 물방울이 다 나가버리면 옥수수가 그냥 타버리고 말지.
12: 오 마이 갓! 내 팝콘! 팝콘! 내 팝콘 어떡할 거요?
10: 아, 옥수수 껍질이 말랑말랑하면 옥수수가 펑 터지지 않기 때문에 팝콘이 안 되는 거구나.
6: 그래, 그래서 오서방이 생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실패한 거야.
7: 팝콘은 꼭 말린 옥수수로.
6: 그렇지, 그래야 맛있는 팝콘을 만들 수 있어. 파파!
10: 파파!
6: 팝콘 먹자!
11: 우와, 맛있다!
10: 맛있다! 근데 누나, 오서방은 어떻게 됐어?
6: 오서방은 말린 옥수수로 다시 팝콘 만들기에 도전했대.
0: 정말 되는겨?
2: 아우, 팝콘이 안 보여.
10: 아, 걱정하더니 말어. 이번에는 이렇게 바짝 말린 옥수수 알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14: 한 솥단지 했을게 온 동네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겠죠?
1: 아이, 글씨 의외나 나올라나?
12: 아글씨.
6: 팝콘이 온 마을에 눈처럼 내리면서 오서방네 마을은 팝콘 잔치를 했대.
10: 우리 집에도 팝콘이 눈처럼 내렸으면 좋겠다.
6: 나중에 엄마한테 말린 옥수수로 팝콘 만들어달라고 하자.
10: 좋아 좋아. 그럼 누나, 어? 이 팝콘 딱지 놔주라.
6: 누나랑 노래 잘 부르 같이 할게.
10: 오예 오예.
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0: 오예.
6: 옥수수 속
10: 물방울 있어.
6: 뜨겁게 하면
10: 수증기 태워
6: 옥수수 밖으로
10: 나오려 하지.
6: 우와, 우리 어떻게 잘했는데.
10: 또.
6: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옥수수 껍질
10: 딱딱해서
6: 수증기가
10: 계속 밀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제주도에 120마리 고양이들의 안식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0: 상처받고 버림받은 고양이들의 쉼터. 이곳엔 이들을 돌봐주는 따스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자원봉사자들. 그런데 그들의 손길을 피해 24시간 캣타워에서 내려오지 않는 고양이 한 마리.
2: 쟤는 올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0: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는 고양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사. 120마리의 고양이들 모두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돌담 너머로 귤 향기가 퍼지는 제주도의 겨울. 이곳에 120마리의 고양이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2,500평의 넓은 부지에 고양이들의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20마리 고양이의 집사님을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고양이 아빠 우익홍이라고 합니다.
0: 안녕. 이렇게 많은 고양이를 돌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2: 이제 어느 날 이쪽 뒤에 보일러실에서 이제 새끼 고양이들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그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주먹만한 애들 세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굶주려 있는 상태라서 그때 당시는 뭐 고양이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사실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쌍해갖고 이제 참치캔을 갖다다 줬었어요. 참치캔을 갖다다 줬는데 이 얘네들이 되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이래서 아, 잘 먹는구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사료를 계속 갖다 줬어요, 거기.
0: 세 마리 악갱이들과의 인연이 이어져 구조된 길고양이들을 입양해 안식처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0: 이런 불쌍한 애들을 갖다다가 한번 케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1: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0: 얘가 이제 보호소에서 안락사 일주일 남기고 데려오는데 보통 이 종류로 따지면 페르시안이라고 해요. 페르시안. 페르시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입양이 되게 잘 되는데 얘는 한쪽 눈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입양이 안 돼갖고 안락사 명단에 올랐었거든요.
1: 다행히 이곳에 와서 묘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고양이들을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 고양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들을 보듬어주는 아이들.
2: 학대받은 흔적 같은 거는 봤던 것 같아요. 조금 고양이들이 불쌍했어요.
1: 구조된 길고양이들이 이곳에 많이 오다 보니 질병에 걸린 채로 다른 고양이들에게 옮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0: 대여섯 마리가 이제 갑자기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범백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걔네들이 사실 다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것만은 철저히 해야겠다. 뭐 모든 범백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고 질병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하자 해서 매주 실내는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1: 질병 예방을 위해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집사.
0: 이제 살포를 하면 됩니다. 아, 이게 GCM이라고 고온성 미생물이에요. 인체나 동물한테는 아주 이제 무해합니다. 그래서
1: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넓은 야외 공간의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실내 공간 청소도 예외일 순 없겠죠?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쓸고 닦으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양이들을 만나기 전 손 소독은 필수.
3: 저희가 들어올 때 밖에서 들어올 때 그 나쁜 그런 세균이나 이런 거 데리고 들어오면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1: 청결은 고양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들의 털과 피부 건강을 위해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0: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타지방에 있는 그 원장 선생님들인데 원장 선생님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애들 미용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1: 고양이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털 관리는 필수.
4: 털이 당겨가지고 점점 옆에 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더 뭉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당겨지면서 털이 빠져요. 그러면 여기가 피 빨개지기도 하고 이 밑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엉켜있는데 통풍이 안 되면서 각질이랑 유분기가 제대로 분비가 안 돼가지고 안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딱지처럼 뭉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빗질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미용해서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1: 미용 봉사자들이 단단하게 굳고 엉킴이 심한 털을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어느새 고양이 털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네요. 엉켜서 뭉친 털을 잘라내자 어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용을 하다 보면 얌전히 있는 고양이도 있지만 어우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고양이도 있는데요. 심지어 캣타워에서 내려오지 않아 한 번도 미용을 받지 못한 고양이도 있다네요. 바로 24시간 캣타워에서 지내는 나나입니다.
0: 겁이 심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보다 체격이 작은 친구들한테도 뭐 힘으로 싸우면 분명 이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1: 얼마나 겁이 많은지 다른 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캣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고 구경만 하는 나나. 결국 집사는 캣타워 위에 나나의 밥을 챙겨줍니다.
0: 많이 먹어. 아이고.
1: 이제야 밥을 먹는 나나. 얼마 후 캣타워 밑에 모여든 고양이들 고개를 쳐들고 밥 먹는 나나만 빤히 쳐다봅니다. 나나는 자신을 애워싼 고양이들이 무서워서 위에만 있는 걸까요?
0: 아이고, 나나가 똥을 쌌나? 어우, 똥 쌌네, 쌌어. 어우. 어우, 많이 쌌네.
1: 24시간 캣타워에서 지내다 보니 모든 걸 위에서 해결하는 나나.
0: 배변 활동도 다 거기서 해버리고 일부러 끌어내리려고 해도 꽉 잡고 절대 내려오질 않아요. 야, 얌전하네 오늘도. 오, 나나야. 오, 잘했어. 무서워? 아이고. 쳐다보지 않아도 돼. 아이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려놔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무서워. 이거.
1: 하지만 캣타워 위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나의 유일한 은신처인 캣타워를 향해 올라오는 쟤.
0: 이름이 잭인데 이제 걔는 눈이 하나 없어서 보호소에서 오는 친구거든요. 근데 걔가 되게 착해요, 걔도. 왜 걔도 쟤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잭은 나나를 향해 달려들며 위협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나나의 은신처를 점령합니다. 한참을 집 밖에서 눈치만 보는 나나.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영역마저 빼앗겨버린 걸까요? 나나의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잭. 나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가 결국 공격을 당하고 마는데요. 정말 안쓰럽네요.
0: 쟤는 올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올 때부터 다른 고양이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계속 이제 여러 친구들이 쟤를 괴롭히더라고요.
1: 그동안 여러 고양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나나. 밤에도 많은 고양이들이 나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잠이나 편히 잘 수 있을런지. 하지만 밤에도 잭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0: 일단 겁먹지 않고 내려와서 애들하고 그냥 어울릴 수 있을 정도? 편하게 뭐 진짜 밑에 와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그냥 편하게 이용하고 그렇게만 해줘도 지금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고양이들. 문이 열리자 사람들과 같이 우르르 나갑니다. 아니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집단으로 탈출하는 고양이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틈을 노리면서 들어와요. 한 마리씩 늘어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1: 직원들은 탈출한 고양이들을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0: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카페 안에는 카페다 보니까 식음료를 팔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털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위생상 문제 때문에 바로 넣어주고 있어요.
0: 고양이들이 나오면 들여보내고 나오면 들여보내고 아 정말 힘드시겠어요. 빨리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독특하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애들 조금이라도 이제 성격이 좀 변화할 수 있게 그것만 해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0: 왕따 나나와 탈출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까지 날아온 나음식 수의사.
3: 우와, 이게 진짜 고양이. 고양이 진짜.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3: 여기 애들이 너무 많은데 네.
5: 지금 몇 마리 있어요?
4: 아 여기 지금 총 120마리가 있어요.
3: 120마리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누워있고 얘도 쉬고 있고 얘도 다 쉬고 있고 정말 고양이 천국 같은데?
4: 맞아요. 진짜 천국이에요.
6: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네네. 같이 좀 봐볼게요.
4: 네.
3: 이 친구가 이제 나나라는 친구.
4: 네, 그렇죠.
3: 왕따 당한다.
4: 네.
3: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4: 정말 착하고 예뻐요.
3: 착해요, 얘가.
0: 24시간 캣타워에서 생활하는 왕따 나나.
3: 나나가 이 동에 사는 친구들이랑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또 고양이 동이 있는데?
4: 다른 동에 있는 애들은 저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냥 그쪽 동에 있는 애들만 우선 그러는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네.
0: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캣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심지어 캣타워 위에서도 공격을 받는 나나.
3: 얘가 무섭다. 나나가 진짜 확실히 공포심이네. 귀가 이렇게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4: 아, 그런 거구나.
3: 네. 다른 고양이들 엄청 무서워하네요. 고양이끼리 사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사회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익숙함,
4: 네.
3: 순화는 너무 잘 돼 있는 친구고
4: 네.
3: 고양이로서의 식욕도 좋고 다른 고양이와의 사회화가 안 돼 있어서 공포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막 대놓고 막 뭐 막 괴롭히거나 막 털을 뽑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얘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냥.
0: 왕따 당하는 나나, 친구들과 잘 지낼 수는 없을까요?
3: 나나한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저 동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0: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한 나나.
3: 나나는 여기가 네. 안 맞으니까
4: 아.
3: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나 맞는 친구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4: 네네.
3: 가서 나나하고 잘 맞는지 아닌지를 좀 네. 테스트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4: 아.
3: 애기를 일단 넣어서 그쪽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4: 아, 네. 알겠습니다.
3: 네.
4: 이거 착하다. 어, 나나 좋은 데 가자.
3: 싫어. 잠깐만, 여기 싫대. 미안, 좀만 들어가 봐.
4: 알았어. 어,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3: 네?
4: 그러면은 저쪽으로
3: 한번 아, 가볼까요?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0: 어, 친구들에게 또 공격당하는 나나. 정말 심각합니다.
3: 이제 얘는 들어올 수 있나? 어, 여기 라면 좋은데요?
4: 괜찮겠습니까?
3: 네. 근데 여기는 누구 들어와요?
4: 처음에 했을 때 격리방으로 썼었거든요.
3: 아, 네. 근데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4: 네, 정리해서 이제 다 오픈을 시켜놓은 방이었어요.
3: 근데 여기 제 생각에는 친한 친구들을 테스트 해보는 것도 아, 좋을 것 같은데 얘가 혼자 쓰게 하다가
4: 네.
3: 걔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4: 아.
0: 나나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실 정리를 하는 나쌤. 과연 나나는 새로운 공간을 좋아할까요?
4: 바로 또 높은 곳으로.
3: 네, 일단 봐볼게요. 새로운 공간을. 네, 일로와. 나나. 먹어요. 맨날 항상 이렇게 급하게 먹는 건 이유가 뭐냐면
4: 네.
3: 다른 애들 눈치 먹느라고 아, 빨리 먹고
4: 그렇구나. 하려는데 항상 주변을 엄청
3: 봐요. 지금 먹다가 주변 한번 보고 아. 먹다가 주변 한번 보고

0: 그죠?
1: 됐어. 너만 와. 이제 너만 와. 여기. 너만 와. 너만 와.
0: 그렇지.
1: 자, 너도 일로 와봐. 이 친구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밥그릇이 또 하나 더 줘. 이거, 일로 와.
2: 밥그릇이 또 하나 더 줘. 이거, 일로 와.
1: 이렇게 네. 같이 먹는 게 얘네들한테는 네. 고양이끼리 사회하거든요. 얘 뺏어 먹는 자꾸. 이렇게 냄새 맡게 해주는 거. 얘하고는 지금 잘 있잖아요. 일로 와. 나나?
3: 어, 그러네.
1: 그치. 이렇게 먹고. 이 연습 해야 돼요. 얘하고는 잘 먹는
3: 거. 그래도 여러 명 친구들을 네. 조금씩 해도 되는 건가요?
1: 네네. 조금. 조금 거리를 두고 있죠, 할로?
3: 아.
1: 그리고 놀라지 않게끔 뺏어먹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은 더 줘야 돼요. 아. 조금만 밥 먹어도 좀 더 주고. 아. 한 번에 많이 주죠. 마주보면서 먹는 거는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뺏어먹는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 조금 천천히.
3: 아, 네, 맞아요. 속도가 늦어졌어요.
1: 네.
3: 느려졌네, 진짜. 와.
1: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얘하고 얘 괴롭히지 않는 아이들, 아니면 얘가 좀 상성이 맞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을 정해서 네.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먹고, 쉬고, 화장실도 쓰고, 이런 건데, 저기에서만 365일 있을 수는 없죠.
3: 맞아요. 아유, 그게 너무 안타깝죠.
1: 그리고 아마 거기 있는 애들 이쪽으로 잘 안 오죠.
3: 안 오죠. 네.
1: 그쵸. 그러니까 얘한테 입장에서 얘가 익숙해지면 얘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열 마리,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중요한 게,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상성이 맞는 사람들, 내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내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시비 거는 친구, 계속 쫓아다니는 스토킹하는 친구. 이러니까 걔가 거기서 못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지낼 수 있다면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이번엔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 얘는 가서 어디로 갔는데?
3: 카페 안으로 들어요.
1: 카페가 뭐가 있죠?
3: 거기에 추루가 있어요, 추루.
5: 아, 네. 그렇지.
3: 네. 그걸 알아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3: 그냥 들어가도 무방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휴게 음식점이라서 이 카페가 이제 반려동물이나 이런 게 출입이 안 돼요. 때문에
1: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3: 안 되는 건데 진짜. 자꾸 들어와서 문제예요.
1: 얘도 문제네. 네. 귀엽긴 한데 네. 거기가 보물창고니까 얘한테는.
3: 맞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1: 그렇죠. 또. 모방 네. 행동 네. 하거든요. 얘네들이.
4: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고양이들이네요.
1: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네. 뭐 어렸을 때 특히나 엄마가 사냥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네. 모방 행동이라는 걸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회화된 상태에서도 네. 따라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3: 아, 그래서
1: 예, 그래서 좋은 것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한 마리를 교육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3: 제가 안 하니까.
1: 네, 네.
4: 고양이들이 나가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문이 열리면 나가고 그렇잖아요. 네. 고양이가 특정 행동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ABC 이론이라고 하는데 A는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이 열린다는
3: 네,
1: 상황.
3: 네. 아.
1: 그럼 B는 행동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나가는 게 행동이 되겠죠. 근데 이 나가는 행동의 결국은 문이 열린다? 밖을 나가려고 한다? 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국에 그쪽에 누군가는 축을 줬다.
3: 네, 맞죠, 맞죠.
4: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는 거네요.
1: 이게 안 되려면 네. 이 친구들한테 보통 어떻게 되면 이 자극을 주고 네. 다른 교육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얘는 이 자극이 있었음에도 다시 여기서 줬잖아요.
3: 들어가지 않고.
1: 네. 그러면 이런 자극이 네. 있어도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초록이, 여기를 스팟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다양한 스팟으로.
3: 아.
1: 자, 이게 여기서 문이 열리면, 네. 여기서 간식 먹는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3: 아.
1: 지금 문이 열렸잖아요. 페리는 네. 여기서만 줄게요, 이제.
3: 네.
1: 좋은 일은 다 여기서만
3: 일어나요. 아, 초록이도 알아버렸어요.
4: 아, 문이 열리면? 문 안쪽에서 고양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거군요.
1: 앉아 할 줄 몰라?
3: 몰라요.
1: 아니, 배우면 돼요.
4: 과연 문이 열리면

0: 고양이들의 반응은?
1: 네. 이런 작은 소리가 나도 있으면
2: 아 여기서 머물러
1: 네 여기서만 이렇게 주는 거죠 잘했어 자 여기 여기 여기
0: 문이 열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고양이들
1: 열렸으니까 여기서 줄게요 자 여기 하늘이 문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줄게요 네. 자 여기
0: 그러면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1: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뭐 15분씩 두 번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은 문이 열리는 건 결국에는 밖에서 내가 간식이나 추루를 먹을 수 있는 여기서는 추루를 못 먹으니까 그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 공간이 강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솔루션 후 많이 달라진 제주의 고양이들 나나도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합니다.
3: 고양이도 뽀뽀도 잘하고 아무나고 뽀뽀했지. 오미야.
4: 그래 왜 안 주면 안 먹어요.
3: 왜 그렇게 밥을 잘 안 먹는가 몰라.
4: 밥을 안 잘 먹어야지. 오미야.
5: 내만 신경 쓰지 말고 나 좀 신경 써.
4: 아유 너는 밥 잘 먹잖아. 그리고 나는 몰라 우리 뽀미가 밥 잘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5: 봐봐.
4: 밥을 먹어야지. 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물이 빠져나간 자리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갯벌이 드러납니다. 사람과 자연이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기도 하죠.
1: 찾았다! 찾았다!
2: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경험인가.
0: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곶창.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3: 뜨겁게
4: 공부하고
3: 미친 듯이
4: 놀고
3: 치열하게
4: 일하는
3: 청량벤처스 파이팅!
0: 심장을 두드리는 꽹과리와 북소리에 저절로 들썩들썩 오랜 세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농악이 있습니다.
5: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0: 너른 들과 갯벌들, 골목길 사이사이로 풍겨운 가락이 스며들고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넘치는 이곳은 곶창입니다. 세계의 보물을 일곱 개나 간직한 곶창, 이번엔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바다를 품은 하전 마을로 가봅니다.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하전 마을 앞엔 곰서만의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고 다양한 철새들도 찾아오죠. 이런 갯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 아,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7: 해지락해로 가는데요. 자가용 기다리고 있어요.
6: 자가용?
7: 예.
6: 자가용 타고 바지락 잡으러 가세요?
8: 예. 여기 유명해요, 반지락.
7: 곶창 반지락이 유명하잖아요. 네. 가을에는 수출이 많이 네. 나가고.
8: 수출자가 계속 쭉
7: 와서 있어요. 맛있다고.
9: 요즘 시장 징어게 연결해갖고 뜨물만에 톡톡해갖고 징어게 맛있어라.
6: 징어게 맛있어요?
9: 한해 먹다 누가 죽어도 몰라.
0: 바지락 자랑이 한창이던 이때 멀리서 자가용 등장이요. 일손 바쁜 어머님들 서둘러 차에 오르시는데
6: 이게 자가용이에요?
7: 네. 예.
6: 오, 자가용 크네요.
8: 그래야 많이 실포돼. 자가용이 커야
7: 100개씩 해고 그럴 때
8: 네, 이렇게 하나씩 실포되겠는데.
0: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 중 하나로 꼽힌 하전마을은 국내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러니 자랑할 만하네요.
7: 자가용이 잡아봤는데 좋았어? 뱃사람 뱃사람?
6: 여기 다 따로따로 가세요?
7: 아, 여기는요 이 하전마을은 내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거를 한번

0: 요즘에 보러 간다고. 이 말뚝으로 표시를 다 이렇게 해서 이건 내 거, 누구 거, 누구 거 그렇게 그런. 요 말뚝 쭉 지금 박아놨죠. 요.
1: 네.
0: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2: 1200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갯벌 위를 누비니 표시리 필요할 만도 한데, 근데 모양도 제각각이니 헷갈리지 않을까요?
0: 도시 같은 데는 이렇게 도로가나 뭐나 이정표가 있으니까 보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엄마 나 우리 양식장 모르겠어, 이 이정표가 없으니까.
3: 이거 어떻게 찾아가요?
0: 다 자기 바탕 구역은 그냥 다 알아. 내 바탕이기 때문에.
2: 모래와 펄, 작은 돌이 고루 섞여있는 하전의 갯벌. 유기물이 풍부하고 물살이 적당해 바지락이 자라기 그만입니다.
0: 땅을 풀어주면서 물 많은 데는 그럼 이렇게 되나? 그럼 진짜 나오지.
4: 이렇게 쓰려다.
0: 보이지? 요. 이렇게 어릴 때 넣어가지고 1년 크면은 이렇게 큰다고.
2: 잘 커서 내년에 다시 만나장. 매년 봄 가을에 만 톤 가량의 종패를 갯벌에 뿌리는데요. 수심 6에서 8m 지역은 수온 변화가 크지 않아 동해를 막을 수 있어 적당하답니다.
0: 네, 여기는 농토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지락, 이 바다에서 바지락으로 다 배도 없고 배.
3: 왜?
0: 항구가 없잖아. 여기는 이 마을에 지금 항구가 없잖아요.
2: 하루의 시작과 끝에 바다가 있는 하전 마을. 한 해 평균 생산량은 만 톤으로 넉넉한 갯벌 덕에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죠. 이들에게 집 앞 바다는 눈이고 밭인 셈입니다.
5: 지금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많이 나올 때는 2만 톤까지도 생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중국 생산량의 60에서 70% 정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바지락으론 전국을 주름잡는 하전. 그만큼 주민들의 자부심도 넘치죠.
0: 지금 바지락이 제일 맛있을 텐데, 저기 뭐야, 축제도 그래서 지금 할 거라고.
3: 무슨 축제요?
0: 바지락 축제.
3: 바지락 축제?
0: 예, 우리 바지락 축제예요.
2: 하하, 그렇게 자랑하시니 축제 안 가볼 수 있겠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트랙터 군단들. 바지락 축제로 가보시죠. 매년 봄이면 하전의 갯벌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트랙터를 타고 20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바지락 캐기 체험장. 평소 만나보기 힘든 자연 환경에 아이들이 더 신났습니다.
6: 엄마 잡았어.
7: 잡았어. 봐봐.
6: 우와.
8: 우와.
6: 일어나.
8: 그렇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저희들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2: 그런데 이때 빗방울도 축제를 즐기고 싶나 봅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바지락 캐기에 빠진 사람들.
9: 비 오는데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10: 아, 이게 노력하는 만큼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애기들이랑 하는 체험이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1: 원래 추억이란 힘들 때가 가장 쌓이는 법이죠. 이게 다 그 천연 머드팩 아니겠어요? 네.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또 재미도 있고.
12: 벌써 엄청 많이 자랐어요.
9: 우와, 많이 자랐네요. 재밌어요.
12: 네. 제가 캔 맛있는 바지락으로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를 해먹을 거예요.
9: 우와.
2: 열심히 바지락을 캤으니 이젠 그 맛을 봐야겠죠? 맛있는 음식은 축제의 흥을 돋워주는 법. 바지락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다 한다 해 이거. 그 중에서도 방문객들에게 단연 인기라는 요 바지락 전. 특별한 이름이 있답니다.
13: 바지락 왕창? 폭탄전? 폭탄이 진짜 많이 넣죠.
9: 폭탄이.
2: 축제인 만큼 넘쳐나는 인심. 바지락 폭탄은 전에만 투하되는 게 아닙니다. 삶은 바지락 듬뿍 넣고 오이와 미나리에 매콤새콤 양념으로 버무린 바지락 왕창 회무침이 기다립니다. 시원하게 속 풀어주는 칼국수도 대령. 바지락으로 덮여 면발 찾기 힘든 바지락 듬뿍 칼국수까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순수한 바지락 맛을 느끼려면 이 무료 시식을 놓칠 수 없죠. 그저 바지락을 삶아

0: 했을 뿐인데 입안엔 이미 바다가 한가득.
1: 살이 되게 통통하고 살아있어. 살아있는 식감이 살아있네요. 부드러워요. 살도 토실토실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반자 진짜 단맛 많이 나.
0: 축제장 한쪽 풀장으로 3355 모여드는 사람들. 물속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고창에 장어가 빠질 수 있나요? 바지락 케이크 체험과 함께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성인은 성별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목 터져라 외치는 엄마 아빠의 응원 속에서 장어 따라 이리저리 움직여 보지만 마음처럼 잡히지 않는 물고기들. 잡았다. 이 녀석들 올해 할 효도는 다 했네요. 아하, 축하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분. 이 시간 동안에 잡은 물고기는 전부 가져갈 수 있슈. 장어로 몸보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2: 좋아요. 이렇게 잘 잡으세요.
0: 바다가 준 선물 같은 하루 잘 즐기다 갑니다. 자, 이번엔 고창을 다시 찾은 이들을 만나봅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지금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4: 저희는 떡집입니다.
5: 떡집이요?
4: 네, 떡 공방이고요.
0: 고창에서 나고 자란 김현진 씨,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던 부모님과 갈등도 있었답니다.
4: 부모님하고도 처음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닦아왔던 길을 그대로만 가져가도 너희가 충분히 먹고 살 건데 왜 이걸 이 길을 놔두고 새로운 길을 찾냐.
0: 부모님의 우려를 씻어내려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젠 연진 씨 부부의 떡만 찾는 단골들도 무척 많아졌다는데요. 귀향 10년 만에 이룬 성과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과는 많은 게 달랐으니까요.
6: 아니, 여기 왔는데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시골길 이렇게 좀 가다 보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진짜 좀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0: 고향을 떠나 있던 시간 동안 고창도 많은 것이 변했죠. 다시 돌아와 뿌리를 내리려면 주변의 도움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6: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청년대처스를 들어가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저희도 많이 깨지고 또 도움받고.
5: 청년벤처스라고요?
6: 네, 저희 20대, 30대, 40대 고창에 사는 청년들 모임인데
0: 설명이 한창인 이때 누군가 방문했습니다.
6: 대표님 오셨네? 나가봐야겠다. 대표님!
7: 안녕하세요.
6: 오셨어요?
7: 오랜만에 뵈어요,
6: 대표님.
8: 이번에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6: 너무 예쁘다.
8: 저희 블루베리.
6: 저희 벤처스 회원분들 함께 이제 품평회 해보고 있어요.
5: 품평회?
6: 네, 맛이라든지 조금씩 평가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같이 이런 모임을 좀 하고 있어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저희 도라지예요, 저희. 네.
6: 이게 신기하다.
8: 정성이 가득했네요.
0: 도라지에 케이크에 각자 시제품을 갖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1: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12: 잘 먹겠습니다. 애들이 있어야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0: 단순히 맛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11: 해바라기 시즌 되면 또 해바라기 모양 막 남겨줘. 나쁘잖아.
9: 괜찮은 것 같아요.
13: 지금 다 대표님이 들으신가요?
3: 공적인 네. 자리에서 저희 모임 대표 그냥 호칭이
10: 대표님이라고 해요. 네. 전부 다.
3: 아,
10: 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다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저도 이제 물론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0: 제가 대표인 것 같고, 이제 조그만한 사업하고 있지만,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모두가 대표라 불리는 이들은 고창 청년 벤처스. 고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고창 생활에 대한 책도 발간하며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2: 시골에 키우는 강아지를 시골 잡우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골 잡지니까 시골 잡우지 하면 어떨까 해서 이 이름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0: 그 시골 산다고 그러면 맨날 농사만 짓고 힘들기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인생을 즐기면서 농사도 짓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1: 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벤처스.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돌아오는 길을 터주고 있죠.
3: 저희 벤처스 이념인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뜨겁게
4: 공부하고
3: 미친 듯이
4: 놀고
3: 치열하게
4: 일하는
3: 고창 청년 벤처스 파이팅!
4: 파이팅!
5: 되게 재밌네요. 부모가
6: 예. 젊은 세대가 도시에 나가서 배워왔던 기술을 부모님 세대에 만들었던 그 기반을 가지고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잘된것 같아요.
7: 잘 하진 못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8: 저는 고창 사랑합니다.
1: 내 집으로 다시 돌아와 고창을 일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장산 줄기와 문수산 줄기가 만나는 계곡 깊숙한 곳에 들어앉은 이곳은 화산 마을. 뭔가 작업이 한창인 듯한데요.
9: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세요.
9: 지금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10: 고사리 끊고 있어요.
9: 고사리?
10: 네네. 또 여기는 거의 이제 그 강원도 산골 같은 마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산나물이나 산채소 말려가지고 다 시장에다가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자식들도 교육도 시키고.
1: 뿌리 깊어 밭농사가 대부분인 화산마을. 야산의 잡목을 베어내고 고사리 종근을 심어 가꾸면 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10: 이렇게 제가 우겠지만 딱 끊었잖아요.
9: 네.
10: 근데 여기 밑에 부분은 뻣뻣해요. 저희는 이제 하도 이 고사리를 끊다 보니까 어디가 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 손 대면 척척 달인이 따로 없을 정도 순식간에 바구니가 채워집니다.
10: 먹고사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고사리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고사리 손처럼 안 폈잖아요.
1: 하하, 통통하니 정말 아기 손 같네요.
10: 빈혈이 있고 이런 데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고기 옛날에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많이 뜯어서 요리에 해 먹고 말려놨다가 팔면 돈도 되고.
1: 아기 손 같은 고사리들 사이로 모양이 조금 다른 고사리도 눈에 띕니다.
10: 이렇게 폈어요. 이러면 상품 가치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연하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좋은 거 이런 건돈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해 먹죠.
1: 궁금해지는 산골 마을의 고사리 음식. 이맘때 꺾어놓은 고사리는 삶아서 말려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데요. 먼저 소금물에 푹 삶는답니다.
10: 고사리가 데쳐지다 통통하고 좋네.
1: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고사리.
10: 이거는 겨울 내내 땅속에 추운 그 얼음 속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게 보약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봄에 딱한철 먹는 거니까.
1: 본초 방목에 이르기를 고사리는 오장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며 도끼를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말린 고사리 덕에 산골 마을은 겨울을 무탈하게 보냈죠.
10: 고사리 조기 매운탕. 봄에 조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겨울보다는. 그래서 고사리하고 잘 맞나 봐요.
1: 환상궁합 자랑하는 고사리 조기 매운탕. 매운탕에 부족한 섬유질을 고사리가 채워주고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은 풍미를 더 높여주죠.
12: 수고 많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12: 아, 예. 1년마다 이맘때면 고사리 그 조기찌개가

0: 네. 봄 지나고 봄 지나면서 여름맞이로
1: 특히 생고사리로 먹어야 이게 맛있거든요. 생고사리로 해서 많이 먹었던 음식이죠.
2: 짠!
1: 와, 맛있겠다!
3: 화산마을의 계절 음식 고사리 조기 매운탕.
1: 고사리는 나를 보고 빨리 그러라고 손짓을 하고 조기는 나를 보고 웃고 있고
3: 웃고 있는 조기 최초 두고 모두들 고사리부터 사수. 맛은 뭐 먹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1: 아주 맛있어요.
2: 아이고 즐겁네.
1: 아 바로 이 맛이야. 이 맛 바로 이 맛.
4: 조기는 안 드시고 다 고사리만 이렇게 포가셨어요?
0: 고사리가 더 맛있거든요.
4: 오.
1: 조기보다 고사리가 네. 더 맛있습니다.
2: 이 고사리는 지금 딱 한철이잖아요. 이때 먹어야지 맛이 나기 때문에 고사리가 더 많이 먹지. 꿀비는 이런 것은 숙포 가면 늘 있는 거잖아요.
1: 어, 금날풍이요. 한달만 쓰러지고서야.
3: 산골 마을의 맛이 깊어갑니다.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는 고창 여행길. 고창이 가진 수많은 보물들 중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신명나는 것들도 있는데요.
5: 고창이 농악으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저녁에 전통예술학교라는 걸 하거든요.
3: 농악은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에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늘 함께했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고창 농악도 그중 하나인데요. 지금도 명맥을 잇기 위해 나이를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고창 농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1: 빵빵 깨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4: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나 보죠?
1: 많이 쌓였죠.
4: 왜? 왜?
1: 시부모랑 살아보세요.
3: 영광과 장성, 한평과 함께 호남 우도 농악에 속하는 고창 농악. 이 지역 중간에 위치한 만큼 농악의 가락도 빠르고 느린 가운데 균형을 찾아 간이 잘 맞는다 이런 평을 얻었다는데요.
1: 분화 좋아! 좋다! 참 농악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들면 다시 헤어날 수 없다. 설레임이 있다. 두근거린다.
3: 이번엔 다른 반을 들여다볼까요? 상목 끝에 장식된 모란꽃 모양의 깃털이 눈에 띄는데요. 북도 장르도 아닌 특별한 상모가 이 수업엔 필수품이랍니다.
1: 부포. 부포. 예? 이게 부포답게요. 이거 상세, 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치는 거지.
3: 꽹가리를 의미하는 자 쇠잡이가 쓰는 부포. 고창 같은 호남우도 농악에선 부포가 빳빳하게 서 있는 뻐상모를 쓴답니다.
2: 뭐 저거 정말 이렇게 잘하잖아요. 네. 사람 애간장 먹이죠. 네.
3: 하하, 구경 한번 해볼까요? 꽹가리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부포. 신명나는 가락에 빠져들어 봅니다.
2: 일단은 즐겁고요. 내일이 또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즐겁게 굿을 쳤으니까 이게 여운이 내일로 남아서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늘 즐겁습니다.
3: 꽹가리 소리에 마음이 함께 울립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 농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흘 후 고창읍성에 고창 농악을 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농악을 조금 더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서죠.
6: 오늘은 고창놀이라는 거리극 퍼레이드예요. 고창에 있는 축제 그리고 관광 명소에서 고창 농악을 선보이는 거예요.
3: 봄 가을 토요일이면 고창 읍성에선 한바탕 축제가 열립니다.
4: 이게 뭐예요?
7: 저요? 단이에요.
4: 단이?
3: 혼자가 아니어라.

0: 짝이 있단 게요.
1: 제가 장이고 얘는 다니.
2: 장이 다니?
1: 부천음악 마스코트예요.
0: 자, 오늘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볼까요? 공연을 앞두고 단원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3: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고창 7가지 보물인데 그중에 첫째 우리 고창농악인데 다 마음껏 사랑해 주셔가지고 고창이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만장을 휘날리며 공연은 시작되고 하늘을 두드리는 상쇄의 꽹과리 소리와 흥겨운 북소리가 길을 따라 흐릅니다. 농경사회를 벗어난 지금도 농악패의 가락을 들으면 저절로 몸이 들썩이는 것을 보니 역시 우리는 흥의 민족.
5: 저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 색다른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우리의 문화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0: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20명 남짓의 단원들 대부분은 전공자나 고창농악 이수자들. 이들의 삶의 농악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6: 가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고창농악이 뭐가 좋으세요? 고창농악은 어떠세요?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어떠냐고 하면 당연히 사랑하고 뭐 이게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고창농악은 저에게 굉장히 부모님 같은 존재고 그런 어떤 사랑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0: 서른산 자락을 타고 불어온 바람엔 갯벌과 들판의 내음이 실려 있습니다. 고창의 산과 바다 그리고 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 주죠. 눈과 입을 만족시키는 갖가지 진미들이 고창에 넘쳐납니다. 넓은 들판과 숲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고창의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0: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물고기 도똠. 망망대해에서 그 전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오! 왔다! 빨리! 버티죠, 버티죠!
0: 낚싯줄 하나를 두고 펼쳐지는 뱀을 도똠과 인간의 치열한 사투.
2: 우와! 야,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0: 앞전 구투 끝에 마주한 도똠. 인간을 압도합니다.
2: 저도 이 배 바다생활 하면서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0: 그 전설의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는 법.
3: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15분 넘겠죠?
4: 네. 이거 지금 안감이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거랑
5: 아유, 다 먹게 됐네. 밀가루가 될 정도로. 봐봐요. 가루가 됐잖아요, 가루가. 와. 가방을 이제 오래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6: 고강제 씹어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0: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명품 가방 수선.
5: 이 수선이라는 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0: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5: 진짜 깔끔하게 실용성 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0: 노력과 정성이 쌓이는 시간. 쓰임을 다한 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세계를 만나봅니다. 부산 광역시. 동이 트기도 전 항구가 소란스럽습니다.
2: 우와! 아이, 잠깐만. 나부터.
0: 성인 3명이 달라붙어도 버거운 이것. 엄청난 대물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2: 멋있죠.
6: 우와, 얼마나 큰 거야.
0: 대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니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거대 물고기, 대체 정체가 뭘까요?
7: 전설의 고기 도똠입니다.
2: 어제 저희도 나가서 잡았거든요.
6: 어제 나가서 잡으셨다고요?
2: 네. 1m 60에 85kg입니다.
7: 와, 웅장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봤습니다.
6: 이거 뭐예요, 선생님?
7: 도똠 비늘.
8: 아, 일본에서 네. 도똠 비늘 갖고 기타 삐꾸를 만들면 최고 비싸답니다.
6: 아, 진짜로요?
8: 네.
0: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최대급 어종 중 하나인 도똠. 전설의 물고기답게 옮기는 것조차 보통 일이 아닙니다.
6: 이거 이불이에요, 이불?
2: 네, 이불.
6: 그 냉동기.
0: 크기 160cm에 무게는 85kg. 대물 중에 대물입니다. 도똠이 향한 곳은 국내 최대 어시장. 매일 전국에서 모인 각종 물고기들이 위판되는 곳이죠. 도톰은 대부분 경매로 팔리기에 이곳으로 온 건데요. 귀한 도톰, 혹시라도 선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2: 대가리만 나눠서 넣어먹기 때문에 네. 얼어도 안 되고 네. 딱 그 영하 1도로 해서 올라가면 아. 딱 좋아요.
0: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존재감.
2: 아, 진짜 크네.
6: 도똠이 자주 들어오나요?
2: 아니요, 저희도 거의 5년에 한번 들어오는 겁니다. 2020년에 한번 들어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제가 15년도에 입사했는데 한 3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0: 전설의 물고기 등장 소식에 들썩이는 시장. 어느새 오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9: 아, 낚시로?
2: 네?
9: 낚시입니다.
2: 네, 낚시입니다.
9: 낚시. 우와.
0: 자, 이거 팔겠습니다. 한 해 잡히는 양이 손에 꼽히는 귀하신 몸.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과연 오늘의 낙찰가는?
2: 400만 원에 또 한 마리 또 나갔습니다. 뭐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0: 전설의 물고기 도똠. 과연 어떻게 잡는 걸까요?
10: 안녕하세요. 꽃돔잡이 10년차 선장. 저는 김광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돔은 1년에 20마리 내로 나오는 고기로 제가 알고 있고 수심 보통 400에서 600m 사이에 서식하는 고기인데 항상 지금 시즌 되면은 산란을 위해서 조금 얕은 바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4명의 선원들과 같이 출항을 할 건데
11: 도돔도 저도 참 잡아본 중에 제일 멋진 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몇 마리 걸어봤는데 너무 힘이 좋고 기분도 좋고 올리 건 순간에 참 짜릿하고
10: 중요한 건 오늘 한 마리 잡든다 안 잡든다
11: 아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10: 안 잡으면 바다 일이 내리서
11: 야 잠수를 했어야 잡겠습니다.
10: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출항 전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12: 사장님 미끼 좀 주세요. 안에 고기 있는겨.
0: 입맛이 까다로워 웬만한 미끼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돛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돛돔이 좋아하는 미끼를 찾아냈습니다.
10: 아, 씨알 딱 좋은 사이즈로 된 붕장어거든요. 네. 이게 돛돔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입니다. 고등어도 뭐

0: 좋은데 저희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최고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끼우는지 하고 이런 게 보시면은 아 이래서 공장을 쓰는구나 하고 할 거예요.
1: 다음 날 새벽 2시가 되자 선원들이 하나 둘 항구에 도착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출발 전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0: 많이 주셨죠.
1: 잡기 어렵다 보니 기도는 필수라는군요.
0: 또 인사를 드려야
2: 네.
0: 또요. 한 마리 안 주시겠어요. 4월, 5월, 6월 조업을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4번 도전해서 3번 성공했는데 둘째 날에 3마리
2: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 날에 4마리 그런데 어제부터 입질이 조금 약은데 오늘 한번 오늘은 지금 어제보다는 기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좋은 기상성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채비도 단단히 하는데요.
2: 뭘 단추래요?
3: 어려.
2: 선들을 위해서. 20kg? 아, 20kg짜리. 네. 아, 6개 준비하시는 거예요?
3: 네.
1: 돛돔이 워낙 크다 보니 신선도를 위해 준비하는 얼음 양도 상당합니다. 북서 태평양 일부에서만 서식하는 돛돔. 평소 수심 400m 이상 심해에 숨어 살다가 산란기인 4월에서 7월 잠시 연안으로 올라오는데요.
2: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일찍 출발하세요?
0: 지금 현재 저희가 돛돔 잡는 거리가 2시간 반 이상 걸리고요.
2: 네.
0: 그 지금 위치가 대한해요. 거의 끝입니다. 끝.
1: 우리나라에선 남해와 동해 일부 해역에서 서식합니다.
2: 확률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0: 보통적으로 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1: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장비부터 남달라야 합니다.
4: 우리 돛돔 낚시 때는 일반 낚싯대하고 틀려서 이게 사람이 후와도 이 정도로 단단합니다. 어지간한 낚싯대는 돛돔 걸리면은 낚싯대가 다 부러지는데 이 낚싯대는 돛돔하고 참치하고 잡기 위해서 이 낚싯대가 필요한 거예요.
2: 아, 안 부러지는 거예요?
4: 예. 아무리 큰 거 잡혀도 안 부러져요. 아, 이게 돛돔 바늘입니다.
2: 아, 이게 돛돔 바늘이에요.
1: 이 정도면 무기 아닌가요?
4: 이 손가락 길이보다 더 크니까 한 7cm, 8cm, 7, 8 정도 일반 물고기 잡는 바늘이고 요거는 돛돔 바늘이라고 바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물어도.
1: 낚싯바늘만 큰 게 아닙니다. 낚싯줄도 차원이 다른데요. 200kg까지 버텨내 참치와 상어 잡을 때 쓰는 줄이죠. 낚싯대에도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 돛돔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릴, 전동릴입니다.
2: 아, 전동 감아주는 거예요?
4: 네, 전동릴. 우리 일반 전동릴 갖고는 이 고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고 130kg 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릴, 자동릴입니다.
2: 와, 그럼 힘이 엄청나겠네요.
4: 아, 예, 엄청납니다.
1: 2시간 30분을 내달려 조업 장소인 대한해협 끝에 도착했습니다.
0: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있기 때문에
1: 그러면은 이제 낚싯대 준비를 마친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0: 자, 밑기.
1: 돛돔이 즐겨 먹는 것은 오징어와 불볼락, 우럭같이 암초 주변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미끼로 선택한 것은 붕장어. 머리를 바늘로 꿰면 바다에서 오래 살아있어 입질 확률도 올라갑니다.
5: 요왕님! 한 마리 주십시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요왕님한테 비시는 거예요?
0: 예.
1: 곧 시작될 것 같았던 조업. 하지만 날이 밝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선장의 눈이 한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데요.
0: 밑에 여기가 돌이거든요.
2: 네.
0: 돌 위에 옷 탐에 보면은 돛돔을 한.

0: 확률이 높아요.
1: 아, 저 노란색?
0: 네네. 여기가 있고.
2: 오랜 경험으로 찾아낸 돛돔 서식지. 하지만 발견했다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기다림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죠.
0: 60m, 70m,
3: 130에서 140m 사이. 이제 땅에 딱 대이거든요. 대이면 우리가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바닥에서 띄우는 거예요. 거기 입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1: 다른 분한테 운전 맡기고 직접 나오셨네요?
0: 원래 여자리에서는 두 마리 나왔는데 여자리에서는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내가 낚싯대 해놓고 하면서 해서.
2: 갑자기 낚싯대에 포착된 이상징후. 선장의 손놀림이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가워진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변들이 났어요.
1: 아, 변들이 계속 오 하신 거예요?
0: 이 뿌리 이제 안 나던데.
2: 그 순간, 아하, 이런. 이번에도 허탕인 모양입니다.
1: 방금 입질이었어요, 선생님?
0: 입질이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아, 아웃이라. 악하게 탁 물어갖고 돼야 되는데. 아, 지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고기 톡톡 치고 건들기만.
1: 아, 그 미끼를.
0: 이게 맨날 나오는 고기 같으면, 뭐, 벌써 뭐, 저 때부터 돼가지고, 뭐 이거 안 하고 있겠죠.
2: 서둘러 미끼를 올려 확인해 보는데요.
0: 꼬리만 살짝 쳤는데.
2: 근처에 돛돔이 있다는 증거. 선원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0: 동장어가 살아있어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임이 좀 있어야 확 물어봅니다.
2: 하지만 5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이럴 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4: 아버지! 한 마리만 주세요!
2: 전설의 물고기 돛돔. 명성대로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5: 아빠!
6: 아빠, 왔다!
5: 아빠!
6: 아빠!
5: 언니라!
6: 아빠! 아빠! 아빠!
0: 아빠! 아빠! 아이고, 나갔다, 이거는.
1: 어, 뭐야?
2: 손끝에서 놓친 대물. 아쉽고 분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1: 확 뛰었잖아요.
0: 아이고, 좀 잘 좀 못 갚아야 되는데 잘못했네. 바늘 벗기진 거 아이가? 아이고, 터졌다 바늘.
1: 바늘 터졌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3: 이 상키 갖고 이 줄이 자아들 입이 빼빠로 돼가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썰어보면은 야돌도 끊기버려요.
1: 그러니까 바늘 통째로 삼키면서 줄은 끊어진 거예요.
3: 네, 그렇죠, 그렇죠.
7: 아까울 정도가 아니죠.
1: 돈인데. 네.
0: 미치죠, 미치야. 한 400만 나가.
1: 아이고.
0: 오늘 마음을 내가 비웠어. 지금 성질을 안 내지. 안 그러면 욕 태바가 얻으면 죽는다, 자한테. 그 줄이 지금 200호를 쓰는데 잘 안 끊어지거든요. 고기가 많이. 최고도 높고 힘도 엄청 좋네요.
2: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그 시각 해 아래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 돛돔. 미끼인 장어가 눈앞에 나타나자 폭삭 삼켜버립니다.
0: 버텨라.
2: 돛돔이 지칠 때까지 완급 조절을 하며 버텨야 합니다.
8: 대만 딱 들고 있으면 된다. 버텨라.

0: 물속에서 황소처럼 힘을 쓰는 돛돔.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어 선장도 달려들었습니다.
1: 왔다 이만 오늘 막 극한지가 왔다고 오늘 힘 더 쓰네 이놈의 새끼.
2: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1: 와, 승치는 상당합니다, 이거.
0: 계속되는 힘 겨루기에도 지칠 듯 지치지 않는 돛돔. 어느새 20분이 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방심은 금물.
2: 바깥에 빼갖고 딱 손에 들고 있어라.
0: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2: 밑에 위에 잡으면 안 된다, 밑에. 아, 왔다. 다 왔다. 자, 이제 올라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9m. 8m. 와!
3: 보이다.
0: 마침내 전설의 물고기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
3: 우와!
0: 발고리가 빗나간 아찔한 상황.
2: 하카!
1: 빨리 걸어! 아가미에 넣어라!
0: 다행히 이번엔 제대로 걸렸습니다.
1: 줄주라.
0: 성인 남자의 육박하는 무게라 올리는 것조차 허겁습니다.
2: 내 잡아라.
0: 줄을 아가미에 넣어야 간신히 올릴 수 있죠.
4: 됐다. 가만히 있어봐. 됐다.
2: 자, 하나, 둘, 셋. 올라온다.
0: 네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올렸습니다.
3: 자, 이쪽으로.
2: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와,
0: 뜨거. 이야, 진짜 대물이라 불릴만 하네요.
5: 좋겠습니다. 왜 그냥 죽겠어, 힘들었어. 사람이 그 정도 땡길 수 없는 힘이에요.
3: 아, 뭐 이렇게 쟤는 이제 땅바닥으로 다시
5: 그냥 떠나... 우리가 밑에 뭐 걸린 것식으로 네. 아예 꼼짝도 안 하다시피.
0: 무게가 엄청나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3: 우와!
2: 조심해라, 저 뒤에 뭐 있다.
3: 우와!
2: 이게 어떤입니다, 이게. 이게 또 놓칠 뻔했습니다.
3: 아, 왜요?
2: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3: 바늘! 네,
2: 큰일 날 뻔했어.
3: 낚싯바늘이요? 네.
0: 그래도 잡힌 걸 보면 오늘 용왕님이 크게 마음을 쓰신 모양입니다. 돛돔이란 이름은 돛처럼 우뚝 솟은 등지느러미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안 좋을 땐 돛처럼 바짝 세웁니다.
6: 거의 165?
0: 잡히기만 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돛돔. 다 자라면 길이 2m, 무게는 28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3: 우와.
0: 얼마나 큰지 담당 PD와 비교해봤습니다. 머리 크기만 해도 사람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기쁨을 뒤로하고 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2: 피를 빼가지고 네. 저희는 저희가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도 유지를 위해 가지고 피를 쫙 빼면은 비린내도 안 나고 나중에
0: 전설의 물고기 돛돔. 맛도 전설급으로 좋아 최고급 횟감으로 손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잡으면 비싼 가격에 팔려 어부들에게는 복권 당첨과 다름없죠.
7: 실감이 안 납니다. 와, 이런 고기가
2: 칼 안 챙긴다
7: 있다는 게 와, 정말 신기하고요.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와, 진짜 올라올 때 보니까 심장이
2: 넓은 칼이 타는데
7: 굉장합니다.
2: 이건 저렇게 또 일주일 고기 많이 들어가 있다. 오늘 또 몇 마리 더 잡아가자.
0: 기사를 몰아 다시 시작된 조업.

0: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잠시 후 입질일까요?
1: 어건다 거기 흔들어. 너무 빨리 갔다.
2: 아이고.
1: 너무 빨리 갔어.
2: 근데 그거 방금 전에 낚시 때 확 쉬신 거죠?
3: 예. 조금 네.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
0: 그런데 다시 쉬어지는 낚시 때. 과연 도톰이 있는 걸까요?
1: 어? 거기 있다. 거기 있다.
2: 오!
1: 잠깐만. 너무 용쓰지 마라. 너무 용쓰면 안 된다. 너무 용쓰지 마라.
4: 어, 공이 다 먹었다.
0: 다시 시작된 사투.
5: 예.
1: 아, 내가 버틸까?
5: 버티는 거야. 잡아라.
1: 내가 발 똑바로 쓰라. 똑바로 쓰라. 똑바로 쓰라. 똑바로 안 쓰면 안 된다. 똑바로 쓰라. 똑바로 딱 쓰라. 힘만 들지. 힘만 들지. 그 아무것도 똑바로 딱 쓰라고 버티기.
3: 아,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1: 와, 한국 도톰 낚시 선장의 1인자 누굽니까?
3: 와, 우리 부산의 이카오 형님. 와, 대단합니다.
0: 계속되는 줄다리기. 이제 승부의 쐐기를 박을 때입니다.
1: 어이구, 크다, 이다.
0: 마침내 두 번째 도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
2: 오, 씨알 좋아.
6: 오! 야! 대박이다!
0: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녀석.
4: 하나, 둘, 셋!
0: 여러 명이 혼신의 힘으로 끌어올린 보람이 있습니다.
3: 성공했다.
2: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데요.
0: 낚시로 잡았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크기. 다시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2: 우와, 저렇게. 축하드립니다.
0: 오늘 운수 대통이네요.
2: 느낌이 없으셨어요?
3: 우리 선장님하고 오늘 우리요 도톰 우리요 선생님하고 안 도와줬으면 아마 끌려갔을 정도로 힘이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와, 영왕님 감사합니다.
0: 바람이 거세집니다.
7: 오늘은 바다에서 드는 만큼만 받아가지고 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0: 희귀종이라 개체 보호를 위해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게 측정을 시작하는데요. 한 마리도 잡기 힘든 도톰을 두 마리나 잡다니 경사입니다. 무엇보다 선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다행이죠.
7: 안전하게 일단 갔다 온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시다시피 두 마리까지 나와줘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0: 다음 날 선장이 선원들과 사투 끝에 잡은 도톰을 가지고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7: 우리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살 수가 있으니까.
0: 다금바리보다 맛있다는 도톰. 하지만 회맛 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갑옷같이 딱딱한 비늘을 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8: 비늘 벗기기가 힘듭니다. 네. 이거를 껍질과 같이 먹으려면 요거 비늘을 쳐야 이제 도톰 껍질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0: 그래서 비늘을 제거하는 작업만 해체 작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도톰은 거의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데요.
8: 간혹 이거 생강으로 드시는데 고소합니다.
2: 아, 고소하구나.
8: 네. 일반 생선과 다르게 좀 이게 식감도 좀 탱글탱글합니다.
0: 모든 게 신기합니다.
7: 이게 사포처럼.
2: 아, 꼬치꼬치
7: 하거든요. 제가 이거 고기를 올리면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게 꽉 물면 한 번씩 물 때가 있거든요. 입을 닫으면.

0: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처가.
1: 그게 물리상처라고요?
0: 네, 거기 그... 올리다가.
2: 조선시대 자산 어보에 따르면 낚시에 걸린 상어를 통째로 집어삼켰다는 기록이 있는 돛돔. 머리가 이렇게 크다 보니 귀한 볼살도 남다릅니다. 본격적으로 몸통 해체에 들어가는 요리사. 크고 살이 많다 보니 비늘 벗기기부터 모든 부위 해체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3: 이거는 볼살, 이거는 등살, 이거는 가마살, 요거는 중간 뱃살, 요거는 밑에 뱃살.
0: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4: 30명 정도는 안 드실까요?
3: 요게 지느러미 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2: 귀한 돛돔 지느러미, 어떤 맛일까요?
0: 맛있네. 그건 진짜 쫄깃쫄깃하다.
1: 직접 잡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 우리가 어저께 잡아서 좀 얼음에, 그 우리가 창에 얼음에 좀 조금 숙성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름도 쫙 올라오고 살도 탱글탱글하네.
2: 보통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심해에 사는 돛돔은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합니다. 그래서 흰살 생선임에도 기름진 것이 특징이죠.
5: 뱃살.
3: 입에도 잘 살펴는데요.
2: 참치나 소고기와 맛이 비슷하고 속살은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5: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더 나요.
2: 돛돔은 껍질도 먹는데요. 보기엔 이래도 가장 맛있는 부위로 손꼽힌다는군요.
6: 일단 비린내 자체가 아예 없고 많은 껍질을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경쟁을 할 만할 정도였던 그런 고기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드네.
2: 사또 끝에 올린 전설의 고기. 하지만 선장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살려서 와본 적은 없는데 혹시 뭐 이게 가능하다면 살려서 와가지고 필요한 뭐 연구하는 데 있으면 거기 한번 기증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곳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품 브랜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다 모여있는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매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문 수선 매장도 있죠.
7: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이 가방일 한 지가 벌써 반세기가 흘러갔습니다. 명품 가방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200만 원에서 1000만 단위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2: 명품 가격이 껑충 오르면서 망가지거나 낡은 가방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8: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억 원 넘겠죠?
1: 여기 보고 있는 가방 가격이요?
8: 보통 4,500에서 뭐 비싼 거는 천 단위까지 있으니까. 요런 가방 이제 안감이 이렇게 녹았어요.
1: 아, 지저분하네요?
8: 예, 예.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녹아서 안감이 녹거나 삭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찢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안감 교체 많이 하시고요. 가죽 교체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1: 아, 낡았으니까요.
8: 네, 예, 맞아요.
2: 오늘의 첫 의뢰는 여행용 가방.
9: 이 캐리어 가방이 네. 이 코너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1: 아,
9: 예, 예. 이 교체를 지금 해야 돼요. 가죽 교체를. 아, 이렇게 다 뜯어져 가지고 왔어요.
2: 무려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9: 네, 이렇게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니까.
1: 아이고야. 아이고. 아내가 더 심하네.
9: 네, 심란하죠?
1: 네. 네.
9: 여기가 가죽이 지금 워낙 낡아가지고 가죽이 좀 찢어졌다고.
1: 아, 가죽이 찢어졌다고?
9: 네. 물도 들어가고 했을 거라고요. 비도 맞고 안에 있는 물들이 녹도 쓸고 이렇게 많이 헤어졌어요.
2: 주인의 추억이 담긴 명품 가방이지만 당장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과연 수선이 가능할까요?
9: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 뜯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안쪽을.
2: 이런 가방의 경우 수선보다 복원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0: 구조상.
1: 구조상.
0: 네, 구조상.
2: 재봉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방법은 손판을 질 뿐 원래 있던 땀수까지 맞춰 한 땀 한 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0: 지금 아래에 있는 실을 연결해가지고 걸어서 끌어올립니다.
2: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손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감쪽같네요. 이제 상태가 더 심각한 안쪽을 수선할 차례. 진단해보니 세월을 이기지 못한 원단의 일부가 본체와 떨어졌습니다. 본드로 꼼꼼히 칠해 떨어진 원단을 붙여줍니다.
0: 이건 보강 테이프라고?
1: 보강 테이프요?
0: 네.
2: 보강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확 늘어나는 가방 수명. 오래된 가방일수록 절대 빠질 수 없는 작업이죠.
1: 근데 본드로만 붙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본드로 붙여가지고 봉제를 해야죠.
2: 그런데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0: 이런 여행용 가방은 이렇게 철 왁구가 들어있어요.
1: 아, 어디요?
0: 전체적으로. 철, 아, 철 있잖아요. 있네. 철 있잖아요.
1: 네.
0: 무너지지 말라고.
1: 오.
0: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1: 네.
0: 얘를 붙잡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이게.
2: 그래서 여행용 가방은 작업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겹겹이 떨어진 원단 위치를 오차 없이 맞추고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박아야 하는 작업. 50년 경력의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0: 됐어.
1: 아, 됐어요?
0: 네. 그렇죠.
2: 이제 남은 건 벗겨진 가죽뿐. 가방 모서리는 사용하다 보면 가장 먼저 닳는 곳인데요.
0: 좀 약으로 좀, 좀 냄새 약으로
1: 네.
0: 좀 칠해줘야죠. 왁싱 부탁할게.
2: 세심하게 칠해줍니다.
0: 염색약에 가깝죠.
1: 염색약?
0: 염색약에. 그래가지고 이제 벗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칠해주면은 네. 오래 또 들고 다닐 수 있지. 제대로 됐나 이제. 뭐
1: 네, 검수 한번 하시죠.
0: 검수도 중요하니까.
1: 이렇게 해서 깜짝같네요.
2: 버려질 운명이었던 여행용 가방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안팎이 수선된 걸 보니 앞으로 10년은 거뜬할 것 같네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 새우가 되셨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죠.
1: 가방 세 개나 먹기겠구나.
3: 아니, 뭐 더 먹겠죠, 가방을.
4: 오실 때마다 이렇게.
3: 진짜 마음에 들죠. 이게 다 90년대 가방들이에요. 이렇게 편리한 가방들 네 발 바퀴 달린 거 많이 있는데
1: 네.
3: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옛날 우리 그러니까 90년도에
1: 네.
3: 외국을 나갈 때 그 느낌,
1: 네.
3: 그 낭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추억 같은 거.
2: 명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수선 장인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4: 작업하실 건데
0: 예.
4: 내용도 찍고 전체 가죽 교체.
0: 한 이틀은 걸리겠는데요.
4: 아, 그래요?
0: 예, 예. 원단은 아니고
1: 네.
0: 이 글씨 있는 부분이 원단은 아니고
1: 네.
0: 이 보이는 노릇으로만 얘네들만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2: PVC 원단을 제외한 어깨끈과 장식용 가죽이 교체 대상.
0: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쉬운 것 같아도
1: 아, 저 아래도 다 있네요.
0: 네.
1: 그 가죽도 교체하는 거예요?
0: 마감 부분을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
1: 아, 그 정도요?
0: 예, 듭니다.
5: 자, 그러면 작업을 가죽 교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시작은 봉제선 뜯기. 쉬워 보이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0: 이렇게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뜯어야죠.
6: 이거 하나 잘못 뜯었을 때는 이 상처 입을 때는 저희가 변상을 또 해야 돼요.
2: 특히 고가의 가방일수록 부담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손을 움직이는 장인. 50년간 쌓은 숙련된 기술로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0: 가죽 재단을 하러 가야죠.
1: 아, 재단을
0: 네.
2: 가죽도 브랜드 가방별로 달라 그때그때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0: 특화 중입니다. 또 이태리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원래 카와이도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0: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색상이 변한 거죠.
1: 아, 예. 원래 이 색깔이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2: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장인처럼 재단도 손으로 직접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0: 냉극기라는 그런 기계인데 이 가죽 테두리에 네. 그 라인을 살려주는 작업인데 그 엘사만의 특유의 이 라인을 만들어줘요.
2: 전문가가 아니고선 알아채기 힘든 디테일. 하지만 이 선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가방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 이번에는 뭔가를 꺼내는데 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0: 엘사에서 쓰는 전문 약물이에요, 약물. 측면에다가 그 유약이라고 들어보셨죠? 굴곡진도 다 메꿔주고 또 예뻐요, 칠해놓으면.
2: 유약은 가죽 단면을 메꿔주는 동시에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0: 골고루 칠해지도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2: 수선 장인의 열정에 들어가서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명품 태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들이 만든 가죽을 깎기 시작하는 장인.
3: 왜 깎아내시는 거예요?
0: 장식을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2: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 보강.
0: 연결되는 부분들은 보강 테이프로 보강을 해줘요. 많이 탄탄하게. 웬만한 포크레인을 끌거나 안 끌어질걸 이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3: 그래요?
0: 네.
3: 포크레인이 지나가도 안 끊긴다.
0: 포크레인 끌고 가도 안 끊어질 거야 아마 이게. 너무 과장됐나?
2: 다음 과정도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0: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내가지고 봉제하려고요.
2: 재봉틀로 땀수를 맞춰가며 가죽끈에 봉제합니다. 그런데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0: 빨리 가면은 땀수가 네. 일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2: 완성도와 관련된 일은 어느 것 하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0: 뭔가 좀 되어가죠?
4: 네. 이 가죽 자체는 너무 때를 잡아요.
0: 네.
4: 때가 나서요.
0: 작업 다 했는데 중간에 오물이 묻게 되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씌워가지고.
3: 데일한 색이네.
0: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몸판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니까.
3: 합체네요, 합체.
0: 그렇죠.
2: 어느새 수선 마무리 단계. 가방 몸체부터 차례차례 맞춰갑니다. 양쪽 장식끈을 새로운 가죽으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으면 완성입니다.
0: 자크 왁스를 한번 발라드리겠습니다.
3: 오, 왁스요?
0: 예.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예,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2: 어디 살펴볼까요? 가방 밑부분은 물론 변색되고 균열이 갔던 어깨끈까지 새 가방이 됐습니다.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명품 회사 대신 이곳에 수선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0: 본사 브랜드로 찾아가면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 아, 수리하는 게요?
0: 네, 예.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리고.
2: 며칠 후.
5: 아, 어떠세요? 네. 뭐 하시게?
6: 네.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5: 아, 예.
6: 사이즈도 줄어요?
5: 예, 사이즈죠.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버스로도 내실 수 있고,
6: 네네.
5: 들 수도 있고.
6: 네네.
5: 60만 원. 60만
6: 원. 네네. 아무래도 조금 크다 보니까 좀 작게 해서 크로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로도 좀 메고 다니고 편하게 일상생활에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쓰던 거 그냥 더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서 네. 쓰고 싶어서.
7: 예, 알겠습니다. 네. 네. 3분은 일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2: 수선뿐만 아니라 유행지난 가방을 리폼하려는 고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7: 가방의 첫째는 가방의 구조 상태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아, 가방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알고 이제 내가 이 수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3.

0: 이런 명문을 해야
1: 이렇게 과감하게 해체할 수 있어요?
0: 대충, 예.
2: 모든 명품을 속속들이 꿰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3: 여기 학교 이제 저를 다 했습니다.
2: 기존 가방의 원단을 살려 만들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나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0: 넓게서 자르면 요 모양대로 이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똑같은 요 고기가 어렸던 모양이 나올 겁니다.
2: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단. 40년 경력의 작업자도 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0: 이렇게 이제 다 됐고.
2: 다음 단계는 가방끈 만들기. 최대한 원래 가방의 원단과 부속을 살려 리폼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가방끈은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2: 인내와 정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작업의 과정. 손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0: 겨울철 되면 손이 많이 갈라지죠.
1: 아, 갈라진다고요? 여름엔 좀 난다 봐요. 그나마
0: 이제 땀이 나니까.
2: 그럼에도 40년간 손을 멈추지 않는 작업자. 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바닥이 생겼네요.
0: 예.
2: 보면 볼수록 신기한 리폼의 세계. 가방 하나에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새 완성이 코앞입니다.
0: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1: 아, 앞뒤 양옆으로.
0: 예예. 예.
2: 이제 마지막 단계. 가방끈의 브랜드 특징에 맞게 구멍을 내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0: 이게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 이제 긴 가방이 됐고.
2: 리폼 전과 비교해보니 환골탈태 수준. 이 정도면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5: 어서 오세요. 예.
6: 여기서 됐고요.
7: 맞아요. 이거예요.
8: 이런 거 원했어요.
6: 예. 그 다음에 스트랩 연결이 길게 돼서.
8: 이것도 같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6: 예.
8: 좋아요.
6: 길게.
8: 네. 길게 아, 크로스로 해서.
6: 네, 네. 길게 내시는 정도예요. 자, 아이, 거울 네. 보시고.
8: 아, 네, 딱 좋아요.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용성도 더 있고, 매일매일 데일리 가방으로 쓸 수도 있고.
0: 제가 건강도 허락한 데까지 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제가 벌어서 네. 노후도 좀 준비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1: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9: 가마가 제일 맛있어요.
1: 가마살
10: 부드러워서 진짜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인이라고 하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제가 함께 사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이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씻기고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두 번째 강아지와 산책길을 나서서 또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꼭 좋아하진 않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강제성이 따르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는 언제 쓰냐?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나는 시인인데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2시간은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준입니다, 밥 먹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을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5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 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4편은 어떤 매체에서

업체에서도 저한테 실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텐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아니랄 것 같아. 그리고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쓸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값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한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의 타격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취미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한 편을 쓰고, 아,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원은 한글로 쓰면 멋있어져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한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못 벌어봐라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악 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 생활을 할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궁금함이 들 때, 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요.

0: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 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어?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에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 써.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 게 못 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 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해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나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독오독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 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폐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 한 채입니다. 이 앞면은 다섯 칸이고요, 이 옆면은 세 칸, 이 팔짝 지붕을 얹은 아주 단정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요, 이 단순한 한옥이 아닙니다. 19세기 말 조선을 뒤흔든 개화의 상징, 바로 우정총국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혹시 우정기념관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기념관 안에는요,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외교사절단인 보빙사 일행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귀국한 뒤 이 고종에게 보고하면서 주고받은 질문과 답을 적은 홍영식 복명문답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이 문의우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기념관처럼 보이지만 1884년 3월 27일 조선이 처음으로 근대적 우편 제도를 시행하며 만든 우정총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보빙사로 미국을 다녀온 홍영식이 우정국 총판을 맡아서 이 제도와 규칙을 정비했고요. 10월 1일부터 이 서울 인천 구간의 우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근대적 우편의 출발점이었던 이 우정총국은 그해 10월 17일 축하연이 열린 그날 바로 폐지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조선의 근대 우편은 그 자리에서 끊겨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의 현장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여 이 조선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전근대 사회의 모순이 쌓여 있었고요. 이 외부적으로는 구미 열강이 조선을 압박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오경석, 유홍기, 박규수 같은 초기 개화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사회를 근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주변에는 새로운 세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박규수의 문화에서 공부하던 젊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1879년 무렵 김옥균은요, 이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봉건적 질서를 깨고 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서 부국 강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을 모아 개화당을 결성합니다. 개화당은 빠르게 성장했고요. 1880년에서 1884년 사이 이 해외 유학생과 젊은 관료들을 포섭하면서 약 40명 규모의 세력으로 확장됐습니다. 중심에는 김옥균이 있었지만 중요한 인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철종의 사위 박영효는요, 이 궁중 내에서 개화당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서광범, 이 미국 파견 보빙사 부사로 다녀온 홍영식도 개화파의 핵심이 됐죠.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을 주목한 사람은 김옥균이었습니다. 1881년부터 1884년까지 세 차례 일본을 방문하면서 그는 이 메이지 유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 나가사키의 조선소와 제련소, 오사카의 군수공장과 조폐구, 교토, 고베, 도쿄 이 곳곳의 기관을 살펴보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격차를 절감했죠. 도쿄에서는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 머물면서 이 외무부 육군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 단체인 흥화회 모임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단체는 이 동아시아 3국이 힘을 합쳐서 서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던 곳입니다. 귀국 후에 김옥균은 기화근사라는 책을 씁니다. 이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 양반제도 폐지, 인재 등용, 재정 개혁, 이 회사 제도 도입, 화폐 개혁, 철도 기선 도입 등 아주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1882년 이 박영효, 김만식, 서광범이 수신사로 일본에 갑니다. 이 김옥균도 민영익과 함께 고문 자격으로 동행을 했죠. 일본 외무부와 궁정을 방문해서 일왕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박영효 역시 일본의 변화에 큰 충격을 받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수신사 일행은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했지만 김옥균은 일본에 남아 이 외무경 이노우에의 도움을 받아 요코하마 마사카네 은행에서 이 17만 달러의 차관을 얻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요, 이 개화당을 친일 세력으로 묶어두려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원한 거죠. 김옥균은 귀국 후에 고종에게 외채 도입의 필요성을 알렸고요. 이 국채 위임장을 받아냈습니다. 1883년 5월 그는 3차 방위를 떠납니다. 이 울릉도 개발과 포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의 차관을 얻는 것이 1차 목표였죠. 그리고 고종의 신임을 얻기 위한 성과 확보가 2차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조선주재공사 다케조에가 개화당의 세력이 약하다고 보고를 한 거죠. 일본의 외무경 이노우에는요, 태도를 바꿔서 이 김옥균의 차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김옥균은요, 일본의 상사 또 민간 은행 등 이 수많은 곳과 교섭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차관 외교에 실패하고 1884년 봄 빈손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김옥균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변수 등과 만나 개혁의 방략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0: 했습니다. 미국 공사 푸트와 만났을 때는요, 이 개혁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숙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때 결정적 상황이 찾아옵니다. 바로 청푸 전쟁입니다. 이 청나라는 베트남을 둘러싸고 이 프랑스와 싸우느라 이 조선 주둔 병력 절반을 베트남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김옥균과 개화당은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판단했죠. 일본 역시 지금이라면 이 청이 조선에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무렵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일본으로 잠시 귀국해 있던 틈에 시마무라 서기관이 김옥균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청은 프랑스와 싸우느라 여력이 없다. 일본은 개화당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김옥균은 이 말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압박을 더한 사람은 다케조의 공사였습니다. 9월 20일 정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10월 8일에는 일본군 1개 중대라도 이 북악이나 남산만 점령하면 2주에서 두 달은 청군을 막아낼 수 있다며 병력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밤, 이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이 일본 공사관으로 향합니다. 시마무라의 최종 확인을 받은 뒤 박영효의 집으로 이동해 거사의 세부 계획을 확정합니다. 계획은 네 가지였습니다.
1: 첫째, 창덕궁에 방어한다. 둘째, 수구파 영수들을 처치한다. 셋째, 고종과 왕후를 확보하고 지키기 쉬운 경우궁으로 옮긴다. 넷째, 신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을 단행한다.
0: 자, 이 오늘의 역사가 바로 이 네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884년 10월 17일 저녁 7시였습니다. 이 우정국 개설을 축하하는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정국 총판인 홍영식을 비롯해서 박영효, 김옥균, 서강범 등의 정변 주도 세력, 그리고 좌영사 이조연과 우영사 민영익, 전영사 한규직 등 이 권력의 실세와 외암은 독판 김홍집, 총세무사 멜렌도르프, 그리고 미국 공사와 영국 영사, 청국 총판 등 각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과 기존의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 그리고 각국의 시선이 한 공간 속에 뒤섞여 있었죠. 개화당이 준비한 거사의 첫 단계는 창덕궁에 불을 질러 혼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연회가 한창일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였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방화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1단계 계획인 창덕궁 방화가 엇나가고 이 우정국에서의 요인 제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김옥균은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일본 공사관으로 향합니다. 일본 측의 준비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점검한 뒤 바로 고종을 확보하기 위해 창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편전에서 고종을 만난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은요, 이 우정국에서 변란이 일어났으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잠시 경우궁으로 이동하자고 보고합니다. 자, 경호궁으로 이동하던 중 이 김옥균은요, 일본군의 호위가 필요하다며 이 고종에게 친필 칙서를 요청했고요. 고종은 일본 공사는 와서 짐을 호위하라 라고 적힌 칙서를 써줍니다. 경호궁 정전 뜰에 어가가 도착하자 칙서를 받은 일본 공사가 이 군대를 끌고 와서 본격적인 호위에 돌입했습니다. 윤계현과 서재필이 이끄는 행동대원들이 정전을 지켰고요. 일본군은 경호궁의 대문 안팎을 둘러싸며 철통같이 경비를 섰습니다. 정변 세력은요, 이 즉시 경호궁 출입을 통제하며 고종 주변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정변 세력이 제거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 이 민씨 일가 핵심들과 군사 책임자 삼형사가 한밤중에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의 사촌 형인 이재원이 불려옵니다. 이 정변의 의도를 전해들은 이재원은요, 이 개화당의 방향에 동의하며 협조 의사를 밝히죠. 이렇게 해서 개화당은 정치적 핵심 세력과 왕실 내부의 인적 기반까지 장악하면서 2단계 계획으로 넘어갈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정변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10월 18일 아침 개화당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을 잡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를 세우는 일이죠. 개화당은 그날 아침 대대적인 인사를 발표합니다. 이재원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 자리인 영의정에, 홍영식은 정부 2인자인 좌의정 자리에 올랐고요. 이 박영효와 서강범은 군사 외교를 동시에 책임지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 서재필도 이 병조 참판으로 발탁이 됐죠. 개화당은 이 의정권과 군사 치안권, 이 재정권을 장악했고요. 이 대원군 계열의 종친과 이 왕실 외척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의정부 세력과 범괴화 세력을 두루 포섭했습니다. 이런 인사는요, 당시 민씨 척족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반명성황후 세력을 규합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이 고종은요, 경호궁 남쪽에 이웃해 있는 이재원의 계동궁으로 이어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김옥균에게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옥균은요, 방어상의 문제점을 들어 거절했죠. 오후 4시경 이 김옥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종이요, 이 일본 공사 다케조에게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케조에는요, 이 환궁에도 좋겠다는 뜻을 고종에게 말하죠. 다케조의 공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오후 5시경 고종은 이 창덕궁 관물헌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창덕궁의 경비는 개화당이 동원한 행동대원과 사관생도들이 맡았고요. 중간 수위는 일본 병사가 맡았고 이 바깥 수위는 사형의 군사들이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수의 병사로 지키기에는 창덕궁은 너무 넓었습니다. 이 밤이 늦어 창덕궁의 대궐문을 닫으려 할 때 청국병영에서 이 선인문을 잠그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개화당은요, 이 선인문을 닫지 않고 전 후영군 400명을 불러 각 100명씩 나눠서 요지에 주둔하게 하고 청진영의 동태를 살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도 이 경계태세에 들어가도록 지시했죠. 자, 이 거사 이틀째까지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10월 19일 이 개화당은 드디어 본격적인 개혁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김옥균과 박영효 등 개화파가 준비한 정령은요, 원래 8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운데 14개만이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개화당의 정령에는요, 개혁과 혁신에 관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정령의 첫 번째 축은 자주 독립의 공포입니다. 당시 조선의 주권은요,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임오군란을 수습한다면서 이 3,000명의 청나라 병력을 조선에 주둔시켰죠. 게다가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은 청에 의해 납치된 상태였고요. 개화당은 이 굴욕적인 현실을 바꾸지 않고

0: 기존의 내시부를 폐지하고 6조 이외의 불필요한 관청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또 대신과 참찬이 참여해서 국정을 논하는 기구인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를 해 정사를 결정한 후에 이 왕에게 재가를 받아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왕권을 제한하고 내각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헌군주제의 이 초기 형태로 정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상징적 존재로 남고 이 국정은 대신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 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죠. 네 번째는 재정의 통합과 경제개혁입니다. 이 환곡을 폐지하고 세제개혁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이 재정은 호주에서 하나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부상 조직이던 해상공국을 없애서 누구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것은요, 당시 도시 빈민과 중소 상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군사 개편, 경찰 조직 신설, 탐관 오리 처벌 등 거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정령 전체에 딸려 있습니다. 규장각을 폐지하는 조항은 좀 의아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규장각은 이 학문기관인 동시에 양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특권 집단이었고, 개화당은 기존 양반 중심의 문화체제를 해체하고 새 교육을 기반으로 한 근대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 개화당이 바라본 개혁은 단순히 나라 좀 고쳐보자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이 국가의 모든 구조를 단숨에 근대화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상도 컸고 위험도 컸죠. 단 3일 만에 이 많은 조항을 발표하고 시행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모험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은요, 조선을 단숨에 근대 국가로 바꾸기 위해 정말 과감하게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수구파를 제거하고 왕을 박보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개혁 정령까지 발표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세만 보면 야, 이 나라 이거 진짜 바뀌는 건가? 뭐 이런 순간이었죠. 자, 하지만 이 한국인 모두가 알고 있는 결말처럼 이 혁명은 단 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이 청국 병력 200명이 남양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요, 일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합니다. 일본군이 빠져나간다? 이 경호궁을 지키고 있던 병력으로는 청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옥규는요, 필사적으로 일본군 철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일본군이 떠나는 건 곧 정변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1: 오후 3시경 정변 발생 이후 명성황후축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청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0: 약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도남문과 선인문을 공격하며 궁궐로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 개화당의 조선군은요, 이 청군에 맞서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 화력의 열세로 잠깐 사이에 수십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 일본 외무대신이 다케조에게 보낸 훈령이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일본군을 조선 정변에 개입시키지 말라. 일본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는요, 이 청푸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청과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 쌍방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자 명성황후와

0: 세자, 세자빈이 국문을 나가서 북산으로 피신했습니다.
1: 그리고 고종은요, 이 무감과 병정 네다섯 명을 거느리고 뒷산 기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또 연경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전황이 불리해지자 김옥규는 고종에게 인천으로 피신하자는 계책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거절했죠. 이 수세에 몰린 정변 주도층과 일본 공사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홍영식과 박영교는요, 이 사간 생도들과 함께 고종을 호위해서 북묘로 향했는데요. 이 고종을 호위하던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청군에게 살해됐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 이 김옥균 등은요, 다케조에를 따라 일본 공사관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로써 이 개화당의 정변은 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이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일본 공사관 앞에는 돌이 계속해서 날아들었고요. 이 정오가 되자 공사관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 다케조에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개화당 지도부를 데리고 인천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이 일본군의 호의를 받으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성난 민중과 군인들은요, 돌을 집어던지고 총과 대포를 쏘았고요. 이 텅 빈 일본 공사관을 소각하고 일본 군영의 병사도 접수했습니다. 정변을 주도한 9명과 이 일본 공사 일행은요, 10월 21일 새벽 7시경 인천의 일본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우편선 천세환을 타고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때 망명한 사람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유형로, 변수, 이규환, 정난교, 신흥이 등 모두 9명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은 단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무너졌을까요? 이 교과서에는 몇 가지 요인이 정리돼 있지만 이 사건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면 이 실패의 구조가 보입니다. 우선 개화당은요, 스스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본의 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모든 계획은요,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습니다. 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개화당이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이미 이 정변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군의 개입은요, 상황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 고종은 일본군에게는 직접 호위 요청을 했지만 이 청군에게는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청군은 그대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탈이었지만 이 그 순간 조선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청군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렇게 빠르게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화당의 개혁안은 사실 민중들에게는 호소력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제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선발제를 도입하고 조세 제도를 고치고 이 부패한 관리들을 바로잡으려는 내용까지 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이 개혁청사진이라 부를 만큼 큰 틀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것을 듣고 지지해 줄 사람, 즉 이 민중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 민중이 목격한 건 그저 이 한밤의 혼란, 대신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일본군과 함께 움직이는 개화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중이 누가 옳은지, 누가 개혁을 위해 싸우는지 판단할 여유는 없었겠죠. 게다가 일본에 대한 조선 민중의 뿌리 깊은 혐오를 생각하면 개화당은 애초에 민심을 얻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명성황후에 대한 감시가 거의

0: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변의 혼란 속에서도 명성황후 측근인 경기관찰사 심상우는 자유롭게 드나들며 청분과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결국 명성황후는 고종을 방어가 어려운 창덕궁으로 옮기도록 해서 사실상 청군 개입의 문을 열었습니다.
1: 결국 갑신정변은 이 개혁의 부족이 아니라 조건의 부족에서 무너졌습니다. 준비 부족, 외세 의존, 군사력의 한계, 민심의 부재, 그리고 청의 빠른 개입, 조선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이 개화의 꿈보다 더 빨리 드러나 버린 셈입니다.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본에 의존한 정변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가 더 빨리 다가왔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요. 이 반대로 근대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이 조선이 부국강병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다는 뭐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3일 만에 막을 내렸던 갑신정변. 실패로 기록됐지만 당시 조선을 움직이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20살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김옥균이 33세, 박영효와 서재필, 서광범 등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학원생이거나 사회 초년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였죠. 그들은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공정한 인재 등용, 새로운 정치 시스템,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지금의 질서가 정말 최선인가?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는가? 무엇을 바꿔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가? 갑신정변은 그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 청년들이 품었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꿈꿔야 할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근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UX 디자인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윤재영 교수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디자인입니다. 사용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디자인 트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 이슈는 많은 경우에 기업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디자인 분야에서도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있고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기업의 윤리경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윤리적인 디자인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쉽고 빠른 것만 추구하다 보니 사용자가 마땅히 거쳐야 하는 기본 단계를 지나치게 디자인적으로 줄이거나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마땅히 동의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그냥 동의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구매를 지나치게 빠르게 완료시키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서비스 내에서 많은 거를 사용자 대신 알아서 해주기도 하고 또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들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점점 더 생각과 선택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쇼츠 같은 쇼폼 영상 플랫폼들은 사용자가 검색도 하기 전에 벌써 좋아할 만한 쇼폼 영상을 연속해서 빠르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쓰는 미성년자들은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영상이 1분만 넘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도 하죠. 무엇보다 텍스트로 된 매체를 멀리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읽기 능력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빨라서 생기는 부작용에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한데요.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과속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과속방지턱 기능을 하는 게 디자인 프릭션입니다. 사용자의 행동 속도를 늦추고 사용자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디자인 프릭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게임 플랫폼사 포트나이트는 사용자에게 의도치 않은 구매를 유도하는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5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린이 사용자가 신용카드 소유자인 부모의 승인 없이 게임 내에서 버튼만 누르면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포트나이트 측은 기존의 탭 방식의 버튼을 길게 누르는 홀드 방식의 버튼으로 바꾸었죠. 굉장히 사소한 변경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존 방식보다 느린 진행으로 사용자의 실수를 막고 사용자가 더 주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 프릭션 장치가 과속 방지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아마존의 사례는 이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마존에서 2020년까지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일종의 디자인 프릭션인 밀어서 주문하는 그런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 스와이프 버튼은 사용자가 버튼을 끝까지 밀어야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터치 방식의 탭 버튼보다는 느리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버튼을 미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고민할 수 있고 터치 실수로 구매까지 진행되는 불상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스와이프 버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2020년경부터는 원터치 방식의 탭 버튼으로 거꾸로 바꾸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디자인 프릭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도 있습니다. 몬조라는 영국의 인터넷 뱅킹 앱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는 과도하고 충동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박 차단 기능입니다. 만약에

돈이 카지노 같은 곳에서 지출되려고 하면 이를 감지해서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굳이 도박에 돈을 쓰려면 일정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양극성 장애 같은 충동 구매 위험이 있는 사람을 위해 밤에 물건을 구매하면 바로 결제되지 않고 그 다음날 오전에 구매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심야 지출 검토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구매 후에 바로 돈이 결제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의 마찰인 셈입니다. 틱톡은 2022년부터 사용자가 서비스를 오해 사용할 경우 휴식을 제한하는 스크린타임 휴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안내를 언제 받을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앱 이용 시간이나 접속 횟수 등의 데이터를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림은 애플과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도 볼수 있는 전형적인 디지털 디톡스 기능인데요. 세부적인 방법과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세컨드 앱은 SNS 등을 열 때마다 1초간 심호흡하세요라는 식의 간단한 태스크를 제공해 마찰을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의 헤드업이라는 앱은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응시하는 사람에게 주의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모두 사용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상기시켜주는 취지가 있습니다. 포레스트라는 서비스는 독특하고 귀여운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앱에서는 사용자가 온라인상에서 나무를 키웁니다. 일에 집중하기로 한 시간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하면 경고 알림과 함께 나무가 시들게 되고요. 휴대전화를 멀리하면 나무가 울창해집니다. 휴대전화 사용 절제에 성공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실제 나무가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후원으로 이어집니다. 현재까지 2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이 서비스를 통해 심겨졌다고 해요. 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강아지에게 도넛을 먹이면서 돌보는 포커스 도그라는 앱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강아지가 굶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프릭션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잠시 개입해서 안내하거나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의도와 취지는 좋지만 이런 기능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디자인 프릭션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이용 패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모바일 사용을 절제하는데 디자인 프릭션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디자인 프릭션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이 디자인 프릭션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기가 휴대전화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성찰을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절제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디자인 프릭션은 사용자를 지나치게 번거롭게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모바일을 켤 때마다 경고 알림이 오고 SNS를 하려고 하면 명상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당장 급한 상황이고 별로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개입을 하면 사용자들이 달가울 리 없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디자인 프릭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요? 과속 방지턱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안전을 위한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 프릭션을 섣부르게 디자인하면 역효과만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죠. 디자인 프릭션은 사용자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에 마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디자인이라면 이 불편함은 곧 회복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 프릭션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난뒤 감소했던 사용성이 원상복구되는 거죠. 하지만 역할 수행 이후에도 사용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서비스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용자에게 지나친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제공했거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프릭션이 너무 지나치게 반복됐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큰 불편함만 주는 잘못된 디자인 프릭션인 거죠.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마찰마저 없다면 우리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서비스

측이 주도적으로 빠르게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좀 더 제어권을 주고 또 속도를 늦춰서 더욱 안전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많은 서비스들이 사용자를 몰입시키고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거나 위험에 빠진 사용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건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존중하는 디자인이 계속 선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서비스 내의 과속 방지턱, 디자인 프릭션으로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혹시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라는 이 카르포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무엇을 수확하다,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거둬들일 때 오는 그 기쁨.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내가 일상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속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좀 로마 숫자도 좀 했는데 오늘은 간만에 한번 라틴어 문법을 조금 설명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책들을 지치는 않았지만 약간의 책들을 썼습니다. 이번 역시 책의 표지는 안 보여주고 그 두께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라틴어 문법 책은 이 정도의 두께입니다. 라틴어 품사론에서부터 라틴어 문장론까지 아주 두껍습니다. 다시 말해서 웬만큼 생각하지만 라틴어 공부하지 마라 라는 뜻에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용도는 뭐냐? 이게 목침으로 쓰면 참 좋습니다. 비구작이 참 좋, 벽에가 혹시 없을 때 벽에 비구작이 참 좋은 용도인데 이 책 안에 첫 장에 무엇이 있냐면 라틴어 이것만 알면 반은 안다 라는 과가 있습니다. Lingua latina, sicutur, ipsis linguae, ferre, dimidia, pars, conoscitur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라틴어 이것만 알면 반은 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처음부터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를 쫙 하다 보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밀쳐내버리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쉬운 선택을 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나는 또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틴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격이 있습니다. 성?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수?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격? 격은 뭐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모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 라틴어에는 성, 수, 격이 있습니다. 성은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거고 또 때로는 중성이 있습니다. 수는 여러분 혹시 영어나 다른 외국에서 배운 대로 복수, 단수 알고 계시죠? 예, 그 격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방을 싸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성, 수, 격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화가 확 올라오면서 내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른단 말이야? 딱 그렇게 속에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게 또 참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만일 내 조카였으면 벌써 한 대 딱 맞았을 텐데 이게 피가 안 섞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딱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잔인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평양, 노스코리아, 평양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탈북 학생이었습니다.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아, 이 학생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왔지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수학 능력 가운데 외국어 능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타의 다른 학생들처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 아니면 어떤 외국어 공부를 많이 일반적으로 좀 했던 학생들을 생각하고 성숙격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학생은 제게 깨우침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부법에 대한 책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공부법은 저의 공부법이 아니라 에라스무스 선생님이 쓴 공부법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분량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단한 이 에라스무스 선생님이 이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의 이유에 대해서 쓰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썼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통상적으로 라틴어 문법의 단어의 명사의 성수격을 설명했는데 그 성수격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할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언어학습이라는 면에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라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실마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더 많은 순간 사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도 나만큼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만큼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오해했다, 몰이해했다 그런 말들을 쓰곤 합니다. 정말 오해했을까요? 정말 몰이했을까요? 자, 라틴어를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그 언어 좀더 공부해서 영어 좀더 잘할 수 있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좀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좋은 명문대를 갈수 있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가는가라는 내용일 겁니다. 자, 라틴어에는 성과 수, 그다음에 격이 있는데 소년, 뿌에르. 이거 확실히 소년이니까 남성이야. 맞아. 그다음에 뿌엘라, 소녀입니다. 아, 소녀니까 확실히 여성이야. 라틴어로 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로스. 꽃. 꽃은 아 여성일 것 같아. 근데 중성입니다. 자, 소년, 소녀.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이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은 문법적으로 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왜? 성에 따라서 형용사의 모양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형용사 편에서 이걸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이 뭐가 중요해? 수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외국 문헌을 번역할 때, 뭐 법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복수면 무엇뭐들 뭐 그렇게 번역을 하면 한국에서 그 책을 이제 출판사에 넘기면 편집자들이 선생님, 우리말은 들을 안 써요. 그거 복수점사 따다다다 다 띄워버립니다. 아, 환장합니다. 왜 그러냐? 라틴어에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d alienda bona quorum valor summam minimam definitiam excedit requiritur insuper. 이 말은 뭐냐면 규정된 최고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요구된다는 다음 문장이 따릅니다. Estimatio lei aliende apertis scripto facta. 여기서 pertis라는 말은 감정인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감정인들. 감정인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그 평가서가 필요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뭐 감정인이 한 사람만 써서는 안 되고 누구? 두 사람 이상 쓴 그것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뜻이 바뀌나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뜻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도 똑같이 라틴어에는 중요합니다. 언제? 법문을 해석할 때, 조약을 해석할 때. 그리고 오늘날은 별로 그런 개념이 없지만 중세시대 때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 왜? 특혜, 특권을
특권을 줍니다. 프리빌레지움,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데 그 사람에 대한 특혜

체가 여성에게 줬느냐, 남성에게 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가령 여성에게 준 특혜는 남성에게 해석될 수 없고, 남성에게 준 특혜는 여성에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라틴어의 성과 수,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우리말에는 복선사 덜안 써야 하고 탁탁 없애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 우리가 아직도 서구를 알아가는 것 같은데 서구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것도 많구나라는 것을 한번 또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모른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자, 격을 넘어가기 앞서서 소년, 소녀가 나옵니다. 소년, 소녀. 저는 이 소년, 소녀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약간의 재미를 띱니다. 로마법에서 소녀는 몇 살까지일까요? 예, 14세까지입니다. 로마법의 소녀는 12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년 14세, 소녀 12세가 되면 무엇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느냐? 혼인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12살짜리 여자애가 벌써 결혼을 해? 상당히 의아하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하죠? 자, 역사를 볼때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관념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왜 14살, 12살 때 결혼을 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망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인류의 어떤 재앙, 그 재앙들 앞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도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너무 사망률이 높으니까 인구를 계속해서 늘려가려면 어떻게 되냐? 조기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맥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법을 교회법이 다시 받아들이면서 로마법에 2살씩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16살이 되고 소녀는 14살이 되면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법이 오늘날 많은 민사소송법, 민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18세, 한때는 여성은 16세로 16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통합되면서 모두 18살로 통합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뿌에르 뿌엘라라는 단어를 보면서 또 저는 또 다른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마트리모니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트리모니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근데 이 마트리모니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의 합성어냐면 여기에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마트리라는 단어와 모니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마트리 하니까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를 하면서 아버지는 빠떼르, 어머니는 마떼르. 아, 훌륭합니다. 마떼르, 어머니. 이 마떼르라는 단어의 속격이 뭐냐면 맞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모니움이라는 단어는 무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무누스는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로마인들은 혼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머니의 책임으로 이해했습니다. 혼인에 있어서 더 많은 경우 누가? 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자녀 교육이나 어떤 가정의 모든 것을 어머니가 이끌어간다라고 이해해서 마트리모니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 라틴어에는 성과 수가 있고 격이 있는데 이것처럼 마테르라는 주격, 그다음에 마트리스 어머니의 이렇게 속격으로 바뀌는 이 격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격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격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은 라틴어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라틴어를 딱 하면 아, 그만하고 방송 돌려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격은 또 다른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저는 어려운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나 다알수 있는 하나의 라틴어 문장을 갖고 옵니다. 아시나요? 카르페 디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카르페 디엠. 여태껏 따라한 것 중에 제일 큰 소리 따라했습니다.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이란 뜻입니다. 물론 여기 뒤에 또 따라가는 문장이 땡땡땡땡 있습니다. 이 까르페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까르포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이 까르포라는 이 동사는 잡다, 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뒤에는 뭐냐면 뒤에 항상 모든 공부는 무엇이 필요하다? 네, 상상이 필요합니다. DM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상상이 될까요? DM 뭐 데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라, 하루를 잡아라,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까르페라는 이 까르포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원래 잡다, 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무엇이 나왔냐면 무엇을 수확하다,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다.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가 올리브, 오렌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건데 요즘은 기계가 좀 있어 놨지만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올리브를 수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노동입니다. 포도를 따고 아니면 올리브를 수확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진 것을 물론 힘듦은 있지만 그것을 땄을 때 참 뿌듯함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수확할 때 그것을 다 거둬들일 때 오는 그 기쁨. 그래서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파생되느냐? 즐겨라, 즐기다라는 의미가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의미가 그냥 하루를 즐겨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캐세라 캐세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것? 인내와 고통을 안에 담아가면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제게 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나는 공부를 잘해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공부로 뭘 뭐 합격하게 뭘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닌데 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지 마라. 만일 당신이 쉬운 선택을 해서 당신의 인생이 얼마만큼이나 좋아질 수 있다면 계속 쉬운 선택을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쉬운 선택을 해서 당신의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쉬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만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은 늘 어려웠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알지만 본능적으로 머리에서 아는 것을 계속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를 속이지 않는 연습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내가 일상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속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수확하고 내가 어떤 과실을 추수하고 그때 나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일상에서 나를 속이지 않았을 때 그 열매가 나왔는가에 대한 기쁨일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매일매일 쉬운 선택을 해서 얻어졌던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쉬운 선택을 거부하고 어렵지만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 받아들였던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 얻어진 결과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은 그냥 막 쾌락적으로 막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쉬운 선택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직장 하나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프리랜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비정규직,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떤 직업군이지만 거기까지 오는데도 나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를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 한 줄의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걸 제대로 안 읽어줄 때 나는 섭섭하고 또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까르페 디엠을 다시 외칠 수 있을까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그냥 외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티는 거라고.

근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만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직업이 뭐요? 당신 직업이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고 숨, 오페라 아리우스, 스튜덴스, 스튜덴스 라고 썼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나를 어떤 한 직업군으로 불러주지 말고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로 불릴 때 가장 좋다. 그것이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지난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맞춰지면서 저는 제가 다른 길을 걷겠다.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준비했던, 제가 생각했던 몇 권의 사전들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분량도 엄청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정말 사람들 만나는 일 거의 없이 그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떤 결과물을 내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에고숨 오페라리우스 스투덴스, 공부하는 노동자이고 싶습니다. 단지 그 공부하는 방식과 공부하는 내용을 바꿔가고 싶습니다. 자, 카르페 디엠. 하루를 잡고 하루를 즐긴다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시간 속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주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데메아비타라는 것을 써오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써갖고 오라고 하면 A4지 길게 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A4지 한 장. 앞면만 쓰면 좋고 또더쓸 이야기가 있다면 뒷면까지 써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숙제를 주면 학생들이 앞면을 빽빽히 써갖고 오고 그리고 뒷면까지 빽빽히 써서 냈습니다. 저는 그 숙제를 그렇게 학생들이 심도 있게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숙제에 대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숙제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숙제를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학생이 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데메아비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현재에 대해서 써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써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그런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대부분의 시제는 과거 시제였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어느 순간도 오늘을 살지 않고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저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과거의 너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었지. 과거의 너가 나에게 이런 힘듦을 줬었지. 나는 그 과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지금을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과거의 너가 어떻게 한 그것, 과거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한 그것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는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래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내가 온전하게 향유하고 즐긴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너일까? 나일까? 그러면서 다시 카르페 디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카르페 디엠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각자의 카르페 디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너의 격은 몇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가 있고 그 여섯 가지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단수와 복수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로사, 로세, 로세, 로삼, 로사, 로사, 로세, 로사는 로시스, 로사스, 로시스, 로세 이렇게 외워야 돼요. 딱 치면 딱 나와야 돼요.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접었는가?
4: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2: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0: 김희식 교수님이 오늘도 취미는가 결차에 탑승하셨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황교안 종과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박재식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에너지가 좋아요. 지난주 SF편 덕분에, 뭐랄까요. 좀 많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죠?
1: 오늘 이제 화학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또 이제 석사 과정 시절에 또 화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제가 또 화학 달려왔죠.
0: 아, 화학 이대한 교수님이 자리를 비웠는데 생물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1: 아니 오늘 또
0: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1: 심지어 오늘 화학 전공한 사람 두 사람이 끝이 아닙니다. 네. 한 명이 더 오신다고.
0: 한 명 더 오세요?
1: 네, 한 명 더 오신다. 심지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주제인 MOF라는 걸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MOF 뭔지 아십니까?
0: 뭐요?
1: MOF 뭔지 아십니까?
0: M
1: M
0: O
1: O
0: F. F
1: 뭔지 아십니까?
0: 처음 들어봐요.
1: 오늘 오시는 초대 손님께서 이것이 제대로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MOF라는 거 태어나 처음 듣는데 노벨 화학상을 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대로 화학 페스티벌 열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동선, 동소, 탄산, 질산 나와요. 어쨌건 나와요.

0: 자,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에서 연구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있는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0: 자, 우리 또 주민과학 역사상 이 대학 교수가 없는 틈을 타서 화학 전문가들이 열차를 네. 거의 이제 차질 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네.
3: 예, 예. 제가 지금은 이제 환경 쪽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석사 과정 때는 저는 화학 중에서도 이제 이론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0: 이론화학이요?
3: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실험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그런 걸 했었었죠.
0: 통계물리학 같은 거 아닙니까?
3: 화학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다르지만은 통계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0: 아, 이런 화학도 있어요?
4: 있는데, 약간 몸이 편하고, 약간, 3D 직종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0: 제 꿀빠는 와.
4: 아, 뭐, 방송에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정확합니다.
0: 허니화학, 허니화학.
4: 아, 어떠냐면은, 이제 저희는 막 냄새나고, 막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서 안전하게 하는데, 이제 계산학이나 이론하시면 연락해보면 어디냐, 그럼지 카페다. 카페에서 랩탑 피고 일하는 거.
3: 컴퓨터로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게 다 일이거든요.
0: 교수님은요?
4: 저는 나노재료화학이라는 거.
0: 나노재료화학.
4: 네,
0: 나노재료화학.
4: 나노세계 뭐 나노튜브라든지 막 삼체에 나오는 나노섬유부터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이제 화학의 마지막 영역이 있다면 나노예요.
0: 미래기술이지.
4: 이거보다 작은 곳은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는 경계선을 연구하고 있는 나노재료화학자. 네,
0: 나노를 정복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
4: 그럼요.
0: 미래 부자 사업이에요, 부자 사업. 교수님은요?
1: 아, 네, 저는 뭐 화학이랑 친하긴 하지만 네. 사실 화학자는 아니고 공학자입니다. 아~
0: 공학자요?
1: 네, 그래서 뭐 학부는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예. 사실 무기재료라고 해서 처음에 무기 만드는 데인 줄 알고 굉장히 도전적인 데라고 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유기화학, 무기화학 할 때 그 무기였어서 네, 그래서 공학자고 화학이랑 그래도 좀 더 친한 공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왜 저를 안 물어보세요?
0: 뭘요?
5: 저는 왜, 뭐를 연구를 하는지.
0: 아니, 천문학이잖아요.
5: 아니, 천문학 중에서도.
0: 도광했지, 도광, 화학 몇 번.
5: 아니, 왜냐면은, 저도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들이 모여서 어떤 별을 생성을 하는지, 천문학에도.
0: 그렇지, 별도 화학이 중요하지.
5: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끼려면은, 낄 수는 있지만
4: 티타늄이 몇 번인지 아세요?
5: 아 모르죠.
0: 티타늄도 모르면서
5: 84번.
0: 에이, 아, 뭔 소리야? 몇 번이에요?
4: 22번.
0: 22번 딱 나오잖아.
4: 금?
3: 금 어렵다.
0: 망설였어.
5: 64번.
3: 아니야.
0: 땡.
4: 79 아니야?
0: 어? 79 아닌가? 몇 번입니까?
1: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으세요?
0: 야, 아주 그냥 이
1: 주기율표 보면 나오는.
0: 초입부터 아직. 또 그걸 또 확인하세요.
3: 아, 저는 주기율표 앱을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앱을 켜놓고 있는 분이 모릅니까? 금을? 도광자들.
5: 편한 화학자들.
0: 자, 그리고 화학자인 척 하는 공학자.
1: 그렇죠. 네.
0: 아니, 근데 이 수많은 화학자를 두고 네. 공학자인 교수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5: 아까 2025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MOF인데 네. 그 MOF로 노벨상을 타신 네. 수상자 중 한 분이 네. 최경민 교수님의 스승님이십니다.
0: 진짜요?
1: 네, 제가 미국에서 뭐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분 연구실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네. 한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도 계속 공동 연구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많이 좀 인연이 있는 편입니다.
5: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입니다.
0: 세계 최초예요? 상용화?
1: 네네. 세계 최초,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도록 MOF를 상용화시킨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0: 상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MOF를 상용화를 시킨 게 세계 최초. 대단하신 분이 비주얼은 소년탐정 김정일인데. 야,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 나왔어요. 스승님이 노벨상을 타셨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MOF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네. 모F 약자입니다. 무조건 약자예요. MOF. 네. MOF는 뭐의 약자고 대체 뭡니까?
1: MOF는 메탈 올게닉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프레임워크.
1: 예, 한국말로 하면 금속 유기 골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과 유기물로 골격체를 만들어서 다른 분자들을 포집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신소재를 말합니다.
0: 금속 유기 골격. 금속은 알죠. 금속은 뭐 이런 게 금속인데. 근데 이제 뭐 유기 뭐 골격. 아, 골격도 알지. 뼈 뺐다고. 예. 그죠. 근데 뭐 몰라요. 유기 뭐 이런 거. 예.
4: 유기랑 무기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무기를 이제 무기화학 쪽을 하셨다 했는데 네. 그 옛날부터 유기라는 것 자체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의 구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한자 자체로는 있을 유의 틀 기자인데 이 틀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 짜여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다. 핵심은 탄소가 꼭 필요하고 이 탄소랑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들을 우리가 다 유기물질들이라고 불러요.
0: 그럼 예를 들면 유기물은 뭐뭐뭐가 있어요? 쉽게. 뭐
4: 우리가 제일 친숙한 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다 탄소가 기반이 되니까. 이런 게 다 유기물이고 유기물로 된 우리가 유기체.
0: 유기체, 우리 유기체고.
3: 그리고 그런 말 쓰잖아요. 네. 뭐 스텝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프로그램이 잘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유기적이라고 할 때 유기도 요 유기하고 같은 유기죠.
0: 같이 뭐 잘 돌아야 된다.
3: 네, 하나의 생명체처럼 돌아간다는 뜻이죠.
0: 그럼 무기물은요?
4: 무기는 그 유기가 아닌 모든 것들을 무기물이라 불러요.
0: 그러면 무기물은 이제 이런 게 무기물입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4: 이거는 이제 아마 나무면은 나무도 네. 탄소로 돼 있으니까 아닐 텐데 네.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뭐 세라믹 종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기물이라고.
0: 세라믹 뭐 이런 것들.
3: 네. 공기, 물 이런 것도 무기물로 치죠. 네.
4: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전부 다 무기물.
0: 아, 무기물. 그럼 무기물이 금속이랑 유기물로 만든 아까 뭐 골격체다. 네, 네. 라고 했죠. 이게 짬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죠.
1: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예. 이렇게 생긴 게 예,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금속 유기 구조체입니다.
3: 아, 이게 뭐예요, 프?
1: 네, 겉으로 보기에는 밑가루 같은데
0: 이게요? 이걸,
1: 네네. 근데 안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형처럼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체라고 부르고 또 여기 내부에는 또 공간들이 있어서 이 공간들을 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겁니다.
0: 골격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밀가루 같은 걸로 그 분자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걸로 뿌려서 잡나 이렇게? 분자를 쉬익 해가지고 뭐 하나? 뭐예요?
1: 그렇지는 않고 이게 네. 분자를 강제로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분자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환경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고 싶듯이 분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여기 골격 구조 안에서 만들어 주면 분자가 스스로 찾아서 여기에 머무는 개념입니다. 아~
0: 분자 멘션이에요, 그러면?
1: 네, 네. 그래서 아파트라고 저는 설명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는 작게 짓고 대가족을 위한 거는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목적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계속 다르게 해주듯이 분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분자의 크기도 보고 분자의 취향도 보고 해서 그 취향에 맞게 크기에 맞게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H빔 같은 것들을 쓰듯이 유기분자를 H빔으로 쓰는 거고요. 무기물이 유기물들을 연결해주는 나사나 아니면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이랑 유기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MOF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분자 수준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수준이라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분자 맨션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0: 이게 뭔가 뭐 진짜 이 기술적으로 뭔가 또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상도 받고 뭐 한 거긴 하겠죠, 그죠? 네. 대단한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화학자, 공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MOF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나 지금까지 이거 몰랐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몰랐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왔어요. 네. 네, MOF를 왜 알아야 되죠? 왜?
1: MOF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노벨상 예. 위원회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든 게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MOF를 이산화탄소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거죠. 예. 또 뭐 공기 중에 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물을 모아서 덥고 습한 날은 뭐 안에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다르게 이용하면 사막 같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공기 중에 물을 모아서 마실 물로 꺼내기도 합니다.
0: 오아시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2: The key component of this device is this powder.
6: This new Berkeley device is reconfigured as to be suitable for the desert.
2: It's absolutely clean. It's 100% pure and you can drink it right away. Cheers.
1: 또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표현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6: They have found ways to create materials, entirely novel materials, with large cavities on their inside, which are, can be seen almost like rooms in a hotel, so that guest molecules can enter and also exit again from the same material. This type of materials, called metal organic frameworks, can be created with almost unlimited, in almost unlimited variations, creating unending possibilities for the greatest benefit to humankind.
0: 이거 대박 기술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데 물 안 나오는데, 네. 뭐 기아라던가, 그런 거 싹 다 해결, 물 부족 뭐 이런 거 다 해결돼버리고, MOF 잘 쓰면은, 그럼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식량난도 없어질 수가 있고, 기존까지 우리가 자연의 모든 걸 기대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 기후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대박 나는 거예요.
5: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게, 노벨상을 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벨상은 기술이 어느 정도 딱 안정화가 돼 있고, 상용화돼서 그게 증명이 됐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몇몇 제품들은 상용화가 됐지만.
0: 아직 전방위적은 아니지.
5: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은 거고 2021년에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에 대한 기능을 실증을 했습니다.
0: 탄소 포집.
5: 네.
0: 탄소를 이렇게 모으는 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으려면 이거 엄청 커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가루가 이거 뭐 이 가루가 너무 각질보다도 작은데
1: 네?
0: 이걸로 분자를 어떻게 싹 잡아요?
1: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봐서 그렇지 예. 사실 이 공간을 생각해보면 한 1나노 정도 되는 크기면 이산화탄소가 열 몇 개가 들어가서 그냥 머무는 공간인 겁니다. 예. 근데 1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이 뭐 50에서 100마이크론 정도니까 머리카락 안에 이제 한 수만 개의 방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0: 수만 개, 머리카락 수만 개의 방?
1: 두께 하나에 수만 개의 방이 있고 그 수만 개의 방당 10개씩만 잡아도 네.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조그만한 물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0: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작은데 부피 대비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거네.
1: 그렇죠.
2: 맞습니다.
1: 네?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항 이런 쪽에서는 항상 부피하고 표면적인 넓이 이런 걸 진짜 많이 따지거든요. 별의별도 많이 소용이 네. 되는데 이 MOF 같은 경우에 잘만 만들면 축구장 하나 정도 넓이가 된다라고 해요.
0: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1: 그 정도 넓이를 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오글오글하게 해야지 1g치 안에 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0: 이거는 약간 그 앤트맨의 양자역학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 가루 하나가 그렇게 네. 많은 방이 있다라는 게, 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렇게 많다라는 게, 이게 대박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탄소

0: 포집 장치가 있어가지고 빨아들여야 되지 않나.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이 가루가 네. 가루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메커니즘 같아요.
1: 저는 주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축구장 크기에 네. 뭐 이산화탄소를 1년도 깔아갖고 축구장에 쫙 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깔리겠어요. 근데 그게 1g이면 손바닥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그냥 그 안으로 쏙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0: 야, 엄청난 네. 기술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저기 공간 안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안에 한 10개, 뭐 20개 정도가 10개, 이렇게 뭐 디자인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0: 내가 디자인을 하면은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조절하듯이 네. 이것도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가 크게 만들었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2: 저는 우리 최 교수님 아파트 평수에 비교하신 걸 딱 듣고 네. 아 진짜 진정한 한국의 학자님이구나. 야기 교수님 그런 식으로 비교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막 아파트를 크게 짓고 맨션을 뭐 빌라를 짓다가 네. 평수까지 아 왜냐면, 한국의 학자시구나.
0: 그렇죠. 왜냐면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분자를 잡는 게 목적이면은 이게 이제 분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못 빠져나가게 벽이 좀 있어야 하지 않냐.
3: 문이 없잖아요. 문도 없고.
0: 왜냐면 뼈대만 있잖아요. 뼈대만. 네. 사방이 네. 다 들어. 이거 정글짐이에요, 지금. 네네. 누구든 올라가가지고 그냥, 야, 놀다가, 집에 가자! 다시 또 집으로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1: 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가두는 개념이 아니라 네. 스스로 찾아서 여기 머물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자가 막 왔다 갔다 하기 좋게 구조가 여러 개 열려있고 뚫려있어야 분자들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분자가 또 불편한 환경, 예를 들면 온도를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서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 자체는 분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벽이 없이 열려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4: 아까 전에 그 정글짐 예시를 하셨잖아요. 예, 예. 놀다가 집에 가자면 나가는 것처럼. 나가죠. 그거가 하고 싶은 게 이 물질의 핵심이에요. 아하. 우리가 보기에는 벽이 탁탁탁 쳐져서 안전하게 가둬둘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일회용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원할 때 들어갔다가 자 이제 나가라는 상황이 되면 다 우르르 나갈 수 있으면 재사용도 되고 내가 불리한 걸 다시 쓸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딱 거기에 맞는 핵심 설계다. 아, 분자의 탈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놓은 네.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F가 잡고 싶은 그 분자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자 딱 크기만 맞춰주면 그냥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4: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물을 우리가 쏟았어요. 그러면은 마른 스펀지를 올려두면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네. 또 이걸 갖다가 짜면 다시 뺄 수 있고 그리고 스펀지 속에는 분명 구멍이 엄청 뚫려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아주 작은 스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빨아들인다. 와 이렇게 쏙 들어오네. 와 그렇구나.
1: 근데 이제 우리가 잡을 대상, 잡을 대상이 되는 분자 모양은 다 다르고요. 이산화탄소 모양 다르고 물 모양 다르고 다 다르고요. 다른 형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4: 그러니까 뭐 모양만 단순히 보면은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런 막대기처럼 길쭉하게 생겼고요.
0: 길쭉하고
4: 물의 경우에는 이게 꺾여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웃음처럼.
3: 그러니까 이 MOF가 약간 축구공 모양으로도 이렇게 막 우각형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네네. 사선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0: 우리 유치원 가면 애기들 저기 뭐야 이렇게 뼈대 연결해가지고 막 블록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뭐 하는 것처럼 네네. 여러 가지 방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다 지금 MOF 모양 같은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진짜 예쁘네요.
3: 와.
0: 네? 네. 아, 이게 균형감도 느껴지고 약간 그
3: 예술품처럼.
0: 그 예술품.
1: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RGB 컬러의 코드를 다 외우고 있고 딱 네, 정해진 컬러만 딱 쓰면서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0: 아트를 하셨네, 아트를. 예술을.
1: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딱 매력적으로 느껴야 또 그 연구를 하고 싶게 되고 더 필드가 넓어지니까.
0: 그래야 또 제자들을 또 많이 보답할 수가 있는 거니까.
2: 네. 저게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보면 되게 예쁜데. 네. 그러면 저 복잡한 모양의 그 안에 각도와 넓이, 부피를 계산하려면 수학을 좀 잘해야 돼.
0: 그것도 수학의 문제네.
1: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방별로 다양하게 인테리어하는 방법들이
0: 인테리어도.
1: 나오기는 하는데요.
0: 인테리어 대박이네.
1: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네 똑같은 것만 짓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0: 예, 지금 반응 좋으니까 신나시죠?
1: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서.
0: 그러면 분자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거예요?
1: 분자의 취향을 보면 네. 분자는 뭐 자기의 형

0: 형태에 따라서 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정 금속을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어서 MOF의 내부를 인테리어 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벌집 모양이라고 뭘 갖는 거는 아니고, 벌집 모양을 가지는 MOF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1: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어떤 목적으로 누가 개발한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0: 제일 처음에 이제 노벨상을 세 분이 타셨는데, 그중에 이제 리차드 롭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처음에 금속과 유기물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구조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시고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이제 리차드 롭슨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1: 구조체를 만들 수
0: 하셨습니다.
1: 있다. 그 롭슨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꽤 오래됐죠?
0: 꽤
1: 몇
0: 오래됐습니다.
1: 년도요?
2: 그게 1974년에 롭슨 교수님이 사실 화학자가 이런 걸 만들고 놀것 같지만 이런 걸 만드는 경우는 보통 수업 때
1: 수업 때.
2: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일화가 그 당시에 롭슨 교수님이 강의용으로 이걸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1: 가르치다가.
2: 왜냐하면 딱 만들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속이 꽉찬 거랑은 다르게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속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야,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모든 모프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1: 시작이 그렇게 됐다.
3: 교수가 강의를 열심히 해야 돼.
1: 1974년도에?
4: 아니, 근데 1974년도고 지금 이제 노벨상을 탄게 2025년이니까.
1: 그래.
4: 되게 오래 걸렸죠. 50년이 넘었잖아요.
1: 그러네요.
4: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면?
0: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만드는 방법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생활을 할 때, 아, 오늘도 안 만들어졌어요 하면 딱 그다음 물어보는 질문이, 너 어제 실험 몇 개 했어요? 합니다. 10개 정도 했는데요? 이러면 아니라고. 100개, 200개는 해야 되고, 그렇게 2년을 실패하면
1: 갈아 넣어야 되는
0: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1: 야, 이거 갈아 넣는 거네, 그냥.
0: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1: 예.
0: 요즘은 근데 많이 알려지면서 꽤 쉬워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초창기 때 우리 1세대 분들은
0: 네네.
1: 그렇게 몸을, 체력을 갈아가면서
0: 맞습니다.
1: 그렇게 실험을 통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2: 아, 정말 많이 하면 화학과 학생들 많이 안 와서 안 돼요.
1: 아, 지금은 쉬워졌다는 거죠.
0: 요즘 굉장히 쉬워졌어요.
1: 지금 쉬워졌다는 거야.
0: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겠냐 하길래, 요즘은 정말 섞고 넣고 기다리면 이게 생성됩니다. 그만큼 쉬워졌습니다라고 합니다.
4: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만드는 데 있어서? 왜, 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0: 사실 우리가 손으로 이런 것들을 분자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자기 조립을 통해서 스스로 조립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립되게 하려면은 안에서 조립되는 속도도 조절해줘야 되고, 구조가 잘못되면 고쳐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1: 다다다다닥 하면서 그냥.
0: 네네네.
1: 그러니까 정확히 빗나가지 않는 하나의 방이 딱 만들어지면 그 사이즈대로 계속 이렇게. 아, 신기하네.
0: 네, 그래서 유기 분자는 딱 어느 정도의 길이와 어느 형태를 만들겠다는 타겟팅을 딱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자른다기보다는 원래 필요한 분자를 딱 규정하고 그 분자를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2: 아까 1나노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스케일로 하면은 레미콘에다가 그냥 자석이랑 막대기 넣고 돌렸더니 딱 열어보니까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1: 그게 사실 이 나노화학이 되게 짜릿함이에요. 이걸 내가 손으로 일일이 조립을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지 않는데, 물질을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저절로 조립이 돼가지고 복잡한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나온다? 아, 그때 그거 짜릿함.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제가 왜 석상 과정 때 그냥 이런 쪽으로 좀 집중했냐면, 이런 것 좀 어려운 실험 하다 보면요, 분명히 오늘은 됐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다음날 해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환장합니다.
4: 똑같은 그러면, 노력인데.
1: 그럼 집에 가지도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된 걸까.
4: 적어놓지 그러셨어요.
1: 네?
4: 저거 레시피.
1: 아, 근데 그걸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뭔가가 있었던 거지, 그때. 그러면 진짜 집에 자기의 마음 때문에 위에서 누가 안 좋아도 자기가 집에 못 가요.
4: 내 생각 못 하겠다.
1: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막, 그걸 제가 그릇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4: 이건 내 길이 아니다.
1: 네.
4: 그렇게 하는 거죠. 네.
1: 이거 근데 궁금한 게, 만드는 게 장비들을 어떤 걸로 써가지고 만듭니까?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 밀가루 어떻게 뽑아내는 거예요?
0: 뭐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예.
0: 가압을 줄 수 있는 뭐 용기의 뚜껑을 꽉 닫아서 이렇게
1: 압력
0: 만든다든지, 압력 바순에서 만든다든지
1: 예.
0: 그렇게 합니다.

0: 그래서 압력밥 소스로 만들거나 라면 끓이듯이 그냥 팔팔 끓이거나 네. 이렇게
1: 그러면 만드시고. 지금 졸여가지고 지금 가루가 뜬 거예요?
0: 예, 가루가 막 생성되면 네.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쭉 가라앉거든요. 네. 그럼 그 가라앉은 가루를 이렇게 회수하는 겁니다. 아~
1: 그러면 MF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네. 현미경으로 보면 반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쾌감이 정말 아. 큽니다.
2: 그러니까. 그리고 이 MOF의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항상 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신소재가 나오거나 기술이 나오면 많이 질문하는 게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왜냐하면 조금밖에 못 만들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최근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영국 쪽이었나 해서 하루 생산량 100kg. 계속 그만큼씩 매일 100kg를
1: 우선 매일 100kg?
2: 그 공장만 늘리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 아, 100kg 만드는 게 그렇게 많아요?
2: 뭐 1kg 만들어달라 그러면은 그냥 화내요, 보통.
0: 실험실 단위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상용, 필터에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도 네. 한 번 만들면 그 500kg씩 나오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거는 네. 그러면 어떤 거에 특화된 겁니까, 지금? 어떤 거 포집하는 거예요?
0: 지금 이거는
3: 필터 머티리얼이라고 적혀
0: 있는 냄새를 잡는 데 특화돼 있고
1: 그냥 냉장고에다가만 이렇게 뭐 구멍 뚫린 거 이렇게 놔가지고 올려놓기만 해도 탈취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들어가요?
0: 아~ 네네네.
4: 오? 그래서 교체 안 해줘도 돼요? 오, 계속 쓸 수 있나요, 이거는?
0: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서는 사실 냄새를 머금었는데 네. 이걸 다시 뱉어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케이스에는 쓰고 버려야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1: 그렇죠.
0: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나 이렇게 쓸 때는 그거는 한번 만들어 놓고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가 재생했다가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 와. 네. 저기 좀 여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집에 가실 때 좀 쓰세요. 용기 같은 거 예쁜 거 사가지고 거기다 좀 넣어놓으세요.
4: 근데 네. 그 여기 금속 분자도 사용하고 유기분자들도 사용하잖아요. 어떤 금속 분자하고 어떤 유기물이 어울린다. 뭔가 재료를 넣을 때 그냥 막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금속하고 유기분자 아무거나 결합하면 되는 건지 약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매칭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4: 그 약간 예를 들어서 네. 짜장면을 만들어도 다 레시피가 다르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도구를 보면 이게 여섯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섯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두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유기물들이 합쳐서 이렇게 큐빅 구조가 나오는 건데 네. 여섯 방향이 아니라 열두 방향이다. 이게 두 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많이 나오고
1: 그렇지.
0: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구조만 거의 14,000개가 넘는 구조들이
1: 14,000개요?
0: 네, 보고되어 있습니다.
1: 그 조합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원래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0: 몇 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가 다 정해져
1: 출생이
0: 있습니다.
1: 출생이 정해져 있어요?
0: 네네.
1: 출생하면 아.
0: 맞습니다. 원자들이 결합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각 원자들은 전자의 개수들을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면 다른 원자들한테서라도 가져와서 자신의 전자의 개수를 다 채우게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걸 금속에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이금속이라 부르는 종류들인데 얘네들은 18개의 전자를 갖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만약 내가 10개밖에 없다, 그럼 주변으로부터 8개를 받아야 되고 내가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에서 14개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몇 개랑 결합할 것이냐라는 그 개수가 결정이 되고 모든 전자는 다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음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서로 가장 멀리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두 개라면 서로 양쪽 끝으로 가서 선 모양이 되고 세 개라면 제일 먼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120도가 되고 여기 본 것처럼 여섯 개가 된다면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가는 게 서로 가장 먼 경우니까 그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전자들의 배치에 따라서 이제 결합의 형태 혹은 분자의 형태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1: 그럼 뭐 여섯 개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속 이온을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난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는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MOF 때 말고 MOF 이전에 배위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다 탐구를 해놨던 것들입니다.
4: 그러면은 금속을 뭐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쓰기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의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종류를 섞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섞어가면서 쓰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기물들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0: 이제 분자가 복합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중에 MOF로 제일 잘 나가는 재료가 뭡니까?
2: 그 이제 예를 들면 금속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구리나 니켈이나 아연 뭐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실험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아연 쪽에 이상하게 눈이 좀 많이 갔어요.
1: 아연.
2: 왜냐하면 이제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전 세계 아연 시재를 조종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에 되게 뭔가 저는 정이 갔어요.
0: 저는 주로 보는 것들은 뭐 지르코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만들고 네. 공기 중이나 수분이나 또 뭐 산의 환경이 변하는 환경에서도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성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해봤을 때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주로 그런 모프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르코늄. 있습니다.
1: 그거 잠깐만, 저기
2: 지르코늄이 사실 가짜 보석 만들 때도 많이 쓰죠.
3: 아, 큐빅 할 때,
1: 큐빅 할 때가 지르코늄.
4: 그리고 이 유기물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유기물이 이경계가 넘어요, 종류가.
1: 이경계?
4: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0: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기물과 어떤 금속을 썼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올 것인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오마레 야기 교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을 쓰고 어떤 형태의 유기물을 쓰면 당신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어가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화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1: 망상화학이요?
0: 네네 자리 잡게 됐습니다.
2: 레시피 표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1: 메뉴판 네. 레시피를 다 만들어 놓으셨네. 그럼 노벨상 받으면 하시지 그거는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준을 만들었으니까
2: 학생을 그렇게 굴리셨다잖아요.
1: 그러니까 거기 일조를 하셨고 그 레시피 네. 만드는 데 일조를 하셨잖아요.
0: 네?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야기 교수님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셨는지.
0: 야기 교수님은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그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던 외부 학자로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같이 연구도 하지만 술도 먹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시구나 했는데
1: 그랬는데 네.
0: 포닥을 가서 이제 같이 논문 작업을 하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이런 아르헨티나애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업을 한 달 동안 옆에 머리가 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5: 와, 그 짧은 시간 내에?
0: 네, 한 달 안에.
1: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네,
0: 저도 이거를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기 교수님이 스탑, 그만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만하냐고 이랬더니 너 지금 이빨도 갈고 있고 코에서 이런 막
1: 커피 나온다.
0: 예, 막 스팀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너 지금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십니다. 그 압박이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디테일함,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와서 제가 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또 그런 거더라고요.
1: 본인 학생들도 여기가 새고. 코에다 바람이 나옵니까?
0: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네. 사실 네.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이제 스토리가 감동적인 게 이 네. 노벨상 시상식 할 때 수상 소감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세요.
6: I grew up in Amman, Jordan. In a refugee family of 10 children, in a home with no running water and no electricity, sharing our space with livestock. Many years later, I saw how this moth can pull water from desert air and turn it into clean drinking water. I often wonder whether I would have recognized that pattern of data had I not lived it first.
0: 제가 그 학생으로 있을 때도 하셨던 게 글로벌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기회의 격차들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거. 그런 하시면서 농담으로는 난 노벨 화학상 말고 평화상 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1: 그분은 평화상도 드릴 만하네요. 아, 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2: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서 전 세계에 좀 똘똘한 학생한테 가가지고 술 사주시면서 따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MOF야. 딱 잡으려고 하는 거야.
1: 걸려들도록. 걸려들었어. 근데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그냥 무조건 넣어서 그냥 팔팔팔 끓이면 원하는 MOF가 나옵니까?
0: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실험실에서
1: 다 뭐가 있어요?
0: 실험실에서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만들면 요만큼씩 만들면 진짜 조금의 파우더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양산화시켜서 들어가서

0: 굉장히 많은 단위로 가니까 완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양산할 때는 또 양산에 맞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아, 이게 공학이거든요, 엔지니어링.
2: 아, 저는 이거 이산화탄소 이제 어쨌건 포집한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
2: 이산화탄소를 잡을 때 공중에다가 MF가를 촤 뿌리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잡을까요?
0: 그렇게 잡지는 않고 네. 이렇게 MOF로 어디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고 네. 공기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얘가 있으면은 공기가 위에서 들어와서 여기 MOF를 지나서 빠져나가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2: 아~ 약간 필터네. 정수기 같은 거네요, 진짜.
0: 네네.
2: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놔둬버리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3: 사실 그냥 놔둬서 공기로 다시 가면 문제지만 우리가 분리만 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해요.
2: 어떻게?
3: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냉각시켜서 드라이아이스로 바꾸면 이제 냉동이나 이런 보관용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얘네들을 다시 휘발유나 이런 연료로 바꾸는 기술도 있어서 이게 공기에 있어 문제지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2: 어쨌든 분리만 하면 이산화탄소를 써먹을 수 있네요.
4: 아, 그러네. 탄산수 같은데도 만들겠네요.
1: 나중에 이제 기술 좀 발전되면 우리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이제 기념으로 사이다 한 잔씩 딱 주는 거죠. 지금 바로 여기서 네. 포집해서 만든 거라고.
3: 네. 제일 간단하게 없애는 건 그냥 땅 속에다 이산화탄소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2: 아 예.
3: 그러면 광석들이 잡아가지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광석으로 바꿔버리거든요.
2: 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잡고 있어도 어쨌든 또 이산화탄소를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좀 또 풀어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0: 풀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집할 수도 있고.
2: 풀어주고 네. 포집하고.
0: 이런 분자들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제안하신 분은 네. 일본의 스스무 키타카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2: 이번에 노벨상 같이 받으신
0: 분이에요.
2: 그래요?
0: 그래서 뭐 애들이 진짜 정글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기체들을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처음 제시하셨던 분입니다.
2: 시작은 롭스, 발전은 스스무, 그리고 정리를 아예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한 건 야기.
0: 네네.
2: 이렇게 세 분께서. 세 분이 MOF를 발전시키고 드디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거다.
0: 네.
2: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최경민 교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4: 아, 그럼요.
2: 예. 네. 그렇죠.
0: 일조를 조금 했길 바랍니다.
4: 실제로 최경민 교수님이 그 상용화시킨 제품 중에 하나가 그 미세먼지 필터 같은데 지금 상용화가 돼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2: 야,
1: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거.
0: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인데요.
2: 네.
0: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썼는데 라면을 끓이고 나면 냄새가 잘 제거가 안 되는 케이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MOF를 냄새 분자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 있는 냄새만 막 모아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면 냄새까지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필터가 되는 거예요.
2: 야, 수면 탐정. 오, 장난 아니시네.
4: 그러니까요.
2: MOF 탐정이네. 이 정도면 야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노벨상 약간 그 조각이라도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4: 좀 만져보셨어요?
2: 농담이라도 좀 하시지 그랬어요.
0: 만져보지는 못했고, 뭐 이번에 오셨을 때 어땠냐, 느낌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물어봤었어요.
2: 한 달만 좀 빌려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SNS에 사진 좀 찍어보자. 나도 좀 찍고 그냥 네. 돌려드리겠다고. 그 정도 나 지분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시죠.
0: 지분이 그 정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음에 오실 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2: 스승이 노벨상을 탔잖아요.
0: 네네.
2: 그럼 이제 제자도 노벨상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기의 어떤 또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MOF로 이쪽은 끝난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뭐 이번에 야기 교수님 오셨을 때도 둘이 네. 얘기를 나누던 것 중에
2: 네네.
0: 지금 모프가 보고된 게 14,000개가 있는데
2: 네.
0: 그럼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따져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기분자가 있냐, 얼마나 많은 금속이 있냐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그때 계산하니까 10에 뭐 209승계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2: 와.
0: 그 정도면 은하계의 별개 수보다 많거든요.
2: 맞죠.
0: 그럼 우리가 그중에서 발견한 거는 14,0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1: 아니, 10에 209승.
2: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1: 10에 209승이면 그거는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은 숫자고요.
2: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아까 말한.
2: 해운대 모래만큼이에요?
1: 아, 그거 훨씬 많아.
2: 해운대 모래만큼.
1: 아니, 그거 말, 그거
4: 해운대 모래는.
0: 전 세계 모래 개수보다.
2: 우주야, 우주?
4: 우주에 지금 별의 개수보다 많아요.
1: 저는 10에 209승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그게 앞으로 흘릴 학생들의 눈물 같았어요.
2: 이거, MOF.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굳이요?
2: 아니, 궁금한 게 이게 식용도 가능합니까? 아니죠?
0: 논문에 보고된 거는 먹을 네.

0: 수 있는 MOF에서 보고된 사례도 있고요.
1: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0: 네네. 실제로 또 약물을 저장해가지고 천천히 빠져나오게 만드는.
2: 아,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0: 그래서 약으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1: 제가 왜냐면 뭘 느꼈냐면 이게 MOF 이 기술이 예를 들어서 얘 이제 마시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그 암세포들이 분자처럼 저 안으로 송송송송송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싹 배출되게끔 해버릴 수 있는 미래의 신약 기술에도 이게 어느 정도 쓰이지 않을까.
0: 저는 그런 방식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잖아요.
3: 아, 근데 세포는 이거보다 너무 커, 여기 들어가기에는.
1: 그래요?
4: 오히려 아, 지금 세포를... 제가 봤던 것 중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유기물이라 그랬는데
1: 세포가
4: 우리가
1: 큰가?
4: 쓰는 약이나 비타민도 다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종류를 가지고 모프를 만든 연구도 있고.
5: 저는 화장품을 봤거든요.
1: 어?
5: 그러니까 이 MOF가 들어있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흡착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1: 있어요, 그런 게?
0: 예, 예를 들면 염증을 안 만들게 하려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가만히 놔두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흡수해주자. 어.
1: 흡수패드 이런 거요?
0: 네, 그러면 맞습니다. 흡수패드 그런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겔 같은 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피부에 바르면 와. 그럼 염증이나 히스타민을 흡수해주면 그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1: 하스의 신세계인데?
5: 그렇죠.
1: 네. 어, 그런 게 가능합니까?
0: 네.
3: 아니면 100년 전부터 정말 수많은 화학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지만 좀 하다가 다 때려쳤던 걸 어떤 게 있냐면 바닷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1톤 정도의 바닷물에 한 1g치 정도는 금이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래. 우리 예전에 들었던 거 같아요. 예.
3: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많은 바닷물 중에서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1: 아, 채금한다면?
3: 어,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거기다 바닷물만 계속 줄줄줄줄 흘러가게 하면 한 3일 있다가 와보면 이제 금 요만큼씩 나와있고.
1: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 할 수 네. 있을까요?
0: 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아~ 지금 상용화를 시켜가고 있는 스타트업 예? 중에서는 전자제품에 이렇게 많이 쓰는 금속들, 금을 있잖아요. 예, 예. 금을 녹여서 그 녹인 물에다가 MOF를 탁 집어넣으면 어. 금들이 MOF로 쭉 어. 몰려듭니다. 와,
3: 대박이네. 아, 교수님도 그거 해주세요, 그거.
0: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장 교수님은 뭐 MOF, 모프 아이디어 같은 거 없습니까?
4: 아, 사실 생각을 좀 혼자 개인적으로 하던 거 있었는데 네. 아주 부적절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1: 아,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어둠의 해학자잖아, 얘기해봐요.
4: 아, 사실 이게 목포로 폭발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1: 뭘 만들어요?
4: 폭발물을.
1: 폭발물이요?
0: 아, 그렇죠.
1: 네. 아, 그래요?
4: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0: 그런 연구 논문들도 꽤 나왔었습니다.
3: 근데 왜 굳이?
0: 폭발물들이 그냥 옮기다가 충격을 받으면 터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폭발물들을 이 공간에다가 다 나누어서 넣어두면 자기네들끼리 반응해서 활용 없죠. 그럼 안전성을 훨씬 높여줄 수 있어요.
1: 안전성 높은 폭발물? 아, 그런 거요?
4: 아, 전 아, 이거 자체를 다 그냥.
0: 아, 폭발물.
5: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1: 이게, 이분은 그 테러 쪽이 아니라 방어.
0: 네네.
1: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방어. 어,
4: 그렇죠. 산업에도 쓸 수 있고.
1: 산업에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죠. 잘 풀린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오늘 되게 신세계를 만난 또 그런 기분이에요. 몰랐던 MO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근데 또 플라스틱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환경 오염의 또 주범이라고 네. 또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은 잘못이 없어요. 네. 이게 뭐든 쓰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이산화탄소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했지만 사실 모프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의 10%도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수소 연료 저장으로도 쓰이고 온갖 이거 자체를 약간 일종의 화학 반응 실험실로도 쓰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갖고 보다 보면은 모프가 여기에도 라는 걸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뭐 MOF가 그 좀 나만 아는 좋은 거가 아니라 네. 모두가 아는 좋은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노벨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계기가 됐고 또 이렇게 MOF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MOF를 잘 적용한 제품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잘 정착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사실 그 유기물하고 이제 무기물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탄소, 오. 탄소가 뭐길래 화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냐. 그래서 다음 화학 페스티벌은 탄소 페스티벌이 어떨까.
3: 네.
1: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5: 너무 그렇게. 중요하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다음에 나와주세요.
0: 네.

0: 제가 말 텐데.
1: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게 교수님이?
0: 네.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1: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0: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이게 비행기,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2: 왜 그렇게 설계했지?
1: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0: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1: 오늘 고급지 식임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주제는 자기계발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요. 도전을 하고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취미생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자아도 발견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들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자, 이런 새로운 기회가 이제 그 왔을 때 그걸 최대한 10분 활용해서 여러분이 자기 개발이나 자기 어떤 발전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뭔가 좀 엄두가 안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표현들을 이제 갖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자아 발전을 실현시키다. 약간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세 가지 표현이 일단은 기회 얘기하기 전에 도전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누구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다르게 요 기회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Opportunity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Face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직면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얼굴이란 명사인데 face, 직면하다, 그죠? Face new challenges.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Face new challenges. 들어볼게요.
1: Face new challenges. Face new challenges.
0: 자, 이런 도전이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제공하다. offer라는 단어도 있고요. prese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저걸 앞에다가 항상 좀 present라고 하면 선물이죠. present. 그건 완전히 다른 단어고. 스펠링은 같지만. present. 한번 읽어볼게요. present. 한번 더. present. 이렇게 지음 주면 제공하다, 선사하다 이런 뜻이죠. So present new opportunities, opportunities. 기회를 새롭게 뭔가 좀 제공하다 의미의 present new opportunitie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o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다가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Present new opportunit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0: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타동사로 곧장 목적으로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누구누구에게 기회를 제공하다 이렇게 줄 때는 요거 잘 볼게요. 만약에 사람을 먼저 줄 거면요. present someone an opportunity라기보다는 present someone with an opportunity 이렇게 전치사 with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 있는 버전으로 연습할게요. 사람이 먼저 줬다. 그럼 기회 앞에는 with를 넣어줍니다. present someone with an opportunity. 그러면 누구한테 한 기회를 제공하다의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opportunity. 단수든 복수든 강세는 같죠? opportunities. opportunity. present. 자, 저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Present someone with an opportunity. Present someone with an opportunity.
0: 자, 문장에 넣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멋진 문장. 인생의 도전 과제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럼 challenge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opportunity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challenge는 drill이라고 했으니까 일반형으로 일반화시키려면 복수형을 넣어줘야겠죠? Challenges in life may present 할수 있다. may는 뭐뭐 할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may present new opportunities. new의 힘을 줘도 되고 빼도 됩니다. new 살짝 힘 줘도 돼요. new opportunit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새로운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challenges in life may present new opportunities. 들어볼게요.
1: Challenges in life may present new opportunities. Challenges in life may present new opportunities.
0: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뭔가의 오프가 올수 있잖아요. 어떤 기회가. 근데 그것을, 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안 하면 영원히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했네? 잘했어. 기회가 또올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경험도 쌓이고요. 자, 그래서요. 새로운 기회를 어떤 열어주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어가 볼 텐데,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안쓸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Door. 이거 문 아닌가요? 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뭔가 어디로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이 열리다라는 얘기가 우리말로도 약간 느낌 뭐예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느낌 안 듭니까? 맞아요. 그래서 open up new doors. 요거는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인데 이 뜻이

0: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구동사니까 강세 뒤에 주고 open up new doors, open up new doors 에서 붙여야 됩니다. 일반화니까 들어볼게요.
1: Open up new doors. Open up new doors.
0: 좋습니다. Good job. 자, 엄두가 나지 않다. 자신의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된다. 자, 뭔가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맨날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너무너무 겁이 날수 있죠. 아, 내가 저걸 과연 할수 있을까? 아, 난안될것 같아. 약간 이런 의구심.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상황? daunting이라고 그래요. daunting. seem daunting. seem이란 건 왠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omething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new opportunities may seem daunting. daunting. 다시 한번. daunting. daunting. 엄두가 나지 않는 부담스러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뭐 이런 얘기예요. daunting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새로운 기회는 좋은데 약간 좀 자신감 있게 할수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seem daunting 들어볼게요.
1: Seem daunting. Seem daunting.
0: 자, 이거는 꼭 같이 좀 알아둘게요. 자,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죠. 그래야만 이런 새로운 기회도 여러분이 포착하고 자신의 어떤 인생 발전에 뭔가 요소로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요럴 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overcome one's limits. 우리가 앞에서 이번 주에 test one's limits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이제 한번 보다라는 얘기죠, 그건요. test one's limits. 도전하는 거죠. 본인의 한계 도전하는 거. 근데 overcome 하면 그 극복하는 겁니다. 해보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That's overcoming your limits. That's a great thing to do, right? Overcome one's limits. 들어볼게요.
1: Overcome one's limits. Overcome one's limits.
0: 좋습니다. 일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다 그냥 해보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와, 저건 진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라. 그럴 때 daunting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Seem daunting.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다시 한번.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들어볼게요.
1: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0: 오케이. 자, 마지막.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았네. 그리고 자기 발전도 이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커리어 발전도 이어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또살수 있겠죠. 매번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커리어 진전을 보다 advance가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한 단계 앞으로 진전시키다. advance one's career. career. 완전 뒤에 강세예요. 커보다 크에 가깝죠? career. advance one's career. 들어볼게요.
1: Advance one's career. Advance one's career.
0: 하나 더 나은 삶을 살다. live a better life. 쉽네요. 그죠? live, 살다, life, 삶 앞에 better만 넣으면 돼요. live a better life. you can live a better life. 이렇게 갑니다. 쉽죠? 이거는요. 들어볼게요.
1: Live a better life. Live a better life.
0: 오케이. 이거 묶어봅니다. 우리는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영어로 We can advance our careers. 일반화 시켜야죠? S 붙여야죠? We니까. We can advance our careers and live better lives. 이것도 일반화. 복수형으로. Live better lives 하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1: We can advance our careers and live better lives. We can advance our careers and live better lives.
0: 오케이. 자, 정리입니다. 오늘 자기계발 마지막 시간이었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주제 다뤄봤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다. Present new opportunities. Present 강세 잘 주시고 new opportunities. Tunities 여기다가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Present new opportunit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0: 그다음에 엄두가 나지 않다. Seem daunting. 오늘 꼭좀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 이거였습니다. Seem daunting.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1: Seem daunting. Seem daunting.
0: 마지막으로 커리어 진전보다 advance one's career. advance one's career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advance one's career. advance one's career.
0: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죠. Okay. So that was self-development and self-improvement. 자, 이번 주 자기 개발 주제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고요. 꾸준하게 그런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 잘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놓친 방송 있으시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EBS E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다 붙여서 치시면 됩니다. 그럼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ost versus price. Cost versus price. 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단어들이죠. cost 그리고 price.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 cost부터 볼게요. 비용이고요.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여기서는 이름절로 cost. 근데 T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약화시키면서 cost. cost. 이렇게 발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해볼게요. cost. Cost. Very good.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네, 어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cost 같은 경우는 사거나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Okay, so this is what you need in order to buy or make something. Okay? 그리고 무엇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에요. So this refers to the price that is used to pay for something, okay?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Let's split the cost. Cost, 사거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Okay, one more time. Co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그 책은 만드는 데에 $10가 들어. 그래서 여기서는 $10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만들 거면 $10가 든다. 이런 느낌으로 cost라는 단어를 여기서 동사로 사용합니다.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Very good. 두 번째 문장이요. 생활비가 오르고 있어. Okay? The cost of living 라고 합니다.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그래서 이거는 생활하는 그 비용을 뜻하니까 cost of living이 적합하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용을 분담하자. Let's split the cost. Let's split the cost. 그래서 여기서 뉘앙스는요. 뭔가 만드는 거나 아니면 뭐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비용을 뜻합니다. Let's split the cost.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Let's split the cost. Let's split the cost. 네, cost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다음은 price로 넘어갈게요. price는 가격입니다.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이거는 price가 아닙니다. 이름절로 price. price. Okay? 밥 혹은 쌀도 rice라고 하잖아요. 네, 발음이 똑같아요. 거기다가 p만 붙이면 돼요. pri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Price, 사는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또는 물가입니다. Okay, so price, the word price is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what people actually pay in order to purchase something.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러야 하는 대가 그리고 값을 price라고 합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bought it at a low price. Gas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That's a fair price to pay. 네, 정리하면 price, 가격, 값, 물가가 됩니다. Pric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샀어. 네, 여기서는 뭔가 직접 이제 사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I bought it at a low price. 그래서 cost보다는 price. I bought it at a low price.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기름값이 사상 최고로 비싸. 네, 기름값은요, gas price. 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유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름이 좀 다양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gas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사상 최고로 비싸. Gas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그래서 여기서는 만드는 그 비용이 아니고 그냥 구매하는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불하기에 정당한 대가야. That's a fair price to pay. That's a fair price to pay.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지불해서 이제 지불해서 사는 그 가격, 그 대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price입니다.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s a fair price to pay. That's a fair price to pay. 복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cost. 이거는 비용을 말할 때 cost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rice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을 말할 때, 그래서 대가 혹은 값, 그리고 가격, 다 price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I bought it at a low price. I bought it at a low price. I bought it at a low price. 네, 오늘 배우신 내용 복습 많이 하시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같이 필기하시면서 말로도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의 테마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personality,
0: 네.
1: 성격.
0: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 is bad personality traits should be changed.
0: Bad personality traits should be changed. Personality 하면 성격이고요. Trait는 특성이나 특징을 말하는데 bad personality traits 하면 성격상의 안 좋은 점들 있잖아요.
1: Yes.
0: 네, 그런 것들은 should be changed. 바뀌어야 해요 라는 말입니다.
1: And today we are actually hearing from Jordan who is from the US. How about we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0: 네,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0: 네, 조던 씨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Jordan sai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0: 네, 뒷부분이 좀 더 쉬워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성격상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성격의 어떤 특정 면들이 need to be changed, 바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말이고, personalities, 성격들이 define us, 우리를 정의해준다. As people, 우리를 사람으로 정의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1: Yeah.
0: 여기서 말하는 것은 define us as people, 우리를 사람으로, 사람의 personalities say that we are people, 이게 아니고
1: no.
0: 어떤 사람인지, yeah. what kind of people Basically, we are.
1: Your personality determines what kind of person you are.
0: 네, yeah.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s가 그 정의를 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Okay.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1: Great. And next she says, and while I agre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0: 그리고 while로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면 while 하고 끝나 그냥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while 주어 동사 comma 하고 주어 동사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만 또 이렇다. 그래서 반면 뭐뭐 한 반면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1: Yeah,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opposite.
0: 네. 그래서 while I'll agre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성격이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해 주는 거라는 거는 동의하겠지만
1: There's a but, she says. Sometimes there are negative personality traits that should be changed.
0: 특성, 특징.
1: Trait.
0: 그냥 negative traits라고 해도 여기서는 문맥상 맞을 거예요.
1: Yeah.
0: 그런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personality trait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ometimes 가끔은 negative personality traits, 부정적인 성격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That should be changed. 바뀌어야 하는. 네. 바뀌어야 하는 성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1: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For example, I dealt a lot with procrastination. And don't get me wrong, sometimes I still procrastinate. But for so long, I procrastinated and just said, that's my personality. I can't change it. I'm just a procrastinator.
1: For example, I dealt a lot with procrastination.
0: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격상의 negative trait, 부정적인 특징을 지금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I dealt a lot with
1: procrastination.
0: 미루는 버릇을 말해요.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이고 procrastinate라고 하면 미루다라고 하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procrastination, 이를 미루는 버릇을 I dealt a lot with it. 많이 겪었다.
1: Yes.
0: 네. 그러니까 일을 많이 미루곤 했어요라고 했는데 dealt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도 사실은 명확하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다면 for example, I dealt a lot with procrastination before.
1: Before, right.
0: 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1: Yeah, for sure. Because you know that now maybe she doesn't do it as much, right?
0: 근데 지금 이 before가 없어도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런다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1: For sure.
0: 그래서 다음 줄에 이렇게 말하죠.
1: Yeah, so next she says, and don't get me wrong, sometimes I still procrastinate.
0: I dealt라고 했다고 해서, 과거형으로 썼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일 미루는 걸 졸업했느냐, 이제는 안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don't get me wrong,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I'm not perfect.
1: No, you 그런 still 거죠. Make mistakes.
0: 네, 그래서 물론 sometimes I still procrastinate. 여전히 가끔은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1: But now she doesn't, we know. And next she says, but for so long I procrastinated and just said, that's my personality, I can't change it, I'm just a procrastinator.
0: But for so long, but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저는 I procrastinated and just said, 아주 오랫동안 일을 미루면서 미루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just said, that's my personality. 그건 내 성격이야. I can't change it.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해. 못 바꿔. 라고 하면서 I'm just a
1: procrastinator.
0: 네. 일을 미루는 사람일 뿐이야. 영어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She is a good singer.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She is a good cook.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춤을 잘 춘다 하면 She or he is a
1: dancer.
0: Good dancer, a dancer. 그런 것처럼 성격상의 특징도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 일을 하다가 노력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이제
1: quitter라고
0: 부르는 것도 있어요.
1: A quitter. 네. They like to quit.
0: 네. 우리말로는 이걸 굳이 이렇게 명사화해서 부르면 좀 딱딱해요.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야.
1: I'm not a quitter.
0: 나는 그만두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인데요.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화 시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1: That's true. 네,
0: 이것도 그 예예요. I'm just a procrastinator. 나 원래 일 미루는 사람이야.
1: All right. And next she says,
2: and my family would make jokes if they heard that I had an important project coming up. They'd say, oh, you're going to put it off until the last minute. And I would laugh and be like, yeah, that's me.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sometimes I still, 저는 아직도 가끔 뭐뭐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 have something coming up. 뒤에 이제 something이라는 거는 어떤 행사, 프로젝트, 약속 등등 얼마든지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곧 뭐뭐가 다가오다, 곧 뭐뭐가 있을 예정이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이 네 개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꿔야 할 또는 바꿀 필요가 있는 성격상의 특징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Sometimes I sit and reflect on myself and think about the traits I should change or have. I know there are small habits or traits I have that might seem fine on paper, but are detrimental to me, and I know I should change.
0: 네, 하나씩 다시 읽어볼게요.
1: Okay, A says.
0: 네, sometimes I sit and reflect on myself. 가끔씩 앉아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반성을 해봅니다. Mm-hmm. And think about the traits I should change or have. Mm-hmm. Oh, have 재밌네요. Mm.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상의 특성 중에서 안 좋은 거 바꿔야겠지만 have, 없는 거 뭐
1: I need to have those traits. I don't have it.
0: 인내심이라든지 끈기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have, I should have that trait. 어떤, 네, 어떤 특성을 성격에 추가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1: And DE says
0: 네, I know there are small habits or traits I have,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이나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Mm-hmm. That seem fine on paper. Mm-hmm. On paper, fine on paper 무슨 말인가요?
1: That means just like if you hear about it on a list, it seems fine.
0: 네,
1: right?
0: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1: yeah.
0: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글로 써놓고 보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But are detrimental. Detrimental은 해로운이란 뜻이에요.
1: Yeah, it causes some not good effects.
0: Damage.
1: Right? Damage, yeah.
0: To you.
1: Yeah, 그래서, I couldn't think of that.
0: Or causes harm,
1: harm
0: to you. 그래서 해로운 걸 말하는데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작은 습관들과 특징들이 있고 and I know I should change. 바꿔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좀 I know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 You know yourself well, D.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까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마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힘

drop는 뭐를 떨어뜨리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droppings는 보통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똥을 싸는 동물들이 있죠. 그런 거를 보통 droppings라고 합니다. Alright, they're usually round. Alright, 근데 이게 It exploded. 자, 다음에 보면은 exploding rabbit poo. 자, 여기에서 explode, our first word. To explode는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림을 보세요. 폭발했네요. 자, 아니, 토끼 똥이 폭발하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어떤 힌트인가? A poo clue? 네, 이런 것도 있어? Let's continue reading. Shinoy and Myra checked the map and raced off down the path. They might have stopped, but the red dot hadn't. Suddenly, they heard banging and crackling behind them. Someone else had stepped in the exploding poo. Someone was following them. 네, 우리 마이라하고 시노이뿐만 아니라 누가 이 둘을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요 이제 휴대폰을 보면은 이 빨간 점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someone was following them.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Alright, let's do our stop and think. The red dot stopped when Shinoy and Myra stopped. 자, Shinoy and Myra가 멈췄을 때 이 빨간 점도 멈췄을까요? True or false? False. That's right. The red dot hadn't. It didn't stop. It continued moving.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Do you think it's Nair? Asked Myra. Why would it be him? It's always him. She had a point. Turning a corner, they finally saw what was following them. It's a rabbit, said Shinoy. I don't think it's real. It looks a bit mechanical. 네, 어떤 로봇 토끼가 따라오고 있네요. Alright, so let's see here. 자,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 혹시 스네일일까? 네, 여기에서 여기 그 문장을 보면은 It's always him. 자, 대문자로 친구들 대문자로 always가 돼 있죠. 그거는 강조하길 위해서예요. 항상 스네일이 문제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이잖아요. Alright, 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토끼가 있는데 이제 it's a blue rabbit, right? And Myra says it looks a bit mechanical. 자, mechanical. 자, 기계로 작동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토끼 로봇인 거예요. Okay, 토끼 로봇. Alright, let's see what's going on. Let's continue reading. It was bouncing up and down on the spot, whirring and clanking. Cautiously, they approached. It was much bigger than a normal rabbit, and it had bunny bot etched into its back. It suddenly turned its bright red eyes onto them and sneered. You're late. They moved closer, stepping in more droppings. Don't tread on those, said the rabbit. They're antimatter orbs. You're very late. With that, the rabbit bounded into a spinning portal which had just appeared in a hedge. Quick, said Shinoy, before the tracker loses it. Okay, 자, 네, 맞아요. 그 로봇 토끼인데, 네, 여기에서 cautiously they approach. 이제 조심스럽게 그들이 다가갔다 이 토끼한테 자 to approach는 또 우리 세 번째 단어죠 다가가다 they approach they went closer to him and then it says here that it had bunny butt etched into its back 자 bunny는 it's another word for rabbit 자 bunny rabbit 다 똑같아요 토끼 bot는 it's short for robot robot을 줄여서 bot bunny bot 요 등에다가 이렇게 etched 새겨져 있다 네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아니 이제 이 로봇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니네들 늦었어 많이 늦었어 그리고 이거 이 antimatter orbs라고 하는데 이 토끼똥이에요

0: 이 로바트의 토끼똥인데 이거 밟지 마 이렇게 그러는데 왜 그럴까? 이게 뭘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가 어떤 이제 포털을 들어가는데 네, 이제 쫓아가야 되겠죠? Alright, let's stop and think. What do you think Shinoy and Myra will do next? 네, Myra하고 Shinoy는 뭐를 할까요? 다음에 네, 아마 쫓아가겠죠, rabbit를. 그래서 아마 포털로 들어갈 것 같아요. Alright, 자, we are going to finish our story right here. Now, we know, 아, 이제 이 로봇이 있고, it's a robot, rabbit robot, and 어디로 갈지 궁금하죠? Alright, join me next time to find out. Okay, everyone, take care. Bye.
1: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 아, 열심히 저희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짜 최고 응원해요.
0: 넘버원입니다. 네.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자, 객실을 잡았어요.
1: 오, 설레.
0: 호텔 객실을 잡았는데 오션뷰인 줄 알았는데
1: 잠깐만요. 그랬는데
0: 뭐 했는데 네? 뭔가 다른 곳이 나오게 됩니다.
1: 공사장 뷰 이러면 곤란합니다.
0: 글쎄요. 예. 어떤 뷰가 나올지 오늘 공개가 되겠습니다.
1: 시티 뷰까지도 괜찮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오케이, 오케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 그렇죠. 왜냐면 이게 최종
0: 아하,
1: 검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당연히 왜냐면 했는데도
0: 네.
1: 그렇게 물어보면은, 했지.
0: 했나? 버튼 안 누른 거 아닐까? 막 그럴 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런 적 있어요,
0: 와,
1: 저도.
0: 오우.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뭔가 이거 트러블이 있는데요.
0: 뭔가 중간에 스토리가 있을 것
1: 아하,
0: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볼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2: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Okay,
2: Remember
1: okay,
2: English.
1: okay. Hotel.
2: Hotel.
1: Hotel, we have to go hotel and
2: Yep.
1: you have to book a hotel.
2: Ah.
1: Done? Did it?
2: Oh, asking me.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Ocean view? Not ocean view?
2: Those rooms were sold out.
1: Sold out?
2: Sold out.
1: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2: Huh?
1: You are so lazy.
2: Me?
1: Yeah. Booking so early.
2: I did it early.
1: 아니, you know early. You saw ocean view. Bye bye. Right?
2: Calm down.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0: lot view.
1: Parking lot view?
0: Parking lot view. Yes.
1: 뭔 소리야?
0: Yeah.
1: 주차장 뷰라고?
0: Parking lot view. Yeah.
1: 취소하자. 안 되겠다.
0: In English?
1: 취소. 캔슬!
2: 아이고, 알고 보니 본인이 또 호텔 따로 예약했었던 걸 잊었다면서요?
1: 진짜 중복으로 예약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저 해봤거든요,
2: 아, 진짜요?
1: 진짜로. 네.
2: 맙소사.
1: 정말 깜짝 놀란 적 있어요.
2: 아, 그럼 또 취소하는
1: 예.
2: 또 fees도 내야
1: 맞아. 근데
2: 되고.
1: 다행히 제가 미리미리 해서 취소 수수료는 안 물었던 기억이 나요.
2: 다행입니다,
1: 휴.
2: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 가지고 영어 다 흡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4: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3: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4: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일단 미션 문장으로요.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휴가?
2: 나눠볼까요?
1: 예. 그러면 너는 호텔 예약을 했니? 이렇게 나눌까요?
2: 근데 뭘 위한 예약인가요?
1: 우리의 휴가에. 우리의 휴가에 호텔 예약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2: Okay.
1: so 휴가 vacation으로 해볼까요?
2: 오.
1: 그 이거 방학이니까 holiday로 해볼까요? 예.
2: 아.
1: holidays. 하루가 아니니까요.
2: 아, 그렇군요.
1: 예.
2: 굉장합니다.
1: 예.
2: 네. Did you?
1: 많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왠지 섬뜩해요.
2: 기분이 좋아졌어요.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1: 아우!
2: vacation? 이 맞습니다. 이 vacation이라고 하는 게뭐
1: 예.
2: summer vacation이라고 해서 진짜 방학을 의미하기도
1: 휴가이잖아요.
2: 해요.
1: 예.
2: 근데 이게 원래 자체가 이제 휴가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1: 그럼 홀리데이는 안 되나요?
2: 그건 휴일이죠, 휴일.
1: 우리
2: Right?
1: 휴일에
2: Holidays, right?
1: 조금 이상한가?
2: 왜냐면 이거는 national holidays가 될 수도 있고, 그쵸?
1: 아,
2: All
1: 예.
2: right, so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 휴가가 되겠고요.
1: 네.
2: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질문형인데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정말 정말 핵심적인 기본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네.
2: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1: 예.
2: 과거 질문이에요, 현재 질문이에요, 뭐 미래예요, 뭐예요?
1: 과거죠. need로 시작하니까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Okay,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did로 출발을 하게 되면 did you do something? Did she do something? 이러면 과거에 그 사람이 뭘 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1: 네.
2: Okay, 자, 생각보다 이거 막상 입으로 하려고 하면 헷갈릴 때 엄청 많아요.
1: 예.
2: 그래서 슬기 씨도 가끔가다 입영작을 잘하는데 질문형 중에서도 특히 과거형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1: 머리 아파요.
2: 그쵸, 멈출 때가
1: 예.
2: 있는데 그거는 계속 뚫어줘야 돼요.
1: 네.
2: Okay? 자, 그러면은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약하는 게 지금 뭐가 나왔죠?
1: 북.
2: 동사 이거 나왔어요.
1: 네.
2: 그럼 이거 활용해서 너그 티켓들 그 표들 예약했니?
1: Did
2: 과거.
1: you book the tickets?
2: 그렇죠. Did you book the tickets? Do you? 이러면 너 원래 티켓을 북하니? 이상해요.
1: 그러네요.
2: 자, how about this? 너 테이블 예약했어?
1: Did you book the table?
2: Did you book?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이니까 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 Did you book a table?
2: Did you book a table?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2: 얘는 사실 주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ou든 she든 they든 my든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1: Need.
2: did로 갑니다. 뭐 does, do 이렇게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1: 예.
2: 과거형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Did you book the tickets?
1: Did you book the tickets?
2: Did you book a table?
1: Did you book a table?
2: There you go. 자, 그리고 우리 많이들 들어봤죠? 바로 book 대신에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예약하다라는 동사 뭐가 있을까요?
1: 아하, reserve.
2: 오,
1: Yes.
2: 지금 명사로 하려다가 바꾼 것 같은데
1: 맞아요.
2: 맞습니다. 정답 perfect. 자, reservation. 걔는 명사이기도 하고
1: 예.
2: 예약이라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발음할 때도 re가 아니라 re예요.
1: Re.
2: Reservation. But 얘는 reserve. 약간 re, reserve.
1: Reserve.
2: 이렇게 가게 됩니다. So reserve가 굉장히 격식이고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캐주얼하게 바꾼 게
1: Book.
2: 북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So 같이 한번 이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s. 네.
2: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1: There you go. 자, 이랬는데.
0: 네.
1: 근데 오션뷰 객실은 매진되어
0: 아,
1: 있었어.
0: 그쵸. 또 휴가는 내 휴가일 때 남들도 휴가니까.
1: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0: 예.
1: 저는 오션뷰 좋기는 한데,
0: 예.
1: 그냥 the first 5 minutes maybe.
0: 그래,
1: 한첫 5분은 되게
0: 맞아요.
1: 좋아요. 근데
0: 예.
1: 그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0: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돈을 더 낼걸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포기해요. 돈이 더 중요하지? 예, 맞습니다. Yeah, but rooms were sold out.
1: Yes.
0: 그쵸. 이거는 그냥 주어가 여기까지 덩어리라서
1: 맞아요.
0: 크네요.
1: 맞아요.
0: 그리고 얘는 그냥
1: 뭐,
0: 동사
1: 다 팔린 느낌?
0: 덩어리.
1: 예.
0: 예. 그러면 여기가 오션 뷰 룸스 하면 될것 같아요.
1: 오케이.
0: 오션 뷰는 워낙 영어니까요.
1: 그쵸. 요 스펠링만 잘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0: 오션 뷰. Yeah.
1: 오케이. OCEAN, 그
0: AM.
1: 다음에 view
0: View.
1: 썼습니다.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정답 볼게요. 나이스. Nice. 근데 여기 하이픈을 그어줘서
0: 네.
1: 하나의 명사처럼 덩어리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하이픈을 빼는 사람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는 좀 정확한 거 위주로 좀 가기는
0: 그쵸,
1: 합니다.
0: 그쵸.
1: So, ocean view.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막, 설마 여러분들, 오세안 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ocean을 할 때, ocean. 앞쪽에 확 세게 해서,
0: 예.
1: 좀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해서 오시연, 오세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따라와 주세요. Ocean, ocean.
0: Ocean, ocean.
1: That's right. 훨씬 좋습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이 룸들이 어떻게 됐어요? They were what?
0: We're sold out.
1: They were sold out. 내가
0: Yep.
1: 살려고 했는데 they were already sold out 됐었어. 여기서 sold out은요, 비동사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얘 자체는 약간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0: 네.
1: Alright, so sold out은 팔렸는데 팔려서 어떻게 됐어요? 아웃
0: 매진됐어.
1: 됐어요. 이제
0: 아웃됐어.
1: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매진된 혹은 다 팔린
0: Yeah.
1: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비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죠? Right? So how about this? 그 티켓들은 돼 있다. 현재형으로 써보세요. 그냥 비동사 현재형으로 잡아서 그 티켓들은 매진이 되어 있네.
0: The tickets are sold
1: There
0: out.
1: you go. The tickets are sold out.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는
0: 네.
1: 모든 게다 팔렸었어.
0: Everything
1: 과거형으로
0: was sold out.
1: There you go. Everything은 단수죠. So everything was sold out. You got it?
0: Yeah.
1: Very nic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이게 현재 팔린 상태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비동사 현재형으로 잡아두면 되고요.
0: 네.
1: 내가 과거에 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0: 다
1: 팔린
0: 팔린
1: 상태였다?
0: 거면
1: 그러면 또 비동사 과거
0: was
1: 넣어주면 되겠죠.
0: sold out.
1: 읽어볼게요. The tickets are sold out.
0: The tickets are sold out.
1: Everything was sold out.
0: Everything was sold
1: 네,
0: out.
1: 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0: 네.
1: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건이 보통 팔린 거잖아요.
0: 예.
1: 그쵸? 뭐, 방도 결국 팔린 거라고 봐야
0: 그쵸.
1: 되는데,
0: 예.
1: 예약이 꽉 찬이라고 하면 조금,
0: 아하.
1: 상황에 따라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 게 있겠죠?
0: 예, 압니다. 꽉 차가지고 full로 가요.
1: 오, 오케이.
0: Yeah.
1: full,
0: booked.
1: 살짝 아깝습니다.
0: 아!
1: 바로 fully.
0: fully
1: 예,
0: booked.
1: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 아.
1: fully booked는 얘는 사실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
0: 예.
1: 그대로. full something, 뭐, the room, 뭐, the hotel was fully booked. The restaurant was fully booked. 그럼 예약이 꽉 찬.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cean 발음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0: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are so were sold
1: There
0: out.
1: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빗대어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네, 이랬을 때
0: 네.
1: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좋은데
0: 그쵸.
1: 아니 더 일찍
0: 그걸
1: 예약했어야지.
0: 누가 몰라? 그걸 누가
1: 그러니까요.
0: 모를까요?
1: 좋은
0: 예.
1: 곳은 이미 다
0: 그쵸. 그치만
1: 그렇잖아요.
0: 아쉬운 마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또.
1: That's right.

0: 오르는 게 아니죠. You should have booked it 더 일찍. Should have PP가 또 나왔네요.
1: 이거는 고급입니다. 고급 예, 패턴이에요.
0: 정말 어려운 건데 네. 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저처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1: Right.
0: 어, 더 일찍이니까
1: 일찍인 건 일정 뭐예요? 일단 이르다라고 할 때
0: early.
1: 오케이.
0: Yes.
1: 근데 더 일찍이라는데요?
0: 어, 잠깐만. 그러면 earlier인가 보단 본데요.
1: 오케이.
0: Earlier.
1: Alright.
0: Yes.
1: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8월에 여행을 가는데 뭐 한 1월에는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
0: 아, right? 여름 휴가를 겨울 휴가 때
1: 미리미리 가는 거죠. 오케이.
0: 정말 자. 바지런하시다.
1: 예.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정답?
0: You.
1: 맞습니다. So early 이게 일찍인 혹은 뭐 이른 정도라면 조금 더 비교급을 붙여가지고 earlier, so 더 일찍이 될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여기서 주인공 그리고 이거는 고급 패턴이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0: 예.
1: 여러분들이 오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더 푸시하려고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급도 가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Right.
0: 지금 왕초보 영어 수준도 아하.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1: 맞습니다.
0: 저도 못 쫓아갈 때가 있는데
1: 근데 제가 편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0: 예.
1: 당연히 원하면 쉬운 구조 드릴 수 있지만
0: 예.
1: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0: 아 뭐죠?
1: 안 늘어요.
0: 아.
1: 네, 큰 단점이죠.
0: 근데 제가 정말 왕초보 영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니죠?
1: Right.
0: 애청자 시청자. 맞나요?
1: 예.
0: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자주 뵙는데 네.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1: 어.
0: 그래서 오, 저랑 헤어질 때 Have a good day 하면서 헤어지세요.
1: Have a good day.
0: 정말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1: 네.
0: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든 끌어올릴 겁니다.
0: 예.
1: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Should have PP라는 패턴을 꼭 보셔야 돼요.
0: 알아둬야겠네요.
1: 네. 자 Should have PP 이거는 뭐뭐 했어야 했답니다.
0: 어.
1: 자 보세요. 아,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그럼 실제로 더 일찍 예약한 건가요?
0: 못한 거죠.
1: 그렇죠.
0: 예.
1: 야, 너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연락한 거예요?
0: 아, 연락 못했네요.
1: 그렇습니다.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야, 뭔가 원망, 아쉬움 등등을 표현을 할 때
0: 예.
1: should have PP 형태를 쓰는데
0: 여기에는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1: 그럼요.
0: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 얘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should have를 안 나눠요.
0: 네네.
1: 그래서 should have 이렇게 해서
0: 붙여서.
1: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약간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해서 should have 이라고 발음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0: 네.
1: 자, 발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 should have, should have,
0: should have, should have
1: 이렇게 되면 장점이 PP 형태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냥 should have 한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buy 사다죠?
0: 네.
1: 그거 PP 형태가 뭐예요? buy
0: bought
1: yes, bought이죠?
0: Yeah.
1: so, bought을 써서 아, 너 그거 샀어야지. 아, 너 샀어야 됐는데.
0: 아, you should have bought it.
1: 그렇죠. should have 하면 더 헷갈리기 시작해요.
0: 네.
1: 그래서 you should have bought it.
0: Mm-hmm.
1: But you didn't. 라는 느낌이죠.
0: Yes.
1: How about this? 아, 내가 마유에게 물어봤어야 됐는데. 아.
0: I should have asked Mayu.
1: 그렇죠. I should have asked Mayu.
0: Mm-hmm.
1: But I didn't.
0: Yes.
1: 인 거죠. There you go. So, 표기할 때는 나눠서 쓰시더라도 말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하면 훨씬 편해진다는 거.
0: 네.
1: 오케이? 자, 우리도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You should have bought it.
0: You should have bought it.
1: I should have asked Mayu.
0: I should have asked Mayu.
1: 네, 그리고 이거는 낭독하실 때도 아, 아쉬워. 아, 이런 느낌을 살려야 돼요.
0: 연기가 들어가야지
1: 그래야 흡수돼요.
0: 더 외우기가 쉽겠네요.
1: That's correct.
0: 네.
1: Okay? 자, 그리고 응용편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예, 부정으로도 쓸 수 있어요. 보세요.
0: Shouldn't have.
1: You shouldn't have sold it. 이거 무슨 말일까요?
0: You shouldn't have sold it. 네가 그거를 팔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요.
0: 예.
1: Should PP의 부정형인 거예요.
0: 아,
1: 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됐어.
0: 결국엔 팔았네요.
1: 실제로는 팔았죠.
0: 아하.
1: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0: 네네.
1: 그래서 부정형으로 쓰려면 shouldn't have PP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긍정문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아요.
0: 그죠.
1: Okay, so you shouldn't have sold it. 아, 너 그거 팔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팔았어야지.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질문형도 돼요.
0: 네.
1: 아, 내가 그랬어야 됐나?
0: 오.
1: 이런 거 있죠.
0: 예, 예, 예.
1: 근데 실제로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또 주어와 should 위치만 바꿔주면
0: 아하.
1: 돼요. 그래서 should I have booked it earlier? 아, 내가 그걸 조금 더 일찍 예약을 했어야 했나?
0: 오,
1: 실제로는 안 했지만.
0: 그쵸.
1: 네, 그래서 얘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0: 예.
1: 네,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0: 와.
1: 오케이, so should PP, should PP 이거가 익숙해질 때까지. 왜냐면 걔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0: 예.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Should have 해서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0: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1: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그냥 조용이라도 있으면.
0: 그렇죠.
1: 진정해. 그래도 주차장 뷰는 있잖아.
0: 아,
1: 아 이게 사실 최악이기도 해요.
0: 그러게요. 어.
1: 시리 뷰 나름대로 시리 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0: 그렇죠. 아니, 시리 뷰 아니고 car view.
1: 아, car view인가요?
0: 네, car view인데요. Calm down, 진정해. We still, 우린 아직 have 아. 갖고 있어. 어, 이것 뷰를.
1: 네.
0: 주차장 뷰니까 parking.
1: 주차장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Parking은 그냥 주차잖아요.
1: Uh-huh.
0: 그럼 parking lot view?
1: Okay.
0: Yeah.
1: All right. Hey,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맞습니다.
0: Ooh.
1: There you go. 이거는 제가 좀 지어낸 거고요.
0: Yeah.
1: 그렇죠? 주차장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0: 용도에
1: 맞게 쓰이는 어떤 부지를 얘기를 할 때 l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parking lot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parking spot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얘는 좀 달라집니다. 뭘까요, 얘는?
0: Parking spot?
1: 네.
0: 그 주차 그 지정 공간?
1: 맞아요.
0: 오.
1: Spot이 원래 좀 비교적 작은 공간을 얘기할 때가 많기
0: 예,
1: 때문에
0: 예, 예.
1: 어, 이 parking lot 안에는 parking spots가 별로 없네.
0: 아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 예.
1: 오케이? 자, 얘는 주차장, 얘는 주차 공간, 자리를
0: 공간.
1: 얘기를
0: 네.
1: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 아, 화가 막 나 있어요. 그렇죠? Right,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So, 뭐라고 나오죠?
0: Calm down.
1: Calm down.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0: 네.
1: 뭐예요?
0: 진정해.
1: 진정해, 진정해. 그래서 calm down은 뭐 명령어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평소문에 넣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진정하다, 아래로 훅 내려간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진정해 하고 나서
0: 네.
1: 너무 늦진 않았다고
0: 오.
1: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진정해 어떻게 해요?
0: Calm down.
1: Calm down. 그리고 it 로 시기를
0: 네.
1: 주어를 잡으면 되겠죠.
0: 예.
1: 너무 늦지 않았어.
0: It's not too late.
1: 그렇죠. Hey, calm down. It's not too late.
0: 음.
1: How about this? 할 수 있니?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너 진정할 수 있겠니?
0: Can you calm down?
1: Can you calm down?
0: Yeah.
1: 이런 느낌으로.
0: Uh-huh.
1: 네. 그러니까 명령어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0: 네.
1: 거예요, you guys, right? 오케이. Okay. 읽어보겠습니다. Hey, calm down. It's not too late.
0: Calm down. It's not too late.
1: Can you calm down?
0: Can you calm down?
1: 네, 친구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죠. 저 자주 듣는 말이에요. 네, 제가 흥분을 좀
1: 에너지가 에너지가 네, 장난이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게 있습니다.
0: 응?
1: 자, calm down이 이제 진정하다인데 진정하다라는
0: 예.
1: 표현은요 영어에서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R로 시작하는 거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0: 오,
1: hey.
0: 아, relax.
1: 이상하게 억양 살아 있죠.
0: 예, 아, 저 이거 그 rest 쓰려 그랬어요. Take a rest.
1: 쉬어.
0: 예.
1: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격식에 가까운데요.
0: 예.
1: 뭔가를 시킨다라고 할 때 cool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0: Cold.
1: 뭔가, 아, that's a little too 너무 추워요.
0: 아, 너무
1: 그거
0: 추워요?
1: 말고 쌀쌀한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쌀쌀한 거?
0: 쌀쌀한 거요?
1: 예.
0: 쿨 말고요?
1: 자, 보여드릴게요.
0: 예.
1: 오케이. chill이라고 하는데
0: 아!
1: 걔를 동사로
0: chill
1: 이렇게 쓰면
0: 아, 예, 예.
1: 동사로
0: 아 이거 우리 했었잖아요.
1: 했었어요.
0: 예, 기억나요.
1: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막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hey, calm down or relax, relax or hey, chill, chill. 얘는 굉장히 조금 뭐 슬랭에 가까운 수준으로
0: 네.
1: 어, 바뀌게 됩니다.
0: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쇼츠 중에 예, 아이들이 뭐 굉장히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전혀 요동칠 생각이 없는 나 해가지고 칠을 중간에 넣어서
1: 아 요동칠
0: 예 그래서 가만히 있고 아이들은 막 난리법석인 그런 상황들을 좀 희화화해서 쇼츠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1: 근데 느낌이 약간 가는데요.
0: 그쵸?
1: 나는 좀 칠하거든.
0: 어 그래서 이 단어가 저는 조금 와 닿는데요.
1: 예. Oh, very nice.
0: 예.
1: Okay, 한번 가보겠습니다.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0: lot view.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2: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1: Alright, 두 번째는요? 아,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2: Oh,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3: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0: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Ne,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2: 네.
1: 과거에 한 행동을 물어볼 때 Did you do something? 가겠습니다.
2: 너무 봐서 익숙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한번 복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2: 네.
1: 자, 너 테이블 예약했어? 너 테이블 예약했니?
2: Did you book a table?
1: 그렇죠. Did you book a table? 두 번째, 너 표 예약했어? 그 표들 여러 개인가 봐요.
2: 예?
1: 그 표들을 예약했니?
2: Did you book the tickets?
1: 그렇죠. Did you book the tickets? Alright. 세 번째는요.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제가 나눠드릴게요.
2: 예.
1: 너 그 호텔 예약했니?
2: Did you book the hotel?
1: 자, 우리의 휴가를 위한
2: For our vacation.
1: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book a table? Did you book the tickets?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Should have or should have done something. 틀려도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보고하셔도 되고요. 자신감 갖고 도전할게요.
2: 네.
1: 너 그거 샀어야 했어. 이거 한번 풀어서 해보도록 하세요. 너 네. 그거 샀어야 했어.
2: You should have bought it.
1: 그죠? You should have bought it. Or you should have bought it.
2: Mm-hmm.
1: 저도 절대 이렇게 풀어서 하지는 않아요.
2: 그쵸.
1: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2: 오.
1: 자, 내가 마유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얘도 풀어볼게요.
2: 네. I should have asked Mayu.
1: Oh, beautiful.
2: Yeah.
1: 자, 이번엔 좀 쿨하게 붙여보겠습니다.
2: 네.
1: 너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2: Oh, you should have booked earlier.
1: You should have booked it.
2: Booked it earlier.
1: Right. 뭔가를 예약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2: 그쵸, 그쵸.
1: Nice. 읽어보겠습니다. You should have bought it. I should have asked Mayu.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Okay, 좋아요.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5: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4: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5: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6: Huh?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0: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6: What?
0: Parking lots are nice.
6: Parking lot view?
0: Nice cars.
1: Oh, great job, you guys. 또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라는 문장이었죠. She smiled at her son.

0: There you go. Smile at입니다.
1: 네.
0: Alright,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중요합니다.
1: 네.
0: Did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과거 이런 시제를 활용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1: 네.
0: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너 그 부품 주문했어?
1: 오.
0: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복습해 주는 센스 아시죠?
1: 좋습니다.
0: 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ah.
0: 자, 금요일에는 여행 영어 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ATM기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해외 여행을 갔는데
1: 네.
0: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cash, 현금을 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심지어는 수수료가 없이도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카드도 있더라고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정말 현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걸 뽑으러 갔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전산 처리일 수도 있고
1: 네.
0: 기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항상 그 오류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0: 맞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TM 이제 뽑는 데에서 바로 호출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남아있는 잔금 같은 거를 확인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Right. 자, 이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1: 아, 무조건 까봐야죠.
0: Alright.
1: 금요일이잖아요.
0: 그렇죠.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2: Sorry?
1: 현금 인출. 현금. 그, this machine didn't work.
2: Oh,
1: Yeah.
2: really?
1: I want to take cash, but it has not cash.
2: Could you
1: Yeah.
2: check the balance?
1: 응?
2: Could you check the
1: Check.
2: balance?
1: Balance?
2: Yeah.
1: Balance?
2: No, no, no, the balance. How much money?
1: 아, how much money? 아, 잠깐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2: 응?
1: Just a minute.
2: Okay.
1: $300, nothing.
2: Nothing.
1: Yeah.
2: Nothing or
1: No.
2: 300?
1: 300, under.
2: Under.
1: 응.
2: Less than.
1: Less.
2: Oh, there's
1: Yeah.
2: 300 less.
1: Yeah.
2: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Yes.
2: Okay.
1: My phone number is.
0: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서 한국에서 갖고 온돈 어떻게 또, 돼가지고, 결국
1: 예.
0: 넘기기는 했다,
1: 한국돈
0: 들었어요.
1: 받으시더라고.
0: 아, 그러시구나.
1: 한국돈 받으시더라고.
0: 맙소사. 아니, 해외에 나갔을 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영어로 하는 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1: 네.
0: 쉽지 않습니다.

0: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배우는 거는요. 꼭이 정확한 문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표현들을 또 다른 상황에서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리고 그 문장이 들렸을 때의 반가움.
0: Of course. Alright.
1: 이로 말할 수 없죠.
0: 우리가 try는 해봐야겠죠. 그렇죠?
1: 네.
0: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3: Could you check the balance?
2: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3: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윙 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1: 오.
0: 이랬을 때
1: 예.
0: 한번 써볼게요.
1: I just try to. 나는 뭐 하려고 했대요.
0: 네.
1: 막 지금 뭘 하려고
0: 했네. 노력한 느낌인데요?
1: 네. 캐시를 인출하려고 했네.
0: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1: 하지만 it never came out.
0: 뭘까요?
1: 나오질 않았대요.
0: 오케이.
1: 오케이.
0: Alright.
1: 힌트가 지금 뒤에 너무 있어요.
0: Uh-huh.
1: 네. Came out이 지금 나왔...
0: 뭐가 나오지
1: 않았다.
0: Uh-huh.
1: 근데 나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I try to come out을 쓰면 되겠네요. 왜냐면 come 뒤에는 원형이니까.
0: 2D에는
1: okay. 원형이니까 came이 아니라 come으로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0: Okay. Come out이 두 번이나 나오면서 뭔가 라임이 생기는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볼래요? I just tried to come out cash, cash, but it never came out.
0: 느낌이 좋아서.
1: 래퍼예요.
0: 래퍼가 그냥 빠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Come out cash. 이게 인출하다일지. 아닙니다. 네. 자, come out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come out이죠.
1: 인출의 출이 나올 출인데요.
0: 아, 그건 그런데 내가 돈을 빼는 거지.
1: 예.
0: 그렇죠. 돈이 직접 이렇게
1: 나오는 게 아니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돈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0: 돈이 돈을 빼는 건 아니니까.
1: 아, 그렇죠.
0: So, 나는 노력한 거잖아요. I just tried. 노력을 했는데, 방금 노력을 했는데, to 인출의 cash.
1: 아,
0: right? 돈을 빼는 거. 자, withdraw라고 하는 게 인출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격식 단어도 아니고요. 사용빈도 가장 높다고 보면 돼요.
1: 오.
0: 제일 무난합니다. withdraw. 발음할 때는 draw가 아니고요. aw라는 스펠링은 보통은 입 모양을 벌려주셔야 돼요.
1: 네.
0: So,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withdraw. withdraw.
1: withdraw.
0: Uh-huh.
1: withdraw.
0: That's right. 자, 그런데 얘는 과거형, PP 형태가 조금 불규칙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도대체가 컴아웃을 썼는데 무슨 이거 과거형, PP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0: yes, yes.
1: 그러면은...
0: 근데 나름 패턴이 있어요.
1: 패턴 있나요?
0: 네, 힌트를 드릴게요.
1: 근데 draw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오!
0: 오케이.
1: 그러면 withdraw, drawn이잖아요. draw이겠네요, 그러면은. draw.
0: Okay.
1: Yes.
0: All right. 자,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오케이. Okay. 정답은요. withdrew
1: 아!
0: and withdrawn.
1: Drew.
0: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다라고 하는 게 draw, draw인데요.
1: 그렇죠.
0: 그거의 과거형이 drew 그리고 PP 형태가 drawn이에요. 그 앞에 그냥 with가 붙은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규칙 동사라고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PP 형태가 막 다른 거. 걔네들도 나름 패턴이 있다.
1: 네.
0: Right? Okay, so, 인출하다, 인출했다, 그리고 PP 형태.
1: 음흠.
0: 참고로, withdraw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더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까 전에 come out이라고 했었잖아요. 걔는 나오다고, 꺼내다를 쓰면 비슷해집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1: 아!
0: 예. 네. take out 하는 게, 뭐예요?
1: take out 하는 거는 우리 커피를 take out 하죠.
0: 그죠. 뭔가
1: 네.
0: 꺼내간다는 느낌, 이게 take. 취해서 밖으로
1: out.
0: 가져가는 느낌,
1: 아~
0: right? So ATM 안에서 cash를 take해서
1: out.
0: out.
1: 어.
0: Right? So I need to take out some cash. 라고도 합니다.
1: 네.
0: Okay? 그런데 얘도 많이 쓴다는 거.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그럼 반대로 예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eposit.
1: Deposit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Okay. 뭐 돈을 걸어놓는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1: 맞아요.
0: 뭐 명사로 deposit 써서 make a deposit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deposit verb로 동사로 쓴다든가.
1: 진짜 호텔에서 deposit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얘기 진짜 하신 적 있죠.
0: 그거는 돈을 걸어놓는 오. 것을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1: 예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우리가 예금해놓는.

0: 걸어 놓는
1: 맞아요. 결국엔
0: 거잖아요.
1: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요. 저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딘가에 얹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거, 뼈대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서 있는 거는 예입니다.
0: Try to.
1: Okay. So 나는 캐시를 withdraw 했어요. 이거랑은 다르죠.
0: 네.
1: 얘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0: 안
1: 안된 거예요.
0: 됐네요.
1: 노력은 한 거예요. So
0: 예.
1: try라고 하는 건 노력하다. So try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얘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동사 원형?
0: Withdraw cash.
1: Withdraw cash 하는 게 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it didn't work. 안된 거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 그러려고 노력했다고. 자, 나는 노력했다.
0: I tried
1: Tried
0: to
1: to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0: help them.
1: I tried to help them. Right? 자, 진행형도 가능하죠. I'm trying to, 뭐, she's trying to, they're trying to,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여러분들 뭐죠? 살 빼다.
0: Lose weight.
1: Lose weight. 오케이. 그러면 그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
0: 아, he is
1: is.
0: trying to lose weight.
1: 그렇죠. He is trying to lose weight. Mayu is trying to lose weight.
0: 오, 진짜요?
1: 안 되죠, 근데. 네. 그래서 이런 느낌. So try to 뒤에, 아,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행동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 거구나. 자, 읽어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0: I tried to help them.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네, 여기서는 withdraw cash 하려고 했다. But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1: There
0: out.
1: you go. 두 번째 문장은요. 잔액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어허,
1: 네.
0: could you check the 잔액? Yes.
1: 그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0: 아,
1: 예. 왜냐면 뭔가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뭔지 거기서
0: 네.
1: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0: 혹시 인출이 됐는데
1: 그렇죠.
0: 돈이 안 나온 건지. 아,
1: Exactly.
0: 그러면 잔액이니까 남은 돈이잖아요.
1: 네.
0: 그 우리가 그 저기 거스름 돈할때 change라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could you check the change?
1: 오케이.
0: 그러니까 바뀐 돈이에요, 어차피.
1: 아,
0: 왜냐면
1: 또 뭔가 논리화 또
0: 그쵸?
1: 하고 계신
0: 이해가
1: 거네요.
0: 쏙 되는데요?
1: 쏙 됩니까?
0: 예.
1: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It's okay. 자, could you check the change라고 얘기를 했는데 잔액은 영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0: Balance?
1: balance예요. Balance.
0: 밸런스는 균형인데요?
1: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
0: 네.
1: 이런 금융이나 돈 관련해서는요.
0: 오.
1: balance라고 하는 게 잔액.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을 내 checking account 같은데 은행
0: 네.
1: 계좌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신용카드로 가면 달라져요. 내가 신용카드에 얼만큼의 balance가 있다는 거는 내가 쓴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balance는요, remaining balance라고 해서 남아있는 balance라고 하는데 보통은 remaining 많이 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그냥 balance 이렇게 얘기하면 잔액. 오케이? 자, 요거 balance 할 때요, 앞에 A의 강세를 찍어주세요.
0: A.
1: 그래서 balance 이렇게 삼음절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앞에 꽝 하고 들어가게. 자, 보여드릴게요. balance. balance.
0: Balance,
1: 좋아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0: 네.
1: 할수 있어요? 공손하다는 거를.
0: Could you?
1: Yes.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할때 Can you보다 더 조심스러운 그런 말투가 바로 Could you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돌릴수록 더 조심스럽고 예의 있습니다. So can you 아니라 Could you do something? Say for example, right? 그 네임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약을 뭔가 했는데 내 이름이 안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어머.
1: 내가 당신은 그 이름을 다시 체크해 줄수 있을까요?
0: Could you check the name
1: 다시
0: again?
1: again 아주 좋습니다. Very nice. 자, about this. 당신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Perfect, right? Could you ask your manager?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So,
0: Yes.
1: can you,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 조심스럽다. 자, 읽어볼게요.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0: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0: 네.
1: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할때 check가 있고 여행에서 많이 보는

0: Confirm.
1: confirm 하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개는 살짝 차이가 있죠.
0: 네.
1: 혹시 구분 가능할까요? 틀려도 돼요.
0: 체크는 그냥 후루룩 훑어요. 후루룩 이렇게.
1: 호르기요?
0: 예. 근데
1: 뭐야?
0: confirm은 자세하게 봐야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0: 왜냐면 거기 계약사항이 저기
1: 네.
0: 위반될 시에는 큰일이 생기거든요.
1: Well, 완전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0: 오!
1: 자,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체크는 그냥 가서 확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0: 예.
1: 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0: 에?
1: confirm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 그게 맞군요 하고 confirm 해 주는 거.
0: 아, 맞아요.
1: 오케이.
0: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쓰여요.
1: 맞습니다.
0: Confirm.
1: 그래서 여행 같은 데갈 때도 confirmation number이라는 걸 달라고 하죠. 예약했을 때. 예약했을 때 혹시 confirmation number 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이름 조회 좀 해볼게요.
0: 그 예약 확정 번호?
1: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확인을 시작하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느낌?
0: 네.
1: 근데 confirm은, 아, 오케이, 맞네. 하고, 아, 이거 맞다고 합니다. 라고 확정해 주는 느낌입니다.
0: 그 영어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1: 네.
0: see랑 look도 좀 다르잖아요.
1: That's right.
0: 예.
1: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을 글로만 그냥 의미만 딱 보니까 확인하다 확인하다 돼 있으면
0: 네.
1: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0: 미세한 차이들을
1: 네.
0: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해서.
1: 그렇죠. 왕초보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제가 그냥 체크란 단어 설명해주고 끝 이거 아니죠.
0: 네.
1: 대화에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아,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0: 왜요?
1: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0: 세상에.
1: 그만큼이 빠져나갔는데 돈이 안 나왔나 봐요.
0: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1: 아,
0: 먹었다라는 표현을 기계한테 또 쓰기도
1: 기계가
0: 하죠.
1: 가져간
0: 예.
1: 거예요.
0: 우리 옛날에 자판기에다가 이제 음료 뽑을 때도 예, 가끔 안될때 있잖아요.
1: 음료는 안 나오고 돈은 계산은 됐고.
0: 돈은 이미 들어가 있고.
1: 이런
0: 예. 아, 너무
1: 상황입니다.
0: 속상. 300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1: 엄청나죠?
0: Give me a sec. 시간 몇 초만 주세요. It's $300 less. 너무 속상하시겠다.
1: less는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0: 그쵸. 뭔가 깎인 건데,
1: 네.
0: 표시가 된다.
1: 이건 좀
0: 그러면,
1: 의역이 되긴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300달러 적게, 그러면은 표시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잖아요.
1: 그렇죠.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0: 불안하시군요.
1: 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0: 예, 힌트 주세요.
1: 기계가,
0: 예.
1: 자, 보여드릴게요.
0: 아! It's, 근데 it's,
1: 아하.
0: 그러면은 여기가,
1: 구조에 맞춰보세요, 최대한.
0: it's, 가만 있어봐. 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howed 할까요?
1: 오케이.
0: 아, showing.
1: It's okay.
0: showing. showing으로 할게요. it's
1: 저도
0: showing.
1: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0: showing
1: Alright.
0: $300
1: 네.
0: less.
1: 이, 우리말로 해석이 돼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은 전체적 아이디어는 어때?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아, 그
0: 그러네요.
1: 되뇌니까 잠깐만 뭐 수동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0: 네.
1: 됩니다. Let's see.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맞습니다. There you go. 그 기계가 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00달러 less 하게. That's
0: 적게.
1: right. So show는 보여주다. 근데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온다. Right? 걔가 보여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Alright. 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라고 하면 more이라는 걸 쓰지만 적게라고 할때 뭐라고 썼죠?
0: less.
1: less를 씁니다. So 금액 뒤에다가 less를 쓰면 이만큼 덜 혹은 이만큼 적게. Right? So 여기서는 $300 more가 아니라 less를
0: less.
1: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를 덜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난 냈다.
0: paid.
1: I paid, right?
0: Yes, I
1: 근데
0: paid.
1: $5를 더 적게 냈대요.
0: I paid $5 less.
1: Yes. 자, 내 계좌는 10달러를 덜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10달러가 덜 찍혀 있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내 은행 계좌나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0: Account.
1: Account. 그럼 내 계좌는 보여줬다. 과거형으로.
0: My account showed
1: 자, 10달러 덜.
0: $10 less.
1: Beautiful. My account showed $10 less. 그래서 내가

0: 연락을 했지.
1: 네.
0: 이러면서. Okay? So more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less를 좀 써보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paid $5 less.
1: I paid $5 less.
0: My account showed $10 less.
1: My account showed $10 less.
0: 좋아요. 아, 그나저나 이 SEC, second 뭐를 줄인 거죠?
1: Second.
0: Second, right? 물론 1초라는 뜻도 되지만은 잠깐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give me a sec 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r give me a sec, give me a second.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1: 네.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번호부터 불러주시겠어요?
1: Mm-hmm.
0: 왜냐면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Mm-hmm. 원래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0: 네.
1: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요?
0: 근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 중에서 전화번호
1: 부터.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아, 그러면 처음으로니까 first.
0: 오케이.
1: Okay. 예. Number first.
0: 오,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1: 컨디션 괜찮아요.
0: 아, 괜찮...
1: 컨디션이
0: 본인이?
1: 오늘 아, 오케이. 잠을 푹 잤어요.
0: 아, 푹 잤군요.
1: 예, 예.
0: 오케이. 자, so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First.
0: Perfect. 오! 문장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와우.
0: 아주 좋아요. So 뭐 일단 뭐뭐뭐부터 다른 거에 앞서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뭐뭐뭐 first.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공손한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1: May I?
0: May I? Right? Okay. So can I 하는 것보다 may I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격식.
1: 네.
0: 예의 있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그렇죠?
1: 그럼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도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래도 돼요?
0: Oh yes, that's
1: 아,
0: fine.
1: 그래요?
0: That's fine. Alright. 근데
1: 전화번호
0: 너무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좀 느끼하다 이럴 수도
1: 느끼해.
0: 있죠. 근데 오히려 위트 있게 다가갈 수도 있죠. 그렇죠? So may I do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제가 당신한테 뭔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0: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1: May I ask you something?
0: 그렇죠.
1: Oh.
0: May I ask you something? 너무 좋거든요.
1: 네.
0: 자, 두 번째. 제가 당신의 이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1: May I have your name?
0: 이거는 호텔에서도 꼭 물어봅니다.
1: 아.
0: 느낌 왔죠?
1: Yes.
0: Right. 물론 이제 confirmation number 이런 거를 주기도 하지만 mm-hmm. 이름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거든요. So can I도 좋지만 may I have your name? Just like that. 여러분 읽으실 때도 조금 약간 느낌이 하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may I ask you something?
1: May I ask you something?
0: Alright. May I have your name?
1: May I have your name?
0: Alright. 자, 그럼 벌써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거예요.
1: Wow.
0: 근데 앞 부분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I see.
1: I see. 네, 알겠습니다.
0: Right. I see라고 하는 것. See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지만은
1: 네.
0: 알겠다, 이해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 여기에 뭔가가 꽂혀 있다. Right?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할 때 I see. I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만요.
1: 예.
0: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얘를 살짝 변형한 걸 많이 쓰거든요. 원어민들이 You see?
1: 오.
0: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아까 see가 이해하다, 알겠다였잖아요.
1: 예.
0: So, you see? 알겠지?
1: 오.
0: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I told you. 내가 말했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항상 do you understand? 이렇게만 썼는데 근데 you see? 하면 뭔가 좀 더 유연하고
0: 그렇죠.
1: 편안해 보이는데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마유가 뭐 족발을 좋아한다니까 했더니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유가 이렇게
1: 믿는데요?
0: 아 믿었어요? 마유가 막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You see?
1: You see?
0: You see?
1: 족발 그러니까, 좋아하지?
0: 보여? 이게 의욕이 좀 됐다고 보면
1: 에,
0: 되겠죠.
1: 에.
0: Okay.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0: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1: It
2: out.
1: never came out.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2: Oh,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less가 되겠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0: 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2: Ne, 입으로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만나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는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노력은 보통 한국에서는 빼죠, 그쵸? 뭐
3: 네.
2: 하려고 하다.
3: 맞아요.
2: 자, 갑니다. 나 걔네 도와주려고 했어. 난 노력했어, 그들을 도와주려고.
3: I tried to help them.
2: There you go. Just like that. 걔는, 그는 살을 빼려고, 살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요.
3: He is trying to lose weight.
2: Ooh, very nice.
3: Yeah.
2: 저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요. 전 방금 노력했어요. 현금을 withdraw 하려고.
3: I tried to
2: 방금?
3: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2: Ooh, nice. Mm-hmm. Okay. So just는 그냥 양념입니다. 사실은요.
3: 네네.
2: Okay, very nice. 읽어 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He is trying to lose weigh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3: Less.
2: Mm-hmm. $5 나는 지불했다 $5 덜.
3: I paid $5 less.
2: That's right. Mm-hmm.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자, 그건 보여주고 있어요.
3: It's showing.
2: Okay. 300달러 덜.
3: $300 less.
2: Yes. 자, 제 계좌에 $10 적게 표시됐어요. 자, 제 계좌는 보여줬어요. 과거형으로.
3: My account showed.
2: 자, $10 덜.
3: $10 less.
2: Yes. 읽어보겠습니다.
0: I paid $5 less. It's showing $300 less. My account showed $10 less.
2: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5: Could you check the balance?
4: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5: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6: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Oh, could you check the balance?
6: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6: Sure.
2: 아, 금요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3: 네.
2: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husband is quite the singer.
2: That's right. 자, 이게 좀 해석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군 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중요해요. Try to do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2: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나 돈 벌려고 하고 있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해 주시면서
3: 네.
2: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we are going to shift gears, which means we are going to change the direction a little bit in our English interview. 자, 그동안에 이제 인터뷰 질문과 답을 계속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Okay, so 이 질문이에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왜 200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회사가 본인을 선택을 해야 되냐, 고용을 해야 되냐? Why should we hire you? Tell me. Okay. All right. So here is our sample answer for today. 저는 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feel that I will be a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저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I'm extremely hardworking and dependable. 저는 이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ll right, well, let's find out. All right, here is the answer. This is what I'm going to tell the interviewee. Okay, this is why you need to hire me. All right, let's look at this answer. I feel that I will be a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I feel that I will be a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저는 귀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feel that. That's a great pattern.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right? I will be a great addition.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반 회화에서는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인터뷰니까 좀 격식을 지키면서 I will be a great addition. Addition은 add 이렇게 뭔가 보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로 옴으로써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네,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해야 돼요. All right. I'm extremely hardworking and dependable. Okay. I'm extremely hardworking and dependable. 저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들을 보세요. Extreme, very, really 이런 것보단 아주 강한 거를 썼죠. Extremely. 아주 매우 매우. 네. Extremely hardworking. 정말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중요한 것, dependable. depend 한다는 거는 뭔가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dependable 하면은 oh, he is dependable means he is trustworthy, 신뢰가 있는, 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성격이 있고 이런 qualities, you have these qualities for this position. So, the next one, let's find ou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저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Okay, so how do we say this? I will be fully committed to this job. I will be fully committed to this job. So, as you can see, extremely, fully, 이거를 very, really,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죠. 그렇지만 더 강렬하게. More dramatic하게 이렇게 이럴 때는 꼭 써야 됩니다. So, fully committed. Committed 하는 거는 여기에서 전념하는 거죠. Right? You are committed. 아주 아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commitment. Yeah, your decision, your determination to do something till the end. Alright,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All right. I feel that I will be a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I'm extremely hardworking and dependable. I will be fully committed to this job.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Here we go. Hardworking. 자, Korean, I think all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같이 무언가를 좀 마무리 지읍시다. 혹은 우리 좀 이제 퇴근하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을 마무리 지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마무리 지을 때는요, 바로 Let's call it 하고 나서 무엇 요런 어순구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오늘은 이만하고 퇴근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Let's call it 무엇이라는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좀 어색합니다. 왜 call이라는 동사가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여러분, 둘 이상, 셋 이상, 넷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 같이 뭐 해요 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쵸, 바로 let's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어떠한 것을 합시다 라는 거를 let's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핵심 동사는 뭐였어요? 그쵸, 바로 call이라는 동사였죠. 그래서 우리 같이 불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부르다 라는 동사는요, 뒤에 무엇을 뭐뭐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et's call A, B 라고 얘기를 하면은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무엇을 이라는 것을 is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뭐라고 부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 자리에 마무리 지을 것을 넣어주시면은요, 우리 그거 이제 어떠한 것으로 마무리를 짚시다, 부르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내다, finish 혹은 end라는 동사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let's call it 무엇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이제 그만하고 퇴근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all it 무엇인데 오늘을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죠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것을 하루로 부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오늘의 하루야, 이제 그게 이제 끝인 거야 라고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call it a day. 이제 그만하고 퇴근합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Let's call it a day. 한 번만 더. 시작. Let's call it a day. 자, 이제 퇴근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 그만하고 퇴근은 합시다 라는 의미인데 뭐가 붙었어요? 그쵸, 야근 이제 그만하고 이제 퇴근하도록 하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퇴근을 하다 라는 의미는, 그쵸, 방금 우리가 배웠던 let's call it a day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밤은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죠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a n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오늘 밤은 이걸로 끝내도록 합시다 라는 의미가 돼서 이제 약은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죠 라는 의미, Let's call it a night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Let's call it a night. 한 번만 더. 시작. Let's call it a night. 이 표현은 바로 이제 약은 그만하고 집에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퇴근할 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이쯤에서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만두다라고 얘기를 할때 quit라는 동사를 쓰죠. 그거를 복수 형태로 얘기를 해서 명사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let's call it qu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죠.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해요. Let's call it quit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Let's call it quits. 한 번만 더. 시작. Let's call it quits.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라는 표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거. Let's call it a day. 혹은 야근을 마무리 짓는 거. Let's call it a night. 혹은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라는 조금 더 두루뭉실한 표현, Let's call it quits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번째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만 서로 비긴 걸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뭔가를 빌려주거나 뭔가 도움을 이제 받았을 때. 이제 내가 너한테 도움 주고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걸로 서로서로 이제 청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있죠. 비긴 걸로 하자란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표현은요, 바로 Let's call it a draw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draw라는 표현, win, lose, draw. 여기, 여러분들, 무승부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쯤에서 무승부로 끝내는 걸로 하지, 라는 얘기를 할 때, 혹은 우리 친구들끼리, 아, 이만 쌤쌤이로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걸로 뭐 퉁치자. 이런 것들을 바로 Let's call it a draw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even이라는 표현, 평평한이라는 의미가 돼서 let's call it even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Let's call it a draw. 한 번만 더. 시작. Let's call it a draw.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 비긴 걸로 하자. 쌤쌤이 치는 걸로 하자. 이만 퉁치자.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짚시다. 라는 표현으로 Let's call it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quits. Let's call it quits. Let's call it a draw. Let's call it a draw.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이제 그만 퇴근합시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let's 동사를 어떻게 제안을 또할수 있을까요?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Let's를 shall we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shall we call it a day?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쵸? 우리 그만하고 퇴근할까요? 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Shall we call it 무엇으로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shall we call it a day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all we call it a day? Shall we call it 무엇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래, Let's call it a night이라는 표현으로 야근 그만하고 퇴근합시다 라는 얘기를 한번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제 야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 일이 안 풀린다. 우리 야근이 그만하고 차라리 퇴근하는 게더 낫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뭘 하는 게더 낫겠다 라는 표현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might as well 이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we might as well call it 무엇 하면 우리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더 낫겠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 might as well call it a n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이제 우리 야근 그만하고 퇴근하는 게더 낫겠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Let's call it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마무리 짓다라는 표현. 특히 Let's call it a day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영어고요.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우리가 소설 한 권을 10분 만에 읽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10분 동안에는요, 문장 하나로 아, 내가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 그 과정을 한번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Enjoy each and every step of the program. 자, 출발합니다. 뭘 기다리고 있냐고요?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이죠.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여러분, 문장이 나왔을 때 무조건 아, 정답, 정답, 정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상황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You're driving. Yeah, maybe on the highway. 그렇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미리 가르쳐줬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쭉 이 도로를 따라가다가 오른쪽 7번 출구까지 거기서 빠지면 돼. 자,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when you give directions, 그렇죠?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해. 물론 딴 데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 부분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remember, remember t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 얘가 쓰이는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the next round. Try it out. 스텝 1. 가장 간단한 단계부터 여러분 차곡차곡 정리를 하시면 자신감이 더 쌓여갑니다. You can build up your confidence with these simple steps. 자, 첫 번째가 바로 스텝 1의 바로 try it out인데요. 나와 있는 네 가지 문장 보면 공통점이 있죠.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여기 있어야 하는 거 기억해. 아까 나왔죠. Remember, I remember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emember, 기억해, 뭐뭐 하는 것. 것의 느낌이 to예요. 그래서 remember to, 여기 있어야 된다. stay, 그 다음에 here. 자, 그래서 remember to stay here. 어렵지 않습니다. 리듬 타시고요. 자, 이거 보관하는 거 기억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keep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remember to keep it. remember to keep it. 이때 to가 쓰이는 것을 remember 다음에 부정사가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예, 그게 아니고 느낌이 뭐냐면 to가 없다고 쳐보면 여기에 머물다, 기억하다. 약간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보관하는 것.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가져가는 것. 그럼 손 들치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take. 내가 의지와 힘을 가해서 무엇인가 가져가는 거. 이게 바로 take죠. remember to take it. 네 번째는 바꾸는 거. 뭐예요? remember to change it. 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네 가지는 당연히 여기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동작 드릴 때에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함께 해볼까요? Ready? Here we go. 여기 머물러 있는 거 기억하고 꼭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여러분 your turn. 네, remember to stay here. 동작을 그대로 느낄 때 그대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그거 보관하는 거 잊지 마. 어디다 뭐 냉장고에 아니면 금고에 이런 식으로 할 때요. 자, 여러분, your turn. 네, remember to keep it. Remember to keep it.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가져가는 거 잊지 마. Your turn. 네, remember to take it. 됐고요. 맨 마지막 거는 뭐였어요? Your turn. Remember to change it. 좋습니다. 여기 어떻게 좀 더 기다란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step 2. 자, 7번 출구까지 이 도로를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그럼 아까 remember 나왔잖아요. 그러면 remember to stay. 어? 따라가는데 어떻게 stay가 됐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쭉 따라가다가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길로 새거나 빠지지 않고 이 도로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라고 합니다.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운전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얘가 운전을 하되 다른 옆길로 새지 말라는 뜻으로 이 stay on이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어디까지예요? until 하면서 뒤에 exit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exit 아니면 exit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 뒤에 보통 뭐 뭐와 뭐가 만날 때까지 당신이 뭘 볼 때까지 until you see exit number 7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기니까 그냥 until exit 7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보고 읽지 마시고요. Hey,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until exit 7.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기억해. 아까 나왔죠? Remember, remember to keep it. 그렇죠. 어디다 보관할까요? In the refrigerator. 해서 원래 단어가 refrigerator. 그런데 스펠링도 어렵고, 그렇죠. 발음도 쉽지 않죠. 그래서 얘를 구어체에서는 F-R-I-D-G-E, 예, fridge, fridge라고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요. 쌤, 아니 여기는 없던 D가 여기는 왜 들어갔나요? D가 없이 그냥 쓰면 마치 발음이 F-R-I-G-E 하면 fridge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D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fridge, fridge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So remember to keep it in the fridge. 뭐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약은 식사 후에 먹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자, 뭐뭐 하는 거 기억하다. Remember to. 우리는 약을 먹다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t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약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먹는 걸로 발효문화도 잘 발달되고 음식 문화가 잘 발달된 그런 나라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eat라고 쓰시면 약이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ake your medicine 뭐한 후에요? After a meal 됐습니다. 아니면 after each meal 혹은 after meals라고 쓰셔도 다 맞습니다. Remember to take your medicine after meals. 됐죠 여러분? 오케이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자, 7번 출구까지 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 거 잊지 마. 에, 기억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은, 어, 길 가르쳐줘서 고마워.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until exit number 7. 됐죠? exit 7도 좋고요. 그랬더니, wow, thank you for your directions. 짧게 줄이면, thanks for the directions. Thanks for the directions. 이렇게 말씀하시면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directions죠.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Bye!

chicken sure can tackle. Uh-oh, not again. Oh,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